상황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lite, polite, polite라고 하면 예의 바른 그리고 공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예요. 인사도 잘 하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 바른 겁니다. 자, 이 단어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우리 오른쪽에 써볼 겁니다. polite, P-O-L-I-T-E 라고 썼네요. 써볼게요. polite, P-O-L-I-T-E. 자, 이렇게 쌤과 같이 쓸 때 여러분도 바로 이 단어를 외워버린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polite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건데요. 반대말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례한이 되겠죠? 우리 무례한이라고 할 때는 rude, rude라는 표현을 써요. He is so rude 하면 그는 너무 무례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polite의 반대말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들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please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I'd like a coffee까지만 말하지 말고 I'd like a coffee please 라고 하면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도 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The boy is kind and polite 라고 했네요. 그 소녀는 kind, 친절하고 polite 하다 어떤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그 소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be polite to your parents 라는 문장이 있어요. be polite to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polite.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be polite to your parents는 부모님께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olite, 공손하고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로 잘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wise. wise. wise라는 것은 현명한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도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wise. W-I-S-E. wise. 현명한 사람을 우리 wise pers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의 foolish가 있고요. 또 stupid도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현명한은 wise, 어리석은은 foolish, stupid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 정도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wise, 현명한이라는 단어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know some wise people. I know some wise people 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알고 있대요. 누구를? Some wise people이니까 현명한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It is wise to wait 라고 했어요. wait 하는 건 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It is wise to wait 이라는 건 기다리는 것이 뭐하다? 현명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해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입니다. 자, 이렇게 wise라는 건 현명한 혹은 지혜로운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opular, popular, 인기 있는인데요. 자, 이 단어에서 강세부터 살펴보면 맨 앞에 이렇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opular, popular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popular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보면 얘는 people, people이라는 의미

이에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opular, 인기 있는. 자, 우리 이 단어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스펠링을 직접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외워서 같이 써볼까요? Popular. P, O, P, U, L, A, R. 읽을 때는 popular입니다. 자,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He is very popular at school. Everybody loves him. 이라고 하면, 그는 학교에서 매우 뭐한 거예요? popular. 인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다들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친구. 이렇게 popular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사람만 인기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노래나 영화 같은 것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Listen, this is a popular song 하게 되면, 들어봐, 이거 진짜 popular한 노래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popular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는 거죠. 이거 인기 있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opular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우리 크림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께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한다. 공손하거나 예의 바른이라는 성격 어떻게 말할 수 있죠? Polite. Polite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조언을 주는 현명한이라는 성격은요? 그렇죠. wis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ise라는 특성은 현명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기 있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popular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계속해서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와 관련된 실험 하나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면서 이런 상태 변화 시 성질 변화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 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상태 변화할 때 성질 변화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상태 변화 시 변하지 않는 것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상태 변화 시에 그 물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건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냐면 물을 한번 끓여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상태 변화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액체가 우리가 가열해주니까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화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위에 얼음이 올려져 있는 시계 접시, 차가운 접시를 올려놓는다면 기화되었던 수증기가 다시 그 밑에 액화되어서 맺히게 되겠죠. 우리는 이두 개의 상태의 변화 이용해서 상태 변화 시에 성질이 변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건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용해서 할 거냐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거랑 물이 담긴 비커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요, 물에 이렇게 가져다 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관찰해 보셨더니 아, 얘가 빨간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만나게 된다면 붉은색으로 변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상태 변화 전에 물이 가지고 있던 성질인 거예요. 상태 변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비커를 핫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올려서 가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액체는 기화가 될 거죠. 따라서 수증기가 될 건데 그 위쪽에 우리가 무엇을 둘 거냐면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로 이 입구를 덮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물이 기화된 수증기가 있는데 그 수증기는요, 얼음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거거든요. 그럼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물방울로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물방울로 맺혀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열을 계속하면서 시계 접시의 차가운 밑면에서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방울로 맺히는 것을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물방울은요, 상태 변화를 벌써 두 번이나 겪은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가 됐다가 기체에서 다시 액체가 된 것이 되겠죠. 그럼 상태 변화 후에 같은 실험을 실시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같다면 아, 상태 변화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야라고 결론을 낼수 있고 만약에 결과가 달라진다면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야라고 결론을 내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태 변화 일어났어요. 바로 그렇게 일어난 물방울에다가 즉 시계 접시 밑면에 맺힌 물방울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다 대고 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져다 댔더니요, 역시나 붉은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상태 변화 전, 이게 상태 변화 후라고 한번 보시면 처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액체 상태의 물과 접촉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관찰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시계 접시 밑면에 맺힌 물방울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다 대도 역시나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실험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 상황과 맥락, 그다음 예를 들어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될때 성질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 이런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어떤 성질을 비교해 보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줘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탐구하고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제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역시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질 변화 여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도대체 그런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물질의 다양한 성질, 예를 들면 색깔이나 냄새, 맛, 아니면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 같은 이런 화학적인 성질은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태 변화하는 거 봤잖아요. 입자의 배열만 달라짐으로써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 등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 입자 하나와 관련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의 경우 그 성질은 바로 물 입자에서 나오는 것인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입자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상태 변화 시 물질의 성질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상태 변화 기와 액화 일어났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체의 변화가 아니었고 입자 사이의 거리나 배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것은 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서로 멀어지는 것이었고 수증기가 응축되어 물방울이 되는 것은 물 입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운동이 둔해지는 것이었어요. 입자 하나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더라. 따라서 상태 변화 시 성질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바로 물질의 성질은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상태가 변하더라도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 한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실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번에 잘 정리해보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달라질 거고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입자 하나와 관련해서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입자의 배열 혹은 입자 사이의 거리, 운동 상태 이런 것들만 달라지는 겁니다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답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상태 변화 실험을 하고 나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지 확인하려는 중학교 1학년이야. 상황과 역할을 함께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될때 물질의 두 상태에서 물질의 성질 변화 여부를 입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상태 변화 시 성질 변화 여부를 입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질문 꼭 한번 생성해보시고 원하는 자료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터지능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희였습니다. 우리도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잠깐.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오. 이 개구리가 바라본 하늘은 과연 어떤 모양이겠소? 우물만큼의 하늘 아니겠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역, 고립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와, 이 실험 결과 봤어? 화학 반응이 멋져.
2: 너는 화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온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1: 뉴스? 환경? 그런 건 잘 몰라. 나는 화학이 제일 좋아서 화학만 공부해.
2: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파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구나.
0: 오늘의 속담,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

0: 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속담을 사용할 수가 있소.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허생전, 박지원. 남산 묵적골에서 7년 동안 글만 읽던 허생은 가난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섰다. 그는 한양제일의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 만냥을 빌려달라고 했고, 변씨는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선뜻 돈을 내주었다. 허생은 빌린 돈으로 안성시장의 과일과 제주도의 말총을 모두 사들이는 내전매석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흔들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후 변산의 도둑대를 빈섬으로 데려가 농사와 외국 무역을 통해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 뒤 화근을 없애기 위해 재물을 바다에 버리고 섬을 떠났다. 허생은 변씨에게 빌린 돈의 10배인 10만 냥을 갚아 그를 놀라게 했고, 이후 두 사람은 깊은 교분을 쌓게 되었다. 변씨의 주선으로 북벌을 계획하는 어영대장 이완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자 허생은 나라를 구할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며 그의 그릇을 시험했다. 이완 대장이 예법과 사대부의 체면을 핑계로 제안을 모두 거절하자 허생은 명분만 앞세우는 집권층의 위선과 무능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칼을 들어 찌르려 했다. 놀란 이완은 급히 도망쳤고 다음 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비어있고 허생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허생은 좁은 유교적 틀에 갇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거부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2: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1: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학이라는 우물에 들어앉아 그 안이 세상의 전부인 양 믿으며 살았습니다. 흰 옷과 뾰족한 상투가 문명의 상징이라 자부했지만 허생의 눈에 비친 그들은 바깥 세상의 거친 변화의 물결을 전혀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죠. 이 작품은 헛된 명분과 예법에만 얽매여 실리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국벌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외쳐대는 집권층의 무능과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생의 말과 행동을 통해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꼬집으며 실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0: 오늘의 속담, 우물한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오.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식물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식물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양분인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기체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식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과 넣지 않은 페트병을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둡니다. 두 페트병을 암실에 두는 이유는 광합성을 막고 식물의 호흡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넣지 않은 페트병은 대조군으로 공기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작용으로 기체가 달라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페트병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꼭 밀봉해주세요. 다음날 페트병에 차 있는 공기를 석회수에 넣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져 용액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지는지 여부를 통해 페트병 안에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페트병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시금치의 유무에 따라 석회수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보세요. 오늘은 시금치를 이용해서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시금치를 넣어 암실에 하루 동안 두었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생성되면서 용액이 뿌옇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졌다는 관찰 결과는 시금치가 들어있던 용기 안의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시금치를 넣지 않은 대조군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석회수의 변화는 공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금치의 작용, 즉 식물의 호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암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식물이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영역이 넘어가는 날이죠.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읽기 영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읽기 영역은요, 여러분이 글을 더잘 읽는 방법을 배우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단어는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글들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압축 정리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개념 압축 정리입니다. 자, 이 핵심 개념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복합 양식,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자, 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개념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 쉽게 또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러한 기준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입니다. 자, 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자, 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두 가지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글을 우리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중에서 하나의 양식을만 사용한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글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이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양식을 활용하면 첫 번째,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시각화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문자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그렇죠. 신선한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그래프와 같은 각각의 양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때 우리가 세 가지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 그렇죠. 내용의 타당성. 자,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옳은가, 타당한가, 즉 사실인가를 여러분이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글의 내용이나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가 따져보시면 되고요.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편향되지 않고, 자, 이 편향이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고정관념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져보시는 거죠. 글의 내용이 다른 양식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글이나 자료의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의 무엇? 그렇죠. 신뢰성. 자, 신뢰성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가? 그렇죠. 믿음직스러운가? 라는 거죠. 자, 글이나 자료가 최신에 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작되었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글이나 자료에 무엇이 분명한가? 그렇죠. 출처가 분명한가 확인해 주셔야 하고, 글이나 자료를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하였는가 확인해 주시면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요. 표현 방법의 무엇? 그렇죠. 적절성.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그러니까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에 지금 이 표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적절한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대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가, 그리고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글쓴이나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제시된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 측면에서 이렇게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1번.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가 아닌 것은? 즉, 무엇을 찾아주면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단일 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찾아주면 여러분 답이 되겠죠? 자, 1번. 동영상이 포함된 보도자료. 자, 보도자료는 글일 테고, 자, 글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합 양식 맞고요. 자, 전시 설명 책자예요. 그러니까 글이 있을 텐데, 자, 그 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합 양식이겠고요. 자, 문자로 마을 풍경을 묘사한 글. 자, 그러니까 글에 뭐만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만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일 양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진과 문자로 구성된 관광 안내문. 그렇죠. 여기서도 사진과 문자라고 하는 복합 양식 활용했고요. 그래프를 해석하고 있는 청소년 연구자료. 그래서 청소년 연구자료니까 글일 텐데 그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 복합 양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읽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타당성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자, 어디에 숨어 있는가? 타당성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가? 이거 타당성 평가 기준 맞았고요. 글의 내용이나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가? 따져보는 거 타당성이고요. 글의 내용이 표현 양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쵸? 올바르게 타당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 타당성이고, 글이나 자료의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는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가, 우리 타당성 판단 기준에 있었죠. 글이나 자료의 표현 양식이 대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여기에 숨어 있었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면서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를 읽을 때는 자료가 최근에 제작되었는지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최근의 자료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신뢰성. 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쌓은 개념들 바탕으로 자, 여러분 수행 평가는 어떻게 제시되는지 수행 평가 따라잡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쌓은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행 평가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무엇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쵸, 여러분이 뭘할수 있는가? 이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즉,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죠.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그런 수행 평가가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함께 볼게요. 다음 카드뉴스를 읽고 1과 2의 활동을 해보자입니다. 자, 카드뉴스, 우리 복합 양식을 다루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가에서 제목과 함께 여러 그림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을 조심하세요이고요. 그러니까 화재가 뭐예요? 중심 화재. 그렇죠. 온열 질환입니다. 자,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화재를 다루기

써서 밑에 그림을 활용했거든요. 자, 이 그림,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뭐가 막 납니까? 땀이 삐질삐질 막 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뒤에 이 배경색도 보세요. 어때요? 시뻘건 주황색. 그쵸? 오, 이 주황색의 더운 여름날을 표현하고 있고, 해도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가지고 온열질환이라고 하는 화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림을 제시해서 제재가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나의 그래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인데요. 자, 우리 나의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요. 제목이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열질환자와 폭염 일수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 일수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온열질환자도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폭염 일수도 어떻게 되고 있고,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온열 질환자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라는 제목과 같이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증가 추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카드뉴스를 읽고 1과 2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카드뉴스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카드뉴스라고 하는 자료는 여러분, 그쵸? 문자와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카드뉴스를 혹시 실생활에서 접한다면, 이 카드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 문제 볼 텐데요. 가와 나를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엔 기준이 뭐냐면, 신뢰성. 자, 그러면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자,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지?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이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따져보셔야 합니까? 그렇죠. 출처가 어떠한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인가? 그리고 하나 더 따져본다면 최근의 자료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장소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하는 자료인데, 자, 이것을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하려면 여러분 뭘 따져주셔야 해요? 그렇죠. 출처를 찾아봐 주셔야겠죠. 자, 그러고 그림을 보니까 우리 출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머, 출처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이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을 하시면 공신력 있는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출처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가 뭐냐면, 가와 나를 무엇의 측면? 그렇죠. 표현 방법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겠죠. 자, 우리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양식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가?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요. 무엇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림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 요령이에요. 언제? 지진이 났을 때. 그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긴급 상황에서, 긴급하고 위급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림만 딱 보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문자로 쓰여 있으면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해석해서 자기의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표현 방법의 적절성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진 발생 시에 해야 할

행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으로?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이 타당성과 신뢰성,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가 수행평가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글과 문제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글은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화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가 우리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반려동물을 제재로 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글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래프, 도표와 같은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같은 자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뭐로 제시하고 있냐면 그래프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를 그림으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자, 그 그림 무엇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판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물을 마치 자판기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었고요.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실전책의 내용에는 없지만 개념책에 제시된 부분에 보면 이 해외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도표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5.4%이다. 그래서 국민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글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실태조사를 통해서 유기동물의 발생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2021년 7월 19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외의 다양한 정책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KB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양육 가구 중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는 가구 비율이 75.3%나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시간 40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홍색 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출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살펴보니 출처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출처들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읽어볼 텐데요.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해요라고 하면서 이 반려동물의 뜻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옛날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동물을 왜 키웠어요?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에서 길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어떤 이유로? 그렇죠. 정서적인 이유로 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 보니까 소제목이 작고 예쁠 때만 가족인가요? 하면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그렇죠. 버려지고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대요. 왜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유기동물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2021년 한해 발생한 유기동물만 무려 11만 마리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열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쓴이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현상의 바탕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그렇죠. 쉽게 사고 파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물건 사듯 손쉽게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사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반려동물을 자판기에서 사는 것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다 이런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유기동물 문제가 계속될 거라고 말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죠.

아이를 키움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얻는데, 자, 그러면서 글쓴이가 우리의 이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보호자는 정서적 안정을 얻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은 주인이 오기만 해뭐 하고 있다. 그렇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하고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같이 제시하는 자료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지의 여부와 시간이라고 해서 혼자 있는지 여부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있고요. 혼자 있는다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혼자 있는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양육 가구에서 75.3%가 혼자 있게 되고 5시간 40분 정도, 하루 평균 5시간 40분 정도 혼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려동물이 있다면 혼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와 나 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가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며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달라진 것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가는 정의와 함께 분류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의 다양한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의는 여기 나오긴 했어요. 반려동물이란 이라고 하면서 정의는 했는데, 분류를 사용해서 종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나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나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유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열거 뭐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죠. 혹시 나에서 열거한 부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로는 하면서 하나하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나는 유기동물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발생한 상황에 대한 예시가 이 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지는 않고요. 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나는 그 어려움을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나에 나타나 있고요. 그 해결 방법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내용을 잘 읽었다면 넣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옛 사람들은 동물을 무슨 목적?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으로 키웠는데, 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서적인 목적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을 골라주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보기를 보니까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타당성 평가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타당성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장이 논리적인지, 내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지, 관점과 의도가 공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래요. 자, 1번. 유기동물 통계 자료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출처의 공신력을 따져보는 건 타당성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반려동물 유기의 원인에 대해 말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출처의 공신력을 따져보는 거 맞죠?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 믿을 만한 전문가인가 따져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3번. 유기동물 발생의 책임을 판매자 측에만 전가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자,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평가한 건 맞는데, 여기선 판매자 측에만 유기동물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반려동물 유기의 개별적 이유로 제시된 내용에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된다. 자, 이것도 출처 따져보고 있네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성을 평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뒷받침되므로 논리적이다. 그래서 주장이 논리적인지를 따져보는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몇 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5번을 골라주시면

되면 되겠죠. 자, 4번. 달을 통해서 알수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달에 제시된 건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보호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정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오매불망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보호자가 되려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죠, 줄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법규 준수를 유도하려 한다.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죠?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얻는 이익을 강조하여 반려동물의 양육을 권하려 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다라고 한 이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맞지만, 그를 통해서 양육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려 한다. 혼자 두는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건 맞아요.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죠.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나열하여 보호자의 의무를 간결히 설명하려 한다. 지금 행동 지침을 나열한 부분 우리의 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만 생각하지 않고 반려동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도 답답이를 잘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5번. 다에 제시된 통계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출처 따져보셔야 하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 따져보셔야 하고요. 또뭘 따져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최근의 자료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제시된 이 통계 자료는 출처 어디예요? 그렇죠. KB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언제 만들어진 자료래요? 2021년. 비교적 최근의 자료네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자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 두 가지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림, 도표와 같은 다양한 표현 양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들의 이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의 글쓴이라면 나의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또는 뭔가 신뢰성이라든지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글에 어떤 자료를 더 추가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선생님의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고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즐거운 수업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둘레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높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잖아요. 이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1번 높이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평행사변형에서 이것만 밑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한다면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럴 때는 5번 역시 높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밑변에 따라서 높이를 표현해낼 수 있죠. 높이가 될수 있는 건 1번과 5번으로 답해 보았어요. 이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밑변과 높이를 확인해야죠. 밑변,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는 3cm이고 높이가 6cm잖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따라서 18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겁니다. 넓이를 구하여 1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넓이가 다른 평행사변형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건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평행사변형 가나다라가 있을 때 우선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확인한 다음에 개념을 정리합시다. 밑변의 길이가 3cm, 나도 밑변의 길이가 3cm, 다는 밑변의 길이가 2cm, 라는 밑변의 길이가 3cm예요. 가나 다라는 모두 그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몇 센티미터가 되나요? 바로 높이는 4cm가 되잖아요. 따라서 평행사변형 가나 다라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면 가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12제곱센티미터, 나는 3 곱하기 4에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죠. 다의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라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 나, 라는 넓이가 같고요. 다는 넓이가 다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개념은 뭔가요? 평행사변형들이 있을 때그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을 때는 넓이가 같다. 그렇지만 높이는 같지만 밑변의 길이가 다르다면 넓이도 다를 수밖에 없다. 넓이가 다른 평행사변형을 찾을 때이 원리를 알면 각각의 넓이를 실제 구하지 않아도 넓이가 다른 하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기호 다를 써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확인해 주어야겠죠. 밑변의 길이가 7cm일 때 높이는 3cm예요. 밑변의 길이가 5cm일 때 지금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밑변의 길이가 7cm, 높이가 3cm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7 곱하기 3은 21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넓이는 2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주어진 평행사변형과 넓이가 같고 그런데 모양이 다른 평행사변형을 한개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니까 요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어진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4cm이기 때문에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같아야 하니까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겠는데 그럼 그 얘기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이 값이 12제곱센티미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 말고 예를 들어 6 곱하기 2를 생각해 볼까요? 6 곱하기 2가 12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즉, 밑변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2cm인 평행사변형을 그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높이는 2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변의 길이가 6cm.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6cm고 높이가 2cm인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왼쪽에 주어진 평행사변형과 넓이가 같은 12제곱cm짜리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처럼 넓이는 같으면서 모양이 다른 평행사변형 한 개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08제곱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6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밑변 사이의 거리, 두 밑변 사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바로 네모미터가 높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넓이를 구하는 식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6 곱하기 네모가 108과 같다라고 표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구할 때에는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돼요. 108을 6으로 나눠주니까 6, 1은 6, 6, 8에 48.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8을 써놓아 볼수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6m고 높이가 18m라서 6 곱하기 18 했더니 넓이 108제곱미터가 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6번 했으니까 7번. 이제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도전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소개를 할게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밑변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평행한 두 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해볼게요. 이때의 높이는 8cm,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따라서 15 곱하기 8로 넓이는 120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밑변을, 자,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때 높이가 바로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네모 센티미터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넓이는 10 곱하기 네모,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여서 넓이가 역시 120제곱센티미터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때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보면 네모는 120을 이렇게 10으로 나눠서 1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12로 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같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15cm, 높이가 8cm일 때의 넓이나 밑변의 길이가 10cm고 높이가 네모cm일 때의 넓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통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어서 만나볼 건 8번.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을 때 기억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 봅시다. 평행사변형, 이 왼쪽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은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밑변의 길이가 8cm일 때 높이가 6cm잖아요. 따라서 그 넓이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6 해서 48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도 그 넓이는 4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4cm일 때 바로 높이가 기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의 길이를 구한다, 즉 높이를 구한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 주었더니 넓이가 되는구나. 4 곱하기 기역이 48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기역에 알맞은 수를 구할 때는 48을 4로 나눠 보세요. 그러니까 10이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길이를 구하여 12cm로 답해 주어야겠죠.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기억, 즉 이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하게 되면 그 높이는 바로 12cm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 삼각형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림을 보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선 1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어진 삼각형을 살펴보세요. 이 주어진 삼각형에 밑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밑변의 길이는 1c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cm네요. 그리고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바로 얘가 높이에요. 그래서 그 높이는 뭐 참고로 이렇게 4cm라고 나타내 줄 수 있죠. 밑변의 길이가 6cm고 높이가 4cm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면, 자, 이 선대로 가위로 잘라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위쪽에 있는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 자, 요거 밑변에 해당되고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높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처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아요.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요, 처음 삼각형 높이의 딱 반만큼이다. 처음 삼각형 높이 나누기 2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주,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같아. 맞습니다. 같습니다. 민성,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높이도 같아. 아닙니다. 삼각형의 높이를 2로 나눈 것이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아요. 재석,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만든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처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높이는 처음 삼각형 높이의 딱 반만큼이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 민성, 이렇게 이름을 써서 답할 수 있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 이것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또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직접 구해보도록 해요. 밑변과 높이를 확인해야 해요. 삼각형의 세 변 중 어느 한 변이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 바로 그것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9cm, 이걸 밑변이라고 했을 때 지금 높이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밑변을 12cm짜리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바로 4cm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48 나누기 2 하니까 24, 이와 같이 표현되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죠. 10번 문제 해결됐네요. 또 11번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역시 구해주는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밑변은 8cm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자, 밑변을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그럼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 바로 14cm가 높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14 나누기 2로 구해줄 수 있네요. 8 곱하기 14는 8, 4, 32, 8, 1은 8, 112이고 이것을 2로 나눠주었더니 56이 되었어요.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56제곱센티미터로 답해야 한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거 요거 있으면 안 돼요. 12번 중요 표시되어 있죠? 삼각형의 넓이가 몇 제곱미터일까라고 묻습니다. 조금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부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변, 자 이걸 우리가 밑변이라고 해볼까요? 12m예요. 그럼 이때 높이는요. 밑변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바로 높이가 15m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밑변을 25m라고 했다면 높이는 이와 같이 표현돼야 하는데 이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지요. 또 밑변을 17m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3분의 길이, 이게 높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쓸 때는 높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밑변의 길이가 12m, 높이가 15m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12 곱하기 15 나누기 2, 바로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어요. 12와 15를 곱해봅시다. 12에다 10을 곱하면 120, 12에다 5를 곱하면 60, 이걸 더해서 180이 되었죠? 이걸 2로 나눠주었더니 90, 단위에 주의하세요.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야죠.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90 제곱미터로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과 높이부터 찾아라,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13번 넓이가 다른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 1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삼각형 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이렇게 높이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4cm예요. 3 곱하기 4 나누기 2 해주니까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예요. 또 삼각형 나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cm, 높이가 4cm, 4, 4, 16, 2로 나누니까 8제곱센티미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삼각형 다는 밑변의 길이가 3cm고 높이가 4cm, 3, 4, 12, 2로 나누니까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삼각형 라의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3cm이고요. 높이는 역시 자, 이 밑변을 이렇게 연장해서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3분의 길이, 즉 높이가 역시 4cm.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눠주니까 6제곱센티미터. 따라서 넓이가 다른 것의 기호는 나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삼각형 가, 나, 다 라는요. 높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 가하고 다하고 라는 어때요? 밑변의 길이까지도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달라도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들은 넓이가 같다. 높이가 같더라도 밑변의 길이가 다르면 넓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넓이가 다른 삼각형은 일일이 넓이를 구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바로 나가 된다라고 답할 수 있죠. 이 원리를 알면 문제 해결이 매우 쉬워집니다. 14번 삼각형 가의 넓이는 삼각형 나의 넓이의 두 배, 삼각형 나의 밑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자. 삼각형 나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삼각형 가의 넓이부터 구해봐요. 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가 6cm다. 그러면 이럴 때 8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어서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구해둘 수 있죠. 삼각형 가의 넓이가 삼각형 나의 넓이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때 나의 넓이는 삼각형 가의 넓이를 2로 나눈 12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나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밑변의 길이, 이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이가 6cm일 때 밑변의 길이 네모센티미터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6 나누기 2는 바로 12와 같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6은 12의 1을 곱한 24로 표현되고 네모는 4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나의 밑변의 길이는 4cm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 이와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나니까 15번 도전 문제네요. 삼각형에서 기역의 길이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기역의 길이, 자,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6cm일 때 높이를 구해주는 거랑 같아요. 또 밑변의 길이가 24cm일 때 높이는 21cm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4 곱하기 21 나누기 2 하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4에 21을 곱해서 그 값을 구하니까 504예요. 2로 나눠주세요. 그럼 252 이와 같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36cm일 때 높이가 기역이다. 36 곱하기 기역 나누기 2도 역시 252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넓이를 구했을 때 밑변의 길이에 따라 높이가 정해지는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값은 서로 같게끔 표현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기역을 구할 수 있겠네요. 36 곱하기 기역은 252의 1을 곱해서 504가 되고요. 기역을 구할 때에는 504를 3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504 나누기 36, 1, 36, 144, 네, 4번, 64, 24, 34, 12, 144 빼면 0이 되죠. 따라서 기역의 길이를 구하여라. 바로 14cm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밑변에 따라서 그 높이가 정해지는 거지요. 넓이를 구하는 식을 활용해서 바로 이 기역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답은 14cm예요. 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비어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빼는 거예요.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 큰 삼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밑변의 길이다가 높이가 7과 5를 더해 12cm가 되죠. 이것을 2로 나눠주세요. 그럼 96 제곱 cm가 되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5 나누기 2이기 때문에 40 제곱 cm가 돼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96에서 40을 뺀 것으로 바로 56 제곱 cm가 됩니다. 답을 구하여 56 제곱 cm로 표현해 줄게요. 이어서 만나볼 건 교과서 속 응용 문제예요.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높이를 구하자.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높이를 구할 때는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만약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넓이의 두 배를 밑변의 길이로 나눠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의 식들을 굳이 외워야 할 이유는 없어요. 위에 있는 바로 이 식들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아래에 있는 높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17번 문제를 볼게요.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따라서 18 곱하기 4니까 이럴 땐 넓이가 72 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72 제곱 센티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높이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 네모를 구할 때는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돼. 그래서 12,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거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2가 됩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높이를 구해주었어요. 또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래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서
16 곱하기 6 하니까 96 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도 넓이가 96 제곱 센티미터인데 밑변의 길이가 16cm고 높이가 네모cm예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것이 넓이가 되는 것이더라. 16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96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네모, 즉 높이를 구하려면 넓이에다가 2를 곱하고 그 값을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식으로 외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6에 2를 곱하면 6이 12, 9이 18, 192이고 16으로 나눠요. 1, 16, 2, 32.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바로 1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뭘까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20m, 높이는 18m네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것을 반드시 2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180,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되겠죠.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80 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6m고요. 높이가 네모미터예요. 따라서 6 곱하기 네모가 180과 같다라고 표현해야죠. 그러면 네모, 즉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할 때에는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된다. 180을 6으로 나누면 30이니까 이때의 높이가 30m가 되는 것이죠.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의 높이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 30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높이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경우 굳이 공식으로 외울 이유는 없고요. 넓이를 구하는 식만 알면 높이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한 번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비교하기. 1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4cm로 모두 같고요. 높이가 3cm로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모두 그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로 같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넓이는 모두 6제곱센티미터가 된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둘 수 있네요. 배운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여전히 평소와 다른 조금 밝은 미소가 있다고요? 이거 단어 시작할 때 봤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끄고 들어도 또는 단원명 몇 강인지 보지 않아도 왠지 오늘 새로운 단어 시작하는 날 같은데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 표정이 조금 더 밝을 거예요. 우리 늘 배워왔던 것도 좋지만 새로운 단원에서 어떤 학습 내용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신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5단원에서는요. 우리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할 텐데요. 단원의 의미,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먼저 우리 그렇다고 4단원 잊으면 안 돼요. 만점 치기 퀴즈 내용 볼게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죠. 글을 쓰는 목적, 내가 왜 이것을 썼는지, 뭐 문화유산을 알려주려고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하려고 썼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목적 알아야 하고요. 읽을 사람, 우리 학교 학생들인지 동생들인지 아니면 언니 오빠들인지 이런 거 중요하죠. 읽을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테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X였습니다. 여러분, 맞게 답을 잘 달아주셨길 바라고요. 우리 5단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크게 6개의 단원이 있는데 5단원 들으러 왔으면 아마 1단원, 2단원, 3단원 이제 평가를 쭉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강의 듣고 혹시 시험을 잘 봤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선생님,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런 내용을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즐거운 이야기를 듣는 게또 선생님이 기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5단원 열심히 공부 공부해서 우리 5단원 시험도 학교 시험에서 만점왕 되어 보아야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 교과서 내용 학습 1번부터 12번까지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단원명, 쓰인 단어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단원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텐데요. 의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논, 토의 조금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미세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자면 의논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을 주고받는 거.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토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서도 토의라는 단어 봤었는데 할수 있어요. 맞아요.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면서 최선의 해결책이 뭘까? 이거를 찾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논하며 토의해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서로 말을 들어주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뭘까?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도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교재에도 이런 그림 있죠?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록달록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서 두 친구가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 신난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나 보니까, 벌써 반이나 먹었네. 너무 아깝다. 맛있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둘다 똑같이 반이 남아있어요. 아이스크림이.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반 남았어. 신난다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벌써 먹은 것이 반이야. 남아 있는 것이 반인 것보다 먹은 것이 반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맛있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 가게 맛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5단원이랑 뭐가 관련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똑같이 아이스크림이 반이 남아도 누구는 기뻐. 아직 반이나 남았어. 누구는 아쉬워. 벌써? 할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국어 문제 풀면서 그런 얘기 한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직 지문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푸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에요. 나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것은 국어에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어려운 단어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될 텐데요. 이두 친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을 관점이라고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현상에 대한 생각,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군. 여러분 아마 학교 생활하면서도 느껴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한번 볼 텐데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글을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듣기 자료로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글, 눈으로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시장으로 가고 있네요. 왜요?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제목에서도 바로 나오죠. 그렇죠?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들은 걷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가자 이를 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하네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라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하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어느 정자 앞을 지났는데 정자 앞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도 등장하네요.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 버르장 머리가 없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훨씬 더 나이도 들고 다리도 아플 수도 있는데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버르장 머리가 없군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번엔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둘다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아들도 걷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들이 당나귀에 탔다가 에휴, 아버지가 타야지 하는 노인의 말에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걷는 거죠. 자, 이번에는 농부가 얘기합니다. 아유,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다 다른 거예요. 아유, 같이 타면 되지. 아버지만 타면 어떡해. 아들도 힘들잖아.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함께 당나귀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바로 그것을 실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청년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인물도 많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타니까 당나귀가 힘들어서 헉헉대잖아. 아유, 불쌍해라 한 거죠. 아, 둘다 그래도 건장한 성인일 텐데 당나귀에 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야. 불쌍하다 하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 1단원이었나요? 도깨비 나왔던 거. 거기서 도깨비 어깨에 막 이제 친구를 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당나귀를 짊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리를 건너다 당나귀가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는 이 청년이 한 말을 듣고 당나귀를 짊어졌는데 그만 강에 빠지고 만 거죠. 안타까운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문제들을 풀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가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아주 그래.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거죠. 왜 시장에 가고 있었지? 당나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 산책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당나귀를 시장에 팔기 위해서였죠. 팔기 위해.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쵸? 물에 당나귀가요. 2번.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한 인물을 각각 쓰시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끌고 가기도 하고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찾아보세요. 아들이 타야지. 그렇죠.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물을 쓰라고 했으니까 아주머니. 하나씩 이제 봐야 돼요. 문제 보고, 지문도 한번 보고.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당나귀를 타야지,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죠? 농부인가요? 청년인가요? 노인인가요? 농부가 얘기했었죠.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당나귀가 힘들어하는 거 너무 불쌍하다. 헉헉대고 있네. 불쌍해라. 했던 사람은 누구요? 청년, 청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짊어졌죠. 나이 드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야지 아들만 그렇게 타고 있나? 에잉, 했던 사람?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말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3번.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때 생각해야 할 것의 동그라미. 자, 다양한 의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사람마다 관점,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아들이 타야지, 누군가는 아버지가 타야지, 같이 타야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아,
이렇게 말하네? 발랑발랑. 이렇게 말하네? 발랑발랑. 말할 때마다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그 부분은 내가 참고해야지. 라고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야지. 말이 바뀔 때마다 계속 행동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결말이 좋지 않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의견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한다. 여기서 나왔던 아주머니, 농부, 청년, 노인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때 다양한 글을 읽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어. 역시 내 소신껏 하는 것이 최고야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다양한 글을 읽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또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서연, 더 나은 해결 방법을 혼자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 여기까지는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죠. 여러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들 대부분이 같기 때문이야. 사람들 대부분이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아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그림을 봤던 것도 떠올리면 좋겠죠? 생각이 다 달라요. 정인,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정답이네요. 문제는 하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양해.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다만 필요한 부분, 들어야 할 부분과 들어야 하지 않을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답은 정인.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라는 글을 읽을 건데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학습 목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문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이 있을까 보는 건데요. 아까는 우리가 이야기를 봤다면, 이번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라는 제목 아래 주장하는 글을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가라고 되어 있고요. 문단 번호도 붙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이 세계문화 행사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가 봐요. 좋은 점이 있다고 하고요. 제목에서도 즐거움이 넘치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짜 좋은 행사야.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하는 것이죠.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건 뭐죠? 한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행해져 온 것, 그래서 정착된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웃 어른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또는 식사할 때 어르신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오랜 관습이죠.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것.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엔 뭘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문화 관습 배울 수 있어서 좋아.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세계 문화 행사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나타낸 글이에요. 자, 5번. 이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알맞게 예상한 친구. 자, 제목만 보고도 우리 예상할 수 있었죠. 선생님 제목에 막 동그라미 쳤었는데요. 담임, 세계 문화 행사의 단점을 지적할 것 같아. 단점이라는 건 뭐예요?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 단점의 반대는 뭐예요? 장점이죠, 장점. 이렇게도 적어주세요. 만약에 장점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맞는 말이 됐을 텐데, 단점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은수, 여러 가지 세계문화 행사의 종류를 알려줄 것 같아. 자, 이 나라에 이런 행사가 있고요. 종류를 알려주는 글이었나요? 아니에요. 라희, 세계문화 행사를 체험하며 얻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것 같아. 그쵸? 즐거움이 가득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가 재밌었습니다.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 라이가 알맞게 말해주었네요. 자, 6번입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글입니까?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무엇을 좋게, 좋은 점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세계문화행사. 세계문화와 관습 이런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세계문화와 관습을 세계문화행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글 2, 글 3에서 알수 있는 세계문화행사의 좋은 점을 두 가지 고르시오 했어요. 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 선생님 밑줄 쳤었죠. 나머지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3번에서는, 장벽을 넘어서 친밀감도 쌓을 수 있고, 우정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내용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좋은 점이었나요? 여기 나온 것 아니었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 여기 있네요. 그쵸? 2번 맞고. 보기 힘든 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볼수 있다는 아니고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여기도 있네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아니고요. 우리가 2번, 3번에서 알수 있는 내용,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2번, 4번이 정답. 8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기역과 니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 자, 이두 가지만 보고도 짐작을 할수 있어요. 아, 이런 내용 쓰려고 하는구나. 글쓴이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알수 있어요. 특별한 행사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생일은 1년 365일 중에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행사. 긍정적인 의미죠. 너는 특별해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거는 친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글쓴이가 뭘 얘기하려고 해요? 세계문화 행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 특별한 행사야. 친밀감도 느낄 수 있어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글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4. 무엇보다 세계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재미, 즐거움, 그쵸? 세계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5죠. 세계문화 행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세계문화나 축제를 경험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처럼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쭉 얘기한 것을 정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나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 경험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글 읽을 때 글의 종류가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었죠. 아, 그래서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친구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9번. 글 4, 5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입니다. 세계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하다. 맞아요. 재미, 즐거움 가득하다고 했어요. 세계문화는 특별한 문화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내용은 4, 5에 없었어요. 세계화가 다양하게 만든다. 세계화에 대한 설명 아니고 세계문화 행사가 주인공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아, 이것은 약간 차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색으로. 그래서 1번과 5번이 알맞은 내용이 되겠군요. 10번.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세계문화 행사에 찍은 사진인가 봐요.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 아, 좋은 모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정도 쌓고 다른 나라 행사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뭘알수 있어요? 낭비되는 자원인가요? 돈이 막 낭비돼. 낭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죠. 막 펑펑 쓰이고 있다는 거니까.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다양성. 이렇게 다양합니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행사의 다양성 아니고요. 세계문화 행사의

사물이나 사물은 쉬운 말로 물건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처지라고 하죠. 이것이 관점의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단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누군가는 반이나 먹었어.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어는 좋은 이제 의미로 한 거지만 벌써 반이나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 하는 거잖아요. 웃는 표정 반이나 남았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아이스크림이 반이 남았다라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가 다른 두 친구였죠. 그것을 다른 말로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글 뭐였죠? 제목이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였잖아요. 이 글의 관점은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에서만 봐도 알수 있어요. 세계 문화 행사, 쉽게 말해서 좋다, 싫다 뭐예요? 좋다라는 거잖아요. 세계 문화 행사. 그러면 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라는 거는 뭐안 좋은 점, 해결해야 될 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좋단 말이에요. 나. 세계 문화 행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아, 그쵸. 좋은 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두 글자로? 장점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럼 장점의 반대는 뭐였죠? 단점이었죠. 근데 이 글에서는 세계 문화 행사의 장점, 좋은 점을 말하고 있었고요. 다.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라는 의미였어요? 아니에요. 좋은 점을 쭉 나열하고 있었죠. 그래서 알맞은 건이 글의 관점은 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글의 종류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세계문화행사의 좋은 점을 말하지만 혹시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글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걸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걸까? 특히 주장하는 글에 이런 관점이 잘 드러나죠.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행사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1번.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제목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거죠. 딱 첫눈에 글 내용이 바로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목부터 보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글을 읽으니까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거죠. 우리 짐작이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생략된 내용, 빠진 내용을 한번 우리가 비슷하게 추리해보는 게 짐작하는 거였잖아요. 아직 글은 안 읽었어. 하지만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즐겁다고? 아, 너 세계문화행사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었어요. 우리 문제에서도 풀었죠. 2. 글에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핀다. 즐거움, 이런 낱말. 친밀감, 뭐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장점을 많이 나타내는 글이라는 걸알수 있었죠. 이런 낱말, 문장, 표현 이런 거 살피는 거 중요하고요. 3.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본다. 꼭 제목만 보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글을 잘 읽어봐야 해요. 내용을 쭉 파악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군.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은 이런 거로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요. 4.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고 내 생각에 비추어 해석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을 알아보고까지는 좋았는데 해석을 할 때.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안 되죠. 그쵸? 아닙니다. 5. 글에 포함된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맞는 말.

말이죠. 아까 우리 사진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뭐 한적했으면 모르겠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나 사람들이 행사를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내 생각이 비추어 해석한다. 이것이 뭐 다른 문제에서는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려면 내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글쓴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를 알아보려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아, 그래서 학교에서 아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의논하면서 토의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앞으로 더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우리 가장 처음에 읽었었던 이야기 있지요. 거기서 당나귀를 시장까지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수강하기 게시판에 오늘도 정답 달러 와주세요. 네, 5단원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이 궁금하다면 얼른 다음 강의로 놀러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요, 조금 더 친숙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과 에너지 첫 번째 수업으로요, 오늘 시간은 우리 몸 중에서도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 소화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식물과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몸속을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끊임없이 항상 식사라는 걸 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 몸을 지나면서 있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 어떻게 형태를 바꾸어가는지 오늘 시간에 단계별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개념 아이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또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양소요. 다시 크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고 있거든요. 3대 영양소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 어떤 뜻이에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3대 영양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단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3대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엔 부영양소예요. 부영양소는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여러 생명현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물이요. 물도 이 부영양소에 들어가고요, 우리 과일에 많은 바이타민, 그리고 우리 이와 뼈를 구성하는 그러한 무기염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우리는 부영양소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영양소, 도대체 어떠한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지 검출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검출 방법 잘 나와 있거든요.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검출 시약은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입니다. 녹말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떨어뜨리면요, 우리가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청람 색깔이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가 무슨 색깔로 청람색으로 나타났다면, 아, 이 음식물엔 어떠한 영양소가,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베네딕트 용액은 좀 특이한 게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가열을 해야지 색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네딕트 반응은요, 무슨 색깔로 변하면, 황적 색깔로 변하면, 여기에 포도당 들어가 있네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엿당도 베네딕트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무슨 반응? 뷰렛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거 뷰렛 용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요두 용액을 섞은 걸 뷰렛 용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랑 1%의 황산고리토 수용액을 섞은 것을 뷰렛 용액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단백질에 똑 떨어뜨렸을 때 보라 색깔로 색 변화가 나타나면, 아, 이 음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방입니다. 지방은 수단3 반응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고요. 수단3 용액으로 확인을 합니다. 수단3 용액을 지방에 떨어뜨리면 어떠한 색으로?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이 내용 실험으로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수행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소 검출하기 실험이고요. 가, 반물을 준비하여 4개의 시험관 A와 D에 각각 얼마씩? 10ml씩 넣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양소 검출 시약을 넣은 후색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읽어보시면 시험관 A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대요. 반물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는 거죠. 무엇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녹말이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관 B는 베네딕토 용액 넣고 그다음 뭐예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반응합니다. 아, 베네딕트 반응은 우리 포도당 들어가 있나라고 검출하고 싶은 거고요. 시험관 C에는 뷰렛 용액 넣는데요. 무엇을 검출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지시약이고요. 마지막 수단 3는요, 지방을 검출하는 지시약이었습니다. 즉, 반물에 어떤 영양소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결과 보면요, 우리 어디에만 반응했어요? 나머지에는 색 변화가 없지만, 아이오딘에만 반응을 하여서 청남색으로 변했구나. 아, 반물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구나. 녹말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반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이에요? 녹말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소화계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소화계와 관련된 소화 정의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분해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밥 먹고 나면, 아, 이제 소화시켜야지 이런 말 굉장히 잘 하잖아요. 이 소화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영양소를 정말 작은, 얼마나 작은?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물질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단순히 이로만 씹어서 잘게 부숴서 일어나지 않고요, 화학적으로 결합도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부수는 이런 기계적 소화도 중요하지만 화학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정말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느 기관에 어떤 소화 효소가 작용하냐라는 걸 차례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소화 효소는요, 영양소를 정말 작은 크기로 분해를 해요. 매우 작은 크기로. 그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라는 이 소화 효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뒤에 소화 효소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소화를 알았으니 소화계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소화계라고 하는 건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집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보면요, 우리 음식물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식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식도에서요, 어디 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어디로? 여기 바로 가운데 있는 작은 창자로 음식물 내려오게 되고요. 작은 창자 다 돌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무슨 창자? 큰 창자로 음식물 들어가서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소화과정, 음식물 어디로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그리고 위, 그 다음 작은 창자, 큰 창자로 우리 소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음식물이 직접 가는 이러한 관이라고 하거든요. 길, 우리가 이러한 기관들을 소화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소화계 그림에 간도 보이고요, 침샘도 보이고요, 쓸개도 보이고요, 이자도 보여요. 얘네는 소화관이 아니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얘네는 소화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액을 만들거나 분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샘 무얼 만들어요? 침을 만들어서 입으로 분비를 하겠죠. 그럼 침과 음식물이 입 안에서 잘 섞일 거예요. 자, 간은요, 여러분들 쓸개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쓸개즙 쓸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쓸개는 그 쓸개즙을 잠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쓸개즙을 어디로 내보냐면요, 내보내냐면 작은 창자로 분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이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어서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할 거예요. 그때 이자액 안에는요, 녹말,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에 대한 이야기, 입부터 큰 창자까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우리가 침 안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화 효소가 하는 일은요, 녹말이라고 하는, 즉 이렇게 굉장히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이 형태의 이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소화시켜요? 무엇으로? 엿당으로 분해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엿당은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입자만 붙어 있죠. 아,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이자에게도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 입에서 녹말 엿당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뀌었는데, 우리 음식물이 입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말이 전부 다 엿당으로 바뀌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작은 창자에 이자액 들어오면서 아직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지 못한 것들을 마저 다 엿당으로 바꿔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입에서의 소화는요, 침속 소화 효소인 무엇이 아밀레이스가 무엇의 일부를, 녹말의 일부를 엿당으로 분해해주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이와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의 소화작용 실험하기라고 하는 탐구 실험이고요. 혀 밑에 거즈를 넣어 침을 충분히 적시고, 침을 적신 거즈를 10ml의 물에 넣고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관 A와 D에 녹말 용액을 각각 3ml씩 넣고요. 시험관 A와 C에는 증류수를 넣고 시험관 B와 D에는 침 용액을 각각 넣는다고 합니다. 아, 지금 침이 녹말을 분해시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녹말 증류수, 녹말 침, 녹말 증류수, 녹말 침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마 소화가 되고 나서 지시약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것 같습니다. 35에서 4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 4개의 시험관을 넣고 10분 정도 다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왜 35에서 40도씨의 물에 넣어둘까요? 우리 소화 효소는요, 우리 몸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 체온 36.5도에 비슷한 온도에 맞춰주어야지 소화 효소가 잘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시험관 A와 B의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색변화 보고요. 그리고 시험관 C와 D에는요, 베네딕토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80에서 9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5분 정도 담가둔 후 색변화 보고 있대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녹말을 검출하고 싶은 거고요. 베네딕토 용액은 여기서 엿당을 검출하는 지시약이겠구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녹말과 증류수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청남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녹말 남아 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녹말과 침을 섞은 용액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연한 갈색? 아이오딘이 원래 연한 갈색이에요. 즉, 색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색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 여기 녹말이 이제 없어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이 이 녹말을 소화시킨 거죠. 침속 소화 효소가. 녹말과 증류수 섞은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파란색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파란색 원래 베네딕트 색깔이거든요. 즉, 색 변화가 없었어요. 즉, 여기는 녹말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베네딕트에는 반응하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녹말과 침을 섞은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황적색으로 색 변화가 나타났네요. 그럼 여기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녹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서? 엿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분해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침 용액을 넣은 녹말 용액에서 베네딕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침속 소화 효소가 무엇을? 녹말을 무엇으로? 엿당으로 분해했구나. 그리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앞에서 배웠던 아밀레이스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위에서의 소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에는요. 위 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안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액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염산도 들어가 있는데 염산은 펩신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액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의 이름은 펩신입니다. 이 펩신이라는 친구는요, 단백질을요, 조금 더 작은 크기,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백질의 결합을 좀 이렇게 막 끊죠. 그래서 단백질이 조금 중간 크기로 소화되었구나, 분해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위액 속 소화효소인 무엇은? 펩신은요,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해 주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창자 왜 중요하냐면 작은 창자의 모든 영양소, 우리 3대 영양소가 다 여기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흡수까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소화효소 알아보기 전에 어디에 이 작은 창자의 쓸개즙 들어오거든요. 분비가 되거든요.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쓸개즙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장되었다가 쓸개에서 저장되었다가 또 어디로?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쓸개즙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작은 창자에서 지방이랑 만나면요, 이 지방을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이때 쓸개즙은요,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을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나중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의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쓸개즙 안에는 소화 효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지방을 작은 크기로 나눠주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은 창자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는지,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이 작은 창자로 분비되거든요. 그럼 이 이자액에는 어떠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림 볼게요. 우리가 침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침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켰지만요. 이자액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자액에는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도 들어가 있어요. 이 트립신이 하는 역할은 아까 위에 그 펩신에 의해서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바뀌었잖아요. 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또 이렇게 막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자액에 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는 무엇이 있냐? 바로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는요, 지방을 라이페이스로 다, 라이페이스가 지 지방을 다 분해합니다. 즉, 소화를 시켜요. 무엇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완전히 이렇게 분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자액에 들어있는 게 정말 많죠. 다시 보시면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에는 우리 무엇을

녹말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작은 창자에서 모든 음식물이 3대 영양소가 다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엿당이랑 작아진 크기의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소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엿당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이 나오는 엿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녹말은 포도당으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마지막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작은 창자의 벽, 융털에서 흡수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는 융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각각 소화효소의 이름이 조금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낯선 거지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 한 번씩 그려가시면서, 그리고 소화효소 한 번씩 읽고 써보시면서 이 소화효소 이름을 좀 친숙하게 느끼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녹말, 단백질, 지방에 따라 또 입, 위, 그리고 작은 창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 무엇으로 큰 창자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작은 창자에서 아까 봤던 그 영양소들 다 흡수할 거거든요. 그러면 큰 창자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흡수하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점점 단단해져서 우리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영양소는 작은 창자 안쪽에 어디에서 융털에서 흡수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작은 창자는 이렇게 보면 주름이 막져 있어요. 그걸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여러 개의 털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털을 우리가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 융털 하나를 골라서 또 확대를 시켜 볼 거예요. 융털을 확대시켜 봤더니 이 가운데 노란색의 무엇이? 암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암주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 보여요? 모세혈관이 보이네요. 아, 융털은 암주간과 암주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모세혈관과 암주간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좀 다릅니다. 모세혈관은요, 어떤 영양소 흡수하냐면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를 바로 모세혈관에서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암주간은 그 다른 것들을 흡수해야겠죠. 바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그 가운데 암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잘안 녹는 거 하면 여러분들 지방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어디에서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영양소의 흡수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생명과학 파트 공부할 때는 꼭 그림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식물의 구조나 동물의 구조나 애초에 그 구조 안에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그림을 보고 그 구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 문제를 또 그림 혹은 그래프, 표가 응용이 되는데, 특히나 이 동물과 에너지 파트는 이런 그림을 통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기관 이름 얘기해 볼게요. A는 입이 될것 같고요. B는 뭐예요? 뭐 만드는? 쓸개진 만드는 간입니다. 간. 자, C는요, 여기 식도에서 연결되는 위가 될것 같고요. D는요, 여러분들 위와 여기 큰 창자 사이에는 그 길쭉한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D는 이자가 됩니다. 이는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작은 창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F는

작은 창자밖에 조금 더 두꺼운 친구죠. 우리가 큰 창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창자, 큰 창자. 자, 그럼 우리 이제 기관의 이름을 알았으니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을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A는 입 맞고요. B는 간이 맞습니다. C는요, 위가 맞고요. 그리고 D는 이자. 이자는 선생님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게이 이자고, 이자 안에 이자액이고, 그 이자액은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 그래서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요, 이는요, 큰 창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큰 창자 아니고 작은 창자구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곳, 장소를 물어봤어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 말고, 모두가 소화가 되는 장소. 어디라고 얘기했었죠? 작은 창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창자는 그 소화되는 과정을 한 번에 다 보여줬어요. 왜? 대부분의 그 분해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창자의 기호는 2가 될것 같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양소와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기역과 디귿은 소화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기역과 디귿 어떤 소화 효소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 탄수화물, 즉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소화 효소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입에서도 작용을 했고요. 또 이자액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이자액이 작은 창자로 분비되면 입에서 분해되지 못한 녹말을 다시 엿당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엿당은 다시 그 엿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한번 분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트립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니은은 뭐여야 돼요? 트립신 전에 단백질 작게 만드는 거. 그렇죠. 펩신이죠. 펩신은요, 위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작용을 하는 소화효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트립신은 이제 이자액에 들어가 있었고 작은 창자로 분비되죠. 그리고 또 작은 창자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도 나와요.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요, 쓸개집에 의해서 크기가 좀 작아진 다음에 어디에?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라이페이스. 어디에서? 작은 창자에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역과 디귿 다 이름을 찾아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아밀레이스 맞고요. 2번, 기역은 입에서 작용하나요? 네, 아밀레이스 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작용합니다. 니은은 펩신이 맞고요. 니은은 작은 창자에서 작용하나요? 니은 펩신이고요. 펩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위액이 들어가 있어요. 위액은 어디서? 위에서 작용하죠. 따라서 작은 창자가 아니라 위에서 작용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디귿은 라이페이스죠. 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효소가 라이페이스이니까. 자, 우리 이 내용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그냥 수업하고 바로 끝내시면은 기억이 잘안 나요. 꼭 복습하고 오늘 책 덮는 거 선생님이랑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은 작은 창자의 융털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융털의 구조도 오늘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융털 보시면 가운데 요렇게 올라온 관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암주관입니다. 그리고요, 암주관 주변에 있는 이 혈관, 모세혈관이었죠. 그러면요, 가와 나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 고르라고 했어요. 모세혈관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였고요. 암주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였어요. 그러면 물에 녹는 영양소 뭐가 있어요? 포도당 맞고요. 지방산 아니에요. 아미노산 맞고요. 모노글리세리드 아닙니다. 무기염유도 맞죠.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고요. 나는 암주관이요. 물에 녹지 않는 거. 선생님이 지방 떠올리면 편하다고 했어요. 즉, 뭐랑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고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물에 녹는 영양소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된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역시 원대한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 개념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자액은요, 이자에서 분비되고요. 녹말을 분해하는 이것이,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것,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이것과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선생님이요, 소화 효소 꼼꼼히 복습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개념 클리어에 들어가는 답 어디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동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뭐든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덤으로 정말 좋은 주장하는 글을 계속 또 보게 되네요. 주장하는 글잘 읽어보면은요, 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인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주장하는 글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데한 몫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6학년 국어 학습의 목표, 공부의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라면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나 라면 확인할 수 있어. 라면 확인 가지고 왔습니다. 교재에는 지금 아마 공부하는 이 부분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재 어딘가에 이게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예, 그러면서 또 공부하는 거죠. 이때다 하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짜임이 정말 중요하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어떤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일단 요거 주장하는 글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 주장하는 글의 짜임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글의 종류를 보실 수 있어요.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의 종류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 시는 어떤 특징이 있고, 동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야기죠. 이야기에 어떤 특징이 있고, 설명하는 글에 어떤 특징이 있다. 또 주장하는 글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자, 이 특징만 제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도 국어 공부의 한 50%, 50%죠. 50% 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선생님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각 글의 종류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주장하는 글의 짜임.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무엇인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 이거 정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때 우리 읽어 봤을 때 전부 오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각 문단마다 어느 짜임에 들어가느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제일 처음 1문단 시작하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자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장이 있었어요. 네. 주장. 이 주장이 서론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때?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무엇이 들어가게 된다? 문제 상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써줘야 된다? 서론 부분에 써줘야 된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에도 서론 부분이다, 즉 처음 부분이다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을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람만의 생각은 뭘까? 이것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장하는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국어 실력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각 글의 종류마다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게 글을 읽거나 쓸수 있는 사람은 국어 공부의 반 이상은 이미 다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끝부분이 있어요. 자, 이 중간 부분은 2, 3, 4 문단이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본론이라고 한다. 본론은 말 그대로, 자, 우리 이제 본론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주장에 대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이런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해. 그럼 사람들이 왜? 하고 물어볼 거예요. 까닭을 물어봐요. 그게 바로 2, 3, 4 문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는 말이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 능력 차이를 줄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유만 달랑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쐐기를 박는 거죠.
그 쐐기가 뭐다? 근거자료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토론. 우리 토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자, 토론의 중요한 짜임이 무엇이었어요? 일단 주장을 펼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주장을 펼칠 때내 주장만 1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유와 또이 이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신뢰성 있고, 또 관련성 있는 근거자료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죠? 네. 토론 말하기와 여기 주장하는 글쓰기, 짜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잔 말이야. 왜? 그러면 또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니까 이 차이를 줄여야 된다고라고 두 번째로 또 이유를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이것을 잘 뒤에서 또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자료, 예, 근거 자료.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니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이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들어가고 또이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 또한 붙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짜임이 눈에 더잘 들어오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론은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춰서 생활 속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돕자는 게내 주장이야! 라고 끝머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결론인데, 그럼 결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저번에도 그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일단, 앞에 쭉 썼던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왜?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꽉 각인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해서 한편에 주장하는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짜임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 짜임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한다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도 재미있어요. 어? 자, 이 사람은 이걸 문제 상황으로 봤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 자, 그럼 이제 이유와 근거 자료가 나오겠지? 이 이유와 근거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또 근거 자료가 충분한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읽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읽는 것과 뭐라고 했나 볼까?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이 재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글의 짜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고 주장하는 글을 읽고 또는 내가 쓸 때에도 이 글의 짜임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서 선생님이 라면 확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서론, 본론, 결론의 역할이 여기 있어요. 문제 상황을 밝히는 부분이 서론이라고 했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도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장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요거는, 네. 본론 부분을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아, 나이 주장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은 아닐세. 했다가도 본론 부분에 이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보고, 정말 그렇네. 하시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글쓴 사람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근데 기분 좋아. 야, 나이 글을 읽고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나 설득당했어. 기분 좋은 거죠. 좋은 글을 읽은 거예요. 훌륭한 글을 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에요. 네. 자, 그럼 결론 부분은 뭘까? 글 내용을 어떻게 한다? 요약해주고 다시 한번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이요. 또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주장하는 글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잘그 라면 확인을 할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해요. 주장하는 글은 이것으로 짜여져 있다. 네,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네, 결론.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글, 예, 이런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재 속에서 보는 글들, 예, 대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의견을 주장이라고 하지요. 자, 주장하는 글에서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이 있어요. 주관적이 뭐라고 했어요? 주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죠?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는 까닭이에요. 자, 이게 뭐다? 이유다. 근데,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가 생각하는 까닭, 이유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져온 게 있어요. 주장하는 글에서, 이 주관적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자, 이 무기야, 무기. 객관적인, 예, 제3자라고 했죠. 제3자. 그러니까 남이야, 남. 남이 보는, 그, 즉, 남이 인정해줄 만한 자료를 들고 와. 이게 바로 뭐다? 근거다. 근거. 자, 통계자료. 내가 지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 내가 전문가예요? 아니요. 전문가를 끌고 와. 데리고 와. 나 대신 얘기하게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책 내용, 기사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맞아, 맞아. 할 만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라면 확인 다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 확인하기. 인용 나왔습니다. 인이 뭐라고요? 끌어당긴다. 끌어온다. 그래서 용,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주장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번엔 글이 아니고 말이네요. 오,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 이거 내가 탐나지. 자, 그러면 가져다 쓸수 있어요. 그죠? 쓸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생각해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 어떻겠니? 자, 봐요.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좋은 내용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했어요.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겠지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 함부로 가져다 사용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함부로가 뭘까요? 허락 없이. 허락 없이. 이게 허락 없이. 남의 글을 가져오는데 허락을 안 받았어. 즉, 몰래 가져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말, 내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 글로 여겨질 수 있죠? 네. 그거는 표절이라고 했어요. 절이 뭐라고? 도둑, 도둑질. 절도죄. 이렇게 절도죄. 남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잖아. 그때 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그래서 나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고 미리 신고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출처를 밝힌다라고 얘기해요. 이 저작자가 뭘까요? 이 원작자. 처음에 이 글이나 말을 만들어낸 그 원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고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사용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오해를 막을 수 있어. 자, 이게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선생님이 풀이를 좀 해줄게요. 일단 여기부터 읽고. 맞아.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저작자의 의도를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출처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왜 출처를 밝혀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해. 어떤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 어떤 특정 영화가 있어. 이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 자기가 뭐 평가를 좀 하려고 해. 그런데 내 평가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영화 평론가. 평론가 알죠? 영화 평론가의 글을 가져오려고 해. 이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출처를 안 밝히고 일부분만 가져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평론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영화의 초반 10분은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겨서 계속 감상하다 보면 인생 최고의 반전, 인생 최고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친구가 이 평론가의 글을 가져오는데, 말을 가져오는데 일부만 인용을 했어요. 어떻게? 이 영화의 초반 10분은 정말 지루합니다. 요것만 갖고 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글을 읽는 친구들이, 와, 이 영화 재미없나 봐. 지루하대. 이러고 말겠죠. 그게 뭐예요? 저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가져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재미없대. 막 이렇게. 사실은 이 평론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초반 그 지루한 10분만 잘 견뎌보세요. 그러면 인생 최고의 감동과 반전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이죠. 근데 완전히 반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야, 나 혹시 몰라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출처를 밝힐게. 땡땡 평론가가 쓴글 어디 들어가 보면 이 평론가가 쓴글 전부 있어. 전부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 하고 출처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오해하지 않겠죠? 그래? 그러면서 이 학생의 이 글을 읽어본 친구들이 출처를 가서 보는 거야. 아, 이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해하지 않아. 그죠? 네. 자, 17번.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죠? 이 권리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요. 예,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말이 있구나.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예요. 지식재산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예시를 보면, 아, 알겠다 할 거예요. 저작권. 글이나 뭐,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죠?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죠? 그래서 뭐, 상표. 상표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어떤 회사의 상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회사 상표로 만들어.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저작권, 상표, 뭐, 디자인, 뭐, 그림, 뭐 이런 거. 네, 요런 것들 전부 다, 네, 모두 지식재산권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이구, 원래 등등등 할 때는 말줄임표를 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점점점 6개 찍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아유, 답을 표시 안할 뻔했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몰래 사용하면 표절. 하지만 출처를 밝히면 이것은 인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인용. 인용은 괜찮은 거예요. 네. 자, 그다음 표절에 대하여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일부를 내 글에 몰래 가져다 쓰는 걸 말해.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 아까 지식 재산권이죠? 다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요.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일수록 나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 정말 그럴까? 내가 만들었는데 저쪽 제도. 이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기만 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만든 작품의 내용을 내가 몰래 가져다 써도 괜찮아. 아, 말하자면 이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내용을 내가 몰래 가져다 써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다 써도 나는 자랑스러울 테니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예, 알맞게 말한 친구는 민준이가 되겠지요. 우리 서준아, 안소가. 네. 자, 그다음 19번.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때, 즉이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더 좋은 작품이 많아진다. 내 작품이 훨씬 유명해진다. 작품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냥 웃음이 나와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저작자의 의도를 오해하여 전달할 위험이 생긴다. 그치? 이 출처를 밝히면 이내 글을 읽은 사람이 이 출처를 따라가서 보겠죠. 그러면 이 원작자, 저작자의 그 생각을 예,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내글 때문에 중간에서 내글 때문에 원작자, 저작자의 의도가 예,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4번, 5번. 더 좋은 작품이 많아질까요? 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몇날 며칠 밤을 새서 만든 작품을 그 누군가가 그냥 허락도 없이 막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또 들까요? 안 그렇죠. 네. 내 작품이 훨씬 유명해진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 법적 문제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작품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남의 것을 계속 가지고 오다 보면 작품 만들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몰래. 자, 인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저작자의 의도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예, 그랬죠? 저번에 그 전에 얘기했죠? 네, 영화 평론가의 그 말을 온전히 다쓸수 없다면 출처라도 밝혀야.

지금 이 자료를 누군가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출처를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는지 보세요. 교육부라고 돼 있어요. 이 교육부와 같은 색깔이 여기 있죠? 누가? 이거 누가 만들었니? 교육부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언제 나왔는데? 자, 색깔이 여기 같죠? 2025년도예요. 자, 그다음 이 자료명이 뭔데? 이 자료명이 뭔지 궁금해. 예.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예요. 예, 똑같죠? 색깔이. 자, 그다음 여기랑 색깔이 같아요. 어디에 실린 건데? 실린 곳이 어디야?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는 곳에 실린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교육부에서 2025년에 만든 거예요.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실렸냐? 예, 실린 곳을 말하는 것이죠. 실린 곳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표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출처를 어떻게 밝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아하니, 1위,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1위가 운동선수구나, 라는 것. 2위가 의사고, 3위가 크리에이터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일단, 이 자료를 만든 기관이 어디인지, 이 출처 부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대? 교육부에서 만들었대. 맞죠? 자, 그럼 언제 만들었대? 2025년에 만들었대. 아, 그럼 이 자료명은 뭔데? 그거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래. 네, 맞죠? 자, 그다음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1위는 뭐다? 운동선수래. 이것은 이 자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래? 아,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이 표가 실린 곳은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엉뚱한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터 요새 뭐 많이 우리 친구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예, 콘텐츠를 창작해서 또 예, 온라인 플랫폼에다 이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먹방이 좋다 그럼 먹방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뭐,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 좋아해요. 여행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요. 수사관도 한번 볼까요? 수사관. 수사관. 뭐, 보니까 그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수사관도 있더라고요. 프로파일러. 그죠? 예. 그런 분들이 또이 범인의 심리를 잘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낸다고 하시죠? 과학수사관도 있어요. 범죄 현장에 딱 가가지고, DNA를 채취하고, 지문을 딱 따가지고 분석을 하고, 여기 화재 현장인데, 아, 이 어떤 폭발물이 여기에 작용이 됐구나. 이런 것도 또 분석을 하신대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을 또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보시고요. 나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혹시 직업이 있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봅시다. 아까 출처 밝힐 때 무엇을 밝혀줘야 돼요? 자료명,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린 곳,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 왜냐하면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자료라면 예, 지금 우리가 참고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자료 만든 사람이나 기관. 그래서, 여기,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 포함해야 되는 거, 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라. 바까지 썼습니다. 다음 자료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 써보세요. 자, 여기 사람이나 기관 나왔고요. 시기 나왔고요. 자료명 나왔고요. 실린 곳 그대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 그 차례 그대로. 네. 그래서 한국교육방송공사. 그 다음에 여기 시기. 그 다음에 자료명. 그리고 자료가 실린 곳.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혀

쓸때 인용한 자료명은 뭘까요? 인용한 자료야. 네, 실린 것이 아니에요. 인용한 자료예요. 네, 만든 기관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 있겠네, 그죠? 여기 끝도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에는요, 7번과 11번을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이 7번과 11번 말고도 다른 많은 문제들이 무게중심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7번, 11번에서 선생님은 무게중심 두 개가 있는 삼각형들의 그런 그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다른 문제들에도 무게중심 두 개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게중심 두 개가 어디 있을까? 한번 잘 찾으면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다랑 실전 테스트 4번부터 생각해 볼 거고요. 이 4번도 역시나 무게중심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4번에 있는 무게중심 같은 경우 11번처럼 똑같이 주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4번과 11번 같은 맥락의 문제여서 선생님이 11번 하나만 구원픽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G와 G'이 다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 ABC 입장에서의 무게중심이 G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G'은 삼각형 G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랬을 때 선분 GG'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GG'의 길이를 생각해 봤더니 이거 아래쪽 빨간색 삼각형에서 선분 GD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2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삼각형이 있을 때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아, GG'의 길이는 GD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G의 G'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3분의 2의 선분 GD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G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시나 삼각형 ABC에서 AD가 중선이고, 그러면 G라는 점이 이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AD라는 길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GD가 선분 AD 너의 3분의 1만큼이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선분 AD의 길이 18cm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18cm에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래, 네가 6cm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이제 대입하면 해결할 수 있겠죠? 6 대입해서 계산하면 우리 4cm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식을 숫자를 가지고 써 내려가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가장 짧은 길이 G'D, 이게 A라고 만약에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2대 1의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 이 길이가 2a이어야겠네. GG'이 2a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렇다면 GD가 3a이니까 AG는 3a의 두 배가 되면서 6a가 되겠어라는 거알수 있어서 6a, 3a 더한 전체 9a가 18cm가 돼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a 값 구할 수 있겠죠. a가 2

라고 구해져 있으니까요. GG'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EA, 즉 4cm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정리해서 계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으로 알파벳을 써 내려가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쓰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A라는 문자 놓고 너 A, 너 EA, 그럼 3A 전체 9A, 9A가 18cm, A는 2라는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선분 AN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G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게중심이니까요. AD라는 선분이 중선일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렇단 얘기는 이 D라는 점이 선분 BC의 중점이란 이야기죠.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D가 중점이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D가 중점이고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을 그린 거니까 N이라는 점도 당연히 선분 MC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BD와 CD의 길이 똑같아. 다음 NC와 NM의 길이 똑같아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 G가 무게중심이었으니까 M도 선분 AC의 중점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12cm를 M이 둘로 나누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MC의 길이가 6cm여야 하고, 그 6cm를 N이 다시 둘로 나누어서 3cm씩이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길이 다 써볼까? 여기가 6이었고,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3이었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AN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해서 9cm라는 정답 쓸수 있겠지. 괜찮죠? 자, 정리 다시 한번. 분명히 G가 무게중심이니까 너 중선, 그렇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아. 그래?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거꾸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너 중점? 중점에서부터 밑변과 평행인선이 그려져 있는 게 N이야? 그럼 N도 중점. 아,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M도 선분 AC의 중점. 그러면 MC가 6, NM은 3. 6과 3 더해서 선분 AN의 길이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무게중심이 중선들의 교점이다라는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입니다. 자, 역시나 이 G가 무게중심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요.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선분들 두개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이 방향이 좀 옆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XY의 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X가 어디 있나, Y가 어디 있나부터 봐야 되죠. Y하고 X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겠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너는 중점이라는 사실이 확실한데 밑변과 평행인선 그려졌으니까 아, F도 중점이 되면서 여기 선분 AD의 길이의 절반이 Y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럼 X만 구할 수 있으면 선분 AD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절반으로 Y 값도 구할 수 있겠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야 될지 아시겠죠? 좋아. 그렇다면 도대체 X는 어떻게 구할 거니? 하고 알아보시면 G가 무게중심이니까요. 2대 1로 지금 선분 AD를 G라는 점이 쪼개고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4cm의 절반만큼이 X cm니까 X는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선분 AD의 길이는 6cm고 그 6의 절반이 Y cm니까 Y는 3이구나라고 생각해서 X는 2, Y는 3, 둘 더하면 5다라는 거 바라볼 수 있겠죠. 할 만하세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지금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자. 자, 이거 중선. 그래. 너 요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 2대 1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 무게중심의 성질. 그래서 X 값이 2라는 거 찾았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보였을 거야. 잘안 보이는 게 뭐다? 요 삼각형이다. 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두 개가 평행선인데

E라는 점이 중점이니까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렸기 때문에 F도 당연히 중점이 되고 이 길이의 절반하고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의 절반, y는 3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림이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이 방금 전에 풀었던 그림의 방향만 살짝 틀어져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방금 전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거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그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을 뿐인 거죠. 똑같은 문제다. 자, 그래서 저 삼각형의 닮음들이 숨어 있는 거, 중점들이 연결된 삼각형이 있는 거, 여기서도 눈에 보여야 되고, 이쪽에서도 눈에 보여야 한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7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무게중심 두 개에 등장하는 문제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4번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 G, 오른쪽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 G'이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랬을 때 선분 G, G'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지금 이 G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연결하면 이게 무슨 선이다? 중선이다 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이 점을 M이라고 얘기한다면 M이 선분 BD의 중점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오른쪽에서 A와 G' 연결해 봅시다. A와 G' 연결하면 역시나 너도 중선이고요. 요 만나는 교점을 N이라고 이야기하면 N이 선분 CD의 중점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M과 N을 연결한 선분이 전체 선분 BC의 절반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분 MN의 길이가 12cm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만 따로 떼서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인데, 너 A 중간에 G와 G'이 있고, 여기에 M과 N이 있는 상태, 그런데 선분 MN의 길이가 12cm인 거죠. 그리고 지금 G랑 G'이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2대 1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대 1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겠죠.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한다면 A를 기준으로 해서 긴것대 전체, 즉2대 3의 길이의 비가 G, G' 대 M, N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너대 너가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 GG'의 길이가 8cm여야 되겠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삼각형만 떼놓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냥 개념 때 공부했던 평행선에서의 삼각형의 닮음 이거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두 개의 삼각형 안에 들어있으면서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안 보이는 거죠. 무게중심에서는요, 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라는 얘기를 안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중선을 그려보는 거,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될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두개 있는 다른 문제보다 그림이 눈에 잘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생각하면 좀더 편하게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에서 두 개의 중선의 교점을 G라고 얘기했습니다. 무게중심이란 얘기하지 않았지만 두 중선의 교점을 G라고 얘기했으니까 G가 무게중심이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가 30cm라는 조건을 가지고 FG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현재 G가 무게중심이니까요. AD라고 이야기하는 30cm를 이 G라는 무게중심이 2대 1로 나누어 가질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분 AG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길이가 20cm고요. 선분 GD의 길이를 생각하면, 자, 이 길이가 10cm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됐지?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쪼개놓고 났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10cm가 삼각형 GBD의 한 변이 되고, 그게

북쪽에 있는 삼각형과 서로 닮았다라는 걸 눈에 볼수 있다면 이 GD라는 길이를 가지고 FG라는 길이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지금 AD가 30cm, 2대 1로 쪼갰으니까 GD라는 길이가 10cm.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FG라는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GBD는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아, 이 길이 가지고 FG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뭐만 알면 돼요? 닮음 비,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만 알면 되죠. 왜? 이 둘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옆으로 뒤집으면 나비 모양의 닮음 딱 눈에 보이잖아. 됐니? 그럼 몇대 몇일까?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는 서로 똑같습니다. 중점, 중선을 연결해서 만난 점이 지금 무게중심일 테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이쪽 길이도 A라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E라고 이야기하는 점도 선분 AC의 중점인데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을 그려서 만난 점이 F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도 AD라는 선분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데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분 FE가 얼마야? 2분의 1A야. 방금 말했듯이 2대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A 대 2분의 1A니까. 그럼 2분의 1A와 A, 요두 개의 변의, 대응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1대 2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FG 대 GD도 1대 2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FG의 길이가 10cm의 절반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5번 5cm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예요. 할수 있겠니? 아, 눈에 잘안 보여. 자, 궁극적으로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고, 이 길이의 절반이 너니까 결국은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도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 10cm의 절반이야. 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답을 5번 하고 골라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9번 문제 갑시다. 자, 9번 문제에서는 무게중심과 관련해서 삼각형에서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니? 자, 넓이 하면 무게중심에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지금 무게중심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이세 개의 삼각형이 각각 넓이가 전부 다 어때? 같았다. 네가 S면 너도 S고 나머지 하나도 S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건 어떻습니까? 무게중심에서 꼭지점만 연결하지 말고 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중선을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3개가 아니라 6개로 쪼개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양은 달라도 넓이는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치? 이두 가지 무게중심과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성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말했던 성질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G에서 A라는 꼭지점 연결하죠. 자,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러면 삼각형 GAB라는 넓이와 삼각형 GBC라는 넓이와 삼각형 GCA라는 넓이가 전부 동일합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ABG의 넓이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삼각형의 넓이 24제곱센티미터에 3분의 1만큼, 즉 8만큼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 부분만 따로 뗄게요. 자, 그림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그려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G라고 하고, 이점 B라고 하고, 요 가운데 중점 D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이 삼각형 ABG의 넓이가 8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빗금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어때요? D가 중점이니까. 아,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색깔 칠해진 넓이가 4, 그리고 투명한 곳의 넓이가 4, 전체적으로 더해서 8 하고 만들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빗금칠한 영역, 색깔 칠한 영역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벌어지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GC도 넓이가 얼마예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 8제곱센티미터. 그런데 2가 중점이니까 그 8의 절반만큼이 지금 오른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넓이도 4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더해놓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2번 8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어때요? 괜찮아? 모양은 전혀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지만, 한쪽만 딱 떼놓고 보면, 자, 요쪽만 놓고 보면, 정말 많이 다루었던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떼놓은 한쪽이 무게중심에서 많이 얘기했던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에 대해서 절반이라고 계산하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두 가지 성질을 그림을 보고 잘 적용해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됐니? 선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A와 G를 연결했다면 충분히 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역시나 이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G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 이게 뭐예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자, 요렇게 선 그려주면 눈에 보이죠? 자, 요렇게, 요렇게. 그럼, 아, 네가 3분의 1이구나라는 거 눈에 바로 보인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A와 G를 연결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이게 전체 넓이의 3분의 1만큼이야라는 사실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넓이를 계산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큰 삼각형 사이에 넓이의 비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이 안에 있는 삼각형 GED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와 둘 사이의 관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삼각형이 도대체 넓이의 비가 몇대 몇이냐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왜? 너 무게중심. 그럼 너도 중점, 너도 중점. 선분 A, B의 중점, 선분 A, C의 중점.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두개 평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엇각, 너도 엇각해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닮음인 거 확실해요. 됐죠? 이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만 생각하면 우리 충분히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응변은 어떤 겁니까? BC와 DE가 대응변이죠. 그럼 이 길이의 비는 몇대 몇이야? 2대 1이겠다. 중점과 중점 연결했으니까 밑변과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길이의 비는 2대 1이다. 그런데 두 개가 닮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에요? 제곱하면 되겠죠? 4대 1만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문제에서는 삼각형 EGD와 GBC의 넓이의 비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삼각형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4라고 정답 3번 하고 골라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할만합니까? 자, 그래. 요거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게 아래에 있는 변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다라는 생각해야겠죠.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절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너도 중점, 너도 중점. 그건 뭐 때문에? 이게 중선, 너도 중선이기 때문에. 그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밑변과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더라라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11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 문제고요. 역시나 무게중심이 두 개인 상황.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고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 G'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이 그림을 잠깐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자, 됐지? 그래,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삼각형에 네가 무게중심이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얘기 했었죠? 네, 길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G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면 삼각형들의 넓이가 각각 동일하다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72의 3분의 1만큼, 즉 2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떼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G, B, C가 있고 요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D라는 점이 있어서 이 G'이라는 점이 삼각형 G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더라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 길이가 지금 2대 1이더라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B와 G'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GB, G'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럼 이건 다시 어때? 그래, 요렇게 G'과 C를 연결해주면 또다시 삼각형을 무게중심에 의해서 세 개로 쪼개놓은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따로 삼각형 떼낸 이유 아시겠죠? 따로 딱 떼져 있으면 G'을 중심으로 해서 너세 개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눈에 잘안 보여. 그치? 하지만 떼놓으면 너만 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의해서 삼각형 세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넓이 똑같애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24제곱센티미터에 3분의 1만큼 너는 8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살짝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삼각형을 떼내면서 생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몇 분의 몇인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삼각형에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몇 분의 몇이냐라는 거 생각해 볼 건데, 보시면 중선에 의해서 왼쪽 편에 있잖아요. 그치?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왼쪽 부분이. 그런데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아래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대 1, 즉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그쪽에 들어있게 되죠. 그런데 다시 네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는 색깔 칠해진 부분이 3분의 2만큼에 차지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3분의 2 다시 곱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9분의 1만큼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8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동일하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 나중에 가면 문제에서 이렇게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거니까 두 번째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평행 4변형에서 지금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구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 평행 4변형도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아래쪽 삼각형 봅시다. 아래쪽 삼각형에서 N이 중점이라 AN은 중선이고 여기 있는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면 O도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중점이어서 BO도 중선이더라. 그러면 P가 중선의 교점, 즉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대 몇? BP 대 OP가 2대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전체 18cm의 절반인 9cm를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요. 그래, PB의 길이가 6cm, OP의 길이가 3cm라고 생각해 줄수 있죠. 자, 잘안 보이니까 우리 이 부분 3cm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자. 근데 이 똑같은 과정이 어디에서도 벌어집니까? 위쪽에서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QO의 길이도 몇 cm?
3

6cm. 그렇다면 두개 더한 게 PQ의 길이니까 6cm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겠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우리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이 대각선 AC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푸는 문제들에서 평행사변형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때도 이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1: 으아, 개미다.
2: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3: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4: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5: 천지!
4: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야! 하! 하! 훗! 훗! 안돼! 훗! 훗! 이런, 한 발 늦었어.
1: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2: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1: 그러니까

0: 작게? 그렇다면 자가지다. 훈민정음이 자가지다.
1: 어?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0: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어.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오늘은 바로 이 한글. 준! 준!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자가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아주 재밌겠군.
3: 어? 또 한글이 파괴됐어.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4: 우리가 작아졌어.
5: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났지?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대왕별님!
5: 무슨 일이 생긴 건가?
4: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3: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야 모음이에게 가보자.
4: 좋아. 헛!
5: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4: 자음아!
3: 모음아!
6: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7: 아이야? 안 왔는데?
3: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4: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3: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더 세게.
7: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8: 자음아!
9: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3: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9: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3: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자가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3: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10: 네. 자음, 모음.

0: 아이 어딨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3: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0: 천지?
1: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자가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자가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2: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3: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0: 천지!
1: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3: 뿅망치로 지진 파! 피해! 헛! 태극봉 회오리! 쥐어차!
1: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4: 부메랑! 야! 하! 하!
1: 정말 가소롭군.
2: 아,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0: 어리요 볼.
1: 헐?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2: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좋아.
3: 좋아.

0: 뭐지? 응? 저리 가! 여기!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야호!
3: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키읔, 어, 커, 즈, 이, 지!
4: 지긋, 아, 다!
1: 커지다!
4: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3: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1: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5: 나라
6: 한기!
4: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 요!
1: 나는 내가 쓸게. 헛! 지연! 욕망치로! 아!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3: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아래만.

0: 개미다.
1: 오, 잠이 이젠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2: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1: 맞았어.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사는 애청아,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 조끼 고추대.

0: 여러분, 이번 겨울 너무너무 춥다고 다들 난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세상에, 지금 제 땀 보이세요? 바로
1: 나 저 코트 하나 살까?
0: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민크코트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눈썰 매장 무료 입장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2: 어? 눈썰 매장?
0: 어, 우리 그린이 눈썰 매장 가고 싶구나?
3: 어, 어쩔 수 없네. 저 코트 지금 당장 하나 사야겠다.
2: 저걸 사야 눈썰 매장 갈 수 있어요?
3: 저걸 사야 눈썰 매장 입장권을 준다잖아.
2: 그냥 우리 동네로 가면 되잖아요.
3: 그럼 뭐, 눈썰 매장은 다음에 가자. 돈 내고 가긴 아깝지.
2: 엄마, 뭔가 이상하다.
4: 모피 사냥꾼으로부터 구해줘. 눈썰 매장.
2: 응, 나 다섯 살 때 가보고 안 가봤거든. 눈썰 매장 가고 싶다.
4: 놀라지 마.

0: 무슨 매장?
1: 응, 북극에서 술록이 보내졌거든. 에, 같이 가자.
2: 우와, 신난다. 야호.
1: 아, 화가 얼룩말요 정도 눈썰매 타고 싶다고 했는데.
0: 그럼 잘 됐네. 아, 티켓도 대장이잖아.
1: 그러게, 전화해보자. 화가는 뭐하고 있으려나?
3: 예, 손님,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4: 털을 바짝 깎아주세요.
3: 예? 바짝? 아니, 실례지만 밍크 아니십니까?
4: 네, 밍크 맞아요.
3: 아니, 밍크라면 털 색깔이 아름답고 털이 보드랍고 따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털을 바짝 깎으신다고요?
4: 네, 털을 바짝 깎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3: 아니, 그게 무슨 소리. 에, 잠시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과감이용실입니다.
1: 과감이용실?
3: 아, 도도 회장님. 실은 제가 며칠 전에 과감이용실을 열었거든요. 아이, 근데 어쩐 일로?
1: 아이, 그럼 바쁘겠네. 눈썰매장 같이 가자고 전화했는데.
3: 예? 눈썰매장이요? 지금요?
1: 응, 근데 안 되겠지?
3: 지금 제가 그 손님이 조금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저기 손님들, 제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6: 내일이요? 아, 안 돼요!
7: 안 돼! 빨리요!
3: 자, 진정들 해주시고 그럼 제가 털을 딱 한 분만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급하신 분이신지.
8: 나 먼저 깎아주면 이 돌멩이랑 조개를 선물로 드릴게.
3: 아니, 웬 돌멩이랑 조개를 저한테.
8: 와, 이 양반이 이 돌멩이랑 조개가 해달한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모르시나 보네. 우리 해달은 늘 이런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9: 우린 이 돌멩이로 조개처럼 딱딱한 먹이를 퍽퍽 내리쳐서 껍데기를 깬 후 살만 쏙 발라먹어요.
8: 이렇게 소중한 내 돌멩이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내 털 먼저 빨리 깎아줘요, 빨리!
10: 아이, 미쳐!
11: 내 털부터 깎아주면 내가
12: 과가씨 집 지어드릴게.
3: 제 집을요?
11: 응! 우리 비버들이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알죠?
12: 우리 비버는 나뭇가지를 이빨로 잘라서 꼼꼼하게 집을 짓고 집 주위에는 댐을 지어서 적의 공격도 막아내지.
3: 그렇게 집을 잘 지으시는데 저희 집을...
12: 그러니까 내 털부터 밀어달라고요.
8: 아, 아니에요. 제 털부터 밀면
10: 제 털부터 밀면
13: 안 돼. 원래 내 차례였잖아.
3: 아니, 잠깐만요. 오늘 다들 왜 털을 깎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13: 있어. 곧 사냥꾼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8: 맞아요. 우리의 털과 가죽을 노리는 모피 사냥꾼.
3: 모피 사냥꾼?
11: 네. 그래서 모피 사냥꾼한테 잡혀가기 전에 차라리 털을 싹 다 밀어버리려고 온 거라고요.
14: 계십니까?
6: 모피 사냥꾼?
3: 도망가! 나가서 오른쪽!
0: 근데 과가님 왜 이렇게 안 오지?
1: 그러게. 비눗방울이야.
3: 미용실에 모피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그린이랑 도도 회장님, 빨리 와서 도와줘요.
1: 알겠도다.
15: 알았어, 과가.
1: 그린 쪽 끼고 도대.
15: 과가 미용실로 출동.
14: 이상하다. 이 미용실에 털이 반지르르 예쁜 녀석.

0: 뭐야, 니들? 누구야?
1: 우린 그린 쪽의 구조다. 난 도저.
2: 난 그린이.
3: 난 화가. 응?
1: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 털옷을 입는 바람에 동물이 멸종한다면 책임질 수 있나요?
0: 동물 털로 옷 좀 해입었다고 동물이 멸종을 해? 말도 안 돼.
1: 흠. 그렇다면 문제를 낼 테니 맞춰 보자. 뮤직 큐.

0: 버리면 여우 한 마리?
1: 네! 틀렸어요!
2: 여포트 한 벌을 만들려면 여우가 스무 마리 죽는데요.
0: 어허! 여우 코트 한 벌에 여우가 스무 마리씩이나.
3: 자, 이렇게 여우털 코트 때문에 생명을 잃는 여우가 매년 천만 마리나 되는 도도도.
4: 오, 잔인해.
3: 다음 문제 큐.
5: 밍크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밍크가 몇 마리 죽을까요?
0: 밍크 코트 한 벌이면 밍크 스무 마리?
5: 땡! 틀렸어요. 밍크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밍크가 쉰다섯 마리 죽는답니다.
0: 밍크 코트 한 벌에 밍크가 쉰다섯 마리나. 아이고 어지러워.
3: 이렇게 매년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사람이 입는 모피코트 때문에 죽고 있다죠.
1: 어떡해. 이러다가 동물들 또 멸종하는 거 아니야?
6: 맞아. 실제로 우리 비버는
7: 한때 비버털로 만든 모자가 유행하면서 완전히 멸종할 뻔했지.
1: 해달도 마찬가지야. 한때 해달의 털로 만든 코트가 유행하면서 지구에서 해달이 거의 사라졌었어.
8: 지금도 수많은 밍크와 여우가 모피코트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
9: 불쌍한 동물들, 나처럼 멸종되면 안 되는데.
0: 듣고 보니 동물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구만. 그래, 결심했어. 앞으로는 절대 모피코트 때문에 동물들을 해치지 않겠어.
1: 좋아요, 좋아요.
10: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도 사람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전할게요. 동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모피코트를 입지 말자고요.
5: 오, 꼭 그렇게 해줄 거지?
10: 당연하지. 약속!
11: 약속!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2: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3: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모피코트, 사지도, 입지도 말기! 동물의 모피로 만든 코트는 따뜻하고 멋지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뒤따르도도. 그러니 앞으로 동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은 사지 않겠다고 부모님과 약속해보도죠.
6: 선, 서, 앞으로 엄마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모피로 만들어진 옷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약속.
13: 약속. 도장 꾹꾹.
14: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5: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16: 아, 뭐야 이거.
15: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

과태료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처럼 우리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계속해서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국어, 그 중에서도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또 소리내어 읽어보기, 이야기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읽기가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볼까요? 교과서 지문학습 14번 문제부터 출발할 건데요. 자,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의 제목은 바로 발표 예절이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또는 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발표 잘 하는 편인가요? 자, 어떤 친구들은요, 발표 잘해요, 좋아요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아, 선생님, 저 발표 두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 친구들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용기 내어 손들어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글의 제목이 발표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에도 예절이 있다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발표는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 바로 발표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 바로 가 문단입니다. 아, 발표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 문단 보도록 하죠.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띄어읽기 배웠잖아요. 문장을 적절하게 띄어읽을 때는요. 누가 무엇이 다음을 띄어읽고 또 이렇게 쉼표와 같은 문장부호 다음을 조금 쉬어 읽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첫째 조금 쉬고 발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입니다.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한대요. 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조금 더 길게 쉬어 있습니다.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라는 나 문단이네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알맞지 않은 것인데요.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2번. 발표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맞습니다. 3번. 발표할 때는요, 듣는 사람에게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아니라, 듣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하고요. 자, 5번.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듣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죠. 다음을 읽고 문장을 어떻게 띄어 읽었는지 알맞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죠. 우리는 누가 무엇이 조금 쉬고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조금 더 길게 쉬고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1번부터 보죠.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었다.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었지요? 맞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2번. 문장과 문장 사이는 이렇게 띄어 읽었나요? 문장과 문장 사이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었고요. 이런 표시를 했지요. 틀렸습니다. 자, 3번.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그냥 쭉 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는 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적절하게 의미에 맞게 띄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알맞은 설명에 동그라미 하면 1번 첫 번째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알맞게 띄어 읽을 수가 있겠지요. 자, 계속해서 16번 보도록 하죠.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문장 부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붙여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쉬어 읽습니다.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2번,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띄어 읽어야 하고요. 적당한 목소리 크기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야 하겠지요. 2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장이 끊기지 않도록 한 번에 읽는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불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요. 들렸습니다. 아, 숨차라. 5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장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또박또박 강조해서 읽어야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 3번 두 가지 골라골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다, 라, 마 문단입니다. 다, 둘째,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합니다. 자,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야 돼라고 다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라 문단 보죠. 자, 셋째.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까 이 글쓴이가 발표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 문단에서는요,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된대요.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마 문단 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모두 발표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말하는 친구와 듣는 친구들 모두 만족하는 발표를 합시다. 라는 발표 예절과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낱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1번, 생각하다. 여기서는요, 물어보다, 알고 싶다, 살피다 중에서 친구의 기분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겁니다. 친구의 기분을 살피며 살피다. 자, 3번 연결해 주고요.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을 물어봐야 되겠지요. 궁금하다는 자, 이번에 알고 싶다와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합니다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고 싶은 점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질문하다는 물어보다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선으로 잘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을 알맞게 읽는 방법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다시 보니까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띄어 읽으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 2번. 셋째, 듣는 사람을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적절할까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이렇게 문장 보호, 쉼표와 같은 문장 보호 다음은 조금 쉬어 읽습니다. 셋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도 누가 무엇이 뒤도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쉬고 발표하는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1번이 바르게 읽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연습 삼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문제만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맞게 읽는 방법이니까 실제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9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발표 예절을 잘 지키며 발표를 듣는 친구 골라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그림을 좀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 꿀단지 친구가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단오날에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씨름을 하거나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듣는 친구들이 병민이와 은채라는 친구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병민이는요, 그네를 탄다고? 나도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고 놀고 싶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나도 놀고 싶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채는요, 창포가 뭐지? 발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궁금하지만 참고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발표하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예절을 잘 지키며 발표를 듣는 친구는요, 바로 병민이가 아니라 은채이기 때문에 정답은 은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병민이가 왜 예절을 잘못 지켰나요? 내용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19번 정답은 은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요. 우리 꿀따지 친구들이 뭐 교실에서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 친구들의 발표를 듣거나 또는 내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 봤던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절을 잘 지키면서 발표를 하거나 발표를 듣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한 가지만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글 속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요. 아, 선생님은요, 뭐,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절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바로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라는 예절을 찾아서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를 찾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다 문단을 참고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발표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켜 말합니다. 순서를 지켜야지요. 차례를 지켜 말하는 예절 하나를 골라서 선생님은 20번 문제에다가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만나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이것도 알고 가자고요. 자, 바로

0: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정리해 볼 건데요. 글을 실감나게 읽는다라는 뜻은요. 글을요, 조금 더 이야기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읽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고 낱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찌하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어떠하다는 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선생님 머리 위에 보이나요? 자, 예쁜 나비가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 위에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나비가 무엇이 날아다닙니다. 어찌하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또박또박. 네, 낱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읽고요. 두 번째,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은요. 문장 부호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고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어줍니다. 물음표는 조금 질문하는 것처럼, 느낌표는 감탄사,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세 번째로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고 문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습니다. 예쁜 나비에서 예쁜 이런 말이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어주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죠. 21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이런 글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자, 읽어보죠. 하나, 둘, 셋, 차카!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제목부터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글인데요. 자, 어떤 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은 토요일. 할아버지와 외출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누가? 어떠하다. 밤마다 세계 여행을 꿈꾸며 잠이 드신대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여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하기로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라는 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21번 문제 풀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21번 문제는요. 세계 여행을 꿈꾸는 할아버지를 위해 주인공 가족이 세운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긴 여행을 떠나기. 2번, 할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러 가기. 3번, 할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 살펴보기. 4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웃을 만나기. 5번, 토요일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 떠나기가 있는데요. 다시 글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여행을 무척 좋아하신대, 에구,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네 여행을 하기로 했지요.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웃을 만나는 계획이 정답이기 때문에 21번 문제에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보죠.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서유입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잘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한이는요.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다짐이 멋져? 실제로 세계 곳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서유가 알맞게 이야기했구나. 22번 정답은 서유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낱말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파란색은요.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좋아해요. 그리고 찍을 거예요가 있는데요. 자,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은요, 2번, 낱말의 의미에 알맞은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읽을 때,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보다는 느낌을 살려서,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좋아하는 마음, 찍겠다라는 다짐이 잘 드러나게 읽어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잘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번, 이 좋아해요, 찍을 거예요는요, 꾸며주는 말은 아니지요. 꾸며주는 말은요, 최고의 할아버지, 최고의 멋진 할아버지, 멋진 이런 말이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두 번째,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인데요. 이 글을 읽고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만들 수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주인공의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2번. 할아버지가 긴 여행을 할수 없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했고, 또, 할아버지가 긴 여행을 할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만들 수가 있겠죠? 3번.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떠나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토요일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4번. 주인공은 동네 여행을 떠나서 무엇을 하기로 다짐하였나요? 동네 여행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5번. 할아버지가 여행 갔던 곳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이글 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 만들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4번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치즈!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어요. 치즈는 웃음 주문 같아요.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슥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행은 떠나기 전 설레는 기분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첫 여행지는 중국!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단의 집이에요.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우리를 위해 쿵우를 연습했대요. 넘어져 울긴 했지만 말이죠. 샤오주는 잘 넘어져 무릎에 항상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았지요. 자, 25번 문제 풀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주인공의 가족이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한일 묻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가족이요. 여행을 시작했나 봐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첫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치즈를 맛있게 먹었다. 자, 치즈가 나온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치즈는요, 웃음 주문 같아요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치즈라고 말이죠. 치즈! 아마도, 이 친구는요, 굉장히 치즈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치즈라고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웃게 되는 그런 웃음 주문 같다라고 합니다. 치즈! 진짜 웃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맛있게 먹은 건 아닙니다. 자, 2번. 쿵우를 배우고 연습했다. 쿵우! 여기 있었죠. 쿵우를 연습한 건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준이었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설레는 기분으로 함께 웃었다라고 했지요. 설레는 기분으로 함께 웃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보면 이렇게 내가 웃은 거죠. 치즈하면서. 그래서 함께 웃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4번. 치즈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 둘, 셋. 치즈를 외치며 말이죠.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중국말로 가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전에서 찾아보았다라는 내용은 없지요. 그냥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념으로 한 1은 바로 4번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번 보도록 하죠.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 까닭 묻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때문이에요. 이유가 나와 있지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 보겠습니다. 새 친구들을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두근 거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26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여행지 묻고 있습니다. 첫 여행지는 어느 나라인지 쓰시오 라고 있는데요. 자, 이글 속에서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에. 첫 여행지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첫 여행지는요,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요, 바로 여기 있죠.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이렇게 치즈랑 발음은 비슷한 치즈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물어보는 것처럼 읽는다. 자, 문장 부호가 보니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처럼은 좀 이상해요. 또 사진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치즈! 이렇게 느낌표를 살려서 읽어야 되겠지요. 자, 틀렸고요. 2번.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그래요. 여기 보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으면요.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인물의 슬픈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읽는다. 사진 찍는데요. 틀렸고요. 4번. 작은 소리로 입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치즈라고 읽어줘야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5번. 넘어져서 우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는 것은요. 치즈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28번 문제 정답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오늘의 문제 끝! 그리고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글을 읽을 때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둘,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올려줄 것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기억하면서 다음 글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1: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연습 문제 몰아서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는 6번과 3번 두 문제입니다. 이두 문제가 절대로 어려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업 들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만 잘 해놓으시면 시험에서 아마 가볍게 한 문제를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가볍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그림과 같이 각 XOY가 있는데 그 XOY의 내부의 한점 P를 잡고요. 그 내부의 한점 P에서 두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두 변의 길이 PA와 PB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실은 개념 때 이미 비슷한 내용들을 다 설명했었죠. 근데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 OAP라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OBP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 두 삼각형은 모두 직각 삼각형이고요. OP를 빗변으로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PA와 PB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나머지 한 변마저 같아지면서 RHS 합동이 되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가 당연히 같아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응하고 있는 각끼리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각 AOP와 각 BOP의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각의 크기마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반대 과정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PA와 PB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대신에 각 POA의 크기와 각 POB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 PA와 PB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조건이 생각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건 순서만 반대인 겁니다. 똑같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두 직각 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각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RHA 합동이 되면서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고 또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지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지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이걸 생각해 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요.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 하나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 당연히 얘기하는 조건이 각 POA, 각 POB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이제 앞으로 보자마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건 당연히 내가 연습해 봤던 거니까 이 각의 크기 똑같고 이 길이 똑같애라는 걸 자연스럽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각이 표시돼 있었다면 변이 같다라는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봅시다. 기억. OX와 OY 같으니 아니, XY는 어디에 잡혀 있을지 모르는 점이에요.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없죠. XOY의 크기가 AOP의 두 배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AOP와 BOP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XOY의 크기는 AOP의 두 배가 되고 당연히 BOP의 두 배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OB의 길이가 BP의 길이의 두 배니라고 이야기했는데 OB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전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 P라는 점이 뒤로 떨어져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P에서 내린 수선의 발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이 점을 H, 이 점을 H'이라고 이야기하고 널 P'이라고 얘기한다면 P'H와 P'H'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건 P의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B의 길이가 BP의 길이의 두 배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요. 저 조건이 성립할 때가 여기 있는 각이 어떤 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특별한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이 PB의 길이의 두 배가 OP의 길이가 될때 뭔가 특별한 조건이 성립하거든요. 네, 이렇게 변의 길이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각과 연결되어지는 얘기는 나중에 등장할 건데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 봅시다. AOP라는 삼각형과 BOP라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어때? RHS 합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하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공간 때문에 보기는 생략해 놨으니까 여러분 답 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 6번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이고 AB와 BC가 서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의 꼭지점 B를 지나는 직선 L에 대해서 두 꼭지점 AC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D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 그때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요, 끝부분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다리꼴 대신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학년이 좀 올라가면요,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적당히 활용해가지고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확장이 얼마든지 될수 있고 변형이 될수 있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학년을 넘어서서 계속 확장이 되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되니까 아, 확장성이 높은 문제야라는 생각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실제로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요. 높이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6cm와 8cm를 적당히 옮겨 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왼쪽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이 있겠죠? 하나를 동그라미, 하나를 세모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90도를 제외하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서 90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사실이 어디에서도 만들어지냐면 평각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평각에서 90도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각을 더하면 역시나 90도 돼야 되는데 하나가 세모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야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90도, 그 사이에 있는 90도까지 더해서 평각 180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 CBE라는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여야 되니까 아, 네가 동그라미면 나머지 한 각은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라는 걸 우리 이해해 볼수 있겠죠. 결국 왼쪽에 있는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BEC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그럼 대응변끼리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요. CE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BD하고 같아지면서 자, 이 길이가 8cm가 돼야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분 BE의 길이는 당연히 AD의 길이와 같아지면서 6cm가 돼야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14cm인 사다리꼴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다리꼴, 즉 사각형 ADEC의 넓이 구해봅시다.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니까 14. 거기에다가 높이 14 곱해주셔야죠. 그렇다면 너희가 2분의 196하고 쓰여지고요. 98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봤죠?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가운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문제가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두개 빼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죠.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 98에서 삼각형 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두 개를 뺄 거니까 48제곱센티미터 빼낼 거라서 너는 5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제곱센티미터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못 구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중학교 3학년에서 루트라고 하는 무리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길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확장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확장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선분 AC의 길이 혹은 AB나 BC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도 확장시킬 수 있을 거고 내년에 가도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를 표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중요한 문제지만 올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확장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풀어봤어요. 17페이지에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활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각의 크기들을 옮겨가는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더 심오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페이지 24페이지에 가서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관련된 얘기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세점 DEF가 점 O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고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여기 있는 AOE라고 이야기하는 이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절대로 일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2,5가 되는 거고요. A는 이 수직 이등분선의 옆에 기울어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O와 E가 꺾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O에서 꺾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BOF도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요. COD도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 이거죠. 요게 일직선 위에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문제 1번 보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텐데 기억해야 될건 O가 외심이니까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야? 이 길이 똑같아. 라는 생각 하셔야 되죠. 당연히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길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져야 되고요. 여기와 여기 길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들이니까 각도 똑같은 게 표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문제 보죠. 자, DO와 FO의 길이 같다? 자, DO의 길이와 FO의 길이, 아니, 같지 않아요. 저건 같단 보장 없죠. AO와 BO 똑같아? 자, AO랑 BO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죠. 그래서 2번은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실제로 외심이니까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FCO라는 각과 ECO라는 각을 보래요. 자, FCO라는 각, 그리고 ECO라는 각이 같으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이렇게 두 각이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각이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같은 각이 어디 있는지 위치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3번 보기도 잘못됐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자. BE와 CE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BE의 길이와 CE의 길이는 같아요. 외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삼각형 ADO와 삼각형 BDO가 합동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ADO라는 삼각형과
BD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삼각형인데 나머지 한 각의 크기 같아지니까 합동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참이죠. 결국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과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괜찮니? 똑같은 게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선이 연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아무리 그럴싸하게 그려져 있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의하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요. 그랬을 때 AC의 길이가 8cm고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가 20cm일 때 BO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특이한 조건,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 조건 주어져 있죠. 그거부터 체크합시다. 자, AOC라는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cm가 되려면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를 더해서 12cm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O가 외심이기 때문에요. OA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C의 길이 6cm, OA의 길이도 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O가 외심이니까 OA와 OC만 길이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OB의 길이도 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선분 OB, 지금 문제에서처럼 선분 BO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이도 6cm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외심의 정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점 O에서 새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 3번 문제는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20cm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 문제 되게 뜬금없거든요. 도대체 외접원의 둘레? 외접원이 어디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난감하고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라면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하나 안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즉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존재한다?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 그래, 여기 있는 선분 AC의 한가운데 있는 점, 이 점을 M이라고 잡으면 M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요, 외접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거고, 선분 AC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선분 AC의 길이가 지름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둘레의 길이가 20파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 걸 우리 왜 줬는지 알 수 있겠지. 자, 원이 있고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야? 2파이 r,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파이 r이 외접원의 둘레니까 네가 20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r이 10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될 테니까 선분 AC의 길이가 20cm가 된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선분 AC의 길이가 20cm라고 정답 쓸 수 있는데 이걸 쓰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렸단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아,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저것만 떠올렸으면 선분 AC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구나 라는 얘기, 즉 외접원의 지름이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괜찮니? 자, 그래서 이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외심이 안쪽에 존재합니다. 외심 O가 이렇게.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이렇게 외심 O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OB의 길이를 그려서 자, 이 OB의 길이가 OA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주어져 있으면요. 보통은 OB라는 선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OC의 길이도 같아지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둔각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외심은요, 이 바깥쪽에, 둔각삼각형의 외부에 외심 뭐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세 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3번에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생각해보고 예각이랑 둔각에서도 외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더라. 그때 삼각형 각 ABC가 50도이고 각 OBC가 10도일 때각 OAC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표시되어 있는 각의 크기 구해보래요.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외심이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각의 크기 중에서 ACB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X라고 얘기했을 때 X와 10도를 더해준 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X 플러스 10도로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나요? 좋았어. 그리고 나서 삼각형 OA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OA와 OB의 길이도 지금 같아지는 거니까 아, 이 50도와 이 사이에 있는 각까지 더해서 이쪽으로 옮겨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각은 얼마예요? 그렇죠. 10도가 그대로 옮겨올 수 있겠지. 왜? OB와 O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10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개 더해서 60도가 이쪽으로 옮겨가겠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능하십니까? 좋아.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문제 다푼 거나 마찬가지죠. 각의 크기를 다 표시했더니 삼각형이 하나 눈에 보이고 이 삼각형 ABC에서 세 개의 네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조건 적용할 수 있겠죠. 50도와 X와 X 더하기 10도와 60도까지 다 더하면 180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식 써봅시다. 자, 각 X에다가 50도 더해주고 자, 여기 있는 10도는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각형 ABC를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60도 더해주고 거기에 각 X 더하기 10도까지 계산해 준게 네가 180도다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각 X 두개 있으니까 두 배의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120도 넘어가서 빠지면 60도만 남을 거고요. 각 X의 크기가 30도다라고 이렇게 각 X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찾읍시다. X에다가 10도 더해준 게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이죠. 그래서 각 OAC의 크기는 30도에 10도 더해놓은 40도 하고 정답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4번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풀때 내심각과 외심각의 크기를 활용하는 문제 되게 좋아한다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둔각삼각형이거든요. 점 O가 외심인데 삼각형이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둔각삼각형에서 외심각을 생각하는 게 조금은 낯설어요.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둔각삼각형에서의 외심각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삼각형이 ABC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각삼각형이었다면 외심 O가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각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외심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심각이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면요. 여기 있는 BC가 점점점점점 벌어지면서 A쪽으로 가까워져 가겠죠. 그러면 이 O가 점점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돼요? 그래. 여기는 AB와 AC가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 A가 둔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가 둔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AB가 옆으로, AC가 옆으로, 그러니까 5.5가 삼각형의 외부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그러니까 외심각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BO와 OC로 만들어지는데, 외심각이 BO와 OC로 만들어지는 요 각이 외심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가, 니가, 변두 개가 벌어지면서 바깥쪽으로 점오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각 BOC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둔각이니까 둔각에 대해서 두배 하면요. 이게 당연히 180도보다 커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외심각과 반대편에 있는 각 사이에는 몇배 관계가 있어? 두배 관계가 있으니까 60도에다가 각 x를 더해서 두배 해준 게 외심각 20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렇다면 각 x의 크기가 40도여야 돼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됐니? 요게 20도, 200도라는 건 20도를 180도에서 빼서 요거 120도 160도 구해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각이니까 360도에서 뺀 거고요. 외심각 200도니까 그거의 절반 한게 60도 더하기 각 x가 되고 그래서 각 x의 크기가 40도다라고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겠네요. 아까랑은 x를 다른 위치에 설정을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x를 여기다 표시해서 x 더하기 10도 구하면서 x가 30도여서 40도가 정답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x라고 표시해서 x가 40이 나타나면서 그냥 이거 자체가 각 OAC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풀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접근해 봤습니다. 자, 둘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낯설어요. 아, 이렇게 둔각삼각형에서 외심각이 여기에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되게 낯섭니다. 한번 눈여겨 봐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이때 각의 크기의 비율이 이렇게 2대 3대 4를 이루고 있더라. 그랬을 때각 BAC의 크기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네. 자, 지금 그림이 잘 눈에 잘안 보이는데 BAC라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 구해봐라라고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하면 각 A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요?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만 알면 돼요. 이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두 배, 절반 관계가 있으니까 BOC의 크기 구해서 절반 하면 우리 각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AC라는 게 결국은 각 A의 크기를 얘기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게 2분의 1의 각 BOC더라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BOC만 구하자. 근데 BOC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AOB와 BOC와 COA가 360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360도를 2대 3대 4로 비례배분하는 것 중에서 3의 비율에 해당하는 게 BOC죠. 그래서 각 BOC를 생각하면 너는 360도 곱하기 2의 3과 4 더하면 9니까 9분의 3만큼이더라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120도가 각 BOC의 크기다라는 거알수 있고, 각 A의 크기는 BOC의 크기의 절반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60도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자, 됐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아, 저 위쪽에 있는 각이야? BOC랑 관계가 있어? 그럼 BOC 구해서 찾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안 풀면, 이 AOB, BOC, COA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요쪽에 있는 각들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구해내고, 세모 더하기 네모로 각 A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계산이 너무 지루하고 길어져요.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처럼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얘기들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뉴런 역사일 개념책 58강이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어서요. 문제편입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들, 여러 국가에 대한 특징들이 있었죠. 오늘은 건 한꺼번에 정리해보는 날인데요. 문제편은 먼저 풀어보고 저와 함께 수업하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아시아의 민족운동이랑 주제 내에서요,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도 있었고, 서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도 있었습니다. 인도도 있었지요. 이런 여러 지역의 민족운동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아프리카의 민족운동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맞았다 틀렸다보다 더 중요한 건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는 걸 알고 다음 실제 정기고사에서 안 틀린 게 훨씬 중요합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던 간디는 영국에 맞서서 과로 그리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에 맞서서 어떤 운동을 벌였었죠? 간디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과로가 베트남 공산당을 조직하고 프랑스에 맞서 민족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시아의 민족운동 파트,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요, 제가 국가와 그 민족운동가를 연결하는 것을 당당히 강조했었고요. 우리 수강후기 복습하기에서도 함께 하기로 했었죠. 자, 베트남 지역의 민족운동가로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호찌민이 있었고 판보이저우가 있었죠. 판보이저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조직하고 프랑스에 맞서서 민족운동했던 인물은요, 바로 호찌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요, 호찌민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필리핀의 과로가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리핀의 민족운동가가 되겠네요. 특히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하는 사이에 원래는 미국을 지지했었는데요. 그 뒤에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됐던 그런 아픔을 겪었었지요. 필리핀의 민족운동가는요, 아기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날도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과로가 결성한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맞섰다. 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 를 받았었는데요. 그 맞서는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당 만들었던 사람은요, 수카르노가 되겠습니다. 빈칸에는 수카르노라고 적으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5번입니다. 과로는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하고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좀 이름이 길어서요, 위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죠.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습니다. 빈칸에는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는요, 특히 선다형으로 바꾸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국가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민족운동가 연결시키는 거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표 하시 되어 있는데요. 자,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피해 중국 국민당은 대장정을 단행하였다. 반대로 되어 있죠.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공산당이 대장정을 단행했던 겁니다. 따라서 X고요. 2번입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했던 거. 맞는 설명 되겠죠? 동그라미 되겠고요. 3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통일을 추구하는 범아프리카 운동은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이 아니고 이남 지역이었던 거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는요, 지식인들이 유교를 비판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대요. 그 운동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문화 운동이라고 했었지요. 오사운동은요, 파리 강화에 의해서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특히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등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맞서서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 신문화운동이에요. 이 신문화운동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었지요. 2번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파리 강화에 의해서 어느 반도의 이권이 회수되기를 기대했었죠? 방금 설명드렸었지요. 네, 산둥반도에 이권을 회수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자 오사운동이 났던 것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민당의 과로는 북벌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였었다. 자, 순원과 장제스 모두 중국 국민당의 사람인 건 맞는데 북벌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을 탄압했던 것은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본래 순원이 이끌고 있다가 순원의 사후에 장제스가 이 뒤를 이끌었던 것이죠. 4번 보겠습니다. 자치 요구는 소극적

투쟁이라고 비판하면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 인물을 찾고 있어요. 완전한 독립과 관련된 인물은요, 간디와 네루 중에서 네루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과로는 일본의 유학생을 보내 근대 문물을 배우게 하는 운동을 추진하였다. 어려운 말로 동유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을 추진한 인물은요, 판보이 쩌우가 되겠습니다. 호찌민 학과, 베트남 공산당 건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실력 쌓기 문제네요.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글을 보니까요. 약 3,000명의 베이징 학생들이, 자, 중국이에요. 베이징 학생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친일파 관료를 구타하고 강요주택에 방화를 하자 시장이 시위자를 진압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체포했대요. 항의의 물결이 일었다고 하고요.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맹 휴업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베이징의 군벌정은요, 항의자를 체포하고 베이징 대학의 일부를 감옥으로 개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징 대학생들이 왜 친일파 관료들에게 반발을 가질까요? 이거는요,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그 해당된 내용들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들여지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것이죠. 오사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봐볼게요. 오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신축조약의 체결을 초래하였다. 이거 어떤 운동이었었죠? 의화단 운동이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증국번 이홍장 등이 주도했던 거는요,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정답 아니고요. 난징대학살에 반발하여 발표되었다. 난징대학살은요, 중일전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뒤에 일어난 일이죠. 해당되지 않고요.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오사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정답 4번 되겠고요. 신문화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이걸 오답으로 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문화 운동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본강에서 설명을 드릴 때, 신문화 운동은요, 위안 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움직임, 그런 부분과 관련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잘 구별해 주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이 중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좀 구별하는 그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저와 함께 얼마나 더 수업을 잘 들어왔었나? 이걸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순서를 엄청나게 강조했었잖아요. 자, 중국 국민당이 조직되고요.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어요. 둘이 손을 잡는 제1차 국공합작이 결성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만주사변이 발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1차 국공합작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인데, 제1차 국공합작 이후에 순원이 죽고 나서요, 장제스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북벌을 단행했던 것이죠. 이때 북벌은요, 베이징에 있는 군벌을 몰아내기 위해서 쭉 갔던 거예요. 저 군벌 타도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순서 봐보시면요, 1, 2, 3, 4, 5 중에서 만주사변 발발과 제1차 국공합작 사이의 시기에 있을 일은요, 북벌을 단행하였다. 2번이 되겠습니다. 신의혁명이나 오사운동은요, 중국 국민당 조직보다 더 앞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중일전쟁 발발과 아시앙태평양 전쟁 발발은요, 만주사변 발발 더 이후의 사실입니다.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북벌 단행이 정답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 정당의 지도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지도에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역사 문제에서 지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뭘잘 봐달라고 했었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범례를 잘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무언가 어떤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가의 대장정 경로래요. 그러면은 대장정이라는 거 어느 정당이 했던 것이죠? 그렇죠.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루이진을 출발해서 예난으로 이동했던 것. 이게 바로 대장정이었었던 거죠. 대장정은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중국 공산당이 옮겨갔습니다. 이 대장정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마오쩌둥이었었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순원과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홍수전은요, 기억하시겠어요? 홍수전 하면? 그렇죠. 태평천국 운동 때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위안 스카이는요, 우리 신의 혁명을 했던 시기에 그때 배웠던 인물이죠. 황제가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 위안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경로를 물어보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 오른 것은 마오쩌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선언을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요.
자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표하고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1차

국궁합작과 제2차 국궁합작을 구별하는 그 특징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자, 중일전쟁의 국난이, 자, 중일전쟁이라는 국난이 있대요. 이 국난이라고 하는 건 한자 그대로요. 국가의 어려움, 힘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때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 아주 지금 중요한 이 시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은, 자, 중국 공산당 나와 있어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 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국난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일전쟁이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국난, 중일전쟁에 함께 손을 합쳐서 대응한대요. 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솜을 잡으면 그거는 국공합작이라고 했었고요. 국공합작은 1차 국공합작이 있고 2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1차 국공합작은 앞에 나와 있었던 그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부분 좀 컸었고요. 2차 국공합작은 중일전쟁 이후에 그 일본에 맞서기 위한 항일전쟁을 위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제2차 국공합작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 2, 3, 4, 5에서 이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될것 같아요. 몇 번에 있죠? 정답 4번. 제2차 국공합작의 배경을 파악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모운동의 한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일전쟁의 패배,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난징조약은 기억하시나요?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게 난징조약이었었습니다. 상하이 등의 5개 항구를 개항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행무역을 폐지하는 부분들, 영국에게 홍콩섬을 할양하는 것,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요? 정답 아니고요.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는 신축조약이 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조약의 내용으로 제가 강조해서 기억했던 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바로 군대, 외국 군이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됐던 것, 그게 바로 신축조약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중국 동맹회는요, 순원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영국 상품 불매, 납세 거부와 같은 저항을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인도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라는 인물은요, 앞에 있는 영국 상품 불매, 납세 거부 같은 이런 소극적인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그는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무력으로 저항해서 싸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 실제 이런 거에 결국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인도 각주의 자치권을 인정했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인도의 민족 운동을 할 때는 두 명을 주의 깊게 봤었습니다. 바로 간디와 네루였었고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 글에 따르면 소극적이라고 비판받는 그쪽을 좀 주도했던 분이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투쟁했던 분은 바로 네루가 되겠지요. 정답은요, 2번 네루가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진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말풍선을 좀 봐야 되겠죠? 영국의 소금세에 맞서 바닷가까지 걸어가서라도 소금을 만듭시다 라면서 소금 행진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영국이 소금을 함부로 만들고 생산하고 파는 거를 금지시키니까요. 그에 저항을 하는 거죠. 영국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바로 간디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 주장을 한 인물은요, 간디예요. 간디의 소금 행진에 대한 부분 드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1번. 탄지마트를 단행하였다. 자, 간디는 인도의 민족운동가고요.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개혁이었던 거죠. 정답 아니고요. 삼민주의를 제창하였다. 누구였었죠? 순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족, 민권, 민생. 이 삼민주의 기억하실 거고요. 술탄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거는요,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과 관련돼요.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에 대한 설명이겠죠? 정답 아니고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게 바로 간디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 4번 되겠고요. 독립을 약속한 미국을 지원하였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자기네를 독립시켜주고 믿는 것. 필리핀하고 관련되겠죠? 아기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요, 4번. 간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가 중에서는요, 간디가 아무래도 좀더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말풍선 봐볼게요. 이것은

어쨌든 이 나라의 수도에 있는 왕궁입니다. 이 궁전을 지은 왕은요, 식민지 경쟁을 벌이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자국이 완충지대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 정책을 펼쳤고요. 그 결과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었대요. 그 국가는요, 바로 타이고요. 라마 5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 사이, 영국이 지금 식민 지배하는 곳과 프랑스가 식민 지배하는 곳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용했던 부분이죠. 이 라마 5세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외교 정책을 통해서 독립을 유지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타이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라마 5세에 대한 설명,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슬람 동맹 결성은요, 인도네시아 등과 관련되고요. 특히 이 이슬람교와 관련된 국가 해당되겠죠. 타이와 관련되지 않고요.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튀르크 민족주의는 특히 청년 튀르크당이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내세웠던 이 부분 기억하시죠? 정답 아니고요. 플라시 전투는요, 인도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암리차르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영국 인도의 롤러법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만들었었던 롤러법에 항의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답 아닙니다. 타이에 대한 설명, 라마 5세고요.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8991 연달아서인데요. 이 지도를 제가 좀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각 지역이 어떤 국가와 관련된지를 봐야 되는데, 자, 밑줄 친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자, 프랑스는 식민지 민중을 개화시킨다고 말하지만 우리 국민을 노예로 삼았을 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소. 게다가 우리나라 지배계급은 부정과 탄압으로 민중의 해방염원을 압살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군주제를 지지 않소. 하면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의 식민지를 받고 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되겠지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지역과 해당됩니다. 가나다라 말에서 해당되는 건요, 바로 타. 그쵸? 이 지역이 베트남과 관련되겠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현재요,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와 관련되죠. 미얀마고요. 나는 타이, 독립을 유지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 지역은 인도네시아죠.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라 지역은 필리핀입니다. 원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미국의 지배로 바뀌게 됐었지요. 그렇다면 정답은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 지역, 타 3번과 관련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마 국가의 민족운동 등의 설명이래요. 마는요, 아까 인도네시아라고 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와하브 운동은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것이죠? 아니고요. 롤러법의 폐지는 인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고요. 베트남 공산당을 조직했던 거는 우리가 호찌민이었었죠? 베트남입니다. 아니고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지원하였다. 에스파냐, 미국 동시에 관련된 거, 필리핀과 관련되잖아요. 역시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족운동은요, 수카르노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에 저항해야 되겠지요?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보기의 국가에 해당하는 민족운동가로 옳은 것은 고르고 있는데요. 어려운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인도인데 카르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 하면 우리가 주로 간디와 네루를 이야기했었지요. 카르틴은요, 인도네시아의 민족운동가입니다. 아니고요. 타이인데요. 호세 리살이 나와 있어요. 타이요, 독립을 유지했던 것, 라마 호세를 주로 이야기했었지요. 호세 리살은 필리핀과 관련됩니다. 정답 아니고요. 디귿, 호찌민, 베트남, 맞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리을, 판보이저우, 필리핀이 아니라 판보이저우도 베트남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정답 아니고요. 미음, 인도네시아의 아기날도 나와 있는데, 아기날도는 필리핀과 관련된 인물이죠? 정답 아닙니다. 호찌민, 베트남.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국가에서 있었던 사실이래요. 가국가를 지도를 통해서 바로 알아도 좋고요. 제가 또 이야기했었죠? 수도가 카이로라고 되어 있네요. 카이로를 수도라는 나라는요, 바로 이집트임을 알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모로코 사건은요? 모로코에서 있어야죠. 정답 아니고요. 청년 튀르크당이 조직되었다. 오스만제국과 관련된 거죠? 아닙니다. 담배 불매 운동. 이거 많이 헷갈렸을 텐데요. 담배 불매 운동은 이란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정답 아니고요.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운영에 간섭하였다. 수에즈 운하가 바로 이집트죠. 정답
4번 되겠고요. 네덜란드의 식민지는요, 우리 인도네시아였잖아요.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자료를 보니까요. 번역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아프리카 회의래요. 범아프리카 회의고요. 이 회의에는 아프리카 인종차별 문제를 토론하고자 여러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여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프리카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 2, 3, 4, 5 보시면요. 현재 삼각무역을 이야기할 때는 진학로 개척 이후 부분에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 그 삼각무역 많이 이야기했었지요. 이집트의 반영운동 돼 있지만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계몽사상과 시민혁명, 뭐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이런 것과 관련될 겁니다. 분화로드 운동도 아니고요. 사하라 이남의 민족운동, 이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그 남쪽에 있는 이남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게 바로 범아프리카 운동, 이 범아프리카 회의와 관련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운동의 이름을 쓰고 이 운동의 발생 배경과 주장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습니다. 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한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되어 있고요.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칭다오라는 도시는 산둥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한다.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과 관련된 부분 알 수 있어요.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일본에게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이 알렸다는 소식을 듣자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 특히 밑에요. 베이징 학생계 선언이라고 출처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제시문에 나타난 이 운동은요. 바로 오사운동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제시문에 나타난 운동은요. 오사운동이 되겠고요. 베르사유 평화회담, 즉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발생되었던 겁니다. 이 운동의 주도 세력들은 칭다오를 비롯한 어디요? 산둥반도의 이권 회수와 일본이 요구했던 것, 바로 21개조 요구의 철폐를 주장했던 겁니다. 오사운동,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국가를 쓰고 량치차오의 존에 따라 판보이저우가 전개한 운동을 쓰라고 돼 있어요. 자, 량치차오가 판보이저우에게 조언해주기를 가해 참상과 프랑스의 악랄한 인종말살 정책을 비판하는 경문을 써서 세계에 발표하고 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많은 청년들의 해외 유학을 고무시켜서 백성의 기운을 진흥시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가 식민지배하고 있는 나라, 판보이저우와 관련된 나라, 가해 들어갈 국가는 바로 베트남이 되겠죠. 그리고 량치차오의 조언에 따라 판보이저우는요, 자신의 조국 어디? 베트남의 근대화를 위해서요. 청년들에게 해외로 유학 나가는 것을 권장했던 부분인 거죠. 정답은 일본 유학.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유운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간디의 민족운동 방식을 쓰고 다음에 간디의 민족운동과 방식과 비교하여 네루의 민족운동 방식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디의 민족운동 방식 자료에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 것. 몽둥이를 쓰거나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약탈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적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물공급을 중단하지 말고요. 각자가 물레를 돌리고 외국산 옷감, 특히 영국산 옷감이 되겠죠. 그런 거 입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걸 안 되는 겁니다. 비폭력. 그리고 영국산 면직물들을 사라고 강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지 않는 거죠. 불복종. 이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바로 간디의 민족운동 방식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은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이게 소극적인 저항이다라고 비판이 있었지요. 그래서 네루는요 좀 더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나서면서 이제는 직접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걸로 갔던 겁니다. 그걸 비교해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예시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루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보다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요. 뭘 성취하고자 했느냐?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고자 했던 부분이 네루의 특징입니다.
간디와 네루를 비교해서 이렇게 묻는 부분.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사진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 속 인물이 추진한 또 다른 개혁 정책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우리 본문에서 봤던 사진인데요. 보세요. 아랍 문자 대신에, 원래는 아랍 문자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알파벳을 변형한 무슨 문자요? 튀르키예 문자를 사용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튀르키예 문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분열돼서 흩어질 위기 있었는데 그때 열강에 맞서서 승리를 이끌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했던 인물, 그게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거든요. 무스타파 케말은요,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었고요. 술탄 제도를 폐지했던 거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등 또 다른 근대적 개혁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무스타파 케말이 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튀르키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튀르키예 공화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무스타파 케말은 이외에도 뭐랬느냐? 정치와 종교의 분리, 남녀평등 등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거 외에도 무스타파 케말이 펼쳤었던 근대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 그걸 서술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 문제를 풀면서 혹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파트는요. 여러 지역과 인물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트를 문제로 낼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국가와 인물을 잘 구별하고 있는지, 잘 매칭시키고 있는지 그걸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깊이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서서 개별적인 국가의 특징과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정리해 놓는 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수강후기로 복습하기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앞선 강의에서 안 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바로 인도와 서아시아의 민족운동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여러 인물들이 있었지요. 간디도 있었고 네루도 있었고요. 특히 서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의 지역에서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 넘어가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각 인물들 국가와 함께 연결시켜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난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요. 스스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전기와 자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전기, 그중에도 마찰 전기, 그리고 흐르는 전기, 그러면서 오매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요, 자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자기력 같은 거 떠올리면 여러분들 자석이 쉽게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생각을 아주 확장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도구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석 있으니까 자기장.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거거든요. 전류가 쭉 돌아가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의 질문. 전류를 흘려줬더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자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석에 보면 N극도 있고 S극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 뭐냐면 N극과 N극을 여러분 가까이 해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거 우리 청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N극과 S극은요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구하는 곳을 농구장이라고 하고요. 축구하는 곳을 축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장, 필드의 개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자기장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주변에다 조그만한 나침반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면 공부하기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선,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는데 이 자기력 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주변을 자석 주변을 돌아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자기력 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석이 이런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사고를 조금 넓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자기장을 갖는데, 그럼 자석만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이 있고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주변을 돌아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바로 지금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으로 나타낸 것, 자기력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자석만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자석만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학생답게 자기장 공부한다면 자기장이라고 할 때는 아, 자석에 의한 자기장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류가 흐르는 선 우리가 도선, 전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도선, 전선이 있다고 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만 자기장이 형성되냐면 바로 이 도선에 이 전선에 전류가 흘러야만 그 주변에 마치 자석 처럼 자기장을 갖더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직선 도선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전류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는데 바로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그만한 나침반을 주변에 놓고 이 받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보이더라는 거죠. 일단 자기장의 모양이 어땠느냐? 지금 보면

원의 중심은 같으면서 원의 크기가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같은 중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바로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선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크기가 다른 동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느냐? 이때 우리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요, 이 도선의 전류의 방향으로 두시 거예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있죠. 즉 예를 들어 얘가 도선이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두면 이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있다고요. 바로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침반의 어느 위치를 이렇게 두고 어느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원이어서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방향을 지정해서 말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 딱 나침반이 놓여진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도선이 있고 평소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두시고 내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쥐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바로 동심원, 크기가 다른 동심원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모습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도선을요, 이제 살짝 한번 구부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형 도선이 되겠죠. 방법은 여러분 역시나 동일합니다.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선 전류의 방향이 위쪽인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 두시고 내 손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전류가 쭉 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럼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쭉 가서 전류가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엄지손가락 아래 손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 내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라고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 찾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 것이 바로 직선도선 주위의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전선, 도선을요. 여러 번 칭칭칭칭칭칭칭 감은 거거든요. 우리 그걸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코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번 칭칭칭칭칭칭 감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이름 자체가 일단 코일이고 얘도 평상시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그때는 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달라지냐? 사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공부하긴 하지만 여러분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전류가요 저렇게 감기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기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보자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두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라고 했죠. 지금 제내 손가락이 네 지금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바로 그 방향을 연결해 보면 그게 바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주셔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제 코일에 관련된 문항이 자주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코일만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안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코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저 뒤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이번에는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있죠.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코일 주변은 어떨 거냐면 바로 우리 막대

막대자석 생각했던 것처럼, 막대자석 했던 것처럼 내부 자기장의 방향 결정이 됐죠? 그러면 주변을 돌아 다시 들어가는 마치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직선도선, 원형도선 찾았던 방법과 동일하게 당연히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코일은 조금 더 자주 나오니까 새로운 방법까지 익혀두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일의 경우에 전류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 화살표 방향으로 두세요. 그럼 그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 오른손으로 설정하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그럼 그 방향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 다시 들어가는 모습까지 우리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을 때 자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석만 떠올렸다고요. 자석이 자기장을 갖는 거? 아, 그거 우리가 알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 공부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고 하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아, 그러면 도선이 있고 평상시엔 자기장 형성되지 않지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 거예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바로 그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요, 자기장 속에서라고 얘기하니까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장은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 M극에서 S극입니다. 이거 떠올려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자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코일 자체가 자기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 이 코일 주위에 있는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개의 자기장이 결국에는 상호작용해서 서로 자기력에 의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힘이 발생하더라. 그 받는 힘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자기력, 그럼 지금 이 힘이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것 때문에 힘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그 원인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냐면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방법은 뭐냐면 역시나 여러분의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에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두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인데 그냥 편하게 여기가 N극, 위쪽이 S극 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바로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오른손이어야 돼요. 내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서 얘를 N극, S극의 방향으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손바닥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그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말굽자석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N극에서 S극, 아, 이거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우리한테 줬는데,

네요. 그럼 전류의 방향,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 그럼 손바닥이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힘을 찾을 수 있는지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요. 우리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개념책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선근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냐면 이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때 이 도선근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 찾으라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일단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죠. 그럼 아래를 향해야 돼요. 그럼 지금 손바닥이, 그렇죠, 앞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선근에는 B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또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념책 역시나 21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요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전지가 있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러면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급자석이 있으니까 N극에서 S극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일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류의 방향 쪽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하시면 손바닥이 지금, 그렇죠, 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깔려있는 이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A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두 개의 자기장이 만나야 하는 거고, 하나는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상시 존재할 텐데, 그럼 또 하나의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 거죠.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는 스위치를 닫아주어야 하더라.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 실험의 내용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같은 원리인데 이 알루미늄 막대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를 우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나 전원장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극에서 스위치는 닫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도선 주위에 자기장 형성될 겁니다. 쭉 와서, 아,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주위에 자기장 형성됐고요. 그 다음 여기 자석 있어요. 그럼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N극에서 S극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설정해 볼게요. 오른손 중요합니다. 우리 전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N극에서 S극 방향이면 지금 밑에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선생님 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 막대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니크롬선입니다. 집게를 A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B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언제 힘의 크기가 커질까요? 일단 그럼 전류의 세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전류가 더잘 흐르게 되려면, 그렇죠, 바로 전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작으려면 길이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집게를 A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갈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힘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 오메 법칙과 연결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해석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의 방향을 찾는 거 연습했는데, 그럼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도선이 한쪽

그리고 힘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걸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그걸 바로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한번 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거는 영구좌석에 의한 자기장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그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 형성 되겠네요.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바로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 힘을 이용해서 회전시키는 장치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본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는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 우리는 그것을 전동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영구좌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라고 하는 걸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 자기장 속에서 우리가 코일을 두는데 코일만 둬선 안 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둬야 해요. 그래야 자기장 형성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요 부분에서는 저 뒤로 들어가는 게 전류의 방향, 돌아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힘의 방향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앞이고요. 그다음 N에서 S면 이렇게 되죠. 그럼 손바닥이 지금 위에를 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되겠네요. 즉, 요 부분에 해당하는 도선은 위로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 도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요 코일의 요 부분. 그러면 N극에서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장의 방향 여전히 N극에서 S극 방향. 근데 저 뒤로 되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되죠? 따라서 힘의 방향이 아래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왼쪽은 위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은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얘가 위쪽으로 힘을 받는 이유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 때문에 힘을 위로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힘을 위로 받아서 쭉 이동해서 만약에 반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반바퀴로 돌아와도 얘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계속 위로 힘을 받을 거니까 다시 위로 힘을 받으면 원위치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던 대로 계속 한 바퀴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코일이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역할. 그걸 우리는 바로 정류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정류자의 역할로 한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전동기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방향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개념책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는데, 전류의 방향 좋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앞으로, 여기서는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N에서 S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전류의 방향,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N에서 S 방향. 그럼 지금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손바닥이 반대가 되죠. 또 원래 위치에서 자기장의 방향, 좌석의 극을 바꾸면 역시나 손바닥이 반대가 되거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자기장의 방향도 바꾼다면 그때 둘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동시에 바꿔준다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A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요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N에서 S다.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앞으로

0: 발까지, 그리고 힘의 방향을 바꾸게 될때 전류의 방향만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만 바꾸게 된다면 힘의 방향이 각각을 반대로 하면 반대가 되지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한다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전동기에 넣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동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스피커, 세탁기, 전기 자전거, 로봇 청소기, 드론 등그 안에 우리가 모터가 들어가는 대단히 많은 제품들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피커의 원리,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나타낸 간이 스피커의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전류, 음성 신호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형성되죠? 그리고 나면 요 안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만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에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 힘에 따라서 진동판을 지금 진동하게 되면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까지 내가 넣어서 모두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곳곳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자석을 찾으셔야 돼요. 자석에 의한 바로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고요. 그럼 그두 개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전동기의 이용 각각의 원리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두 번째 소단원의 내용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오늘 중요한 한 문장 볼게요.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여러분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목소리)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을 열었는데요. 어때요? 재미있게 공부했나요? 좋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강아지 다리의 수를 네모, 강아지의 수를 세모라고 할때두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세모 곱하기 4는 네모 또는 네모 나누기 4는 세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아지 한 마리당 다리가 4개씩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것을 활용해서 항상 강아지 다리의 수를 4로 나누면 강아지의 수가 되고, 강아지의 수에 4를 곱하면 강아지 다리의 수가 된다라는 거, 이걸 활용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수학 3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같이 문제풀이할 준비됐죠? 좋습니다. 자, 1번에서 2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익숙할까요? 킥보드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탔을 이 킥보드, 한 대당 바퀴가 하나, 둘, 세 개씩 있죠. 자, 1번 문제였어요. 킥보드가 한 대일 때의 킥보드, 바퀴의 수는 몇 개인가요? 몇 개? 그렇죠. 세 개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번에 킥보드의 수와 킥보드 바퀴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킥보드 한대 있을 때 바퀴가 세 개였죠. 킥보드가 두 대가 되면 바퀴의 수도 세개 늘어나서 여섯 개가 되고, 킥보드가 세 대가 되면 여기서 또 바퀴가 세개 늘어나서 아홉 개가 되겠죠. 이렇게 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5번 문제. 리본을 그림과 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을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이렇게 가위질을 한 번, 한 개, 한번 자른 거예요. 자른 횟수. 자, 그럼 3번 문제 봅시다. 리본을 두번 자르면 몇 도막이 되는지 쓰세요. 자, 한번 잘랐을 때 하나, 두 개. 두 도막이 됐죠. 두번 잘랐을 때는 하나, 둘, 세 도막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세 도막.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합시다. 4번. 리본을 자른 횟수와 리본 도막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한번 잘랐을 때는 하나, 두 도막. 두번 잘랐을 때는 하나, 둘, 세 도막. 그죠? 세번 잘랐을 때는 도막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네 도막이죠. 그렇다면 네번 잘랐을 때는 여기서 한 도막 더 늘어나서 다섯 도막이 될 겁니다. 자, 5번. 리본을 자른 횟수와 리본 도막의 수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이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채웠던 이 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리본을 자른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날수록 리본 도막의 수도 하나씩 늘어났는데 이두양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항상 리본 도막의 수는 리본을 자른 횟수보다 1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정리하면 리본 도막의 수는 리본을 자른 횟수에 얼만큼 더한 값이다? 그렇죠. 2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1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6번에서 7번 문제. 김이 한 봉지에 15장씩 들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김 먹어봤죠? 김을 뜯으면 한 봉지 안에 김이 여러 장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한 봉지에 15장씩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6번 볼게요. 김 봉지의 수와 김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생각하며 표를 완성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먼저 김 봉지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자, 그럴수록 김의 수는 몇 장씩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한 봉지에 15장씩 들어있으니까, 한 봉지일 때는 15장, 두 봉지일 때는 또 15장 늘어나서 30장, 세 봉지일 때는 또 15장 늘어나서 45장, 네 봉지일 때는 45장에서 15장 늘어나서 60장,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7번. 그렇다면, 김이 90장일 때, 김 봉지의 수는 몇 봉지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표를 쭉 늘어놓다가, 김이 90장 됐을 때, 김 봉지는 몇 봉지인가요? 여기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표를 계속 적어서 김 봉지의 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90장이 아니라 만장 또는 2만장, 이렇게 숫자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우리는 이김 봉지의 수와 김의 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대응 관계가 보이나요? 그렇죠. 김의 수는 김 봉지의 수에 항상 15를 곱한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반대로 김 봉지의 수는 항상 김의 수를 15로 나눈 것과 같구나. 이렇게 대응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김이 90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김 봉지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김의 수를 15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90 나누기 15를 계산해서 아, 6 봉지구나, 6봉. 이렇게 정답을 6봉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대응 관계를 찾아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8번에서 9번 문제는 이 바둑돌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둑돌을 흰색 바둑돌, 검은색 바둑돌 쭉 규칙 있게 나열해 놓고 거기서 대응 관계를 찾아보는 그런 문제예요. 8번. 흰색 바둑돌의 수와 검은색 바둑돌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씩 세어볼게요. 흰색 바둑돌 한 개일 때 검은색 바둑돌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 다음 흰색 바둑돌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검은색 바둑돌도 한개더 늘어나서 다섯 개가 됐죠. 그 다음에 흰색 바둑돌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검은색 바둑돌도 그 아래 하나 더 늘어나서 여섯 개가 됐고요. 그 다음 흰색 바둑돌이 그 옆에 하나 늘어나면 검은색 바둑돌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하나 더 늘어나서 일곱 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4, 5, 6, 7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배열을 우리 친구들 두눈 크게 뜨고 보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검은색 바둑돌 3개 있죠. 이 부분은 계속 변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3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흰색 바둑돌, 검은색 바둑돌이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아하, 그 뒤에 있는 흰색, 검은색 바둑돌의 수는 항상 같으니까 검은색 바둑돌이 항상 흰색 바둑돌보다 몇 개? 3개 더 많구나.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활용했다면 여기다 1에다 3을 더해서 4, 2에다 3을 더해서 5, 3에다 3을 더해서 6, 4에다 3을 더해서 7.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우리 친구들 또 다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흰색 바둑돌의 수를 세모. 흰색 바둑돌 세모. 검은색 바둑돌의 수를 네모. 여기 네모라고 기호를 정했을 때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림을 살펴봤을 때 흰색 바둑돌이 한 개씩 늘어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수는 4개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늘어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두양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 그렇죠. 항상 검은색 바둑돌의 수는 흰색 바둑돌의 수보다 3만큼 커요. 반대로 흰색 바둑돌의 수는 검은색 바둑돌의 수보다 항상 3만큼 작습니다. 자, 이 점을 기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수학 3단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응 관계라는

통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세모 더하기 삼은 네모, 즉 검은색 바둑돌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또 다른 방법 있죠? 어떻게? 뺄셈을 활용해서 네모 빼기 삼은 세모다.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죠? 우리 친구들 두 가지씩 모두 적었다면 정말 훌륭하고요.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알맞게 적었다면 정답이 될수 있겠어요. 자, 10번에서 12번 문제. 컵라면이 한 개에 물 260ml가 필요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컵라면이죠? 이 컵라면을 먹을 때는 우리가 안에 물을 어느 정도 부어주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컵라면 한 개당 물이 260ml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10번. 컵라면의 수와 물의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컵라면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물의 양은 얼만큼 늘어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한 개당 260ml 필요하니까 260씩 커져야겠죠. 260, 또 520, 여기에 260만큼 늘어나면 780이 되고, 780에서 260만큼 커지면 1040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계산 실수하지 않게 덧셈 잘해서 표를 완성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11번 볼게요. 컵라면의 수를 별, 물의 양을 하트라고 했을 때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바르게 식으로 나타낸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기호를 정해 주었어요. 컵라면의 수를 별, 그다음 물의 양을 하트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헷갈리지 않게 옆에 그려두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네 가지 보기 중에서 한 가지만 알맞은 대응 관계식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두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컵라면의 수가 한 개일 땐 물의 양이 260ml, 두 개일 땐 520ml, 세 개일 땐 780ml죠. 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물의 양을 260으로 나눈 것이 바로 컵라면의 수가 되고요. 반대로 컵라면의 수에 곱하기 260을 한 값이 바로 물의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이식 중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역, 별에다가 더하기 260을 하면 하트가 된다? 아니죠. 니은, 별 빼기 260이 하트다? 아닙니다. 자, 디귿, 별 곱하기 260이 하트다. 나왔죠? 별 곱하기 260을 하면 하트, 바로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리을도 볼게요. 별 나누기 260은 하트? 자, 별 곱하기 260이 하트니까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하트 나누기 260을 하면 별이다. 이렇게 해야 알맞은 식이 되겠죠? 자, 12번 볼게요. 물이 2리터 600ml 있다면 컵라면을 최대한 몇개 끓일 수 있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표를 쭉 늘어놓다가 물의 양이 2리터 600ml.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쉽도록 밀리리터로 고쳐주도록 할게요. 우리 1리터는 몇 밀리리터다? 그렇죠. 1리터는 1000ml죠. 그런데 2리터라고 했으니까 2000ml고, 2000ml 더하기 600ml 하면 2600ml입니다라고 고쳐 적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를 쭉 늘어놓다가 물의 양이 2600ml가 됐을 때 라면을 최대한 몇개 끓일 수 있는지 컵라면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 표를 2600이 될 때까지 쭉 늘어놓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우리 방금 11번 문제에서 살펴봤잖아요. 컵라면의 수 곱하기 260을 한 것이 물의 양이고, 물의 양 나누기 260을 한 것이 컵라면의 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컵라면의 수이니까 우리 2600을 26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2600 나누기 260 계산하면 10이 되죠. 따라서, 아하,
컵라면을 최대한 10개 끓일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대응 관계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13번 볼게요. 거미는 다리가 8개인 동물입니다. 거미의 수와 거미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거미 다리 몇 개라고요? 8개예요. 한 마리당 다리가 8개씩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거미의 수, 그리고 그 아래 다리의 수,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미가 한 마리일 때는 다리가 몇 개다? 8개다. 거미가 두 마리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팔만큼 커져서 16개고, 그 다음 세 마리일 때는 24개, 네 마리일 땐 32개.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 두 양 간의 대응 관계를 찾아보아야겠죠. 문제에서 거미의 수는 거미 다리의 수,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미의 수는 거미의 다리의 수에 어떻게 한 것이다? 그렇죠. 잘 보면 8 나누기 8은 1, 16 나누기 8은 2, 24 나누기 8은 3이라고 해서 거미의 수는 거미 다리의 수를 8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나누기 8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헷갈리면 표로 정리해서 그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민서가 민우보다 수학 문제를 매일 몇 개씩 더 풀기로 하였습니다. 표를 보고 민우가 21개의 문제를 풀 때 민서는 문제를 몇 개 푸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표를 쭉 늘어놓다가 민우가 21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민서는 몇 문제를 풀었을까요? 이걸 묻는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빈칸에 들어갈 수, 과연 민서는 민우보다 항상 몇 문제를 더 많이 풀까? 이 대응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우가 10문제 풀었을 때 민서는 19문제를 풀고, 민우가 11문제를 풀 때는 민서가 20문제를 풀고요. 민우가 12문제를 풀면 민서는 21문제를 풀어요. 우리 친구들 대응 관계가 눈에 보이나요? 자, 이렇게 묶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쭉 살펴보면, 아하, 민서는 항상 민우보다 몇 문제 더 푼다? 9문제 더 푸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는 바로 9문제였죠. 자, 문제에서 민우가 21문제를 풀었을 때 민서는 몇 문제 더 푸나요? 라고 했으니까 21에 더하기 9를 해서 아하, 30문제 풀었구나 라고 문제 개수 30개라고 답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15번, 한 모둠이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육가락이 4개 필요합니다. 모둠의 수와 육가락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정해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호를 정해주면 돼요. 그 전에 한번 한 모둠, 모둠의 수와 필요한 육가락의 수를 나타내는 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둠, 그 다음 거기 필요한 육가락, 육가락. 자, 이렇게 줄여 쓸게요. 모둠이 예를 들어 한 모둠일 때 필요한 육가락의 수는? 그렇죠. 4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모둠이 한 모둠 늘어나면 육가락도 4개만큼 늘어나서 8개 필요하고, 모둠이 또 한 모둠 늘어나면 육가락도 4개 늘어나서 12개가 되고, 모둠이 또 한 개 늘어나면 여기서 4개 늘어나서 16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 모둠의 수와 육가락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아내야겠죠. 우리 친구들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어떤 관계가 보이나요? 그렇죠. 육가락의 수는 항상 모둠의 수에 4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모둠의 수는 항상 육가락의 수를 4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기호를 정해서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그리고 필요한 육가락의 수는 세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기호를 사용해도 좋아요.
먼저 모둠의 수, 육가락의 수

모둠의 수는 육가락의 수를 항상 4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세모 나누기 4는 동그랍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곱셈으로 또 나타낼 수 있죠. 또는 모둠의 수 동그라미 곱하기 4를 한 것이 세모가 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씩 모두 정답이 될수 있어요. 자, 16번에서 17번 문제. 다각형의 변의 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6번. 다각형의 변의 수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표 안에 기역과 니은, 더한 값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서술형 문제예요. 먼저 우리 여기 보면 사각형은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한 개예요. 왜냐? 여기 이웃하고 있는 변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거든요.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 꼭지점에만 대각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변의 수 4개일 때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1개예요. 자, 그다음 여기 육각형 나와 있죠. 육각형 변의 수는 6개인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도 이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거든요. 변의 수가 4개일 때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1개, 6개일 땐 3개. 자,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더하기 3을 한 것이 변의 수고, 반대로 변의 수에서 3을 빼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변의 수가 나와 있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구해야 하니까, 기역은 5 빼기 3을 해서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니은은 어때요? 9 빼기 3을 해서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2, 6 더한 값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사이 대응 관계를 기호를 정해서 식으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유롭게 기호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변의 수 하트, 대각선의 수는 별로 나타내어 볼까요? 자, 우리 방금 직접 문제에서 대응 관계를 찾았죠. 항상 변의 수, 즉 하트 빼기 3을 한게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덧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또는 별 더하기 3을 한게 하트가 된다. 이렇게요. 18번. 물티슈의 수와 물티슈 팩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표를 보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문제에서 물티슈의 수를 동그라미, 물티슈 팩의 수를 세모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물티슈 팩의 수가 2개일 때는 물티슈가 안에 150매 있고요. 3팩일 때는 225매, 4팩일 때는 300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대응 관계를 잘두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렇죠. 물티슈 팩의 수에 곱하기 75를 하면 물티슈의 수가 되고, 물티슈의 수를 75로 나누면 물티슈 팩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나누기 75를 하면 세모가 된다. 또는 곱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세모 곱하기 75를 하면 동그라미가 된다. 자, 두 가지 모두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19번에서 20번. 떡볶이 접시의 수와 떡볶이 떡의 수 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19번에 보면 떡볶이가 어제는 8접시 팔렸고 오늘은 11접시 팔렸다면 어제와 오늘 판 떡볶이의 떡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두 개, 이 양들의 대응 관계를 찾아보아야겠죠. 아하, 떡볶이 한 접시당 떡의 수가 16개 들어있으니까 항상 떡볶이 접시 수에 곱하기 16을 하면 떡의 수가 되고, 떡의 수를 16으로 나누면 접시의 수가 되는구나. 그런데 어제는 8접시, 오늘은 11접시죠? 그러면 판 떡의 수는 이 접시에 16을 해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8 곱하기 16을 해서 128개에, 오늘은 11에 16을 곱해서 176개를 판 거예요. 문제에서 어제와 오늘 판 떡의 수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128 더하기 176 하면 정답은 304개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이번엔 가격이에요. 접시의 수와 가격.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었을 때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라는 거죠. 자, 접시의 수. 한 접시당 2,500원이기 때문에 별 곱하기 2,500을 한 것이 가격이 되죠. 또는 가격을 2,500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떡볶이 접시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접시는 4 곱하기 2,500을 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바로 만 원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단원평가 모두 마쳤고요.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 문제입니다. 클립 통의 수와 클립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표인데 클립이 216개 있다면 통은 몇 통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클립이 216개 있을 때 클립 통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양간의 대응관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립 수를 36으로 나누면 클립 통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립의 수 나누기 36은 클립 통의 수입니다 라고 식으로 정리하고 여기 216이니까 216 나누기 36을 해서 아하, 클립 통의 수는 6통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2번. 찬영이네 제과점에서는 마카롱을 주문받은 것보다 몇 개씩 더 여유 있게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주문받은 마카롱이 85개일 때 만든 마카롱은 92개, 95개를 주문받으면 102개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 두 양간의 대응 관계를 찾아내면 항상 우리는 주문받은 것보다 7개를 더 만든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만든 게 132개라면 주문받은 것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132에서 7을 빼서 아, 주문받은 것은 125개였구나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세 개 도시의 시각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다양한 것들 찾을 수 있겠지만 쌤은 이 서울과 두바이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서울을 하트, 두바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은 두바이보다 항상 5시간 더 빨라요. 따라서 두바이, 즉 세모 더하기 5를 해야 서울의 시각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는 서울의 시각, 하트에서 5를 뺀 것이 바로 두바이의 시각, 세모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4번,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대응관계를 나타낸 문장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바로 하트는 다이아몬드 곱하기 4예요. 자, 어떤 수가 항상 다른 수의 4배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자동차 바퀴의 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동차 바퀴 수는 자동차 수의 4배다. 또는 동물 다리 수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끼리 다리 수는 코끼리의 수의 4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네모 곱하기 2는 세모, 이 식을 보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문제풀이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오. 이 개구리가 바라본 하늘은 과연 어떤 모양이겠소?

0: 우물만큼의 하늘 아니겠소? 오늘의 속담은 바로 편협, 고립과 관련되어 있소.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와, 이 실험 결과 봤어? 화학 반응이 멋져.
2: 너는 화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온 환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1: 뉴스? 환경? 그런 건 잘 몰라. 나는 화학이 제일 좋아서 화학만 공부해.
2: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파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구나.
0: 오늘의 속담,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로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속담을 사용할 수가 있소.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허생전, 박지원. 남산 묵적골에서 7년 동안 글만 읽던 허생은 가난을 견디다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섰다. 그는 한양제일의 부자인 변 씨를 찾아가 아무런 담보 없이 돈 만냥을 빌려달라고 했고, 변 씨는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선뜻 돈을 내주었다. 허생은 빌린 돈으로 안성시장의 과일과 제주도의 말총을 모두 사들이는 내전 매석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흔들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 이후 변산의 도둑대를 빈섬으로 데려가 농사와 외국 무역을 통해 풍요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 뒤 화근을 없애기 위해 재물을 바다에 버리고 섬을 떠났다. 허생은 변 씨에게 빌린 돈의 10배인 10만 냥을 갚아 그를 놀라게 했고, 이후 두 사람은 깊은 교분을 쌓게 되었다. 변 씨의 주선으로 북벌을 계획하는 어영대장 이완이 인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자 허생은 나라를 구할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며 그의 그릇을 시험했다. 이완 대장이 예법과 사대부의 체면을 핑계로 제안을 모두 거절하자 허생은 명분만 앞세우는 집권층의 위선과 무능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칼을 들어 찌르려 했다. 놀란 이완은 급히 도망쳤고 다음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비어있고 허생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허생은 좁은 유교적 틀에 갇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거부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4: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3: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학이라는 우물에 들어앉아 그 안이 세상의 전부인 양 믿으며 살았습니다. 흰 옷과 뾰족한 상투가 문명의 상징이라 자부했지만 허생의 눈에 비친 그들은 바깥 세상의 거친 변화의 물결을 전혀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었죠. 이 작품은 헛된 명분과 예법에만 얽매어 실리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북벌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외쳐대는 집권층의 무능과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생의 말과 행동을 통해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꼬집으며 실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0: 오늘의 속담,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오.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이라.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식물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식물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양분인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기체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식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과 넣지 않은 페트병을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둡니다. 두 페트병을 암실에 두는 이유는 광합성을 막고 식물의 호흡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넣지 않은 페트병은 대조군으로 공기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작용으로 기체가 달라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페트병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꼭 밀봉해주세요. 다음날 페트병에 차 있는 공기를 석회수에 넣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용액입니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만들어져 용액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지는지 여부를 통해 페트병 안에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페트병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시금치의 유무에 따라 석회수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보세요. 오늘은 시금치를 이용해서 식물의 호흡 과정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시금치를 넣어 암실에 하루 동안 두었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생성되면서 용액이 뿌옇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수가 흐려졌다는 관찰 결과는 시금치가 들어있던 용기 안의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시금치를 넣지 않은 대조군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석회수의 변화는 공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금치의 작용, 즉 식물의 호흡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암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식물이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Story Island, 이야기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거북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북이가요, 마치 햄버거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왜 이 거북이가 햄버거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을까요? 오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워크북에 있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urtle, 거북. Aboard, 탑승한. Live, 살아있는. Take, 데려가다. Baggage, 짐. Unfortunately, 불행히도. Pet, 애완동물. Of course, 물론, believe, 믿다, official, 직원, happen, 일어나다, 생기다, fail, 실패하다, alone, 혼자인, wrap, 포장하다, 싸다, screen, 화면, suitcase, 여행 가방, leave, 남겨두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자, 오늘의 단어 잘 적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 거북이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Can you believe? 자,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That, 무엇을? One time, 한 번은요. A turtle, 거북이가요. Was made, 만들어졌대요. To look like a burger, 무엇처럼 보이게요? 버거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was made라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의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태라 그런다? 그렇죠. 수동태 문장이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 써줬다. was made.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거북이가 한 번은 햄버거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It actually happened. 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more surprisingly 라고 하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라는 부사인데요. 더 놀랍게도 라는 거죠. More surprisingly, 더 놀랍게도 a man, 한 남자가 tried to take it on a flight.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대요. 어디에? On a flight라고 하면 비행기요. 즉, 비행기에 그것을 가지고 타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tried to라고 하면 try to의 과거형이죠. 자, try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한 남자가 그것을 비행기에 가지고 타려고 했습니다. He wrapped his pet turtle. 그는 그의 반려 거북을요. wrapped라고 하면 무엇의 과거형이죠? 네, 우리가 방금 단어에서 봤는데 wrap이라고 하면 포장하다, 싸다인데 이것의 과거형으로 우리가 잠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쓴 형태입니다. 즉, 그의 반려 거북이를 쌌다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With a burger wrapper. 자, wrapper이라고 하면 포장지가 돼요. 즉, 햄버거 포장지로 그것을 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의 반려 거북이를 쌌다라는 거죠. Then, 그런 후에 he put his live hamburger into his suitcase. 자,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살아있는 이 햄버거를요. 어디에 넣었다? 그의 여행 가방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live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live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햄버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만약 동사로 쓰면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동사로 살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live라고 읽죠. 하지만 여기서는 live라고 읽지 않고 살아있는 햄버거, 즉 형용사의 의미

Life라고 읽습니다. Life Hamburger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햄버거처럼 이렇게 포장지에 싼 거북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살아있는 햄버거를 그의 여행 가방에 넣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His plan, 자, 그의 계획인데요. 어떤 계획이냐 하면, to부터 묶어볼게요. To carry his turtle aboard. 그의 거북이를 가지고 타려던 그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됐다? failed.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요. His plan, 그의 계획이고요. 동사는 어디 있을까? 쭉 가서 failed, 실패했다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묶은 이 to보 정사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아, 앞에 나와 있는 plan, 계획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to보 정사의 뭐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은 많이 봤는데 형용사는 별로 본 적이 없죠. 자, 여기서 to보 정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는 즉 그의 거북이를 탑승한 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한번 하이라이트를 쳐 볼까요? To carry his turtle aboard. 이것이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보 정사이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An airport official. 자, 공원이 아니고 공항이죠. 공항의 official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그렇죠? 공항 직원인데요. 어떤 직원이냐면 who가 바로 이 직원을 꾸며주고 있어요. 어디까지냐면 who was checking baggage. 여기까지가 이 공항 직원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an airport official who was checking baggage. 이 짐을 확인하고 있었던 공항의 직원이 무엇을 했다? found something strange.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on the x-ray screen. 우리가 침 검사를 할때 보이는 그 엑스레이 화면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대요. 자, 무엇을 발견했나요? A hamburger. 햄버거인데 어떤 햄버거일까? Which looked like a turtle. 거북이처럼 생긴 햄버거를 발견한 거죠. 자, 여기서 which는요. 앞에 나오는 hamburger. 햄버거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who 또는 which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제 처음 보는데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먼저 who와 which가 있어요. who는 어떨 때 쓰냐면 앞에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그쵸?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직원인데 어떤 직원? Who was checking baggage? 짐을 확인하고 있던 공항 직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앞에, 아래에서 which는요. 그렇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종류를 보니까 hamburger, 햄버거라는 무엇이다? 사물, 사물이 돼요. 아, 사물일 때는 뭘 써준다? which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인데 어떤 햄버거? Which looked like a turtle. 네, 거북이처럼 생긴 햄버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the official, 자, 그 직원이 ask the man about it. 그 남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ere is no turtle in my bag. 내 가방에는 뭐가 없어요? 네, 거북이가 없어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Just a hamburger. 자, just라고 하면 단지죠. 단지 무엇만 있다? 단지 햄버거만 있을 뿐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공항 직원이 물어본 it,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햄버거인데 어떤 햄버거? 거북이처럼 생긴 햄버거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남자가 시치미를 뗀 겁니다. 그냥 햄버거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Of course. 물론, the official didn't believe him. 직원은 그를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직원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Why? 왜? Did the man, 그 남자는 try to take his turtle on the flight?

자, 여기서 try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요? 뭐뭐 하려고 하다. 즉, 그 남자는 왜 그의 거북이를 on the flight, 비행기에 데리고 탑승하려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That he didn't want to leave his best friend alone. 자, 그는요, 그의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를 alone, 혼자인 상태로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 반려거북이가 내 비행기에 좀 몰래 탑승하려던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그 거북이를 어떻게 만들어서 탑승하려고 한 거죠? 햄버거처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몰래 탑승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He didn't want to leave his best friend alone. 자, 이 문장에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요즘 계속 독해 지문을 보면서 만나고 있는 이 오형식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오형식 문장에서 leave라는 동사가 쓰이면요. 목적어를 어떻게? 목적격 보완 상태로 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alone이라고 하면 혼자인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alone. 혼자인 상태로 두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comprehension check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남자는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로 감쌌다. 자,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감쌌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을 벌써 찾았고요. 나머지는요. 네, 다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위글의 밑줄 친 live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지금 A의 live가 무슨 의미로 쓰였죠? 아까 우리가 해석할 때 live hamburger, 살아있는 햄버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live는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문장.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자, 우리는 무엇 없이 살수 없다? 물 없이 살수 없다. 여기서 live는요. 동사의 의미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2번. We'll live with our grandparents. 우리는 우리의 조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자, 여기서 live도 그렇지. 동사의 의미로 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3번. He saw a live snake in the zoo. 그는 동물원에서 무엇을 봤다? A live snake라고 하면 살아있는 뱀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live는 그렇지. 동사 의미가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밑줄 친 a와 같은 의미로 형용사예요. 살아있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그렇죠. 3번이 되겠구나. 자, 4번, 5번도요. I cannot live without music. 나는 음악 없이 살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동사 의미가 되겠고 She will live in our memory forever. 그녀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 5번도요. 살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3번 가봅니다. 위글의 밑줄 친 비, 이시 가리키는 내용을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하네요. 자, 비를 보니까 When the official asked the man about it. 자, 직원이 남자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봤을 때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 그가 발견한 a hamburger. 햄버거인데 어떤 햄버거예요? Which looked like a turtle. 바로 거북이처럼 생긴 햄버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서 쓰면 거북이처럼 생긴 햄버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0: We didn't want to. 네, fail이 되었어요. fail이 실패하다. 자, B번으로 가봅니다. She wanted to be blank. 그녀는 빈칸한 상태이고 싶었습니다. So she told us to get out of our room. 자, get out of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가다란 뜻이에요. 즉, 그녀의 방에서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건 방에 혼자 남아있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혼자인이라는 단어 alone이 들어가면 되겠죠. She wanted to be alone. 이렇게요. 자, 우리 4번까지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believe?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무엇을? That one time. 한 번은 거북이가 버거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영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that one time a turtle, 거북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북이가 만들어졌다. 수동태로 써주면 was made예요. was made to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 무엇처럼? a burger. Can you believe that one time a turtle was made to look like a burger? 네,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2번. 그는 자신의 애완 거북이를 버거 종이로 쌌다. 자, 그럼 일단 he라는 주어가 나오겠네요. 자, 그는 쌌어요. wrapped 무엇을? his pet turtle. 그의 반려거북이를 무엇으로? with a burger wrapper. 버거 종이, 버거 포장지로 싼 거죠. he wrapped his pet turtle with a burger wrapper. 자, 3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의 거북이를 이 비행기에 탑승시켜 데리고 가려는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 자, 그럼 unfortunately, his plan, 그의 계획인데요. 어떤 계획이죠?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그래서 to carry his turtle abroad. 자, 이러한 계획이 뭐 했다? failed. 마지막으로 동사가 나오겠죠. his plan to carry his turtle abroad failed. 자, 4번을 가보면요. 한 공항 직원이 An airport official. 자, 이분이 발견했어요. Found. 무엇을? Something strange.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An airport official found something strange on the X-ray screen.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볼게요. 내 가방에 거북이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There is no. 뭐뭐가 없다란 뜻입니다. There is no turtle in my bag. 내 가방에 거북이는 없어요 라고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고 오늘의 키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예문을 보면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his plan, 그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인지 이 투부정사 구가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To carry his turtle aboard. 그의 거북이를 비행기에 탑승시키려던 그의 계획이 failed, 실패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키도 핵심 표현 노트에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탐험 인증도 해주시면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탐험 인증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3: Thank you.
2: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쌤이랑 독해할 지문의 이름은 대화의 요령입니다. 자, 여러분도 친구랑 대화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상대방의 흥미를 끌면서 대화하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대화하는 요령이 오늘 독해할 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집중하면서 지문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문제 유형은 뭐냐면 주어진 지문 뒤에 세 개의 문단 ABC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 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주어진 지문부터 확실하게 읽어주시고 우리 ABC 읽으면서 알맞은 순서로 배열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In a conversation, you often need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conversation 하면 대화잖아요? 대화에서 당신은 종종 필요로 한대요. 자, 근데 뭘 할 필요가 있는지 뒤에 나오죠? Share important information이니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It's good to get to the point. 자, 여기서 point라는 것은 요점이에요. 요점. 그러니까 그 point, 요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괜히 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get to the point, 요점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일단 계속 볼게요. Let's say you talk about your family trip to your classmates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let's say 라고 하면 뭐뭐라고 말해보자. 그러니까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가정하는지 보겠습니다. You talk about your family trip이니까 당신의 가족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래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해주냐면 to your classmates니까 당신의 반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우리 일단은 ABC 순서대로 읽고 나서 순서 한번 파악해볼게요. 자, A를 보시면요. Instead, they want to hear the interesting parts of your story 라고 합니다. 여러분, instead라고 하면요.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그들은 듣고 싶어 한대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냐면 the interesting parts of your story니까 당신 이야기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such as the fun things that you did at the lake. 자, lake 하면 호수잖아요. 호수에서 당신이 한 재미있는 일들과 같은 그런 흥미로운 파트를 듣고 싶어 하지 재미없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Without a clear point, listeners cannot easily understand or follow the story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without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withou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뭐뭐 없이, 뭐뭐가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without a clear point 라고 했으니까 분명한 요점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쵸? 분명한 요점이 없이 말을 하면 청자들은 cannot easily understand,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뭐 할 수도 없냐면 follow the story, 이야기를 follow, 따라갈 수도 없게 됩니다. 자, 뭐가 없으면? 분명한 요점이 없으면. 아, 그러니까 이 글은 분명한 요점을 꼭 갖추고 말을 해라.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글이 되겠네요. 자, 일단 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they feel?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how 나왔으니까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Bored, 지루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루하겠지. 자, 어떤 지루한 상황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아, 그들은 지루함 느끼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They don't care about the hole and don't want to get lost in the story either 이라고 했네요. 자, 그들은요. Don't care about. 자, care about 하면 뭐뭐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멍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어떤 구멍이 나왔나 봐요. 근데 그 구멍 이야기에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리고 don't want to get lost 라고 했는데 우리 get lost 라는 표현은 길을 잃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 게 뭘까요? 이해를 못하고 뭔가 멍 때리고 이런 느낌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구멍 얘기 관심 없고 당신의 그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 것도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either 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정문에서 뭐뭐도 라는 뜻이에요. 길 잃는 것도 원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B 이렇게 파악되었을까요? 그럼 일단 C 볼게요. You say 당신은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We went to the lake. 우리는요, 호수에 갔어요. And as we were driving. 자, 여기서 as는 when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뭐뭐 할 때.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there was a hole. 구멍이 하나 있었대요. 아, 여기서 말한 그 구멍이 여기서 나온 그 구멍이 되겠군요. 구멍이 어디에 있었어? 길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not a big one, 큰 건 아니었고요. It was about this big. 한 이 정도 컸어요. 너무 크진 않았고 이 정도 컸어요. 라고 계속해서 구멍 얘기하고 있어요. Not a deep one. 아직도 구멍 얘기합니다. 그렇게 깊지도 않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에서 지금 핵심, 요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기가 어렵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지루하다.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가서 바로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위글의 흐름상 A부터 C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부분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뭐뭐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반 친구들에게 당신의 가족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했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에는 당신의 가족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바로 C에 있습니다. 자, C에서는 당신은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e went to the lake. 우리가 호수에 갔고요. 우리가 또 운전을 하는 동안 구멍이 있었고요. 이렇게 중언부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어떻게 느껴요? 지루함을 느끼겠죠. 그쵸? 지루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루한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은 흥미로운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 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순서는 CBA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골라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글은요, 대화를 할 때 무엇을 해라, 무엇을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은 대화를 할때 다른 얘기보다도 요점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요점의 중요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글의 요지 하나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You should say important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정보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바로 요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점을 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 1번 요지로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You should practice a lot when giving a speech 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한대요. When giving a speech. Speech는 연설이에요. 연설할 때. 연설할 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쵸? 자, 3번을 보시면 Everyone needs the same chance to speak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말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네, 이런 내용 역시 아니었습니다. 4번을 보면 Listening is important when you have a conversation. 당신이 대화를 할때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자, 말을 하기보단 좀 들으세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4번 안 되겠고. 5번을 보시면 Listeners want to hear new and interesting information. 자, 흥미로운 정보에 대한 얘기는 나오긴 했어요. 그쵸? 근데 새로운 정보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순 없고,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점을 말하세요. 중요한 정보를 말하세요에 해당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이에요. 위글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쵸? The art of effective being kind. 자, art는 여기서 예술보다는 기술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자, 효율적인, 효과적인 빈칸의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효과적인 빈칸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대화의 기술이 되겠죠.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get straight to the 빈칸. 바로 무엇으로 들어가세요? 중요한 점, 요점이죠. 포인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A를 보시면요. What's the 빈칸 of her speech? speech 또 나왔네요. 연설이죠. 그녀의 연설의 빈칸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I don't know what she wants to say.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네. 라고 합니다. 자,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 이게 뭐예요?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B를 보시면 They felt 빈칸 with playing at home, so they went outside and had fu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어떤 기분을 느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느꼈냐면 집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거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bore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노는 거 이제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셨다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단어와 구문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워크북 문제풀이 준비되셨을까요? 자, 우리 A부터 보면서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하였어요. 여러분도 워크북 110쪽 같이 보면서 뜻 지금 써봐요. 자, 1번 conversation인데요. 우리 conversation 하면 대화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share인데요. 여러분, share 무슨 뜻이에요? 뭔가 공유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get to the point입니다. 우리 point 하면 요점이라고 했는데 요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을 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instead입니다. 자, instead 하면 무슨 뜻? 네, 대신에예요. 이어서 lake인데요. lake는 뭐예요? 호수잖아요. 그쵸? 다음으로 without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혹은 뭐뭐가 없으면이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clear인데요. clear 하면 뭘까요? 분명한이 되겠죠. 다음으로 follow 나와 있습니다. 자, follow 하면요. 무언가를 따라가다 혹은 이야기를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음으로 bored인데요. bored 무슨 뜻일까요? 네, 지루한입니다. 이어서 care about인데요. care about 하면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hole입니다. hole은 뭐죠? 네, 구멍이에요. 그리고 get lost 하면 길을 잃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음으로 either인데요. either은 주로 부정문에 쓰여서 뭐뭐도 혹은 또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deep인데요. deep 하면

깊이가 어떤? 깊이가 깊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작훈련 가볼까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1번 보시면 대화에서 당신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대화에서 in a conversation 잘 나와 있죠? 자, 당신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need to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need to 써주시고, 그 뒤에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share important information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족 여행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상황을 가정해보자 라고 할 때는요, let's say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let's say 뭐뭐라고 가정해보자가 나오고요. 근데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당신이 당신 가족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let's say you talk about your family trip to your classmates.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인데요. 그들은 구멍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이야기에서 길을 잃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일단 앞부분 보니까 they don't care about the hole an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 문장이 나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뒷부분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 이야기에서 길을 잃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자, 길을 잃다라는 표현 기억날까요? 바로, 네, get lost입니다. 그래서, don't want to get lost in the story either.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인데요. 대신에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 중 흥미로운 부분들을 듣기 원한다. 지루한 거 말고 그거 대신에라고 할때 instead 써주시면 되고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 중 흥미로운 부분들을 듣기 원한다니까 they want to hear the interesting parts of your stor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분명한 요점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네요. 자, 여기서는 뒷부분 listeners cannot easily understand the story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앞부분을 영어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구문 포커스기도 한데요. 자, 뭐뭐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without 써주시면 됩니다. without이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가 없으면. 자, 근데 뭐가 없어요? 분명한 요점이 없으면이잖아요. 그래서 without a clear point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without의 의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혹시 어려웠던 문장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특히 영작 훈련도 다시 한번 써보시면 더더욱 좋겠죠? 자, 오늘 구문 포커스에는 without에 초점을 맞춰서 쌤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이널 체크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 마무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중에도 오늘은 데이 12, 첫 번째 이야기로 만나볼 건데요. 우리 예습 필수입니다. 예습 꼼꼼하게 잘한 친구들, 생각 지금 바로 오늘의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오늘의 1번 문제가 바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일단은 주어진 글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ABC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진 글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이거 잘 읽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연결고리,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요. 연결고리, 고리를 잘 찾아서 엮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지시사일 수도 있고, 대명사일 수도 있고, 뭐 관사, 더 플러스 명사 구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결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에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말했듯이 꼬리 물기 잘해야 된다 그랬죠?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근거를 가지고 이 문장에 이 문장에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직접 풀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lues was born out of the hardships the Afro and African Americans had to endure. 그래서 블루스라는 거 들어봤죠? 블루스라고 하는 또 노래의 또한 장르인데요. 그게 태어났답니다. out of 하면은 뭐뭐로부터 이런 느낌. 얘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hardships 하면 고난이나 역경을 말하죠. 자, 됐 나왔으니까 수식 어떤 고난 역경? 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endure 하면 견디다 또 이런 뜻입니다. 견뎌야만 했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태어난 게 블루스야.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y had to work in the fields from sunrise to sunset. 자,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은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받죠? Had to work. 일을 해야 됐어. 자,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Sunrise. 해가 뜨고, sunset.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흑인들이 노예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을 연결할 것인가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선생님 전략을 제시했듯이 앞부분을 살짝살짝 맛보면서, 과연 어떤 게 여기에 가장 잘 이어질까를 이제부터 이제 눈치 싸움을 좀 하는 거예요. 자, A의 첫 번째 단락을 좀 보면, Many of these songs 이랬거든요. 자, 많은 이런 노래들 그랬어. 근데 사실 앞에서 뭐 블루스라고 하는 노래의 장르를 한번 언급을 했지, 노래가 나올 만한 그런 연결고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노래라고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넘어가서 B를 한번 살짝 보면 After the freeing of slaves. 아, 이건 약간의 어떤 급발진 느낌이 있어. 앞에까지 이제 흑인들의 어떤 고난에서 이 블루스가 탄생을 했어. 아, 그들이 노예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까지 추측이 좀 됐거든요. 근데 1863년에 노예가 해방된 후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스토리가 더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첫 단락이 블루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인데, 그러면 그 태어난 얘기가 좀 있다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가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해방 후에 이야기가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아. 그 얘도 탈락. 자, 그러면 C로 갑니다. While working. 일하면서 그랬거든? 아, 요거는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어디에 연결고리로 받아지나요? 여기에서 해 뜨고 질 때까지 밭에서 일해야 했어. 그랬잖아요? 요거를 연결고리로 잡아서 while working.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명사 대의가 바로 앞에 언급된 이 흑인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놓여야 할 문장은 아무래도 C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라고 찾았잖아요. 그러면 C는 온전히 해석을 다 끝내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C 다음이 A일까? B일까? 요거를 추측을 잘 해보시면 돼요. 자, 일하면서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sorrow. 이게 바로 슬픔, 비애, 이런 거야.

그들의 어떤 슬픔,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일해야 돼? 이런 걸 표현을 했대요. by ing 하면 우리 독해할 때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냅니다. 다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서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함으로써 슬픔을 표현을 한 거야. 자, 노래가 등장하네요. 옛 멜로디. 아프리카의 어떤 그들의 어떤 뭐 조상들이 불렀던 멜로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좀 부르면서 슬픔을 좀 표현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In the work song tradition of their former homeland. 이 work song 하면 이게 노동요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그들의 옛 고향에서의 어떤 노동요의 전통. 일할 때 항상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전통, 노동의 전통에서 일꾼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노래를 불렀다, 함께 노래했어, 뭐 노래로 뭐 이런 슬픔을 표현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거로 좀 아직 풀려나기 전에, 좀 풀려나기 전에 블루스의 탄생을 좀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로 이어지는 겁니다. Many of these songs. 이제 요거 들어갈 수 있어요. 앞에 충분히 얘네 이제 노래로 슬픔을 표현했대. 함께 일하면서 노래를 불렀대. 했으니까 그들이 부른 노래 중 많은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많은 노래들이 had a call and response pattern. 바로 부름과 응답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블루스의 어떤 그 탄생 배경이 여기까지 이어져야 될것 같으니 그리고 나서 해방 후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C 다음에 A만 찾으면 답은 끝나죠. C, A 찾았으니 그럼 C, A,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는 풀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끝까지 또 독해를 해봐야겠죠. 자, 부름과 응답의 패턴이 있었다. 그것 안에서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것을 이러한 부름과 패턴의 응답을 말하겠죠. 이거를 그대로 왔겠죠. 자, 이 패턴 속에서 One person led by singing a line. 한 사람이 이제 이끌어요. lead의 과거 형태. 자, by ing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함으로써. 노래를 부름으로써. 한 소절을, 한 사람이 먼저 한 소절을 시작함으로써 노래를 좀 시작을 합니다. 이끌었고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others. 누가 이제 이끌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repeat it or answered. 그거를, 자, repeat and answered it. 목적어 같이 봤죠? 그걸 그러면 반복하거나 그거에 응답하는 형식. 그럼 여기서 이시 받는 것은 이번에는 뭘까요? 여기서 이시 받는 것은 그 앞사람이 시작한 그 소절, 그 소절에 응답을 하거나 그 소절을 반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노래 속에서 이제 부름과 응답의 패턴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 B 문장, A 문장의 해석을 완료하고 이제 나머지 B로 갑니다. After the freeing of slaves in 1863, 1863년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Afro and African Americans kept their work songs. 이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은 계속했어요, 이거죠? 뭘 계속했습니까? 그들의 노동요를 뭐 유지했어. 그 해방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노동요를. But they were also exposed to European music.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노출도 되었답니다. 어디에도 노출이 되었냐? 이 유럽식의 음악에도 또 노출이 된 거야. Through their churches.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유럽의 선도사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유럽 스타일의 노래에도 노출이 되게 됩니다. The old African melodies. 그래서 그옛 아프리카식의 그 멜로디가요. Combined with the musical styles of Europe. 자, 콤마가 원래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결합이 되어서인 거죠. 뭐랑 결합되어서 이 유럽의 음악 스타일과 결합이 된이옛 아프리카의 멜로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 있고 부연 설명이었고 동사가 이제 나옵니다. 얘가 develop into the form of music we know today as blues. 이렇게 블루스의 탄생 일화가 완성이 되네요. 다시 자, 옛 아프리카 멜로디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의 음악 스타일과 결합이 좀된 상태인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형태인 블루스로 발전했어요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발전했어요 뭐로 음악의 형태로 우리가
오늘날

0: 블루스로서 알려진 그러한 음악의 형태로 발전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식하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순서는 CAP였다. 자, CAP였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 밑줄 친 라인은 소절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한 소절을 부름으로써 노래를 이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소절을 반복하거나 응답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절로 쓰인 라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The people were waiting in line. 그러면, 사람들이 줄서 있어요. 얘는 줄이네요. 줄을 서 있다. 2번. Cut the paper along the dotted line. 그러면, 점선. 그치? 얘는 선. 점선을 따라서 종이를 잘라라. 3번. I drew a straight line. 내가 직선을 그렸다. 페이지에다. 그럼 요것도 역시나 선. 직선할 때 선이죠. 자, 4번은 We hung the wet clothes on the line. 우리가 여기서의 줄은 빨랫줄일 것 같은데요. 그 빨랫줄에다 젖은 옷을 널었다. 자, 그럼 마지막 볼까요? She hummed the line from a popular so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기 있는 노래의 한 소절을 흥얼거렸다. 뭐, humming 들어봤죠? hummed 하면 흥얼거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서 이게 노래도 있고 하니까, 아, 노래의 소절을 흥얼거렸단 얘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밑줄 친 A와 B가 가리키는 건 사실 우리 다 지칭 추론 하면서 읽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init은 앞에 언급된 그 부름과 응답의 패턴 속에서 이거였어요. 그거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가 한 소절을 따라 부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소절을 반복하거나 응답하는 형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시가 가리키는 것, align이었다라는 거 우리 다 짚으면서 이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4번의 복학 퀴즈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hey treated the man like a 빈칸. 자, 그들은 그 남자를 마치 이런 것처럼 대우했어요. 어떤 건지 뒤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They made him work all day without pay. 이럴 수가. 그 사람들이 그 남자를 일하게 했대요. 하루 종일이요. 근데 돈도 안 주고서, 아니 돈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하는 거는 노예인가요? 그쵸? 완전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까 노예가 영어로 그렇지, slave라고 적어주시면 노예처럼 그 남자를 대우했어요, 다뤘어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B 문장은 the town which used to be quiet. 그 마을. 근데 이제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콤마. 어떤 마을이냐면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 그러니까 원래 조용했었던 마을이 a city 도시로 변했어. in a short time. 되게 단시간에 도시로 발전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develop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는데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그렇게 되었다. 과거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를 붙여서 과거의 시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 마무리하고요. 우리 바로 파워업으로 이어가서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 월드 영작 훈련 계속해 볼게요. 자, 우리 쭉 살펴봤었던 어휘들이죠. 다 만났던 단어들인데요. 먼저 endure 하면 견디다, 참다라는 동사의 단어이고요. 이어지는 response가 대답이나 응답이라는 명사였습니다. free는 뭐 형용사로는 자유로운, 무료의란 뜻도 있지만 얘가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원래 expose가 노출시키다예요. 그런데 be plus pp 수동태 전치사 to 어디어디에 노출이 되다라고 이제 수동태로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develop이 발전하다였죠. sorrow 하면 슬픔, 비애 막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 former 하면 이전의.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전의를 쓰면 뭐 yet 이렇게. 왜냐면 이전이라는 것은 지나간 거, 옛 거니까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homeland가 고국, 고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영장으로 넘어가서요. 1, 2번은 풀어 보시고 3번부터 가볼게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 유럽의 음악에 노출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through their churches.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의 음악에 노출되었다. 방금 봤어요. 노출한 게 아니라 된 거. 수동태, BPP, 시제가 과거니까 were exposed. 어디에? to 바로 붙고요. European music 붙여주시면 유럽의 음악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4번으로 갈게요. 유럽의 음악 스타일과 혼합된 옛 아프리카 멜로디는 블루스로 발전이 되었다. The old African melodies, 옛 아프리카 멜로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콤마를 지금 영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 부분. 즉, 이 부분. 유럽의 음악 스타일과 혼합이 된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뭐랑 혼합이 된 이런 또 수동태의 느낌으로 우리가 과거 분사로 부연 설명해 줄 수가 있겠네요. Combined with, 혼합된. 그치? 뭐와 혼합된 거? The musical styles of Europe. 그래서 유럽의 옛 음악 스타일과 혼합이 된 바로 그 Old African Melody가 이제 동사 이제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 블루스로 발전이 된 것이다. 아, 이렇게 우리 해석을 잘 해주시고.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While working, 일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아프리카의 옛 멜로디를 부름으로써 표현했다. 자, 우리는 일단 그들은 표현했다로 갑니다. 자, 동사 찾으세요. 동사 expressed. 표현했다. 자, 근데 뭘 표현해요? 목적어? 이번에는 자신들의 슬픔을 their sorrow. 자, 이제 마지막. 아프리카의 멜로디를 부름으로써. 자, 이렇게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은 by ing. 그쵸? by ing로 어떤 것의 수단.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xpress their sorrow by singing, by ing. 다시 무슨 뜻? 뭐뭐 함으로써. 자,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해 보았습니다. 자, 방금 봤으니까 by ing를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 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뭐뭐 함으로써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문장 만들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 주시고 게시판에도 남기시고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복습 중요하니까 열심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쌤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목소리)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끔찍한 우리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시 이야기 플러스 대문 시간, 여러분의 체리쌤입니다. 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중에 부피는 지난 시간에 교과서 넘어보기까지 우리가 정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겉넓이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입니다. 직육면체는 상자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친구들의 친구에게 이제 선물 줄 때, 생일 선물 줄 때 이제 상자에다가 포장을 하고 그냥 상자채 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포장지로 이 겉을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겉넓이가 그 포장지의 넓이입니다. 뭐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좋아요. 그럼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이 마음에 쏙 드는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 문제 보자고요. 자, 오늘 네 번째 개념은요.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니까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의 모양이 모두 직사각형 모양이죠? 조금만 더 관찰하면 여섯 개가 저마다 다 다른 모양은 아니에요. 위아래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앞뒤, 양옆. 아, 그러니까 몇 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모양 모두 직사각형이지만, 자, 몇 가지 크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 가지 크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여섯 면의 넓이를 일일이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펼쳐보세요. 아무래도 겉넓이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직육면체뿐만 아니라 나중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이렇게 막뿔 모양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를 구할 텐데 그때 아주 자주자주 쓰는 방법이 펼쳐보는 거예요. 펼치면 어때요? 자,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지니까 훨씬 우리가 겉넓이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직육면체도 이렇게 펼친 그림, 즉 전개도를 이용해 보면 아, 내가 어떤 내용들을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 이제 훤히 지금 잘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각각에다가 가나다라마바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여섯 면 직육면체의 겉넓이, 여섯 면의 넓이의 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 보세요, 가. 다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해야 되겠죠? 가는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때요? 자, 지금 여기서 찾아보면 4cm. 왜냐하면 여기 6cm니까 보세요. 6, 4, 6, 4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8cm니 여기 6이고, 그죠? 여기가 4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4, 세로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 길이는 바로 얘랑 만납니다. 다시 점선을 따라 접으면 맞닿는 선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6이 되겠죠? 그러니 가는 24. 단위 빼고 할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8, 6, 8에 48. 단은 4 곱하기 8이에요. 요 길이가 세로가 8이라고 봐야 되겠죠? 4, 8, 32. 자, 라는요, 6 곱하기 8이에요. 6, 8에 48. 그 다음에 마는 4 곱하기 8, 4, 8, 32. 반은 어때요? 반은 여기 4하고 이 길이는 얘랑 똑같죠? 그래서 6입니다. 4, 6, 24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더해봤더니 지금 보세요. 24, 24. 가하고 바가 넓이가 똑같네. 왜? 얘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자, 똑같은 합동인 직사각형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여기 48 있죠? 여기도 48 있죠? 나하고 라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도 같습니다. 여러분, 합동인 도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이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완전 쌍둥이를 말해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겹쳐보면 완전히 포개져요. 왜? 모양도 같고요. 크기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쌍둥이라면 넓이도 같겠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면끼리는 서로 넓이가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32도 있고, 여기도 32가 있는데, 이것은 다와 마가 서로 마주 보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렇게 여섯 개를 다 구해도 그 안에서는 두 개, 두 개, 두 개씩 다 넓이가 같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더하는 건 알죠? 네. 일단 48하고 32를 먼저 더하는 게 편하겠는데요. 그럼 얘는 48 더하기 32는 80에다가 80에다 24를 더하면 100 얼마? 4가 되겠고, 또 여기도 똑같이 3개를 묶어보면은 여기도 104가 되니까 208. 그 다음 조심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부피.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면 얘는 넓이.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됩니다. 되게 헷갈리겠죠? 선생님도 방금 막 세제곱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에 조금 신경 쓰자고요. 같이.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여섯 면의 넓이를 일일이 다 구하여 더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아니, 뭐야, 어차피 두 개씩 같은데, 그냥 이렇게 딱 여기까지 하나만 구한 다음에 두 배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도 104.

백사, 여기도 백사니까. 그쵸?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합동인면이 세쌍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펼쳤을 때 가와 바 마주보죠? 합동. 나와 라 합동. 다와 마 합동이니까 아니 합동 중에는 그냥 하나씩만 더해보자. 그래서 가나 다의 넓이만 가, 나, 다만 구한 다음에 어차피 나라 봐도 가나 다의 합과 같으니 두 배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우리 앞에서 구해봤죠? 24, 나는 48, 다는 30이니까 여기 계산하면 104, 두 배하면 208 제곱 센티미터. 뭐가 더 편해요?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난것 같지 않아요? 방법 1보다?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요.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직육면체는 상자 모양이니까 여러분, 얘를 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뚜껑을 하나 열어주자고요. 자, 직육면체에서는 밑면이 정해져 있나요?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직육면체. 우리 처음에 직육면체를 배울 때두 밑면과 옆으로 둘러싼 옆면 이렇게 나누어서 배웠는데 두 밑면이 어디예요? 아, 바닥에 있는 거 아래 있으니까 얘가 밑면이에요. 뽁! 그렇게 답하는 우리 만습불 친구들은 없겠죠? 자,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이 상자 모양에서는 위아래도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죠? 앞뒤도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죠? 양옆도 그렇죠? 그러니까 밑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려 세쌍이나 되는 거예요. 자, 그중에 내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 바닥에 있는 면과 그와 마주 보는 위에 있는 면을 두 밑면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옆으로 둘러싼 옆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상자를 어느 부분을 바닥에 놓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느 부분을 밑면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밑면과 옆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점도 기억해주고. 그러면 뒤끝친 부분을 밑면이라고 했을 때, 쌤이요, 요거 상자라고 해서 상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 바닥도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서 쭉 펼쳐보면요. 자, 두 뚜껑 바닥. 그 다음에 옆면을 이렇게 쭈루루룩 놓으면은 얘는 커다란 하나의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아래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죠? 그러니까 얘 하나만 구해보자. 자, 뼈대를 세울 겁니다. 한 밑면의 넓이에다가 위아래 두 개니까 두배 곱하기 2를 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옆면도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나오니 그러니까 직사각형 네 개가 붙어서 큰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로는 뭐랑 똑같냐면 6, 4, 6, 4. 아, 바로 이거랑 똑같아요. 이 길이는, 여기 보세요. 이 길이는 여기,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세로는 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로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가로는 밑면의 둘레. 세로는 높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6 곱하기 4. 한 밑면의 넓이 24에다가 위아래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하고 옆면의 넓이는 가로는 밑면의 둘레니까 6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여기다가 곱하기 세로는 높이 8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 곱하기 2니까 48에다가요. 6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20입니다. 자, 20 곱하기 8은 160이 되는 거죠. 48하고 160 더하면은 208 계산이 되니 우리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하고 결과는 같아요. 과정은 달랐는데.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알아둬야 되겠고 그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또 연습해 봐야 되겠네요. 직육면체 겉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보니까 가로가 7cm, 세로가 3cm, 높이가 5cm가 되겠다. 그럼 일단 가. 자, 가는 어디가 7이냐면 여기 7이죠. 7. 그다음에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3이죠? 자, 쌤이요. 이 색깔을 좀 달리 해 볼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게 7cm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7, 7. 그럼 어디도? 여기도 7, 여기도 7이 되겠고요. 3cm짜리는 요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 3. 그럼 여기도 3이죠. 여기도 3이죠. 여기도 3이죠. 얘도 3이에요. 그쵸?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 여기도 3. 그 다음에 5cm는 바로 요 길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고, 얘네들이 다, 자, 지금 점선이지만 얘네들이 다 5cm가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면 가의 넓이는 7 곱하기 3, 21. 나의 넓이는요, 7 곱하기 5가 되겠네요. 7 곱하기 5, 35. 자, 다의 넓이는요, 다 보세요. 3 곱하기 5예요. 3 곱하기 5, 15. 라의 넓이는요, 바로 7 곱하기 5. 7 곱하기 5, 35. 자, 마의 넓이는 3 곱하기 5죠. 3 곱하기 5, 15. 바의 넓이는, 바 여기 있네요. 7 곱하기 3, 21. 그래서 가와 바가 넓이가 같아요. 마주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 라가, 아이고, 나와 라가 이렇게 넓이가 같은 거 확인했어요. 다랑 마랑. 다랑 마랑 넓이가 같은 거, 15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면의 넓이 합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가는 21. 나는 뭐 나왔어요? 35. 다는 뭐 나왔어요? 15 나왔어요? 자, 라는 나와 똑같이 35. 마는요, 다와 같이 15. 바는 가와 같이 21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21 더하기 35 더하기 15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56에다가 15를 더하니까 71.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7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71과 71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바로 142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각각 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71이니까 어차피 71 더하기 71이면 71의 두 배를 해도 되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합동인 면이 세쌍임을 이용하여 구해보는 건데요. 가 21, 나 7, 5, 35, 다 3, 5, 15. 여러분, 자, 이세 개의 면은 이런 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모서리가 길이가 세 종류잖아요. 7하고 3하고 5죠. 그럼 이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두 개씩. 그러니까 7, 3, 21, 7, 5, 35, 35, 15. 길이 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세 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71이니까 두 배하면 142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 합으로 구해보자. 우리가 두 밑면을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와 바라고 보면 7 곱하기 3이 한 밑면의 넓이고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면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는 가로가 7, 3, 7, 3이 되니까 7, 3, 7, 3이라는 건 밑면의 둘레. 거기다가 높이 세로가 5가 되겠다. 자, 계산할게요. 21 곱하기 2에다가 20 곱하기 5는 100이니까 21 곱하기 2는 42, 여기다 100을 더해주면 142 제곱 센티미터. 뭐야, 뭐야. 세 가지 방법 결과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오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자, 뭐가 더 편해요, 여러분?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두 번째 방법과 이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세 번째 방법은 이 직육면체뿐만 아니라 조금 모양이 바뀐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아래가 원 모양일 때, 그러니까 그걸 원기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둥 모양,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기둥 모양의 겉넓이를 구할 때도 이세 번째 방법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도 또 배우겠지만요. 이 옆면의 넓이에서 가로가 밑면의 둘레, 세로가 높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요. 우리 개념 다섯 번째는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 정육면체도 직육면체라고 그랬죠? 이번에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정육면체는요, 더 쉬워. 왜냐하면 여섯 개의 면이 다 합동이거든. 그러니, 한 면의 넓이만 구해서 그거를 여섯 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게요. 자, 여섯 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보자. 그러면 하나의 면이

되게 편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면의 넓이의 합은 6개가 다 같으니까 그 중에 한 면만 딱 골라 구한 다음 6배를 하자. 그럼 한 면의 넓이는 뭔데요? 바로 2 곱하기 2, 즉 정사각형의 넓이예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을 두번 곱하면 되는데 정육면체에서는 한 모서리 길이를 두번 곱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6배를 하자. 이해됐어요?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직육면체보다 정육면체 겉넓이가 훨씬 구하기 편하겠죠? 자, 그럼 연습 갑니다. 자, 오른쪽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6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 볼게요. 한 모서리가 5cm네. 그렇다면 한 면의 넓이는 5 곱하기 5, 25제곱cm가 되겠어. 아, 그러면 6개가 다 25가 되니 25를 6번 더 할까? 50, 50, 100에다가 150, 150제곱cm. 아니, 이것도 좋지만 우리 한 면의 넓이를 이용하자. 어차피 다 똑같다며. 좋아.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그냥 6배를 해볼까? 한 면의 넓이는 5 곱하기 5, 즉한 모서리를 두번 곱해서 25니까 그거에 6배를 하자. 25 곱하기 6을 해도 150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게 나오네. 아, 우리 친구들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얘가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전개도가 나왔는데요. 전개도를 접어 만든 정육면체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12cm가 한 모서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개가 더해진 길이가 10이에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cm를 일단은 3으로 나누어서 4cm가 되겠죠. 따라서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가 4cm니까 한 면에 넓이는 4, 4, 16제곱센티미터.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으니 바로 16 곱하기 6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66에 36에다가 6에다 3을 더해서 9, 그러면 96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9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직육면체, 정육면체 겉넓이를 알아봤으니까요. 자,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오른쪽 직육면체 겉넓이를, 전개도를 이용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이 전개도는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잘라서 펼쳤는데, 여러분, 어느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펼친 모양은 달라지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아요.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모서리를 잘라보고 또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좀 맞춰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한 면은 가로가 3cm, 세로가 5cm네요. 그 어떤 면이냐면 가로가 3cm, 세로가 5cm니까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자를까? 자, 쌤은요. 여기 자를 거예요. 자르는 모서리에다 빨간색으로 칠해볼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문 열듯이. 자, 쌤은 이렇게 직육면체 이 전개도를 그릴 때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 방문을 우리 열고 닫고 할 때, 어때요? 이 벽이라는 이러한 직사각형에다가, 이문 또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잖아요. 걔가 열리고 닫으니까, 딱 방문 같아요, 방문. 그래서 얘를 방문을 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쭉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릴 거예요. 너무 제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열어볼게요. 됐어요? 얘가 여기에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이 길이가 3cm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자를까? 우리 뚜껑, 뚜껑. 뚜껑도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열어보고 너무 막 제끼지 말고요. 그냥 뒷부분이 평면이 되게끔 살짝 직각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여기가 3이 되겠죠? 얘는 5가 될 거예요. 자, 느낌만 잡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안 자를 겁니다. 얘를요, 이렇게 바닥 똑같은 부분으로, 자, 바닥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내려본다고 하고, 이 부분 잘랐잖아요. 얘를 후루루룩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이쪽에 있는 면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쪽으로 펼쳐지니까 맨 오른쪽에 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쪽 면 여기 그렸습니다. 3하고 5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가로가 5cm, 세로가 5cm. 정사각형이네. 그쵸?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면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여기 가로가 3, 얘 잘랐습니다. 잘랐나요? 안 잘랐나요? 네, 잘랐죠. 3, 세로 여기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점선 여기도 안 잘랐어요. 여기 잘랐어요.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거, 오른쪽에 있던 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다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죠. 5, 5, 5 잘랐기 때문에 실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뚜껑 어딨나요? 뚜껑 이쪽에다가. 그래서 3cm, 5cm니까 얘는 잘랐으니까 실선. 바닥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려줘도 괜찮아요. 쌤은 이렇게 뚜껑하고 바닥 같은 방향으로 그렸고, 여기서 만약에 다르게 자르면 이쪽에다가 뚜껑을 그려줘도 괜찮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직육면체에 쌤이 그린 거 다시 갖고 왔어요. 이 직육면체 건넓이를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섯 면의 넓이 합으로 구해보자. 여기 봐봐. 3, 5, 15죠, 여기? 5, 5, 25. 3, 5, 15, 25. 그 다음에 5, 3, 15. 여기 15가 됩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이 15, 25, 15, 15, 25, 15,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15 더하기 25는 40에다가 40에다가 15 더하면은 60이니까. 자, 여기 60.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기 60이 되겠죠? 자, 여기 40. 아, 55네요, 55. 55. 15 더하기 25, 40. 40에다 15 더하면 55. 그러니까 55를 두번 더하면 되기 때문에 110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면의 넓이에다가 두 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갔고, 이렇게 이렇게 갔고, 이렇게 이렇게 갔죠. 그래서 다르게 표시했는데, 동그라미는 15. X 표시한 거는 15. 세모 표시한 넓이는 25니까, 자, 하나씩만 더 하자. 그럼 30에다가 55, 2배, 11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도 저렇게 구해도 110이 되겠다.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이렇게도 구해보자. 자, 두 밑면이니까, 한 밑면, 5, 3, 15. 여기 곱하기 2에다가 쭉, 얘를 이제 가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3, 5, 4, 5. 바로 8, 8, 16에다가 세로가 높이니까 5. 그래서 80. 30과 80을 더해도 110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결과는 다 달라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가죠. 직육면체 겉넓이 구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구할까? 두 번째 방법 해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방법 해도 돼요. 일단 아래 있는 면 7, 5, 35,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옆면 6, 5, 30, 또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면 7, 6, 42. 여러분, 모서리 가로, 세로, 높이에서 이렇게 7, 5, 35, 이렇게 30, 이렇게 42 해도 돼요. 그럼 여기다가 두배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볼게요. 65에다가 42는 107이고, 107에 두 배를 하면 214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214. 자,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붙여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세 번째 방법 또는 첫 번째 방법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로가 9cm, 세로가 2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 겉넓이. 아이고, 그림 없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제일 좋겠는데? 쌤이 뭐라 그랬어요? 가, 세, 높이 나와 있으면 이세 길이 중에 두 개를 고르자고요. 9이 18제곱센티미터짜리가 두 개. 2, 4, 8제곱센티미터짜리가 두 개. 9, 4, 36제곱센티미터짜리가 두 개니까 하나씩만 더해서 두 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18 더하기 8은 26에 여기에 36을 더하면 얼마? 62가 되고 여기에 두 배를 하니까 124제곱센티미터. 따라서 1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부피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5번. 직육면체 모양의 화장지 상자의 겉넓이를 구하세요라고 그랬네요. 이것도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 겉넓이 어떤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볼게요. 한 밑면의 넓이 두 배에다가 옆 넓이로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 밑면을 이렇게 보자고요. 20 곱하기 10, 2배. 그 다음에 옆면은, 자, 밑면의 둘레. 20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10이니까 60 곱하기 높이를 세로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00에다가 계산하면 720이니까 1120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11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요, 민준이와 유빈이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비누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비누의 겉넓이가 얼마나 더 넓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겉넓이 구해야 되겠죠? 일단, 8, 5, 40에다가 8, 4, 32, 5, 4, 20. 그 다음에 두 배를 해줍시다. 계산하면 이제 184제곱센티미터로 나오고요. 유빈이는 6, 5, 30, 6, 5, 30, 6, 6에 36. 여기다 두배 해줄게요. 그럼 96 곱하기이니까 이제 192제곱센티미터로 나와요. 비교할까요? 자, 유빈이가 만든 비누의 겉넓이가 192에서 184를 빼주면 8이니까 8제곱센티미터 더 넓습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프랑스 개념 한입 뚝딱은 우리 전개도 보고 겉넓이 구하는 거 정리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남은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만점왕 통합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국어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그 중에서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도 우리 힘차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겠지요? 되었다고 믿으면서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고 있나요? 자,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열심히 잘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앞으로 함께하는 이 긴 여정은 50m 달리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라톤은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막 뛰는 경기잖아요. 자, 우리도요, 1강, 10강이 아니라 70강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공부입니다. 선생님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함께할 때 막 너무 잘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왜? 길게 가야 하니까. 그래서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좋은데요. 막 너무 몸에 힘을 주면서 잘해봐야지 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보면서 옆에 좀 물도 한 모금 마시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뭐 과자도 잠깐, 과일도 잠깐 먹으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볼까? 재밌게 해볼까? 이렇게 좀 몸에 힘을 빼고 함께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좀 재미있게 해봐야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 시작해 보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이런 네 가지 방법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두 글자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실마리가 바로 단서인데요. 이 단서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도 살피며 그 속에서 어떤 실마리, 단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의 문제 2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다가 말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내용 뒤부터 함께 계속해서 읽어볼 건데요. 자, 읽으면서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금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글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단서를 찾아서 짐작하며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자고요. 자, 그럼 책을 돌려주세요. 끝까지 읽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자, 오늘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어두웠어.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칙칙해 보였지? 어디가 화장실이요? 진서는 가운데 칸에 들어갔어. 아하, 가운데 칸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힘을 끙 주고 보니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주머니를 뒤져도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어. 이때 진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볼일을 보는데 화장지가 없다면 얼마나 난처할까요? 휴지통도 살짝 봤지만 손이 가진 않았어. 그래요. 남이 닦았던 걸또쓸 수는 없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바닥엔 땀이 뱄어. 긴장되는 거죠, 지금? 바스락, 바스락. 의성어. 그때 바로 옆 칸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있었나 봐. 다행이지 뭐야. 휴지 있어요? 오, 임기응변에 강해요. 우리 진서가. 진서가 칸막이 벽을 두드렸어. 휴지 있어요, 거기?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칸막이 밑으로 화장지 한 뭉치가 쑥 넘어왔지. 선생님이라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아! 누가 슉 주면. 고맙습니다. 진서는 마음이 탁 놓였어. 진서는 볼일을 마치고 손도 깨끗이 씻었어.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화장실 이용하고 난 뒤에 손 깨끗이 씻지요.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진서가 앉아있던 칸의 옆 칸.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진서는 가운데 칸에 들어갔고요. 진서가 앉아있던 칸의 옆 칸,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칸은 평소에 뭐다?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휴지를 쑥 줬잖아요? 이상하다. 청소 도구가 있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제 청소 도구들을 치우고 원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걸까? 진서는 그 칸의 문 앞으로 가보았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진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버린 걸까? 진서는 확인하려고 문을 살짝 밀었어. 문은 스르르 열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 안에 있던 사람이 열지 말라고 문을 밀었다면
다시 닫혔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멈췄어. 무언가 꽉찬 느낌이었지. 자, 우리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밀었다면, 누군가 뒤에 숨어 있다면, 문이 이렇게 쭉 열리다가 그 사람이 다시 밀면 이렇게 닫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 뒤에 꽉찬 느낌으로 지금 문이 더 이상 밀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인서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어. 이렇게 말이죠. 끄윽! 냄비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청소 도구가 끌리는 소리인가? 확실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어. 뭘까요? 진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 그러자 퐁당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에 문이 활짝 열렸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뭘까요? 이 퐁당 하는 소리는 뭘까요?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계속해서 보죠. 그곳엔 빗자루와 대걸레, 쓰레받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 두루마리 화장지도 한 봉지 있고 말이야. 아하, 역시 내 생각대로 청소 도구를 놓는 곳이었던 거야. 진서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변기속을 들여다봤어. 아까 퐁당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변기속에는 진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책! 아까 그 선생님에게 그책 들어왔어요라고 한 바로 그 책이 떨어져 있었어. 어디에? 변기속에. 에구머니나. 진서는 책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변기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어.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자, 진서가 쌀이 빗자루를 왜 집어들었을까요? 한번 짐작해 봅시다. 지금 눈앞에 변기가 있고요. 그 변기 속에 책이 퐁당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손으로는 그걸 못 집고, 빗자루가 있네. 이 빗자루로 이렇게 책을 건져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장.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책을 잘 말리면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했지라는 것이 바로 진서의 마음인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책을 변기 속에서 건져 올려서 잘 말려서라도 보고 싶은 진서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진서의 주머니에는 휴지가 없었죠. 2번, 진서는 화장실의 가장 안쪽 칸이 아니라 가운데 칸에 들어갔죠. 3번, 평소에 화장실 가운데 칸에는 청소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 칸에 청소 도구가 있죠. 4번, 옆 칸에 있던 사람이 열지 말라고 문을 밀었나요? 아니죠. 아까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문을 밀지 않고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다가 더 힘을 밀자 퐁당 소리가 났잖아요. 5번, 진서가 열어본 칸에는 빗자루와 대걸레, 쓰레받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은 건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인데요. 화장실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낱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하나 이상이겠죠? 두 개를 고르는 문제이네요. 자, 선택지 1번. 넓다, 좁다, 칙칙하다, 깨끗하다, 애가 타다인데요. 자,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어두웠어.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칙칙해 보였지. 단서가 보입니다. 좁다, 어둡다, 칙칙하다 찾으면 되겠네요. 좁다 2번, 그리고 칙칙하다 3번 따라서 어울리는 낱말은요. 2번과 3번으로 두 가지를 모두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가볼까요? 진서가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한 이유를 짐작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퐁당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 2번. 빗자루와 대걸레를 찾기 위해서. 3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이상해서.
4번, 냄비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5번, 평소에 청소 도구를 놓는 곳인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 글 속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문득 어라?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 그러니까 가장 안쪽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지금 누가 휴지를 쑥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한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평소에 청소 도구를 놓는 곳인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라면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누군가 갑자기 쑥 휴지를 줬다면 귀신이다 하고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만약에 진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자,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인데요. 진서가 변기에서 책을 건져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일 아래쪽을 보면 진서는 책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변기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잡아들었어. 마지막 문장.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자, 진서는 책을 잘 말리면, 책을 잘 말리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끝까지 적어줍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문장을 단서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답을 적어볼 수 있겠죠? 진서는 책을 잘 말리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변기지만 내가 저걸 꼭 꺼내고 말겠어 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꼭한 문장으로 적어줘야 돼요. 선생님, 두 문장 안 되나요? 세 문장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 국어 문제는요, 글씨도 좀잘 써주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요, 글씨가 아주 예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막 글씨가 막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글씨를 잘못 쓰면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아유, 이게 정답이라도 막 점수를 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특히 국어 문제만큼은 평소보다도 더두 배, 세 배로 글씨를 정성 들여서 예쁘게 쓰려고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0번 문제까지 또잘 한번 풀어봤고요. 또 계속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요?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르풍풍 의성어 나왔고요. 푸르풍풍. 아, 차가워.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허, 빗자루를 딱 변기 속에 넣는 순간 푸르풍풍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빗자루로 변신했던 거네요.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몸집이 크니까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의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의 짝꿍도요,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눈이 부리부리 힘이 들어간 모양, 부리부리 했나 봐요.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 그래요, 놀랄만도 해요.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 도깨비가 눈알을 뒤룩뒤룩, 눈에 이렇게 뒤룩뒤룩 굴리는 모양,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이래봬도 깔끔한 몸이시라고 라고 도깨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깨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 그러는 사이 진서도 정신을 차렸지.

몇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책이 변기 속에 있어. 그것도 커다란 갈색 도깨비와 함께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서가 깜짝 놀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책이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책이 변기에 있네. 근데 이 책을 지금 도깨비 네가 가져갔어. 지금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진서가.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봤어. 막 힐끗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막 보면서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깨비는 흠칫했지. 자기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히려 지금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막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냐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진서가 한발 앞으로 왔어. 도깨비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 이번에는요, 도깨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와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좁은 화장실 안에 갈대가 어디 있겠어. 도깨비는 몸을 뒤로 빼다가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렸어. 지금 변기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진서가 애타게 찾던 책이 있는데, 아이고,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렸대요, 도깨비가. 큰일 났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서는 도깨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진서가 책을 변기 속에 떨어뜨려서 도깨비를 만났다? 아니죠. 진서가 떨어뜨린 게 아니죠. 2번. 진서가 빗자루를 변기 속에 넣는 순간, 빗자루가 푸르퐁퐁 도깨비로 변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볼까요? 낱말의 뜻을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보기에는요, 덥수룩한, 머리가 정돈되지 않은, 부리부리한, 그리고 뒤룩뒤룩, 흠칫, 이렇게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도깨비가 누나를 이렇게 굴렸어. 그 아랫뜻을 한번 볼까요?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바로 이 뜻을 가진 낱말은 뒤룩뒤룩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는요, 이렇게 뒤룩, 뒤룩, 뒤룩, 뒤룩뒤룩 낱말을 골라 적어주면 되고요. 자, 2번. 이 도깨비의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아랫뜻을 볼까요?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듯한 이런 뜻입니다. 바로 부리부리하니 이런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리부리한 적어주면 되겠어요. 부리부리한. 1번은 뒤룩뒤룩. 2번은 부리부리한, 이렇게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 가볼까요? 자, 기역에서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본 이유를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짐작 나왔네요. 오늘의 핵심.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은요,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봤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진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도깨비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그 앞을 보면은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서가 몇달 동안이나 찾던 책을 지금 도깨비 때문에 아,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죠. 1번 정답이고요. 2번. 진서가 책을 반납하려는 것을 도깨비가 방해한 것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빌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죠? 아니고요. 3번. 진서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를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자, 놀랐다면 정신을 차려도 이렇게 쏘아붙이지 못했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것은요, 어떤 이 상황을 봤을 때또 인물의 말을 통해서 아하, 도깨비가 이 책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또 당장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콰르르르. 자, 이 이야기는요,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미있는 의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콰르르르. 변기 속의 물이, 아, 물소리군요.

소용돌이를 쳤지. 진서는 깜짝 놀라 도깨비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어. 나와봐, 나와봐, 끌어내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그렇게 애타게 찾던 책이 변기 속으로 지금 콰르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자, 겨우 찾아낸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녔어. 아이고, 이제는 건져서 잘 말린다고 해도 절대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일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 눈에 불이 일었다. 정말 이렇게 불이 나오진 못하겠죠? 그만큼 뭔가 막 힘을 주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도깨비의 눈보다 불이 불이해졌지.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가 말하는 겁니다.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지금 막 도깨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쩔 거냐고? 점점 더 오그라들던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잡아끌었어.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냐면 어린이 자료실이야. 그러니까 진서가 지금 막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도깨비가 진서를 잡아끌어서 어린이 자료실로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안 돼! 진서는 도깨비의 손을 뿌리쳤어. 진서도 대단해요. 자, 골라줄 거. 도깨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 지금 진서는요, 허가 단단히 난 거예요. 이거 어때? 한번 읽어봐. 도깨비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 갖다 놓은 겁니다. 대령했지. 진서는 웃음이 나는 걸꾹 참았어.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될것 같았거든. 그보다 사서 선생님한테 도깨비가 한 짓, 무슨 짓, 책을 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훼손했잖아요. 지금 변기 속으로 지금 책이 들어갔잖아요. 모두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에 비어 있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진서만의 몫이 된 거야.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볼까요? 자, 34번 문제인데요. 기억의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짐작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보죠. 기억은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요 부분입니다. 왜 눈에 불이 일었을까요? 자, 루아니와 율찬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아니, 진서가 도깨비의 부리부리한 눈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야. 율찬, 진서가 애타게 읽고 싶어 했던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서의 눈에 이글이글 불이 일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율찬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35번 문제 보죠. 니은을 읽고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니은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어쩔 거야, 미안, 어쩔 거냐고, 라고 하면서 도깨비가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생략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진서가 그토록 바라던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알수 있어요. 저 책을 보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읽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화도 나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35번 문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친구들도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진서가 그토록 찾던 진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잘 말려도, 아까는 잘 말려봐야지 했지만, 잘 말려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서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진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잘 말려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35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36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볼게요. 디귿의 내용으로 보아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바로 디귿은 도깨비가 한 짓이에요. 책을 가져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훼손했잖아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도깨비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일. 2번, 도깨비가 도서관의 책을 훼손한 일. 3번, 도깨비가 진서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는 일. 4번, 도깨비가 진서에게 아무 책이나 읽으라고 말한 일. 5번, 도깨비가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책을 진서에게 추천한 일. 이 중에서 바로 정답은 도깨비가 도서관의 책을 훼손한 일. 바로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2번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36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는요, 우리 조금 궁금하지만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헤어지기 전에 우리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질문에 이번 시간이 끝나고 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글 속의 진서처럼 우리 친구들은요, 애타게 읽고 싶었던 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책은 무엇인지 이 선생님과 또이 강의를 함께 보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건 어떨까요? 또 이것도 궁금해요. 그 책을 정말 읽게 되었는지 또는 진서처럼 읽을 수가 없었는지 그 결과도 궁금합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경험을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공부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내용입니다.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죠? 오늘 단원평가 2회 문제 만나보고요. 수행평가 내용까지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3단원 단원평가 2회 만나볼게요. 3단원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리본 6.33m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할 때에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떠올려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적용한 것이 바로 길이의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1m는 100cm잖아요. 또는 1cm는요. 바로 0.01m다 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1m는 100cm이므로 6.33m는 633cm가 되죠. 633 나누기 3을 생각해보면 그 몫이 21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리본의 길이는 211cm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위만 바꿔주면 됩니다. 바로

2.1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6.33 나누기 3은요, 결국 2.1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소수의 나눗셈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70.7 나누기 7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나왔죠.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소수를 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자, 70.7은 소수 한 자리 수잖아요. 그럼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0분의 707이다. 자, 그러면 10분의 707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707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자는 707 나누기 7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이라고 쓰는 겁니다. 707 나누기 7을 계산을 해보면 7일은 7이죠. 그 다음 7을 하나 또 내려요. 그러면 7일은 7이니까 아, 몫은 101이네. 분자는 101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이죠. 그럼 10분의 101이잖아요. 그럼 10.1이 되는구나. 이렇게 70.7 나누기 7의 몫을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46.8 나누기 9입니다. 그러면 9, 5, 45를 해주고 46에서 45 빼니까 1, 여기에 8을 내려요. 18이죠. 그럼 9이 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 몫의 소수점의 위치 맞춰서 찍어주는 거죠. 5.2예요. 다음 2번, 37.1 나누기 7입니다. 그러면 7, 5, 35이니까 37에서 35 뺐을 때 2, 1을 내리죠. 7, 3, 21, 그 다음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5.3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소수점의 위치라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정답이에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도착한 빈칸에 알맞은 나눗셈의 몫을 써넣으시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개의 계산식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것이 편하겠죠. 먼저 3.25 나누기 5를 계산해 볼게요. 3.25 나누기 5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그럼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 5, 6에 30이죠. 빼면 2, 5를 내려요. 5, 5, 25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은 0.65입니다. 그 다음 4.92 나누기 6이에요. 4.92 나누기 6입니다. 그러면 4, 여기 4.92가 6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일단 0을 먼저 쓰고 68에 48이죠. 빼면 1, 2를 내려요. 6이 12예요. 그래서 0.8이죠. 마지막 10.23 나누기 11입니다.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11 곱하기 9는 99죠. 102에서 99 빼면 3, 3을 내려요. 11 곱하기 3은 33이기 때문에 몫은 바로 0.93이 됩니다. 자,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볼게요. 3.25 나누기 5는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0.65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4.92 나누기 6의 몫은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0.81을 쓰면 되겠네요. 마지막 10.23 나누기 11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에 0.93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5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1.8 나누기 5의 계산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지 세로식으로 한번 볼게요. 1.8 나누기 5예요. 1.8이 5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자, 5, 3, 15예요. 18에서 15 빼면 3이죠. 그럼 더 나누기 위해서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는 겁니다. 5, 6에 30이에요. 그래서 몫은 0.3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보이지 않는 0이 오른쪽 끝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0을 써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넓이가 7.4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펫이 있습니다. 이 카펫의 가로가 4m라면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가로는 4m래요. 그러면 세로는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미터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원래는 우리가 카펫의 넓이를 4 곱하기 네모를 통해서 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7.4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네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7.4를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7.4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 4, 1은 4, 빼면 3. 4를 내려요. 4, 8에 32, 빼면 2.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4, 5, 20이죠. 빼면 0. 자,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85가 됩니다. 그래서 1.85 미터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접시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쿠키 4개를 담아 무게를 재어 보았더니 263.8g이었습니다. 빈 접시의 무게가 50.2g일 때 쿠키 한 개의 무게는 몇 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빈 접시의 무게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쿠키가 담겨 있는 이 접시 무게 전체에서 빈 접시의 무게를 먼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63.8g에서 빈 접시의 무게 50.2g을 빼주는 게 먼저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213.6g이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쿠키 4개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쿠키 하나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213.6을 4로 나누어 줘야 돼요. 4, 5, 20 빼면 1, 3을 내려요. 4, 3, 12 빼면 1, 6을 내려요. 4, 4, 16이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53.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쓸까요? 그대로. 쿠키 4개의 무게는 전체 무게에서 빈 접시의 무게를 빼줍니다. 그게 바로 213.6g이에요. 쿠키 1개의 무게는요, 213.6g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53.4가 되고요. 쿠키 1개의 무게 53.4g 이렇게 써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새로샘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6.3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1은 6. 그 다음 3을 내렸는데 3이 6보다 더 작잖아요. 그럼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나서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립니다. 6, 5, 30이죠. 자, 그러면 몫에 소수점까지 올려 찍어주면 1.05가 되겠네요. 다음 8.12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4, 2, 8이고요. 1을 내렸는데 1이 4보다 더 작죠?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 하나를 더 내려요. 4, 3, 12 빼면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2.0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9번이에요. 곱셈식에서 지워진 부분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우리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네모다라고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15가 90.15래요.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90.15를 15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90.15를 15로 나누어주자. 자, 90에는 15가 6번이 들어갑니다. 15 곱하기 6은 90이에요. 자, 15를 그대로 내려요. 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먼저 썼죠. 15 곱하기 1은 15예요. 그래서 6.01이 됩니다. 정답 6.01.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수는 여러분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입니다. 길이가 13.72m인 끈을 세 군데 잘랐더니 잘린 끈의 길이가 모두 같아졌습니다. 잘린 끈 하나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본 친구들 13.71을 혹시 3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자, 3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 군데를 잘랐대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몇 조각이 되었죠? 맞아요. 네 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잘랐다? 그럼 네 조각이 되겠구나. 13.72를 4로 나누어야지 잘린 끈 하나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그럼 4, 3, 12 빼면 1, 7을 내려요. 그 다음 4, 4, 16이죠. 빼면 1, 2를 내려요. 4, 3, 12 뺐더니 0.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3.43이 됩니다. 단위 미터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 잘린 끈이 총몇 조각이 되는지를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 나눗셈의 몫이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한 다음에 큰 순서대로 써볼게요. 먼저 기역입니다. 67.8 나누기 6이에요. 6,1은 6. 6, 1은 6. 뺐더니 1, 8을 내려요. 6, 3, 18이죠?
자, 몫은 바로 11.3이고요.

니은 23.9 나누기 2입니다. 1은 2, 그 다음 1은 2. 빼면 1, 9를 내려요. 2구 18이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2, 5, 10. 그래서 11.95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 56.6 나누기 5예요. 5일은 5, 그 다음 5일은 5. 빼면 1, 6을 내려요. 5, 3, 15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리면 5, 2, 10이고요. 그래서 몫은 얼마? 11.3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눗셈이 몫이 큰 순서대로 쓸 거예요. 가장 큰 것은 11.95죠. 그럼 니은 가장 먼저. 그 다음 11.32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디귿,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3을 써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라고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2번부터 13번입니다. 서윤이가 3일 동안 기록한 운동일지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 서윤이가 줄넘기, 방송댄스, 배드민턴을 했다라고 하네요. 12번, 줄넘기를 1분 동안 했을 때 소모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줄넘기를 우리 15분 동안 했는데 45.15킬로칼로리를 소비했대요. 자, 그럼 1분 동안 소비한 칼로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모한 열량을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45.15를 15로 나눠줘야 돼요. 15 곱하기 3은 45이고요. 자, 1을 내렸어요. 작죠? 그러면 몫에 일단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른 수 하나 더 내려 써줍니다. 15 곱하기 1은 15예요. 자, 그러면 몫은 3.01이 되죠. 그래서 줄넘기를 1분 동안 했을 때에는 3.01킬로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3번이에요. 1분 동안 소모한 열량이 많은 운동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줄넘기는 우리가 구했어요. 얼마만큼 소비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3.01킬로칼로리만큼 소비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송댄스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송댄스 78.39 나누기 13이죠. 13 곱하기 6을 했더니 6, 3, 18, 1, 6은 6. 그래서 78이에요. 자, 3은 13보다 작으니까 0 쓰고 다음 자리 하나 더 내려요. 13 곱하기 3은 39죠. 그래서 6.0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드민턴은 1분 동안 하면 얼마나 소비할까요? 118.2 나누기 20을 해볼게요. 20 곱하기 5를 했을 때 바로 100이 되죠. 빼면 18, 2를 내려요. 20 곱하기 9는 180. 빼면 2, 0을 하나 더 내리면 20 곱하기 1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바로 5.9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게요. 1분 동안 소모할 열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방송댄스죠. 방송댄스. 먼저 쓰고. 자, 그 다음 5.91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럼 배드민턴. 마지막으로 3.01 소비한 줄넘기를 써주면 되겠죠. 줄넘기. 이렇게 써주면 열량이 많은 운동부터 순서대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만 나열해보세요. 14번. 분홍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제곱센티미터일 때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분홍색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2.19 곱하기 6.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96에 54, 16은 6, 그 다음 26, 12. 그러면 바로 13.14가 되는데요. 13.14가 3의 몇 배인지 알기 위해서는 13.14를 3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3, 4, 12고요. 빼면 1, 1을 내려요. 3, 3은 9죠. 빼면 2, 4를 내려요. 3, 8에 24. 아, 그래서 4.38배구나. 4.38배.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먼저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한다면 나중에 나눗셈은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15번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자, 큰 수, 작은 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7 나누기 2예요. 자, 7이 더 크기 때문에 7 나누기 2를 생각합니다.

곱하기 2는 2분의 7이다 라고 먼저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꾼 다음 소수로 나중에 바꾸셨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9 나누기 2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2분의 9라고 나타내죠. 자, 이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 볼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0분의 45. 자, 이제 소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4.5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 말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이 과정이 똑같아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7번. 달걀 4개의 무게가 209g입니다. 달걀 1개의 무게는 몇 g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4개의 무게가 209g이다. 그럼 4로 나누어주면 1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잖아요. 209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 4, 5, 20이죠? 빼면 9예요. 다음 자리 수 내리면. 그러면 4, 2, 8. 빼면 1이에요. 더 나누고 싶죠?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럼 10이죠? 4, 2, 8이에요. 빼면 2. 또 0을 하나 더 내려서 써볼게요. 20이니까 4, 5, 20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올려서 찍었을 때 52.25가 된다. 단위는 그램.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4를 곱하였더니 27.3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바르게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계산을 최소한 두 번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4를 했더니 27.36이 되었대요. 그럼 27.36을 4로 나누어서 어떤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27.36 나누기 3이다. 4, 6에 24. 빼면 3, 3을 내려요. 4, 8에 32. 빼면 1, 6을 내려요. 4, 4, 16. 아, 그랬더니 6.84네요. 그러면 어떤 수는 6.84다. 그러면 바르게 계산을 해야겠네요. 바르게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르게 계산. 6.84를 뭘로 나눠요? 4로 나눠요. 4, 1은 4. 4, 7에 28. 그 다음 4를 내리고 4, 1은 4. 그랬더니 바로 1.7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네모 곱하기 4는 27.36입니다. 네모는 27.36 나누기 4이므로 6.84다. 바르게 계산하면 6.84 나누기 4이니까 1.71입니다. 그래서 1.71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9번, 어림하여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하는 거예요. 자, 5.96 나누기 5입니다. 그럼 5.96을 우리 약 6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 나누기 5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잖아요. 아, 그러면 몫이 1보다 더 크겠구나. 자, 그 다음 7.28 나누기 8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우리가 한번 어림을 해보죠. 7 나누기 8.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 몫이 1보다 작겠구나. 3.32 나누기 4예요. 그러면 3 나누기 4다라고 어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까 1보다 작을 것이다. 9.09 나누기 9예요. 자, 이것은 약9 나누기 9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1이 되는데요. 자, 9.09가 9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 결과는 1보다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라. 그렇죠. 기역 찾았고요. 그다음 리을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어림셈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2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에 맞게 소수점을 찍으시오. 12.2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2를 자연수로 어림해 보는 거예요. 그럼 12.2가 아니라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12 나누기 3은? 아, 3이지? 그러면 몫은 약 3일 거야. 3, 0, 5가 있다면 소수점은 3 뒤에 이렇게 찍어서 3.05다.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단원평가 2회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넓이가 40.8 제곱센티미터인 정오각형을 5칸

세로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전체 넓이가 40.8제곱센티미터래요. 다섯 칸으로 똑같이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이 한 칸만큼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40.8 나누기 5를 통해서요. 5, 8에 40이고 8을 내리고 5일은 5 뺐더니 3,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5, 6에 30이구나. 아, 그러면 한 칸은 8.1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색칠 한 칸이 두 칸이잖아요. 그러면 8.16 곱하기 2를 했을 때 16.32가 되는구나.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정화각형을 똑같이 다섯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의 넓이는 바로 40.8 나누기 5, 즉 8.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색칠된 두 칸의 넓이는 8.16 곱하기 2이므로 16.32제곱센티미터입니다. 16.3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모루철사를 모루철사 10.36m로 토끼 인형 7개를 만들었고 모루철사 6.42m로 곰인형 6개를 만들었습니다. 토끼 인형과 곰인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든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의 합은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 토끼를 만드는 데 든 모루철사의 길이, 그 다음 곰인형 하나를 만드는 데 든 모루철사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토끼를 만들 때는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10.36 나누기 7이죠. 7일은 7, 그 다음 7, 4, 28 빼면 5, 6이 내리죠. 7, 8에 56. 자, 그래서 우리 1.48m가 필요했을 거고요. 곰인형 하나를 만들 때에는 6.42m로 6개를 만들었대요. 6, 1은 6, 4 내리고 0 쓰고 하나 더 내려주세요. 6, 7에 42. 자, 그랬더니 1.07m만큼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2.55가 되는 거죠. 자,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토끼 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는 10.36 나누기 7, 그래서 1.48m이고 그 다음 곰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는 6.42 나누기 6이니까 1.07m이다. 그래서 토끼 인형과 곰인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의 합은 1.48 더하기 1.07이니까 바로 2.55가 되는구나. 2.55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각자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말로 풀어서 쓰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수카드 4장 중 3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를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주어진 카드는 2, 4, 7, 9예요. 자, 세 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래요. 그럼 가장 큰 수는 뭘까요? 가장 큰 수는 9.74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요? 바로 9.72가 됩니다. 자, 그럼 남는 수 카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9.72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4로 나눠주는 거죠. 9.72 나누기 4입니다. 4, 2, 8, 빼면 1, 7을 내려요. 4, 4, 16 빼면 1, 2를 내려요. 4, 3, 12 뺐더니 0. 그래서 2.43이 되는 거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는 9.74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소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9.72입니다. 따라서 몫은 9.72 나누기 4. 그래서 2.43이 됩니다. 정답은 2.4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수가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둘레가 34cm인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4개 찍었습니다. 점 사이의 간격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둘레가 34cm래요. 자, 점을 4개를 찍었어요. 점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 싶으면 둘레를 바로 간격의 수 4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34 나누기 4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에 32 뺐더니 2죠? 자,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0입니다. 그러면 20이죠? 4, 5, 20이니까 8.5가 바로 정답이 된다. 자, 풀이를 쓸 때에는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 4개를 찍으면 4개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간격이 4개다. 따라서 점 사이의 간격은 34 나누기 4. 그래서 8.5cm입니다. 8.5c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수행평가 문제는 모두 서술형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말로 풀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인형 8개의 무게가 12.4kg입니다. 인형 1개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쓰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단원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4단원 단원평가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하자. 가위로 이기면 세 칸, 바위로 이기면 두 칸, 보로 이기면 한 칸 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바위로 이겼으니 두 칸을 갈게. 낱말을 바르게 읽어야 해. 앉아는 앉아라고 읽어. 자, 이제 내 차례야. 가위로 이겼으니 세 칸. 괜찮아는 괜찮아라고 읽어. 겹받침 발음 규칙을 알 것 같아. 야옹! 친구들이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야옹이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낱말들을 보니 모두 받침에 자음이 두 개씩 쓰였네요. 야옹이는 이런 낱말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받침에 자음이 두 개씩 쓰인 낱말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워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또 겹받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우리 야옹이가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잘할 수 있게 우리 겹받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에 쓰레기가 모여 있다고 라는 글을 읽으며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왜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소개할게요. 여러분도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놀이 규칙, 놀이 방법을 설명할게요. 1번, 짝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겼을 때 가위로 이겼다면 3칸, 바위로 이겼다면 2칸, 보로 이겼다면 1칸씩 말을 옮깁니다. 도착한 칸에 있는 낱말을 바르게 읽어야 해요. 바르게 읽지 못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요. 바르게 읽었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먼저 도착했다면 이기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퐁당퐁당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낱말들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있죠?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선생님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어른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겹받침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선생님이 잠깐 말해줬어요. 이걸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없어예요. 없어. 없어는요, 겹받침, 비읍, 시옷이지만 하나로 소리가 나요. 받침, 비읍. 그러면 시옷은 어디로 갔을까요? 뒤에 있는 이첫 번째 자음이 이응이라면 우리는 이 시옷이 뒤로 옮겨져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없어가 아니라 쌍시옷, 없어로 소리가 난다는 것. 없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안자는 어때요? 안자는요, 받침, 니은 남고요. 지읒은 뒤로 가서 안자라고 소리가 나요. 괜찮아는 어떨까요? 이것은 이따 문제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짧아 봅니다. 짧아. 짧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자음, 리을 소리가 나고요. 뒤에 있는 자음, 비읍은 뒤로 가서 짧아라고 소리가 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겹받침일 때에는 하나의 소리만 받침에 남는다. 대부분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받침의 소리가 되어서 남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묵다예요, 묵다. 아, 이 경우에는 받침이 쌍기역이네요. 우리가 이거 겹받침 말고 쌍받침이라고 했죠. 쌍받침일 때에는요, 그냥 기역 하나,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런데 묵다가 아니라 묵다라고 소리가 난다는 것,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막다예요, 막다. 선생님, 이거 말다 아니에요? 말다? 막다는요, 받침이 이렇게 뒤에 있는 자음이 남아서 기역, 이렇게 소리가 나요. 막다. 역시 뒤는 따가 되죠. 언따는 어떨까? 언따는 받침 니은이 남고요. 뒤에 다는 따가 돼요. 언따. 읽다는요, 읽다 아닌가요, 선생님? 읽다? 읽다가 아니라 읽다입니다. 읽다. 뒤에 있는 자음이 남았죠? 읽다는요, 선생님, 읽다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시옷은요, 디귿으로 받침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읽다. 여러분, 이렇게 낱말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다가 따로 소리 나는 것들 볼수 있죠? 따. 다가 전부 다 따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때때로는 타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덟 볼게요. 니은요, 이따 문제에서 만나보고요. 넋이 있네요. 넋. 넋은 여러분 정신 또는 마음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넋은 이렇게 기역. 넋으로 소리가 납니다. 흙은 어때요? 흙도 역시 이렇게 기역 하나만 남아서 흙이라고 발음이 되죠. 갑은요, 비읍, 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 가엾다. 뭔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의미인데요. 가엾다는요, 비읍 하나만 남아서 가엾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역시 다가 아니라 따가 되었죠. 그 다음, 안타요. 안타. 그렇지, 안타. 안타는요, 받침 니은 남고요. 다가 아니라 타가 됩니다. 이 앞에서는 다 따였는데 여긴 타죠. 그 다음, 끈타. 끈타도 역시 이렇게 다 대신 타로 소리가 납니다. 넓다는요? 넓다는 받침 리을이 남고 뒤는 다가 아니라 따가 됩니다. 넓다. 안따는 역시 니은이 남고 다가 아니라 따. 목은 이렇게 기역 하나가 남아서 목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만 해보면 됩니다. 자, 겹받침 발음 규칙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겹받침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겹받침 중에서 하나의 받침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받침에 자음자가 두개 있다고 해서 두 개를 다 발음하려고 하면 이상한 낱말이 돼요. 그러니까 딱한 받침만 소리가 난다. 그런데 대부분 앞받침이 쓰이는데요. 기역, 니은,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 시옷이 받침이라면 목 대신 기역, 목으로 발음하면 되고요. 받침이 니은 지읒, 니은 히읗. 그러니까 안자의 안자처럼, 안타의 안타처럼 니은 지읒, 니은 히읗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비읍 시옷. 엽서에 있는 이 비읍 시옷은 역시 앞에 있는 받침인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모두 그러냐? 그것은 아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흙, 흙이라는 낱말이 있다면, 뒤에 있는 받침인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 흙, 이렇게 소리가 났죠? 예외는 항상 있다. 그 다음, 다로 끝나는 낱말은요, 타 또는 따로 발음을 하는데요. 끈타, 안타에서는 타로 소리가 나고 있고요. 안따, 널따에서는요, 따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똑같은 발음이, 똑같은 받침이라고 하더라도 낱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3번부터 만나봅니다. 다음 낱말들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낱말들인가? 묵다, 언다, 잇다, 안타, 끈타. 자, 이 낱말들 보니까 전부 다 다로 끝나는 낱말들이죠. 그런데 그대로 다라고 소리가 나나요? 묵다, 따라고 소리 나죠? 언따, 따라고 소리 나요. 안타, 타로 소리 나고요. 끈타, 타라고 소리 나요. 그래서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무엇으로 발음한다? 따로 발음한다. 그러니 알맞은 말, 바로 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에요. 14번, 중요한 문제죠? 기역에 들어갈 발음은 무엇인가요? 기역은 괜찮아였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괜찮아 두 번만 읽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괜찮아에서 괜은 그대로 소리가 나죠? 괜찮아, 괜 똑같아요. 그런데 차나에서 괜찮아, 찬아인가요? 아니면 차나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가 이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이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옮겨가서 소리가 난다. 원래는 괜찮아일 텐데 이 밑에 있는 받침이 그대로 옮겨가서 괜찮아가 되었다.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괜찮나? 괜찮아?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정답 5번 여기 있었네요. 여러분도 정확한 규칙을 잘 모르겠다면 조용히 소리를 내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아보는 거죠. 15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발음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은 8이에요. 8. 자, 읽어봅니다. 8. 8. 일단, 여는 똑같아요. 그런데 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겹받침인데 둘 중에 하나의 자음만 소리가 나요. 여덜 무엇인가요? 앞에 있는 자음 바로 리을이죠. 여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알맞은 발음의 동그라미 표? 바로 앞에 있는 여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모든 리을 비읍 받침이 똑같이 소리가 났냐? 그건 아니에요. 여덟과 같이 이렇게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는 짧다, 얇다, 이렇게 리을로 받침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밟다가 있어요. 밟다. 무언가를 발로 이렇게 밟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똑같은 리을 비읍인데, 밟다라고 소리가 나요. 밟다. 밟다. 이것을 밟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밟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보통,
대부분이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게 헷갈린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을 많이 읽고 어른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면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머릿속에 익혀두라고요. 자, 16번이에요. 이 놀이를 통해 알게 된 겹받침 발음 규칙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겹받침 발음 규칙 여러 개 알아봤죠? 그러면 두 가지만 골라볼게요. 받침, 기역, 시옷은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어? 여러분, 기역, 시옷? 우리가 목 생각하면 좋겠네요. 목, 여기에서 기역, 시옷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죠? 그래요, 우리 기역으로 발음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발음한다? 옳지 않죠. 받침, 니은, 히읗은 히읗으로 발음합니다. 우리 안타 한번 볼까요? 안타, 어떻게 읽어요? 안타라고 읽죠. 그러면 니은, 히읗은 히읗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니은으로 발음한다. 앞에 있는 자음이죠. 받침,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안따. 어떻게 발음했나요? 그래요. 안따. 이렇게 발음했죠? 그러니까 니은으로 발음하라는 것 옳은 설명이네요. 4번. 대부분 앞받침으로 발음합니까? 네. 대부분 앞받침으로 발음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5번. 겹받침은 두 개의 받침이 한꺼번에 소리 납니까? 아니요. 한꺼번에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자음 소리만 난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면 3번과 4번을 골라주어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겹받침 발음 규칙들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교과서 70쪽부터 71쪽에 있는 글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볼 겁니다. 글의 제목은요, 바다에 쓰레기가 모여있다고? 라는 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1997년에 요트 경기를 하던 사람이 발견했어요. 더미라고 하는 건요,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서 쌓여있는 큰 덩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라는 건 쓰레기가 아주 많이 모여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요트라는 건요, 유람, 항해, 경주 등에 쓰이는 속도가 빠른 좀 작은 서양식 배를 말합니다. 자, 그 뒤 다른 바다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니까 바다 위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어요. 바로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인가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겹받침에만 주의하면서 읽으면 될까요? 여러분, 글을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띄어 읽기예요. 띄어 읽기는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묶어서 띄어 읽으라는 이야기고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어라. 그리고 문장 부호에 따라 띄어 읽어라 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모든 띄어쓰기 한 부분을 다 띄어 읽지 말고, 그리고 전부 다 이어서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도 말고, 누가 무엇이 다음에 끊어 읽고, 그 다음 의미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묶어서 읽어라. 예를 들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끊어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 번 끊어 읽어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띄어 읽기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2번.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를 때 사용한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그물은 알겠고 부표는요, 물 위에 띄워서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인데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바다 위에 하얀색 또는 주황색, 빨간색 무언가가 둥둥 떠 있죠? 이걸 바로 부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더미는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페트병, 물휴지, 과자봉지

바다위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요. 평소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버려요. 분류라고 하는 건요, 종류에 따라 나눈다는 거예요.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분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환경단체들이 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함께 노력해요 라고 의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니까, 내가 플라스틱 잘 분류해서 버려야겠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이 글을 읽을 때는요,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주의하고, 또 띄어읽기에 주의하면서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함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선생님의 시범을 본뒤 소리 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읽어줄 때가 있죠, 글을. 그럴 때 선생님이 어디에서 쉬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겹받침이 있는 낱말 어떻게 읽는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혼자 소리 내어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짝과 소리 내어 읽기, 모두문과 소리 내어 읽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7번. 바다에서 요트 경기를 하던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수많은 요트, 2번 커다란 파도, 3번 수영하는 사람들, 4번 물고기를 잡는 어부, 5번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무엇이었나요? 우리 글을 보니까 요트 경기를 하던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18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은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많은 어떻게 읽을까요? 많은 받침이 니은 히읗,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겹받침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많은은요, 일단 이렇게 만은 이렇게 읽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침 중에서 자음 하나만 소리 나니까 니은 소리만 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첫 자음이 이응이라면 이렇게 옮겨가서 소리가 나서 많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러면 3번을 정답으로 골랐을 거예요.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1번, 많은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19번,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무엇이었나요? 니은은 바로 더미였죠. 여러분, 더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물건들이 한데 모여서 아주 크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더미라고 한다고 했죠? 쓰레기, 더미, 낙엽, 한 더미. 이렇게. 그렇다면, 더미와 어울리는 것은 1번일까요? 아니요, 1번은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알맞지 않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와,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한데 모여 있죠? 우린 이것을 더미라고 부른다. 알맞은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20번이에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읽은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 그러면 연우와 하영이 둘 중에 자연스럽게 읽은 친구는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이 표시 보이죠? 이 표시는요, 띄어읽으라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 파란색 표시가 있는 부분에서 잠시 쉬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더 자연스러울까? 연우,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 하영이처럼 읽어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하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가 더 문장을 자연스럽게 뜨여 읽었나요? 그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연우가 더 자연스럽게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잘 통하도록 알맞게 낱말들을 묶어서 읽었고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알맞게 띄어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영이처럼 읽는 친구들이 있다면 읽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겠죠?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띄어읽기에 주의할 때는요. 항상 의미를 묶어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 띄어 읽어야 한다. 함께 기억해 두세요. 21번이에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이 나와 있던 부분이 있었죠.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그물과 부표. 우리가 물고기를 바다에서 기르기 위해 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이것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페트병과 물휴지가 물로 흘러 들어가 바다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했죠. 물고기 뼈는 원래 바다에 있는 것이었으니까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원인이 아닌 것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2번 서술형 문제예요.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자, 서술형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다 나와 있었죠.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환경단체를 찾아야겠네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먼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2번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었죠? 어떤 노력을 하느냐? 첫 번째,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앤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서술형 답안 한번 적어보세요. 23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낱말의 뜻. 첫 번째는 부표고 두 번째는 분류네요. 부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부표는요. 바로 물 위에 띄워서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바다에 그물을 막 던져놓고 나서 내가 그물을 어디에 던졌지? 모를 때 부표를 함께 던져둬요. 그래서 어부들이 아, 내 그물 여기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게요. 그 다음 분류라고 하는 건요.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 분류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분류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부표, 분류, 낱말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다음 24번이에요. 기역, 니은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역, 니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없애기도, 다음 몫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없애기도에서는요. 일단 받침 비읍 시옷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의 소리만 난다고 했죠. 보통은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없애기도에서는요. 일단 업이라고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뒤에 있었던 자음 시옷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 첫 번째 자음이 이응이니까. 그래서 없애기도라고 쓰고 싶지만 없애기도 읽다 보면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의 소리가 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없애기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바르게 소리 내어서

0: 바꾼 거 맞네요. 몫을은 어때요? 몫을. 몫을은요, 역시 받침 하나만 소리 나니까 목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시옷은 뒤로 이동을 해서 몫을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아니요. 역시 쌍시옷, 몫을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따라서 몫을이라고 읽은 것은 잘못 읽은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알맞은 정답을 찾아서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다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는 국어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국어 실력 쑥쑥 쌓으면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가시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1단원에서 다양한 글 읽고 인물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1단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자, 우리 글에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관련지을 수 있을까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글에서 인물의 가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 가치를 일단 파악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속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책 깎는 소년에서 장호와 봉운이의 가치를 비교했었죠. 자, 이렇게 여러 인물의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요, 이 인물의 가치는 옳고, 이 인물의 가치는 틀려.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 이런 가치들이 있구나, 존중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 인물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인물의 가치는 이러하고 저 인물의 가치는 저러한데 나는 이 인물과 조금 가치가 비슷해. 왜 그럴까? 자, 자신과 관련 짓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인물과 가치가 되게 비슷해. 그렇다면 나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 평가해 보면서 다양한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수 있어요. 아, 이 인물은 이러한 가치를 가졌구나.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자, 이렇게 성찰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인물의 가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관련 짓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다이빙대 위에서라는 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이빙 해본 적 있어요? 자, 다이빙이라는 것은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존 수영했을 때 아마 다이빙 해봤을 거예요. 어떤 기분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진짜 재미있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무서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다이빙대 위에서 어떤 글인지 우리 인물의 가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이야기부터 읽을게요. 나루와 버드리는 자매이다. 자매예요? 나루, 버드리. 인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들. 자, 나루는 언니 버드리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다. 자, 지금 관계를 잘 파악하세요. 버드리가 언니고요. 여동생이 나루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수영했어요. 둘은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을 따기도 했다. 꽤 잘했네요. 이후 버드리는 체육중학교에 진학했고, 6학년이 된 나루는 한강초 수영부 대표 선수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버드리가 언니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루는 버드리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버드리에게 그 이유도 묻지 못했다. 이유조차 묻지 못했을 정도로 나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굉장히 속이 상한가 봅니다. 그쵸?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수영을 그만두었지? 자, 그러던 중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다.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엄마는 수영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동생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 여기가 앞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글 읽어볼게요. 주말이 멀었는데 언니가 집에 왔다. 언니는 보통 주말에만 집에 오나 봐요. 그런데 이때는 평일인데도 집에 왔나 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호출한 모양이라고 나루는 생각했다. 자, 언니가 나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루야, 나가자. 버드리가 나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밝았다. 계절적으로 여름인가 봐요. 두 사람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찾았다.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 모두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친구들, 안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전거에서 앉는 부분 있죠. 앉는 부분을 안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장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마도 자전거를 탄지꽤 오래되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나루는 바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았다. 바퀴는 탄력을 잃고 축 처져 있었다. 버드리가 경비실에서 공기 펌프를 빌려왔다. 바람을 넣으려고 그런 것이죠?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과하게 채우면 작은 돌멩이에도 통통 튀어 쓸데없이 핸들을 꽉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바람을 부족하게 채우면 바퀴가 땀바닥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작은 언덕조차 힘이 든다.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하다. 맞아요. 적당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언제나 제일 어렵다. 얼만큼의 바람이 적당한 것인지 알려면 자기 손으로 직접 바람을 넣고 달려보기를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감각은 대체로 그렇게 몸에 익는다.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입니다. 버드리가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했는지 쓰시오. 자, 무엇을 하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다이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이빙.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루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언니가 수영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나루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유조차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 가. 어려서부터 함께 수영해온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 맞습니다. 자, 나. 1. 2위를 다투던 라이벌이 그만두어 계속 1위를 하여 메달을 딸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 자, 지금 글에서 나루가 언니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언니가 말합니다. 오랜만에 태워줄까? 버드리가 자전거

짐바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 짐바지는요, 자전거에서 짐을 올려두는 부분을 짐바지라고 하죠. 예전에는 거기가 나루 자리였다. 엉덩이가 아프다는 나루의 말에 버드리가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를 겹쳐서 만든 쿠션이 아직도 달려 있었다. 참 다정한 언니네요, 그쵸? 키가 부쩍 크고 나서부터는 나루도 자전거를 갖게 되었다. 나루는 버드리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언니의 뒤를 따라 학교에 다녔다. 괜찮아, 내가 뭐 애야? 아프면 다 애야. 버드리가 앞장서 달렸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한강 초등학교였다. 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자전거 타고 간 곳이 한강 초등학교였어요. 두 사람 다 가장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길이다. 왜 그럴까요? 일단 버드리도 한강초를 졸업하고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했겠죠. 그리고 현재 나루는 한강초등학교 수영부 대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초등학교 자신 있게 갈수 있는 길이겠죠.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 몇몇이 나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운동장을 크게 돌아 체육관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수영장에는 불이 꺼져 있다. 나루야, 너 무슨 일 있어? 자, 나루 표정이 좋지 않나 봐요. 자, 언니가 묻는데요.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다. 자, 지금 나루는요, 마음이 복잡한데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것 같아서 말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루가 아무 말이 없자 버드리는 다시 땅에서 발을 뗐다. 다시 페달을 굴렸다라는 거죠. 나루도 따라 페달을 굴렸다. 속도를 내자 머리카락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 나루는 앞에 가는 언니의 어떠한 등을 보았다. 언니의 등이 어땠을까요? 버드리는 걸을 때에도 자전거를 탈 때에도 등이 구부정하지 않고 고닿다. 자, 그럼 어떤 등이겠어요? 곧은 등, 반듯한 등. 자, 그런 말이 들어가면 어울리겠죠? 언니처럼 해보려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허리에 힘을 줘 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속도가 나지 않아 그만두곤 했다. 집앞 공원을 가로질렀다. 자, 이제 한강초등학교에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한껏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버드리와 나루의 자전거가 잠시 멈춘 물줄기 사이를 지났다.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물자국이 생겼다. 친구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원에서요, 분수대. 막 물이 나옵니다. 근데 잠깐 물이 멈추는 그 순간 있죠? 자, 그때에 버드리와 나루가 자전거를 타고 그 위를 휙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럼 바퀴에 물이 묻을 테죠? 자, 그러면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 이렇게 물자국이 생긴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있나요? 자, 장면 상상하면 이해가 잘 갑니다. 자, 버드리는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 광장에, 이제 공원 안에 있는 광장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나루와 버드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는 어디였죠? 그렇죠. 한강초등학교였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자, 이어서 33번입니다. 자전거 짐바지에 탄 나루를 위해 버드리가 했던 행동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자, 동생 엉덩이 아플까봐 택배 상자 겹쳐서 쿠션을 만들어 주었었죠. 자, 짐바지를 두드리며 천천히 달렸다 아니고요. 자, 솜이 가득한 쿠션을 놓아준 건 아닙니다. 자, 페달 굴리는 방법 설명해 주었다 아니고요. 허리에 힘을 주어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었다 아니죠. 자, 짐바지 위로 도톰한 택배 상자를 겹쳐서 쿠션을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나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왜? 뒤에 나오죠.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다. 무슨 대답이든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정답 고른다면 2번.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것 같았기 때문에. 자, 3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우리 아까 생각해 보았죠? 자, 언니는요, 걸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등이 구부정하지 않고 고닿았어요. 그럼 어떤 등? 그렇죠. 곧은 등, 반듯한 등 어울리겠습니다. 찾는다면 반듯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글 읽을게요. 이제 나루가 묻습니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드디어 말할 준비가 됐나 봐요. 버즈리가 나루 옆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도 된다는 뜻이죠.
왜 수영 그만뒀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루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랜 시간 묵혀둔 덕분에 섭섭함이 많이 바랬다. 자, 여기서 바래다라는요, 색이 옅어지거나 감정이 옅어졌을 때 바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죠. 빨리도 물어본다. 빨리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늦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겉말과 속뜻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버드리의 핀잔에 나루가 멋쩍게 웃었다.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 버드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던졌다. 나루는 그런 언니를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지금 나루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왜 수영 그만뒀어라고 물었는데 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라고 말하니까 자 지금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막 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보다. 나루는 다시 꾹 참고 물었다. 그럼 수영은? 수영은 이제 안 해? 버드리가 말이 없어졌다. 저 멀리 분수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자, 이어서 읽을게요. 자, 작은 따옴표.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나루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고 말았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나루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루는요, 기록 조금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버드리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다 이내 팔짱을 끼고 나루를 향해 고쳐앉았다. 야, 너 지금 덤비는 거야?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쏟아부었다.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자, 나루에게 수영은요,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6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뱃속 깊은 곳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자, 왜요?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다이빙하려고 그만뒀지 뭐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자, 1번, 언니 버드리가 아이처럼 웃어서 아니고요. 언니 버드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닙니다. 나루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 말도 용기가 없어서 아니죠. 자, 언니 버드리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몸살이 났나요? 아니고요. 자, 언니 버드리가 너무 쉽게 수영을 그만둔 것 같아서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7번입니다. 수영을 대하는 나루의 태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나루에게 수영은 잘하지 못하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수영 그만두는 것,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자, 2번,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나루의 가치 파악할 때 나루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맞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나루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연관지어야 됩니다. 나루의 나이와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번도 풀어볼게요. 니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쓰시오. 자, 니은, 나루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나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자, 기록 조금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노력한다. 자, 어떤 가치죠? 끈기죠, 끈기. 자, 나루는 끈기를 추구해요. 자, 이유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끈기를 추구합니다.

실컷 화낸 사람 무안하게 민망하게 버드리는 도리어 칭찬을 했다. 나루는 아무 말도 않고 콧구멍에서 바람만 씩씩 뿜었다. 근데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하늘 무너질까봐 수영하는 거면 알아두라고. 자, 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너 인생에서 그렇게 큰일 안 생겨. 인생에서 큰일 생길까봐 억지로 수영하는 거면 알아둬. 이렇게 말하네요. 난 심각한데 언니는 지금 장난해?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다. 언니에게 이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 이제 나루가 속상해서 웁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도 6학년 때 교실에서 여러 번 울었거든요. 자, 그때 친구들에게 괜히 눈물 보여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있나요? 나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말합니다. 있잖아, 나루야. 나 진짜 옛날에는 내가 국가대표 할줄 알았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 너도 알지? 나 평영 못하는 거. 자, 개구리처럼 헤엄치는 거, 평영. 배울 때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도 느려.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 똑같이 배웠는데 훨씬 빨리 몸에 붙는 애들. 체육중학교에는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 걔네들이 게으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또 죽어라 연습한다? 그럼 난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 자, 재간. 그럼 난 어떻게 할 방법, 방안이 없더라고. 그런 뜻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 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루의 라이벌인가 봐요.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김초희도 그랬다. 영원히 나루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번 빼앗아 가더니 언제부턴가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이제 언니가 말합니다. 나는 진짜 수영할 만큼 해봐서 이제 별로 아쉽지가 않아. 그리고 다이빙이 은근 재미있더라고. 자, 언니는요, 다이빙을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사실 나루도 알고 있었다. 언니가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을 말이다. 다이빙 대에 오를 때마다, 다이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버드리의 얼굴에서는 환하게 빛이 났다. 너 10m 다이빙 대에 올라가 본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자, 버드리는요, 다이빙이 진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번입니다.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버드리의 말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1번, 평영만 잘해서. 자, 버드리는요, 평영 잘 못한다고 했죠? 자, 2번, 자신이 좋아하는 다이빙을 하려고. 맞습니다. 다이빙 좋아하잖아요. 3번, 동생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아니죠. 이런 내용 없었고요. 4번, 무릎 부상으로 더 이상 수영을 하기 어려워서 이런 내용도 없었죠. 5번, 노력해도 재능 있고 성실한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맞죠? 체육중학교에는 이런 친구들 많다고 했잖아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도 풀어볼게요. 버드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수영을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한다. 자, 버드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난 수영을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한다고. 맞죠? 2번, 동생 나루는 자신에게 화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애니까 화낼 자격이 있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버드리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보는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경험, 재민이. 나는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축구 선수가 되기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 버드리랑 비슷하네요. 버드리도 체육중학교에 수영 잘하는 재능 있는 친구가 많아서 수영을 포기했잖아요. 자, 비슷한 경험 맞습니다. 자, 새롬이 나는 학교 대표 달리기 선수를 선발할 때 긴장되었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학교 대표가 되었대요. 자, 이건 버드리와 비슷한 경험은 아니죠. 지금 버드리는요,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으로 바꿨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누구? 재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재민이. 자, 그럼 이어서 4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 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까닭을 쓰시오. 친구들, 이 이야기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있나요? 그 장면, 재미있었던 장면, 혹은 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장면, 그런 장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버드리가 나루에게 다이빙이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버드리 표정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루에게 말해주는 버드리의 표정이 상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표정이 맞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인상 깊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까닭을 함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 이어서 읽을게요. 버드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다이빙대 끝에서 있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곧았다.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수 있어. 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누가 밀쳐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 자, 다이빙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뛴 거지. 뛰면서 계속 생각해.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자, 이 말에서 우리 버드리의 가치를 알수 있어요. 자, 버드리는요, 다이빙, 원해서 선택한 거죠. 이거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밀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뛴 거니까. 그러니까 다이빙,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뭐다? 비행이다. 하늘을 나는 거다. 멋진 의미 있는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버드리가 한 발짝 뛰어 나루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 안할 거야? 나루가 다시 입을 꾹 다물자 버드리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루야, 넌 나랑 달라. 넌 거기서 수영하면서 멋있게 뛰어. 방향이 아래를 향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 스스로 뛴다면, 네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라면, 너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나는 거야. 그건 그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야. 이렇게 동생에게 조언을 해주네요. 정말 멋진 언니 아닌가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루는 버드리에게 수영을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었는데, 버드리는 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했다. 나루는 그제야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다. 결국 그 물음은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다. 맞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 수영하고 싶니? 수영이 너에게 어떤 의미이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나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루는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었다. 아직은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끝이라고 할 만큼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대에 올라있다.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자, 지금 나루가요, 10m 다이빙대에 올라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나루가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은요,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수영을 스스로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영 포기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켜서 내가 억지로 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좋은 결정을 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4번. 버드리와 대화한 후 나루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나루는 어떻게 생각했죠? 수영을 아직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어서 45번입니다. 기역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자, 여기서 말하는 비행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자, 1번, 물속으로 잠겨들어감. 이건 잠수잖아요. 그쵸? 2번,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 자, 비행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비행은 이게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날아다닌 하늘을 나는 것, 이 뜻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답을 3번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비행소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 뜻인데 지금 이 글에서는 3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46번입니다. 니은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니은.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 자, 뒤에 나오죠. 결국 그 물음은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다. 자, 가.

0: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다. 맞죠? 자, 나 수영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건 아니고요. 다 수영과 다이빙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아니죠. 자, 정답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세역, 나루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다. 맞죠? 자, 범준, 버드리가 나루를 응원해주는 모습에서 버드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건 아니에요. 버드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세영이가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까지 선생님과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버드리와 나루 중에서 여러분은 평소 누구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나요?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생각,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1: 그쵸.
0: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0: 느낌 좋죠. 네.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오.
0: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1: 아.
0: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 왜냐면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다르니까요.
0: 다 다르니까.
1: 예.
0: 이렇게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자전거 대여하는데 그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How much?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How many?
2: Yeah, it's $5 an hour.
1: Yeah.
2: How many bikes do you need?
1: 아, 그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1: Two. 아,
2: Two.
1: 그 adult one, 그 twelve years old, four student one.
2: Okay, student and one adult.
1: Yes.
2: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Sign.
2: Sign this form.
1: Yes.

0: 오케이.
1: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어떡해요.
0: 조금 더 속도를 내야죠.
1: 라이센스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0: 네.
1: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3: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3: Please sign this form.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0: Yeah.
1: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0: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1: 맞아요.
0: 왠지
1: how much is it?
0: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To rent. Rent 하는데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Bicycle.
1: Bicycle이요?
0: 예, bicycle. Bicycle.
1: Okay.
0: Cool.
1: Oh, okay, okay. Bicycle.
0: Yeah.
1: I don't know. Okay,
0: circle.
1: Let's see. So how much is it to rent? 그 다음에 자전거가 들어가야겠죠?
0: 아, 아닌 것 같죠?
1: 네.
0: 아,
1: 자, 어. 일단 이건데, don't worry. 요것도 네. 쓸 겁니다. 지금 바이세클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bicycle,
0: 네.
1: right?
0: Bicycle.
1: 근데 BY라고 하고 CICLE, right?
0: 예, 예.
1: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십니다.
0: 아!
1: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 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면 둘 다 I가 될 것 같은 거예요.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바이크는 일단은 바이크는 바이시클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1: Alright, so 바이크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아, 자, 그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바이크 다시 한번
0: 네.
1: 제가
0: 아까 아이랑 이렇게 바이시클 아 이거군요.
1: 맞습니다.
0: 아,
1: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0: 아,
1: right.
0: 키가 두 개니까.
1: Yes, 그래서 어, 두 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kay, so bicycle,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드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달린 거?
0: 트리플 시클.
1: 오, 굉장히 비슷해요.
0: 오, 그래요?
1: 자, 네.
0: 아, 트라이시클.
1: 사실 트리플에서 그 부분만 딴
0: 네.
1: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들어본 적 있나요?
0: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1: Yeah?
0: 저희 애기 3살이니까.
1: 오,
0: 예.
1: 너무 귀여워.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트라이크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세발자전거를
0: 네.
1: 타는데 바이시클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0: Tricycle.
1: Okay.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0: 네.
1: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0: 맞아요.
1: 나오잖아요. 그렇죠?
0: 오.
1: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라는 동사로 뭘 썼을까요?
0: Rent.
1: Rent를 썼습니다.
0: 네.
1: 전에 제가 rent하는 거랑 borrow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1: 그렇죠. 근데 네.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0: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1: 오.
0: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1: 오케이.
0: 펜 같은 거.
1: 이거 예. 빌려도 되겠니?
0: 그렇죠.
1: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0: 네.
1: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0: 맞습니다.
1: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건 많이 해봤어요.
0: 네.
1: 그렇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0: 맞아요.
1: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0: 와.
1: 이거예요.
0: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1: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그걸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So, how much is i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try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왔다던가
0: 아, 포스트 뭐
1: 우체국.
0: 오피스군요.
1: Yes.
0: 아하.
1: 그래서 어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그렇죠.

0: send this.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 How much is it to send this? Right?
1: Okay.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Rent a car. 오, 잘하시네 오늘.
1: 기분
0: 너무 좋아요.
1: 마치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 how much is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와. to do something을 바꾸면 네.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Mm-hmm.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Mm-hmm.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l 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시간당 $5예요. 예. 몇 대 필요하세요? 오. 같이.
1: It's $5 시간당. Mm-hmm. How many do you need? Mm-hmm.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Mm-hmm.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Mm-hmm. 그러면 all hour 할게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자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아니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1: 하지만 묵음이죠.
0: 그죠. 이게 hour 묵음이 아니라 네.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1: 발음으로 네. hour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이 들어가야 돼요.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하는 겁니다.
1: 그럼 a hour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0: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헷갈리니까요.
0: 안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네. But that's a great idea.
1: 예.
0: But it's $5 an hour. 시간당.
1: An hour.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아, 원래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네. 하나 당이라는 뜻이거든요.
1: 음흠.
0: 그래서 뭐 a minute.
1: 예.
0: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오.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1: 얼마나
0: how many,
1: 많은
0: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1: How many? How many?
0: 뭐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1: How many bike?
0: 그렇죠.
1: Uh-huh.
0: How many bikes?
1: Yes.
0: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1: bikes.
0: 이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1: 네.
0: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1: 네.
0: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1: 예.
0: 여기서는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1: 네.
0: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 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How many do you want?
0: Do you want?
1: 오.
0: 조금만 바꾸면 되죠.
1: 네.
0: How many do you want?
1: Mm-hmm.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몇 개 먹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1: How many?
0: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1: Did you eat?
0: 그렇죠.
1: 와우.
0: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1: yes.
0: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many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many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아까
1: 네.
0: bike 같은 거 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many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1: much?
0: 그렇죠.
1: 오호.
0: How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How much do you need? 이런 식이 되겠죠.
1: 네.
0: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do you want?
1: How many do you want?
0: Hey, how many did you eat?
1: How many did you eat?
0: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만들어 볼게요.
2: One for an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1: Okay.
2: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on 잘 쓰셨네요.
1: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예, 예, 예. Al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kay, 정답 맞습니다. 오.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right?
2: 네.
1: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2: 네.
1: Adult. Adult.
2: Adult. Adult.
1: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 하라고 했었잖아요. Adult.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오. 하는 것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2: 오, 진짜 adult. 만약에 adult라고 했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1: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야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adult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네. 일단은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2: 네,
1: 겁니다.
2: 네, 네.
1: 아,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2: 네.
1: 그 사람이 이렇게 탈 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2: 네.
1: 그리고 어?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2: 그쵸.
1: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2: 아~
1: 네, 그래서 제가 12 저거만 빼고 그 응용할 수 있게 이렇게
2: 네.
1: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몇 살 쓰고 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2: 네.
1: a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살인 거예요.
2: 네.
1: 저 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2: 오,
1: 얘기를 할 때
2: 예.
1: baby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 I have
1: 두 살짜리
2: a 2-year-old.
1: That's it.
2: 오.
1: I have a 2-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2: 네.
1: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2: 그쵸.
1: 아니에요.
2: 오.
1: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세이브했다.
2: 오.
1: 자, 그러면은 다섯 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A 5-year-old.
1: That's it.
2: Wow.
1: A 5-year-old.
2: Old.
1: 자, 구했다.
2: Saved.
1: Saved. 그 개를
2: The dog.
1: The dog.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2: 아, 그러네요.
1: 몇 세 누가
2: 네.
1: 뭐 했습니다.
2: 아.
1: 엄청 많이 씁니다.
2: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다섯 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1: 아, 너무 복잡해요.
2: 세 문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1: right.
2: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군요.
1: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2-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2: 네.
1: 이렇게 꾸며줄 때 단수를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형용사와
2: 네.
1: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2: I have a 2-year-old.
1: A 5-year-old saved the dog.
2: A 5-year-old saved the dog.
1: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게, 완전 접수예요.
1: 맞습니다.
2: 네.
1: 그래서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2: 계약서 써야 돼요.
1: 그런 거 써야 되고
2: 네.
1: 뭐 다쳤을 때 뭐 기타 등등
2: 맞아요.
1: 뭐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2: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 났을 때
1: That's right.
2: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1: Form.
2: Yes. Please sign this form.
1: 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2: 네.
1: F-O-R-M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1: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 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2: 네.
1: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form,
2: form, form.
1: 오, 아주 좋습니다. 네. Very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며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2: 어, 그래요? 요거. 이거 알아, 꼭 알아야
1: 꼭
2: 될까요?
1: 꼭 알아야 돼요.
2: 네. 모르겠네요. 예. 아! 어.
1: A로 시작해요.
2: 그쵸? 어플리케이션. 아, 어, 어플리.
1: Go ahead. 틀려도 어, 돼요.
2: 아, applicate. Application. Yes.
1: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2: 네,
1: 보니까.
2: CA.
1: 맞습니다.
2: 오.
1: Application. All보다는 application. 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2: 네.
1: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 하라 그랬어요?
2: sign이요.
1: sign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2: 네.
1: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어, sign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2: 네.
1: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signature.
1: 오.
2: 예.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아,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못 쓰고 싶, 안 쓰고 싶거든요.
1: 근데 거의 비슷해요.
2: 아, 그래요?
1: 거의 맞았어요.
2: signature.
1: A가 빠졌죠.
2: 아,
1: I가 아니라
2: A군요.
1: signature.
2: signature.
1: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signature.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어, 무슨 뭐 연예인의 사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2: 네.
1: Okay,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 그러니까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게
2: 돼요.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1: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sign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2: 맞아.
1: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2: 네.
1: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 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지 않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2: 어, please.
1: Please 넣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이게 right?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1: Yes,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2: 어, 있을 것 같아요.
1: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 네.
1: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2: yeah,
1: know?
2: Yeah, yeah.
1: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2: 자,
1: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 네.
1: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2: Please.
1: 걸음을 뒤로 해라 라고 하거든요.
2: Please back.
1: 아, back. Step back입니다.
2: 아, step back.
1: 네,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2: 무서워.
1: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step back.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2: Please be careful.
1: Please be careful.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어,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뭐 뭔가, you know? Okay?
2: 그쵸.
1: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step back.
2: Please step back.
1: Please be careful.
2: Please be careful.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Please sign this form.
2: Please sign this form.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2: 네.
1: 첫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an adult one for an adult

0: and one for a 12-year-old.
1: There you go. 좀 길긴 합니다.
0: 네.
1: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3: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3: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0: 네.
1: Alright, 이거 보고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0: 네.
1: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0: How much is it?
1: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0: To rent a bike.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0: 네.
1: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포스트 오피스예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0: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Well,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0: 네.
1: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0: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오,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0: 예.
1: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0: 네.
1: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0: 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0: Oh, I have a two-year-old.
1: 그렇죠. I have a two-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0: A five-year-old saved the dog.
1: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0: 네.
1: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0: One for an adult.
1: 그리고 어떻게 하죠?
0: And.
1: 오케이, 12살짜리 하나.
0: One for a 12-year-old.
1: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two-year-old. A five-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0: Oh.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진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5: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4: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5: Please sign this form.
1: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3: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3: Please sign this form?
0: This
3: one?
0: Okay.
1: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1: 그렇죠.
0: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I'm good at eating.
1: I'm really good at eating.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0: 네.
1: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0: 오.
1: Alrigh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Unit 93. SH. Let's go. Phonics SH. Sh, sh, sh. Sh, shark.
1: Sh, shark.
0: Sh, shell.
1: Sh, shell.
0: Sh, ship.
1: Sh, ship.
0: Sh, shirt.
1: Sh, shirt.
0: Sh, shoes. Sh, shape.
1: Sh, shap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h, sh, sh. Very good. 그럼 sh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상어, shark예요. 몸집이 아주 크고 이빨이 날카로운 멋진 상어. 영어로 shark, shark. Shark.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두 번째 단어는 조개 껍데기 shell이에요. 여기 앞에 sh 소리 들렸죠? 소라나 조개를 보면 아주 딱딱한 조개 껍데기 안에 살고 있어요. 조개 껍데기 영어로 shell. Shell. Shell.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 날까요? 아, 배, ship도 앞에 sh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먼 바다로 갈 때 배를 타야 하죠. 배는 영어로 ship. Ship. Ship. Excellent. 이 단어도 앞에 sh 소리가 나요. 바로 셔츠, shirt이에요. 앞에 sh 소리 들리나요? 더운 날씨에 우리가 시원하게 셔츠를 입죠. 셔츠, 영어로 shirt, shirt, shirt. 발음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 sh 소리 나는 단어는 신발, shoes예요. 여기도 앞에 sh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발을 보호하려면 꼭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영어로 shoes.

0: Shoes. Shoes.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모양, shape예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아주 다양한 모양이에요. 모양, 영어로 shape. Shape. Shape. Great job! 와우! 이렇게 sh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s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Excellent! 신기한 sh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아주 커다란 바다 동물이에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운 동물.
1: Shark!
0: That's right! 상어 shark! 여기 앞에 sh 소리 들렸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로건이와 함께 같이 color 색칠해 볼게요. It looks pretty. Oh, bubbles! 로건이가 거품, bubbles도 그린대요. 한번 볼까요? Wow, this is a beautiful picture.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상어, shark.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Shark, shark, shark.
0: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Look, 우리가 바다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소라나 조개가 딱딱한 껍데기에 살죠. 껍데기 영어로 뭐예요?
1: Shell.
0: 아주 잘했어요. Shell. 앞에 sh 소리 들렸죠? Logan, what does a shell look like? Shell은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Open and close.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조개 껍데기 shell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Shell. Shell. Shell.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가 났죠? 아! 바다에 타는 배! 영어로 뭐예요?
1: Ship.
0: 아주 잘했어요. Ship. 여기도 앞에 sh 소리가 나네요. 그럼 ship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hip. Ship. Ship.
0: Good job! s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입는 거예요. 셔츠. 영어로 뭐죠?
1: Shirt.
0: That's very good. Shirt. 앞에 sh 소리 나는데요. 써니가 이렇게 글씨를 써봤어요. 어? 근데 오늘의 소리가 빠졌네요. 로건이가 채워주세요. s. 어떤 알파벳이죠? That's right. 그리고 h. 어떤 거예요? 아주 잘했는데 이거를 하나 뺄게요. 자, sh 소리 나는 shirt. 우리 그럼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Shirt. Shirt. Shirt.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sh 소리가 나요. Logan, 우리가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해 꼭 신어야 되는 건 뭐예요?
1: Shoes.
0: That's right. 신발, shoes. And Logan, did you wear shoes today?
1: Yes.
0: Yes. 오늘 로건이도 shoes를 신었네요. 그럼 신발, shoes.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Shoes. Shoes. Shoes.
0: Excellent.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다양한 모양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이건 영어로 뭐예요?
1: Shape.
0: That's right. 모양, shape. 여기도 앞에 sh 소리가 나요. 그럼 로건이가 가장 좋아하는 shape는 뭐예요?
1: Circle, heart, everything.
0: Circle, heart, everything. 그럼 우리 여기에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I'll draw an octagon. Very hard. Oh. 여러분, 우리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와우, 이렇게 다양한 shape가 있네요. Very good. 자, 그럼 모양, shap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hape. Shape. shape.
0: Great job! Wow, we did it, Logan! 와,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S-H Sh, sh, sh Sh, shark
1: Sh, shark
2: Sh, shell
1: Sh, shell
2: Sh, ship
1: Sh, ship
2: Sh, shirt
1: Sh, shirt
2: Sh, shoes
1: Sh, shoes
2: Sh, shape
1: Sh, shap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0: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친구들 왔어요? 어서 와. 문어책방에 온걸 환영한다구. 그런데 얘들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이모는 척하면 척이야. 무슨 일이야?
1: 뭐?
0: 친구와 다퉜다고? 그럴 수 있어. 친구랑 생각이나 감정이 다를 때는 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직접 얼굴 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구나. 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어, 있어.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돼. 어떤 책이냐면, 짜자자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라는 책이야. 이 책을 읽고 마음을 전하는 글은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글로 써서 표현을 해봐. 얼굴 보고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할 때 이렇게 글을 써서 주면 아주 효과적이지. 이게 바로 글쓰기의 매력이랄까? 자, 그러면 오늘도 혜은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해결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밌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우리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까먹어도 될까요? 끝까지 공부하지 못했죠. 자, 오늘 그 이야기 마무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계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요. 친구들,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이야기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 읽었냐면, 줄무늬가 산 꼭대기에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죠. 쌍둥이도 낳고요. 쌍둥이에게 안 까먹는 방법도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줄무늬 집과 창

창고가 무너지고 줄무늬 기둥에 깔렸는데요. 살려주세요! 외쳤지만 줄무늬가 걱정했어요.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자, 거기까지 우리 이야기 읽었는데요. 자, 뒷부분 지금부터 읽어보면서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줄무늬는 절망에 빠졌어. 자, 절망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졌어.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지.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죠. 자, 그런데 땅만 갈라진 게 아니래요.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마음이 정말 절실히 드러나는, 절실히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지. 그때였어. 많이 다치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겠어요, 그쵸? 애들부터 구해주세요! 줄무늬가 외쳤지. 예, 그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줄무늬네를 구하러 온 다람쥐는 하나가 아니었어. 여럿이 같이 왔나 봐요.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 자,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먼저 구했지. 다음으로 굴뚝을 드러냈어. 둘째를 구했지.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냈어. 줄무늬를 구했지. 자, 지금 다람쥐들이 줄무늬네 가족을 구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했어요? 현관문을 먼저 드러냈어요. 첫째가 현관문에 깔려 있었나 봐요.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굴뚝을 드러냈어요. 둘째가 굴뚝에 깔려 있었나 보죠?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네요. 줄무늬네 가족 구조되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고맙습니다. 다들 다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줄무늬가 물었어. 우리 집은 풀로 지었거든요. 풀이 가벼워서 다치지 않았어요. 풀을 탁탁 털고 나왔죠. 우린 그냥 땅속에서 살아요. 땅이 흔들려서 얼른 밖으로 나왔죠. 다람쥐들은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들 것을 만들었어. 자, 친구들, 들것 뭔지 아나요? 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천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천을 이렇게 연결해서 환자를 태우고 가는 도구를 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들 것을요,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만들었대요. 자, 줄무늬를 구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나뭇가지 할때 시옷받침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나무가지 아니고요, 나뭇가지. 우리 친구들 맞춤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수건을 찢어 감았지. 줄무늬 응급처치 해주었네요. 응급처치. 자, 들것에 줄무늬를 눕혔어. 자, 여기 줄무늬 이제 눕혀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까먹마을 다람쥐들의 성격을 알수 있어요. 자, 지금 힘을 합쳐서 줄무늬 가족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어떤 성격입니까? 자, 일단 자기네들도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줄무늬네 가족을 생각하면서 구하러 온 거죠. 더 다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용감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힘을 합쳐서 줄무늬네 가족을 구했어요. 협동심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5번입니다. 다람쥐들이 줄무늬네 가족을 구한 과정에 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과정이 나오죠.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를 구하고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를 구했어요. 그 다음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죠. 자, 그래서 번호를 적자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드러내고 첫째 구했습니다. 굴뚝을 드러내고 둘째 구했죠. 기둥을 드러내고 줄무늬를 구했어요. 자, 번호 순서대로 기호를 적으면 바, 나, 그 다음 뭐예요? 라, 가, 그리고 다, 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46번입니다. 기역과 뜻이 반대인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은 절망이라는 낱말입니다.

하시오. 자, 어떻게 올수 있었죠? 다람쥐들은요, 풀로 대강 지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올수 있었죠? 1번, 집이 매우 튼튼해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고요. 2번, 땅 속에 살아서 땅이 흔들리길래 밖으로 나왔다. 맞죠? 3번, 풀로 지어진 집이라 풀이 가벼워서 털고 나왔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줄무늬네를 구하러 온 다람쥐들의 성격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다람쥐들 성격 어때요? 구하러 왔습니다. 용감하고 힘을 합쳐서 구했죠? 협동심이 있습니다. 자, 용감하다. 잔인하다.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잔인하다라는 것은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자, 충동적이다 아니고요. 개인주의적이다? 그랬다면 구하러 오지 않았겠죠? 5번, 협동심이 강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야기 이어서 읽어요. 약초 할머니가 마취초 열매를 짜서 줄무늬 입에 흘려 넣어줬어. 자, 마취초 열매. 자, 마취라는 것이 감각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초, 감각을 잃게 하는 풀을 줄무늬 입에 흘려 넣어준 것이죠. 엄마, 많이 아파요. 첫째가 울먹였어. 괜찮다. 엄마 나을 거다. 약초 할머니가 첫째의 등을 토닥여줬지. 자, 첫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둘째도 울먹였어. 괜찮다. 이제 봄이다. 밖에서도 살수 있다. 약초 할머니가 둘째의 등을 쓰다듬어 줬지. 자, 약초 할머니 성격 어때요? 울먹이는 첫째와 둘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다정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약초 할머니의 말에서 약초 할머니의 성격을 또알수 있어요. 지금 둘째가 우리 집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제 봄이야. 봄이면 날씨 따뜻해. 밖에서 살수 있어. 어때요? 긍정적인 성격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약초 할머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괜찮아, 엄마 나을 거야 하면서 약초 할머니가 첫째 등을 토닥여 줬죠? 성격은 다정하고 자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밤이 되자 다람쥐들은 모두 약초차를 마셨어. 다들 조금씩 다쳤을 테니까 약초차를 마셨네요. 별이랑 달을 보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잤어.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달래려고. 자, 온기. 따뜻한 기운을 온기라고 합니다. 줄무늬는 잠이 오지 않았어. 다리가 많이 아파서. 마음도 많이 아파서. 자, 다리는 다쳐서 아프고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에게 물었어.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걱정하는 줄무늬의 마음을 알수 있죠. 자, 지금 집과 창고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지금 걱정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가 울먹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왜 울먹였어요? 첫째 말을 통해서 알수 있죠? 엄마가 걱정돼서 울먹인 거예요. 자, 1번. 집이 무너져서. 자, 이것은 둘째가 울먹일 때한 말이죠.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이건 둘째가 한 말. 자, 2번. 밖에서 잠자기 싫어서 아니고요. 3번. 약초차를 마시기 싫어서 아니에요. 4번. 다친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마취초 열매가 맛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집이 무너진 것을 걱정하는 둘째에게 약초 할머니가 해준 말은 무엇입니까? 자, 해준 말을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하고 울먹이니까 괜찮아. 이제 곧 봄이야. 밖에서 지내면 돼. 라고 말씀하셨죠. 1번. 엄마는 곧 나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고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닙니다. 3번, 집 짓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다. 아니고요. 4번, 곧 봄이니 밖에서도 살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약초차를 마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51번입니다. 약초 할머니의 말에서 알수 있는 약초 할머니의 성격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약초 할머니의 성격, 지호. 봄이라 밖에서 자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꼼꼼한 것 같아. 자, 꼼꼼한 것과 상관은 없죠. 긍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건 아니죠. 돈, 엄마와 집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성급한 성격이야?
아니죠. 다정한 성격이야. 이래야

되겠죠. 미니, 엄마가 나을 거라며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니 다정한 성격이야 맞습니다.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미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52번입니다. 자,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줄무늬가 한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자, 이 말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도토리 묻어 놓은 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지? 자, 편안한 마음 아니고 행복한 마음 더더욱 아니죠. 지금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5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걱정 마.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 먹으면서 봄을 견디면 된다. 어때요, 할머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괜찮아. 여기저기 도토리 다 묻어놨어. 그거 먹으면서 봄 견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줄무늬.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미안해 할 만하죠. 줄무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묻은 것은 자기가 먹어야 한다. 내가 빨리 많이 묻으면 내가 빨리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 까먹는 방법을 알아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미안해서. 그쵸? 그랬더니 할머니,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다잘 까먹는 다람쥐들이다. 자네 가족 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할머니의 성격은요. 자,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 있어. 그걸 찾아 먹으면 돼. 그렇게 봄을 견디면 돼. 걱정 마. 자, 어때요? 성격.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이야기 읽을게요. 노랫소리가 들렸어. 자, 노랫소리 할때 노래소리 아니고요. 시옷받침 있어요. 노랫소리가 들렸어.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쌍둥이가 보였어. 쌍둥이는 웃고 있었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노래 부르며 노는 아이들 모습도 마음에 깊이 박혔지.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후회의 눈물이겠죠? 자, 지금 노래 가사를 보면 겨울이 지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아무나 찾아 먹어요. 막 이런 노래예요. 자,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아무나 찾아 먹으래요. 굉장히 서로를 배려하는 다람쥐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노래 가사네요. 그쵸? 자, 줄무늬 생각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 쌍둥이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얼 위해 애쓴 거지?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은 도대체 뭐지? 자,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줄무늬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들도 매일 훈련시키면서 엄격하게, 꼼꼼하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난 무얼 위해 그렇게 한 걸까? 너무 속상하고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줄무늬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53번입니다. 기억을 듣고 약초 할머니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아.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다 까먹는 다람쥐들이야. 자네 가족 빼고. 이렇게 말했죠. 1번, 지금부터 도토리를 열심히 묻으면 된다. 아니고요. 할머니가 저장한 도토리 나누어 주겠다. 아닙니다. 3번, 우리는 잘 까먹어서 누가 묻었는지 모른다. 이게 정답이죠. 다른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나누어 줄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이제부터 도토리를 묻자.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 3번. 54번입니다.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대요. 자, 이때의 줄무늬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면 됩니다. 자, 1번. 자신의 것만 챙기려 한 것을 후회한다. 맞죠? 2번.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 맞습니다. 3번.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건 아니죠. 줄무늬는요, 다른 다람쥐들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다른 다람쥐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줄무늬는 속상했잖아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5번입니다. 까먹어도 될까요?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여러 가지 일이 다 적혀 있는데요. 쭉 읽어보고 우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 적어서 기호 적어볼게요. 자, 가. 다람쥐들이 힘을 합쳐 줄무늬네 가족을 구해주었다. 나. 줄무늬는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쌍둥이들에게 안까먹는 방법을 가르쳤다. 다.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안까먹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 자, 머릿속으로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자, 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줄무늬는 스스로 안까먹는 방법을 알아냈다. 자, 어느 날 지진이 나자 줄무늬네 집 무너지고 줄무늬와 쌍둥이가 위험에 처했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뭐예요? 그래요. 줄무늬는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방법 알아내지 못했죠. 자, 그런데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알아냈고요. 이제 집을 짓고 쌍둥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위험해졌죠. 그랬는데 다람쥐들이 이제 줄무늬네 가족을 구해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다, 그 다음 라, 그 다음 뭐예요? 나, 그리고 마, 가. 자, 이렇게 한줄한줄 읽고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기호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자, 친구들, 이렇게 5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이어서 56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줄무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 우리 친구들 줄무늬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위로의 말도 해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조언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요. 줄무늬야, 앞으로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자,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봤어요. 자, 우리가 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 건가요? 우리가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건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그 인물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알아본 거고, 이제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134쪽이에요. 자, 가 그림을 보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도연이가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려고 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나 그림을 보면 할머니 생신이 곧이네요. 자,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어떤 상황이에요?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려는 상황. 할머니 생신 때 축하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다 그림을 보면 지금 친구가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라 그림 보면 민호가 까망이와 까미 이야기를 읽었나 봐요. 자,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한 까미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까미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났는데 괜찮을까? 자,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이야기 속 인물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물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방금처럼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먼저 떠올려 주는 겁니다. 자,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떠올렸죠? 그 다음에는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자, 가 상황은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죠. 나는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고, 다는 달리기 하는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라는 까미를 걱정하는 마음을 전해야 해요. 자,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고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쓸 내용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0: 자, 어떤 내용 쓰면 좋을까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 일단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내가 이 글을 줄 사람,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도 생각해요. 또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 유념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그냥 민수야, 미안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어땠고, 그때 내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마음을 전하는 글이 진정성 있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글을 받는 사람과 자, 쓴 사람도 적어야 돼요. 누가 썼는지 쓴 사람을 씁니다. 자, 그리고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글이잖아요.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알았죠? 진정성 있게. 우리 친구가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에는 뭐 해야 돼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주어야 되겠죠.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더른일 때 어떻게 높임 표현 사용하면 될까요? 자,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요, 받는 사람 뒤에 께를 붙여야 돼요. 친구에게 보낼 때는 민수에게, 소희에게지만 우리 어른에게 보낼 때는 할머니께, 선생님께, 께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끝맺을 때 높임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요, 이런 것을 사용해야 돼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쓴 사람 뒤에. 자, 누가 썼는지 밝힐 때 올림을 꼭 붙여야 돼요. 올림.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만점이가, 해은이가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우더른에게 쓸 때는 해은 올림, 만점이 올림 이렇게 쓴 사람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라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네 가지의 상황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린 거죠. 자, 1번, 2번, 3번, 5번 전부 아니고, 자,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8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라에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과 전하고 싶은 마음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부분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마음이에요. 자, 알맞게 이 그림 보고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해볼게요. 자, 가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무슨 마음? 감사한 마음. 나는요,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하는 마음. 다는 이제 달리기 연습하는 친구에게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는 거죠? 자, 어떤 마음? 응원하는 마음. 자, 그리고 라는 이야기 속 인물을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이야기 속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었고요.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59번. 그림 다에서 친구에게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쓰시오. 자, 지금 우리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게요.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할게. 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문어 이모랑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마음을 전하는 글 어떻게 쓰면 될까? 첫 번째,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써요. 두 번째,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겠어요. 세 번째, 전하려는 마음과 그때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겠어요. 마지막으로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 일 때는 알맞은 논피 표현을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 의 게시판에 남겨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시오. 받는 사람에 상관없이 친구에게 사용하는 편안한 표현을 사용한다. 어때? 맞니? 틀리니? 우리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남겨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뱀패.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단어를 익혀요.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진 5개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사진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고 올게요.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진 살펴보면서 단어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죠?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행하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로봇이고 철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봇. 한번 더. 로봇. 네, 잘하셨어요. 로봇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 로봇은 집 청소를 도와줄 수 있어요. The robot can help clean the ho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로봇은 많은 공장에서 사용돼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자동으로 어떤 일들, 작업들을 하는 기계이지요. 그래서 robots are used in many factori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bot 같이 봐주시고요. 네, 다음 사진은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기계이지요. 영어로는 machine이라고 합니다. 네, 기계, 영어로 machine.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achine. 한번 더. machine. 네, 잘하셨어요.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계는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요. 네, 주스를 만들어내는 기계. 이럴 때 우리가 machine 얘기할 수 있어요. This machine makes fresh jui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기계는 공장에서 무거운 금속 부품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The machine can lift heavy metal parts in the factory.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machine 하면은 동력을 써가지고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어떤 장치들. 이렇게 주스를 만드는 작은 기계도 machine, 아주 공장에서 큰 부품을 들어 올리는 큰 기계도 mach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어떤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시험해 보는 행동이에요. 네, 명사입니다. 실험은요, 우리가 experiment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experiment. 한번 더. experiment.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실험하지요? 언제 하나요? 과학 시간에 실험해 보지요.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어요. 이런 문장 만든다면 The students did an experiment in science cla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did an experiment. 이렇게 do an experiment. 이런 표현 써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은 그 아이디어가 맞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우리가 배운 단어 아닌가요? 증명하다? 네,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문장 만들어 봤어요. The experiment proved the idea was right.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이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The experiment proved the idea was r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예요. 실험을 했더니 이런 정보가 쌓인 것. 네, 그 정보, 자료,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하죠. 자료는 영어로 data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data. 네, 한 번 더. data. 네, 잘하셨어요. data 해도 되고 data. T 발음이 있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앞에 강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data 혹은 data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과학자들은 실험 중에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러면 scientists collect data during the experiment. 그래서 수집하는 거 우리가 collect라고 하는 단어
공부했었죠? 취미 공부할 때, 취미 주제로 얘기할 때, collect라는 단어 공부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공부했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The data helps us understand the proble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 우리가 오류, 실수는요, 영어로 error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해볼게요. error. 한번 더. error.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보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어요. 지금 오류 같은 그런 장면이죠. There was an error in the computer program.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오류 때문에 멈췄대요. 그러면 기계 뭐죠? The machine이죠? 네, machine stopped because of an err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기계 단어까지 넣어봤어요. The machine stopped because of an error. 네. 그래서 오류 실수는 영어로 error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단어 5개 공부해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짧게 복습하고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외우고 오겠습니다. Quick Review입니다. 사진과 함께 단어 보면서 확실하게 암기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 뭐 하고 있나요? 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하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experiment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실험을 하는 중에 이게 쌓여요. 그쵸? 네, 이걸 수집했다라고 하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데이터였습니다. 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그 기계는 공장에서 무거운 금속 부품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머신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봤는데요. Robot, Machine, Experiment, Data, Error까지 공부해봤습니다. 단어들을 잘 복습하면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미션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문장

만들기인데요. 가장 관심 있는 과학기술 관련 단어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있는 거, the most interesting, 최상급이죠? 네, 나에게 가장 흥미있는 거, 어떤 것 여러분이 흥미있는 거 앞에다 쓰시고요. is the most interesting to me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doing experiment is the most interesting to me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흥미롭다. 과학 시간에 실험했던 아주 재밌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단어 넣어서 문장 만들어보면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 세상을 알아가는 말, 과학기술 공부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강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 형성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4개의 문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에게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고대 서아시아 세계 형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두 문명에 있는 지역을 합쳐서 우리는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과 이란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모두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달랐고 어떤 통치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등장했던 파르티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형성으로 갈 겁니다. 지중해 동부의 에게 문명이라고 했던 문명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에게 문명에서 시작됐던 국가가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인데 그리스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이게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2강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 문명 발전에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좀 중요하게 바뀌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로마의 정치체제가 다 특징적으로 달라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제정 혹은 왕정, 군주정이라 부르게 됐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했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귀족과 평민이 약간 일종의 협의, 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화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문명이 이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 그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과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지역 크게

보자면 5개의 지역을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 동부까지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다 분열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는데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다음에 다시 혼란스러워졌어.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되게 안정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각각의 문명도 통일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데 이 모든 세계를 통일한 국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에 위치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기마전술,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워서 기원전 7세기경에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던 이 지역들을 많이 통일했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게다가 이집트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그 위세가 아주 대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통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집권, 일단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들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했잖아요.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그 군사력이 너무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정복민들,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만 통치하면 얘네들은 내말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앞에서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게 되지만 그가 없어지거나 그의 힘이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그를 몰아내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피정복민들도 아시리아가 힘이 강할 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통치를 받게 되지만 아시리아의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피정복민의 힘이 강해졌을 때 언제든지 반란이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멸망도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멸망하게 됐고 결국에 통일되었던 서아시아 세계가 다시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 명칭이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란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란 고원에서.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이 이란 쪽에서 등장한 그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외곽에 위치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국가가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재통일하게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 키루스 2세 때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분열되어 있었던 서아시아 세계를 키루스 2세 때 재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키루스 2세는 아시리아의 통치를 봤을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통치했을 때, 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반란이 발생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이거를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어떻게 하냐면,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뭐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런 걸 인정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정복민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지도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야. 큰 우리 변화가 없네? 그러면 그냥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내기 좋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키루스 2세 관용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의 왕, 위대한 왕, 바빌론의 왕, 키루스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빌론의 왕 나왔다고 해서, 아, 이거 함무라비구나. 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선진화된 그 지역을 지배하고 나서부터 여기를 파괴하지 않고 여기를 그대로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네들 파괴하러 온게 아니고 그 안정적으로 해방시키러 왔어. 통치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바빌로니아의 왕이라고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루스가 바빌론 왕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함무라비 들어가지 마세요. 자, 나의 군대는 평화롭게 도시에 진입하였고 어떤 혼란

혼란이나 공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군사들이 백성들의 재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빼앗지 않게끔 주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원주민들을 모아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좀 익숙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전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게 신바빌로니아인데, 이들이 헤브라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인들이 원래 고향에서 떨어져 살면서 되게 핍박받고 살고 있었는데, 키루스 2세가 야, 너네들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관용적으로 통치할게. 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헤브라인들은 와, 키루스 2세가 우리를 괴롭히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좀 해방시키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키루스 2세의 그런 인기라든지 지지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가 더 편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키루스 2세가 이 재통일해 놓은 그 발판에서 더 발전시킨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킨 왕은 언제나 출제 포인트 1순위입니다. 자,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키루스 2세를 넘어서 더 확장된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국이 넓어졌으니까 통치 방법도 그만큼 더 세심하게 바뀌어야 됐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통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전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누고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총독들을 파견하면서 야, 너네들이 이 지역 다스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총독이 다스리다가 아, 다리우스 1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좀 힘도 약해진 것 같은데? 반란 좀 일으켜 볼까?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는 언제든지 아, 이 총독의 반란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들을 총독 근처에 붙이게 됐는데, 그들을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부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왕이니까 다리우스 1세의 눈과 귀처럼 사방에 있는 총독들을 잘 감시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총독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국이 넓다 보니까 이 제국 그 빠르게 그 지역을 넘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로를 왕이 직접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왕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했고요. 하페와 도량형. 도량형은 단위를 말하는 건데, 단위 같은 것들을 통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길을 보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하고요. 각 지역의 총독들을 파견했고, 총독들을 감시하는 감찰관들을 파견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문명, 발전된 지역에서 시작된 국가가 아니고, 이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외곽 지역에서 발전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이 아니라 이란 쪽에 있다라는 거좀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서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누가? 다리우스 1세가요. 근데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문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에게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세계인데,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아, 저기까지 내가 먹으면, 점령을 해버리면 아, 내가 이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역사상 없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나마 다리우스 1세가 계속 그리스 세계를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됐어요. 이따가 그리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통치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 패배로 인해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결국 우려하던 바와 같이 총독들이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이 틈을 타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4세기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흐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장했던 국가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이란계 계통의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원전 3세기에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했고요. 발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면서 중국, 인도,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합니다. 여러분들,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과 인도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파르티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근데 이 국가는 어떻게 멸망하게 됐냐면 로마와 오랜 전쟁 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점점 쇠퇴하게 됐고요. 파르티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정점에 있고 그 중심에서 시스템으로 국가를 통치했잖아요. 완벽한 중앙집권 체제의 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파르티아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 개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있지만 그 왕은 뭔가 내가 힘이 독보적으로 세거나 시스템적으로 확보된 왕이 아니고 여러 이제 세력들 중에 대표자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돈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내부 반란이 발생했고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국가도 파르티아에 속해 있었던 그런 그 세력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역으로 등장하게 돼서 파르티아를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를 한번 보면요. 이때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선의 신을 숭배했던 그런 종교고요. 다리우스 1세가 이를 되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 문명이라든지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페르세폴리스에는 다리우스 1세 때부터 건설했는데 만국의 문등에 여러 지역에 있는 건축 양식이 적용됐던 그런 건축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유리 공예술과 정교하고 화려한 금속 세공술을 통해서 황금으로 동물이 장식된 단검이나 잔등이 제작되었다.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빛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페르시아의 지배자는 아우라 마즈다가 자신에게 신성한 권력을 주었다고 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적극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권 정치에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왕이 아우라 마즈다의 권위를 빌려서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로서 보호를 했던 것이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최후의 심판, 구세주, 천국과 지옥 등의 교리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우수한 기마전술 보유하였다. 맞죠? 니은, 피정복민을 과혹하게 통치하였다. 가혹하게 통치한 거 맞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적으로 통치했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디귿, 타실리나 제르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건 신석기 시대의 내용이고요. 리을,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에게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문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자, 그럼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섬도 엄청 복잡하고,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하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 개의 분열된 형태로 정치체제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폴리스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중심 도시와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 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폴리스가 있는데, 그 폴리스 중에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라는 거죠. 자, 폴리스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종교 및 군사의 거점으로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폴리스는 커지게 되고 원래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시장과 집회 장소 등이 위치한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개의 폴리스로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적대시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종족이야,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동족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 생활 습관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4년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이 체육대회를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 했던 건데 이런 이제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가 됐던 게 바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아테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테네는요, 민주정치로 발전했는데 상업활동 등으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군대의 주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이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 많은 걸 기여하니까 나한테도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라고 요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귀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통은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소수의 지배계급한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테네에서는 평민들이 이걸 요구했다라는 거죠. 귀족과 계속 대립하는데 평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전쟁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돈을 지원했거든요. 자, 그래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 때, 아, 이 평민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 이들 좀 수용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즉, 모든 평민들한테 다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평민들 중에서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솔론의 이 정책은 많은 호응을 받았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족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귀족 입장에서는, 야, 평민들한테 참정권을 왜 줘?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솔론을 되게 싫어했고, 평민들 입장에서도, 야, 줄 거면 다 주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솔론이 이제 실각하게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독재자가 출현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아테네가. 그래서 이 독재자가 혼란을 잠재우고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재자의 상황, 그 출현을 경험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야, 차라리 독재자가 등장할 바에는 우리가 좀 공존하는 게 낫겠다. 귀족과 평민들 공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등장했던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이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도편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편추방제 한번 살펴보면 투표를 시행하기로 하면 어떤 투표냐면 이제 약간 독재자, 즉 참주가 될것 같은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죠. 널판으로 아고라를 두르고 10군데의 입구를 남긴다. 사람들이 그 입구를 통해 부족별로 들어와 글을 새긴 면을 아래로 하여 자신의 도자기 파편, 줄여서 도편을 내려놓는다. 도자기 파편의 수를 센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동시에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정리하고 10년간 도시를 떠나야 한다. 즉, 독재자가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떤 거냐면, 투표를 통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악용이 많이 됐어요. 내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편추방제를 통해서 도시에서 추방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이 도편추방제의 의의 자체가 뭐냐면 참주를 막기 위한 그러한 법률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참정권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많은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컷 그림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군주정, 즉 다리우스 1세가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중요하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의 확대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테네 민주정을 완성시켰다라고 평가하는 페리클레스.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페리클레스를 안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페리클레스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르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대표적인 아테네 라이벌 국가입니다. 그리고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그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켰던 도리스인들이 세웠던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 입장에서는 이들은 침략자였던 거죠. 자, 이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군국주의적으로 지배합니다. 즉, 군대가 국가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시민이 정복한 지역의 원주민을 군사적으로 지배합니다. 도리스인들이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했어요. 도리스인들의 힘이 강하니까 지배층이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대다수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대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강력한 군대 훈련을 받아서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징이 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스파르타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보면 엄청 어릴 때부터 가혹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게 스파르타 시민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원주민을 통치했던 것.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라고 했었죠. 자, 페리클레스의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페리클레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정책이 관직자와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공직에 들어갔을 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공직에 들어가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 페리클레스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둘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국가에게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정치적으로 빛을 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수당제와 추첨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발전을 잘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고 이걸 이끌었던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아테네가 되게 성장하게 됐고 이걸 좀 질투했던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내부에서 결국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테네가 주도했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주도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이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예상을 깨고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오랜 내분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가 이때 약해지게 됐고요. 결국에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의 폴리스는 쇠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두 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보시면, 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오는데 아테네 근처에서 있었던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고전 문화를 살펴보자면요. 그리스는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전됐고,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저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케네 문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전쟁 이후의 내용을 좀 문학서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역사책으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철학적으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중시한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와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가 싸우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 혼란을 틈타서 성장했던 국가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마케도니아를 이끌었던 국왕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를 통치하게 됐고, 이집트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제국이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국이 한 번에 넓어졌다 보니까 이걸 통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

개인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배운 역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제주도 남단 서귀포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립니다.
1: 옥돔아, 옥돔아, 옥돔이 말 물어야지.
0: 푸른 바닷물에서 건져올린 분홍빛 귀한 자태.
1: 옥돔다! 예, 제주도 옥돔입니다. 옥돔은 저거 많이 잡아야 됩니다. 옥돔 딴 거 저거 좋으니까요.
0: 제주도 대표 생선 옥돔은 귀족 생선이란 별칭에 걸맞게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1: 아, 때 깃대 있는 깃대야. 깃대가 안 보이노. 깃대 그만 따면 깃대가 안 보이노.
0: 때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지만 바다에선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인생도 바다도 헤쳐나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 고기는 뭐, 오늘 못 잡으면 뭐, 내일이라도 잡을 수가 있고, 고기 잡는 배가 언제나 뭐, 고기 잡죠. 고기 못 잡겠습니까?
0: 품격이 다른 생선, 옥돔의 고향, 제주로 갑니다. 서귀포 70리. 바람도 잠든 이른 새벽. 남들보다 서둘러 출항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어디면 대로 해가지고 줄로 사 줘가지고 끌어보이.
2: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데요.
1: 저쪽에
2: 무엇도 바깥쪽에.
0: 출항을 앞둔 선장에게 날씨만큼 중요한 건 없죠.
1: 날씨가 좀 안 좋아도 작업할 만하면 다 하고 그렇습니다.
2: 또 선원도 일단 벌이도 만들어줘야 되고. 시체는 고기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0: 옥돔잡이 어선의 목적지는 서귀포 항에서 3,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마라도 동쪽 해상 50km 지점입니다. 옥돔 조업은 한 번 출항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사나흘씩 바다에 머물며 진행되는데요. 선원들은 잠을 자는 동안 배는 홀로 새벽을 달립니다. 이른 시간에 출항해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1: 배들 이제 선단끼리 작업하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늦가 나가고 이런 배들이 많다 보니까 작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좀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좀 고기 무릎 잘 무는 곳에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냥 작업한 거라.
0: 통영이 고향인 김대륙 선장이 제주에 터를 잡은 지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는 그대로지만 서귀포 앞바다만큼은 꽤 뚫고 있습니다. 3시간을 넘게 달려 옥돔을 잡을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새벽바다의 정적

0: 깨고 선원들이 조업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낚싯줄을 던지는 투숭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한 번 조업에 던지는 낚싯줄의 길이는 무려 16km나 됩니다.
1: 상류 몇 분 거리를 갔다 돌아오려고. 아, 어제는 24개 넣는가 봐요.
2: 아니, 이제 55분까지 괜찮은데, 그 거래지가 필요하고요.
1: 나는 일자로 깔아보지. 예, 연락해야지. 연락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어장어 갖다 같이 놓기 때문에 배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지고 어장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어장 위에다 또 어장 놓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어장어 갖다가 이 망치니까.
0: 드넓은 바다에 구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주의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배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2시간 동안 낚싯줄을 던진 선원들. 이제 뿌린 것을 거둘 시간인데요.
3: 옥도마, 옥도마. 옥도마에 많이 물어야지.
0: 낚싯줄 끝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수면으로 올라와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른 이 녀석이 바로 옥돔입니다.
3: 옥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0: 아름다운 분홍빛깔의 옥돔은 워낙 귀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 귀족 생선이란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이름에 도움이 붙은 생선은 가시 치는 의미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동으로는 귀족 생선 옥돔과 서민 생선 자리돔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이마가 옥을 닮았다 해서 옥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가슴 지느러미 옆에 있는 가로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옥돔잡이는 11월부터 5~6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여름철 산란 전인 지금 먹어야 맛의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도 연근해에서 잡다 보니 옥돔은 제주의 특산품이 되었는데요. 한 마리씩 잡아야 하는데다 워낙 잡는 게 쉽지 않아 더 귀한 생선이 되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어획량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물로 잡는 다른 어종에 비한다면 어획량은 턱없이 적습니다.
1: 지금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한 통에 한 마리 꼴, 두 마리 꼴, 한 마리 반 꼴은 신이 어전 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0: 옥돔은 수분이 많은 생선이라 잡는 대로 냉동고에 임시 저장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성적이 좋습니다.
1: 어디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열 마리 잡고 뭐 열한 마리 잡고 싶고 그게 사람 그 욕심 아닙니까?
0: 낚싯줄을 던지고 거두는 작업은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야입니다. 옥돔을 잡기 위해 특수 제작한 어구로 대야 하나에 130여 개의 낚시 바늘이 바늘 끝에는 미끼가 끼어져 있는데요.
3: 벌떡이하고 오징어.
0: 귀족 생선답게 옥돔은 입맛도 고급입니다. 잘게 썬 오징어와 꼴뚜기 미끼는 소금으로 염장시키는데요. 그래야 상하지 않고 미끼를 꿰을 때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 조업을 할 때 대야 20개 분량의 낚싯줄을 던지는데요. 이런 조업 방식을 준악이라 합니다. 바다에 던지는 낚싯줄에는 하나의 긴 중심줄이 있고 일정 간격으로 가지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가지줄 끝에는 낚시 바늘이, 낚시 바늘에는 미끼가 걸려 있죠. 낚싯줄을 걷어 올리며 미끼를 문 옥돔까지 잡아 올리는 어법입니다. 낚싯줄이 담긴 그릇 안에는 바둑돌이 들어있는데요.
3: 낚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낚싯줄이 엉키지 않고 좀 아랫장이 좀 눌려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0: 낚싯줄을 던지고 40-50분 기다렸다가 줄을 걷어들이는데요. 낚시바늘 100개를 던지면 올라오는 옥돔은 두어 마리 정도. 어획량은 매번 다릅니다. 그런데 조타실에 있어야 할 선장이 웬일로 선원들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배 운행은 누가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선장은 손에 든 기계만 만지작거립니다.
4: 이 그 기계가 뭐에 쓰는 거예요?
1: 예, 배 그 좌우 저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 전진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배 이제 엔진 회전 RPM 올렸다 내렸다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좌우 왼쪽 오른쪽 하는 거. 저 사람이 우리치 없어도 저 조정도 할 수 있고.
0: 선장도 선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냅니다.

옥돔이 줄지어 올라오는 덕에 금세 바구니 하나를 채웠습니다. 낚싯줄을 걷어 올리는 양승 작업은 무려 4시간가량 이어지는데요. 옥돔이 아닌 잡어가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0: 이번엔 옥돔인가 했는데 모양을 보니 조금 다릅니다. 부산에서는 백조기, 전남에서는 흰조기, 법성포에선 보거치라고 불리는 생선으로 정확한 이름은 보구치인데요. 옥돔은 안 잡히고 보구치만 쏴야갑니다.
1: 시기가 백조기가 지금 많이 잡힐 시기입니다. 백조기 한 100kg 잡을 때는 옥돔 한 20kg, 30kg.
0: 옥돔이 아닌 보구치가 많이 잡히는 건 두 어종의 서식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옥돔은 수심 100m에서 300m 내외에 사는데 보구치 역시 수심 100m 내외에 모래나 뻘로 된 바닥에서 서식합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미끼도 비슷해 옥돔을 잡는 바늘에 보구치가 더 많이 걸려 올라온 겁니다.
2: 예, 이것도 돈이 많이 나가지만 옥돔은 최고 많이 잡아야 됩니다.
3: 왜요?
2: 옥돔이 땅가 최고 좋으니까요.
3: 약간 몇 배나 돼요?
2: 그거는 한 키로로 이야기하면 아, 꽃배기에서 꽃배기 이야기 보면 됩니다.
0: 1kg에 옥돔은 3, 4만원, 보구치는 3, 4천원 할 정도로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바닷속에도 거스를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하나 봅니다.
2: 아, 나도 많이 잡고 싶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의장이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0: 마음대로 안 되는 날엔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2: 장면.
4: 예.
2: 옥돔 몇 킬로 잡았노?
4: 옥돔은 말해서 됩니다, 말해서.
2: 야, 오후에나 좀 물어 줄기가.
4: 아야, 잡아.
2: 남보다 뭐 좀 많이 잡고 잡으면 기분이 좋고 항상 뭐 좀 남보다 떨어지고 이러면 좀 뭐 좀 그렇지. 배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미가 고기 최고 많이 잡아야 그 다이어트 고기 풀어도 좋게 뭐 기분도 좋고 그러지. 마음도 공지 말하고 가만 떨어지고 이러면 뭐 좀 속상하긴 속상하지. 고기 못 잡고 이러면 저 배도 멋있게 안 보입니다.
0: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선을 꿈꿉니다. 그 꿈에 기대어 힘든 순간도 견뎌내죠. 자리를 이어받은 김대록 선장. 작업을 하다 말고 갑자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2: 앞에 깃대 어디 있는 깃대? 저기 있나? 해전만 좀 멀리라, 해전만 이게. 아, 금방 깃대 딱, 깃대가 안 보이노? 어, 참, 야, 귀신.
0: 바다에 떠 있어야 할 깃대가 어찌된 영물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2: 아니, 숙구를 갖는 거 아이가? 그 깃대 금방 따는 깃대가 안 보이노?
0: 넓은 바다를 샅샅이 훑어보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2: 뱀이지 안 들어가시면
5: 들어갔으면
2: 못 어? 없어?
5: 혹시 이거 부위를 잘못 걸은 거 아니냐?
2: 아따, 이거 안 들어왔나? 늘어봤나?
5: 또 왜 열어?
2: 아이, 뱀 왜 감 열어보라고 이렇게는 그 호시 때문에 있는가?
5: 왜 열어보라 했어?
0: 배 아래쪽을 살펴보는데
2: 해초는 또 개방기
0: 등 뒤에서 베트남 선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6: 네, 사장님.
2: 어?
6: 네, 있어요.
2: 어서. 네. 다 잡혔어.
5: 뿌리를 안 잡는다, 뿌리를.
2: 어?
5: 뿌리를 안 잡는다.
2: 아이고, 참.
6: 하는 거 보면.
5: 끄떡거리니까 보이기를 보이자마자.
2: 떡공 닫아라. 뿌리를 안 차는 놈이 어딨노마.
6: 저걸 안 넣었으니까 이게 그냥 물속으로 쫙 들어가버리지.
0: 깃대를 던질 때 부표를 달아야 물에 뜨는데 그걸 깜빡했다는군요. 어장을 잃을까봐 속이 탔던 모양입니다.
7: 며칠 때는 이제 못 찾는 거예요,
2: 근데? 아니, 이 어장 또 땡겨가지고 이제 땡겨오면 또 깃대가 날리십니다.
0: 부표를 달지 않은 깃대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물에 뜨지 않아 분실한 듯 보여도 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끌어올리면 가라앉았던 깃대도 따라 올라옵니다.
2: 잠은 이제 늦게 자는 기지.
7: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2: 아니, 일단 그 이 깃대 저 깃대 잡으면 한 40분 소비가 됩니다, 아닙니까?
0: 이 일 하다 보면 실수가 따르기도 하죠.

0: 그럴 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1: 한기도 맞다고 오늘 원장은 내일이라도 잡을 수가 있고 내일 원장은 모레 잡을 수가 있지만 첫째는 뭐 안전사고 사고 없이 뭐 다니는 게 최고 행복한 기지. 고기 잡는 데가 언제나 뭐 고기 잡지 고기 언제 잡겠습니까?
0: 새벽부터 시작해 쉼 없이 달려온 옥돔잡이 조업.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투승과 양승을 반복했는데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는 조업을 마무리하라는 신호인데요. 해가 기울고 난 바다엔 금세 어둠이 깔립니다. 갑판을 청소하고 오늘 잡은 옥돔을 정리해야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데요.
2: 왜 생물로 안 가져가고 얼음에 보관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3: 그래야 싱싱할 거 아니오. 그거 성질급한 놈이라 올라오면 죽어버려. 아까 너잖아. 저기 물에 올라온 건 죽은 거는 힘이 없어.
2: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3: 아, 이게 좋은 거죠.
0: 옥돔은 보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어종입니다. 이 어선처럼 며칠씩 조업을 하는 경우 잡은 옥돔을 얼음에 얼려두는데 이것을 빙장이라 합니다. 옥돔 위에 얼음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진짜 이불을 덮어주는데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 선장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1: 이거 밥 먹어야지. 매운탕 끓여가지고 밥 먹어야지.
2: 저녁 식사 거리에요?
1: 예예. 예.
2: 되게 많네요.
1: 잘 먹어야지. 그럼 많이 먹고 있어야 또 내 아침에 힘이 생겨서 일도 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4: 잡은 고기로서 음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1: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4: 팀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실.
1: 아, 힘들지. 뭐. 그래, 저는 이제 제 사업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2: 이대로? 감사합니다.
0: 선장이 끓인 매운탕 한 그릇에 선장의 아내가 만들어보낸 반찬들로 갑판 위에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5: 나는 이 시간만큼 젊은 시간이 없어요.
4: 왜요?
5: 아니, 이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또
3: 이거 먹으니까
5: 밥도 맛있게 먹고.
3: 아, 시킨 거잖아. 맛있다, 이따.
5: 오늘 옥돔이 그래도 어제보다 좀 작은 동안 올라왔다. 어제보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때마다 다 이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라, 밥거리기. 다 그런 대로 해가지고, 또 옥돔을 다 때마다 조금씩 다 잡히게 해주는 거야.
1: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뭐든 비싸가지고.
5: 아이고, 옥돔 한 마리 더 잡으면 되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나 또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어. 어? 잘해, 잘해. 아?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하자, 이?
3: 말도 좋고, 잘 듣고.
5: 착해. 아따가 착해.
0: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이곳에 닻을 내리고 하룻밤 묵어갈 예정입니다. 전실에선 손주 자랑이 한창입니다.
5: 내가 갓 태어났네.
3: 일주일 냈다니까.

0: 진짜?
1: 야.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이 있어.
0: 그래.
1: 새끼는 그렇게 이쁜 줄은 모르겠는데, 손주는 이쁘네.
0: 카타야, 이 와이퍼 사진.
2: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는 베트남 선원 레베나트 씨. 사진 속엔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1: 와이프.
3: 네, 와이프.
1: 어때, 이쁘니?
3: 어때, 베이비 나이.
1: 나이, 나이, 나이.
3: 나이. 몇 살?
4: 베이비 3살.
1: 이 선원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어, 이거. 조그만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맨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뭐, 정도 많이 들고.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좀 믿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의 나라까지 와갖고 고생하는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외국 나가서 중동 다니고 할 때 그때 생각하면 똑같은 거지.
2: 아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에 정이 쌓여갑니다. 그 시각 선장은 이제야 조타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갔습니다.
5: 바닥에 너무나 신경이 많이 썼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서운해지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 좀 있어 좀 매우 그런 거죠. 애들도 애들이 막 또 뭐 크게 많이 써 간피하고 자기 커주니까 또 그게 고맙소요.
6: 비야 아빠 보이나? 가자 먹고 있어.
2: 김대록 선장은 세 딸의 아버지인데요. 세 아이들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6: 네, 들어오라고. 아빠 떠나. 김언니, 잘 자라.
7: 네, 엄마도 잘 자.
6: 도중까지 가족 댁이 더 있습니까? 제가 뭐 몸이 아프거나 이래 저게 뭐. 가족이 뭐 돌봐주고 그러지. 또 뭐 고민거리가 있어도 가족한테 그러고 이러고 되게 친구 터져 나가고 그러지.
2: 온종일 갑판 위를 누볐던 선장도 조타실 한 구석에 몸을 누입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지친 몸을 쉬어가는 선원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란 기대를 품고 잠이 듭니다. 바다 위에서 맞는 태양은 눈부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선원들은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빠르게 낚싯줄을 던져 잠든 바다를 깨웁니다.

0: 오늘은 목돔이 얼마나 잡힐까. 희망을 품고 다시 낚싯줄을 당깁니다.
1: 한 번 잡혔어요?
2: 네.
0: 목돔이 잘 잡히는 날엔 하루에 500마리까지 잡기도 했다는데요. 바람과 조류, 수온까지 잘 맞아야 합니다. 한번 조업을 할 때 끌어올려야 하는 낚싯줄의 길이는 약 16km. 바늘만도 26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낚싯줄을 끌어올리던 양승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3: 뭐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어장이 안 올라오네.
4: 왜 바깥에 제게 그걸 안 올려놓고.
0: 버려진 그물이 끼이는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4: 이제 좀 빨리 나가자. 안 되면 놀아라, 잘라라.
0: 줄을 잘라내도 괜찮은 건 깃대가 있어 어장을 분실할 위험 부담은 없기 때문입니다.
3: 어장이 잘리거나 이러면 이제 이 깃대로 잡아가지고 어장을 땡깁니다. 이게 이 분포 이게 어장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지. 이 깃대가 없으면 그냥 어장 분실하는 거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게 물조류가 새도 이제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어장을 놔놓으면 다른 배들이 이제 어장을 갖다가 우게 어장을 놓거나, 또 저기망이 누가 또 꺾고 갚이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분실합니다. 고기 못 잡아서 손에, 어장 그, 저, 이잡비 분실해가지고 손에.
0: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조업 과정엔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계획들도 조금씩 틀어지게 되죠. 지금쯤이면 귀항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바다 위입니다. 어장도 정리했어야 하는데 목돔이 올라오네요. 서둘러 조업을 마무리하지만 밤이 되어야 서귀포로 향합니다.
3: 여기만큼 열난가 그리고 어디보다 많이 잡으려고 이랬더만 잘 안 되네. 바다 일이 때로는 뭐 저 힘들 때도 있고 또 술을 쓸 때도 있고 술 깨도 고기도 잡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잡히려고 뭐 영어 써고 이래도 안 잡히고.
0: 입항을 앞두고 어청에 보관해 두었던 옥돔을 모두 꺼내는데요.
1: 지금 이 상자가 다 옥돔이에요?
4: 옥돔 요거요.
1: 여섯 개.
5: 이틀 동안 여섯 바퀴면 괜찮은 건가요?
4: 에이,
5: 부족해요?
4: 부족하지. 그런데 안 나는 거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5: 대략 이틀 동안 몇 박스 나와야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4: 그래도 한 이틀에 한 140kg, 150kg만 잡으면 괜찮지.
5: 이건 한 몇 킬로 정도 나오면?
4: 이거 한 100kg. 요새 가격을 150kg면 괜찮거든. 가격이 얼마가 나 모르는데 아까 선장 말대로 한다면 뭐 한 300만 원 넘는다 봐요. 요금값만.
0: 배가 출항한 지 45시간 만에 다시 서귀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간 잡은 옥돔을 하역하는데요. 항구엔 선장의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6: 앞에 이거 저기?
7: 네.
6: 이거는 옥돔? 아니, 아니.
0: 육지에 올라온 옥돔은 아내가 관리합니다.
1: 가방하고.
3: 가방 그 차에 있을까요?
0: 새벽에 있을 경매를 위해 오늘 밤엔 옥돔을 이곳에 임시 보관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귀포 입헌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은 어선들이 입항했는데요. 그들이 잡은 제주 바다의 다양한 어종들이 경매에 오릅니다.

0: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어종은 옥돔인데요. 제주산 옥돔의 약 40%가 이곳 서귀포항에서 거래됩니다.
1: 이게 다 옥돔.
2: 옥돔이네.
1: 저 여기 하나, 요 두 개.
0: 옥돔은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2: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선별 작업이에요.
0: 옥돔은 크기별로 세세하게 구분을 짓는데요.
1: 여기 1분부터 9분까지 안 그러면 선별이 안 되면 제 값을 못 받아요. 1번 왕빵이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0: 옥돔은 무게에 따라 700g 이상인 1번 옥돔부터 튀김용으로 쓰는 9번 알치까지 구분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구이용으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3, 4번 옥돔입니다.
3: 예, 박영호. 박영호. 3번.
0: 옥돔 시세는 그날의 물량이나 옥돔 상태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3: 큰 걸로 빼, 큰 걸로 가.
1: 아무래도 가격이죠. 가격을 잘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좀 더 속상하니까.
0: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하루 이틀 사이에도 가격 변동이 매우 큽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옥돔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1: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3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힘든 것만큼 그래도 가격을 많이 받으면서 기분이 좋고 힘도 나고.
0: 제주에선 이 시기에 옥돔을 사서 추석 명절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옥돔을 말려 파는 소매상들도 바빠집니다.

0: 서귀포의 한 전통시장.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둘러본 곳일 텐데요. 이곳에서 30년째 옥돔을 손질해 팔고 있는 상인 윤복리 씨는 새벽시장에서 귀하다는 옥돔을 다섯 상자나 구입했습니다.
1: 제사세 쓰려고 손님들이 지금 말려갖고 8월 때까지 쓰려고 주문해요. 주문하면 그 주문 양을 이렇게 해서 말려야 될게 날마다 갖다 사와야 돼요.
0: 옥돔은 살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어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꼭 옥돔을 구워 올리는데요.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도 옥돔이 빠지면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 이거 얼마나 해요?
0: 그러다 보니 제주에는 가격이 조금 싼 중국산 옥두어까지 등장했습니다.
3: 가장 눈에 제일 보기 쉬운 특징은 꼬리예요, 꼬리. 오리지널 옥돔은 노란색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검은 옥돔이라 불리는 옥돔은 점박이 느낌이거나 없거나 희미하거나.
0: 비슷해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4: 우리나라 옥돔은 이 등 쪽이 짙은 조금 어두운 주황색에 가깝고 검은 옥돔은 아주 검은색에 가깝고 잿빛에 조금 회색빛에 가깝고 나머지 줄도 아주 연한 희미한.
0: 옥돔을 오래 보관하려면 잘 말려야 합니다. 비늘을 벗겨 배를 가른 옥돔은 소금물에 담궜다 꺼내 널찍하게 펴서 말리는데요. 건조하는 솜씨에 따라 옥돔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군요.
3: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좀 있으니까 빨리 날아야 돼. 햇빛이 잘 말려야 되니까. 제주도는 옛날부터 제사상 올릴 때 이 옥돔을 숯불에 구웠어요. 숯불에 구워서 올리는데 만에 하나 고기가 부러지면 굽다가 조리하다 부러지면 며느리를 혼나요. 그래서 엄청 잘 말려야 돼요. 완전히 건조된 상태는 딱 들면 빳빳하게 그 정도로.
0: 습도량에 따라 말리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통 10시간쯤 건조를 하고 나면 꾸덕해져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제주에서 다른 생선은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냥 생선이라고 하면 옥돔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옥돔은 제주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제주도 대표 생선입니다. 옥돔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편 토공조에 옥두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옥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 목사였던 임진의 아들 임재가 쓴 기행문에 제주도 특산품인 귤과 함께 옥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옥돔은 굽는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돌아온다는 생선인데요.
5: 옥돔이 흰살 생선으로서 굉장히 고급 생선이에요. 그래서 제주 사람도 물론 좋아하고 또 이제 그 국 끓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미역 말아서 끓이는 방법이 있고 무하고 또 이제 미역하고 나서 끓이는 방법이 있고.
0: 국 문화가 발달한 제주에서는 옥돔을 국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무의 시원한 맛과 옥돔의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룬 옥돔 무국을 즐겨 먹었죠. 또 옥돔은 수명이 긴 생선이라 건강을 기원하며 생일 미역국에 넣어 끓여 먹기도 했는데요. 산모들에게도 좋은 산후조리 음식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옥돔 요리를 즐겼는데요. 옥돔에 갖은 양념을 넣어 자박하게 끓인 옥돔 조림은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1: 생일날
6: 옥동 넣고 미역국 끓여주고 제사 때 미역국 끓여서 우린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그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를 제주도 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들이 뭐 누가 몸 풀었다 이러면 해산 떼고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우선 옥동을 살고 들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거 큰 거 사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예.
0: 여행객에게 옥돔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으로 통하는데요. 생선국이 조금 낯설긴 하지만 한 번 맛보면 묘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7: 북엇국보다도 개운해요. 북어 무겁고. 북어로 왜 무역국 끓이잖아요. 왜 해장할 때. 근데 그거보다도 맛이 담백하다고 할까요? 그러네.
8: 진한 국물 맛이네요.
0: 제주도 사람들에게 옥돔은 자주 먹을 수는 없었지만 늘 가까이 있는 친근한 생선이었죠.
7: 인사를 해봐.
9: 귀하긴 귀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편했어요. 고기가 많이 날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직구락으로 해가지고 깨가지고 한 서너 개를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고 해가지고 다녔는데.
5: 이건 있잖아요. 비린내가 없잖아요.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귀하니까. 맛있고.
0: 옥돔 한 마리에는 제주의 삶과 문화, 역사까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 2시. 어둠에 잠긴 서귀포항입니다. 김대록 선장은 오늘도 출항을 준비 중인데요.

0: 제주의 대표 생선 옥동을 잡기 위해 나서는 길. 출항하는 남편을 오늘은 아내가 배웅합니다.
1: 해로 타고 나가면 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겠지만 항상 안정적으로 또 무사히 사고 없이 고기도 많이 잡는 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0: 아름다운 제주 바다의 귀족 생선 옥돔. 바닷속 보물을 찾아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2: 너무 빠지는 거는 있어요. 1년에 뭐 보통 보면 두세 번은 빠져요.
3: 그만큼 이제 해오자 힘드니까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응이 빨랐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힘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길에서 많이 내려놓고 새로 힘을 얻고 간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 듣기 말하기 공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해서 발표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의 글로 살펴보게 될지 우리 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어볼 글은요, 다양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발표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글이냐면, 모든 발표 주제로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제주 방언을 보존하자고 설득하는 주제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는지, 그래서 이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학생들이 발표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 즉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함께 살펴볼 텐데, 자료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양식의 자료를 수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가 문단에 제시가 된 내용은 학생들의 대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혜민이가 요즘 드라마나 영상에서 제주 방언이 많이 나오잖아. 이걸로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를 잡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표 주제를 제안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발표 주제를 정하자? 그렇죠. 제주 방언으로 정하자. 자, 이 제주 방언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요즘 드라마나 영상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윤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발표를 듣는 학급 친구들이 재미있게 느낄 주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지금 이 예윤이의 말을 보면 이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요. 자, 예상 청중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학급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냐면 학급 친구들의 흥미를 고려해요. 즉, 청중의 흥미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청중의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원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제주 방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재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제주 방언의 특징, 그리고 제주 방언의 가치를 좀더 다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단순히 재미로만 다루지는 말자. 단순히 재미로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이 제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전달하는 말하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의 주제가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윤선. 제주 방언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원이가 이야기했던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에 덧붙여서 사라져가는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더 가져요. 그것이 뭐냐면 사라져가는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고 이 청중들을 무엇하는 것? 그렇죠.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득의

목적을 가진 발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 문단을 읽고 알수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가 문단에 보시면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발표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내가 발표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발표의 주제, 목적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나 문단부터는요, 무엇이 제시가 되냐면 학생들이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조사한 자료들이 하나하나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1번부터 6번까지 나오게 될 텐데, 우리 각각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인지, 그리고 자료의 내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1번인데요. 대통령도 반한 드라마, 제주 검색어도 바꿨다. 라고 하면서 어디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그렇죠. 동아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자료 보시면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드라마에 등장한 제주 고유의 말투와 표현이 화제를 모으면서 제주 방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문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드라마에 제주 방언이 많이 나와서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 마찬가지 이렇게 자료에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주 방언에 관심이 지금 높은데 그 이유는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상 플랫폼에서는 3월과 4월 제주 방언을 다룬 콘텐츠가 각각 26편, 32편 업로드됐고, 특히 4월 한달 동안 누적 조회수가 약 220만 회에 달해 제주어에 대한 호기심이 콘텐츠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주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제주 방언이라고 하는 우리의 발표 주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자료 2번 보시면요. 자, 이건 어떤 자료래요?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친구들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제로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아래에 가지고 왔어요. 자, 질문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주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가 33명, 아니요가 17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들어본 친구들이 훨씬 많죠. 자, 두 번째, 알고 있는 제주 방언 표현이나 단어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몇개 써줬어요. 그쵸. 혼잡쇠, 고맙수다, 맨도롱 똣똣과 같은 단어들을 써줬어요. 자, 3번, 제주 방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다가 25명, 잘 모르겠다가 15명, 아니다가 10명으로 해서 그렇다가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1, 이의 내용을 각각 확인하시면 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집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료 3에 제시된 내용은 제주어 연구소 누리집에서 가지고 왔대요. 자, 우리 누리집은요, 여러분,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온 거죠. 자, 제주어, 제주 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이다. 자, 전래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언어이다라고 하면서 이 제주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주어를 통하여 제주 정신을 탐색하고 제주 문화를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주어가 가지는 뭐예요? 그렇죠. 가치, 그리고 제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어를 통해서 제주 정신을 탐색하고 제주 문화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발표에 활용한다면 이 제주어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표의 목적에 맞는 발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의 발표 목적에 적합한 자료인가? 적절한 자료인가를 계속해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이 친구들이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즉 자료의 무엇, 그렇죠, 출처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발표를 계획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했을 때 이 자료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출처를 잘 기록해 두셔야 하고 이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겠죠. 자, 자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외계어처럼 들리는 제주 방언. 유독 왜 제주 방언만 그럴까라고 하면서, 왜 제주 방언만 유독 외계어처럼 들리는가? 그러니까 제주 방언이 독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겠죠. 자, 보니까 이 자료는 지식 채널 2에서 가지고 왔대요. 즉, 어떤 자료냐면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조선 인조 7년, 즉 1629년에 제주에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국법으로 관청의 허락 없이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륙, 그러니까 내륙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 밖으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 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섬 안에서 고립되어서 지내게 되겠죠. 자, 200년 가까이 섬 안에서 폐쇄된 생활을 하다 보니 제주 방언은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그 안에서 고립되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안의 표현들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생활을 함으로써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위에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독 제주 방언만 더 어떻게 느껴진다? 그렇죠. 외계어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주 방언이 다른 방언들과 달리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자료 4에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자, 자료 5를 보면 자료 5도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죠. 한국일보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몸양의 잘콘다리요. 라고 하는, 오, 이런 처음 보는 제주 방언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영어보다 더 어려운 제주 사투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주도민 10명 중 3, 4명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진짜배기 제주 사투리는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주 사투리를 서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도민들도 10명 중에 3, 4명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진짜 제주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제주어를 사용하는 제주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소멸 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에 제주 방언이 등재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5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주 방언이 어떤 언어가 되었다? 그렇죠. 소멸 위기 언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멸 위기 언어가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주도민조차도, 그렇죠,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 제주 방언이 소멸 위기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도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 자료 6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인터뷰 자료입니다. 자, 인터뷰 자료이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나와 있죠. 훈민정음의 고유성과 중세에 사용하던 어휘가 가장 잘 남아있는 언어는 제주 방언이며, 한글이 인류의 유산이듯 한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제주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제주 방언 역시 인류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인터뷰에서 제시된 말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 방언에는 훈민정음의 고유성, 그리고 중세에 사용하던 어휘가 정말 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무엇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글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제주의
삶과 문화도 녹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인터뷰 자료를 수집을 했네요. 제주어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되는데, 만약에 이 인터뷰 자료를 여러분이 발표해서 활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주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하는가? 즉, 우리의 발표 목적, 즉, 설득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에서는 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의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재구성을 할 거라고 했어요. 왜? 청중이? 그렇죠. 이해하기 쉬워야 하니까. 그래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재구성할 텐데, 재구성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요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바꿀 수 있죠. 자료의 형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시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도표나 그림, 뭐 그래프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즉, 시각화할 수 있겠죠. 시각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써줌으로써 청중들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관련 있는 여러 자료의 내용을 통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다시 정리해서 발표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틱 강의 정리된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혜민이의 모둠이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발표의 주제는 뭐였어요? 그렇죠.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발표의 목적은 이것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그렇죠.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이 청중들을 설득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주 방언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고, 예상 청중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학급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 친구들이 흥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예상 청중의 흥미를 고려해서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실제로 발표 준비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해 주셔야겠죠.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인가 따져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출처가 믿을 만한 기관 또는 전문가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의 신뢰성 확인하기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료를 막 수집을 하다 보면 이 화제, 다루고 있는 화제는 같은데 나의 이 주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제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 방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주 방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주 방언을 없애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발표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발표하려는 목적, 그리고 내가 발표하려는 주제와 적합한가, 이 적합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선택해서 제시해야겠죠.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막 여러분의 발표에 다 활용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가져온 자료는 저작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활용을 할 때에는 저작권을 존중해 주셔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출처를 표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면 마지막에 시각 자료의 마지막에 활용 자료 출처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시각 자료를 띄워서 출처를 제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에 중점을 둬서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통해 알수 있는 이 모둠의 발표 주제는?
여러분이 뭐 글을 열심히 읽었다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 모둠에

서는 무엇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제주 방언의 특징, 그리고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주원이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단순히 제주 방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재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다뤄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발표의 주제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가 정답이 되겠고요. 제주 방언의 독특한 표현들을 다루거나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거나 제주 방언이 대중매체에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거나 제주 방언과 다른 지역 방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발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료 1과 자료 2의 중심 내용을 하나하나 알수 있어야겠죠? 자, 자료 1은 대통령도 반한 드라마, 제주 검색어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다? 제주 방언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드라마에 사용된 제주 방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료 1에 나와 있었고요. 자료 2는 학생들이 실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였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1번 제주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번 알고 있는 제주 방언 표현이나 단어가 있나요? 3번 제주 방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번. 드라마의 인기로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건 맞아요. 자료 1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제주 방언을 사용합니까? 그쵸.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었다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2번. 학생 대다수가 제주 방언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대다수가 제주 방언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았죠. 그쵸? 3번. 학생들은 제주 방언을 생소하다고 느끼지만 보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하다고 느끼면서 보존에 전혀 관심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 이거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수 있어요. 제주 방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 되겠죠. 4번. 학생들의 제주 방언 인식은 드라마의 영향보다 학교 교육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제주 방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5번. 드라마의 영향으로 제주 방언 보존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료 1에서 우리 드라마가 인기 있어서 제주 방언에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뤘고 자료 2에서 그래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의 영향으로 제주 방언 보존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1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주 방언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자료 2에서 제주 방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에 맞게 나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자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을 활용하여 드라마가 제주 방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음을 소개한다. 자, 자료 1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죠. 드라마를 통해서 제주 방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하고요. 자료 2를 통해 학급 친구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에 신뢰를 더한다. 그래서 자료 2가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학급 친구들의 실제 경험 그리고 제주 방언에 대한 인식을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 4를 활용하여 제주 방언이 독창적으로 발전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4에서 왜 제주 방언이 외계어처럼 들리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출력 금지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제주 방언이 독창적으로 발전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 5, 몸양의 잘콘다리어, 영어보다 더 어려운 제주 사투리로 된 이야기였는데, 이 자료 5의 내용은 뭐였냐면, 제주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제주어가 무엇이 되고 있다?
그렇죠. 소멸 위기 언어가 됩니다.

0: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5를 활용하여 제주 방언이 관광 산업에서 새롭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뒤에 내용이 적절하지 않죠. 자료 5의 내용은 소멸 위기 언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6을 활용하여 제주 방언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자료 6의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제주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방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나에서 알수 있는 제주 방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1번. 제주 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이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나요? 자, 우리 이거는 답답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이다 라고 하면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 맞았어요. 자, 2번. 제주 방언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건 자료 몇 번을 보면 알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료 1번을 보면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상이 매우 많이 업로드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3번. 제주 방언은 한글의 고유성을 담고 있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 자, 이건 어느 자료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료 6번에 나왔습니다. 이 제주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글의 고유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4번. 제주 방언은 조선시대 고립된 환경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해온 전래적인 언어이다. 자, 우리 고립된 환경 이야기 했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했냐면 자료 4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생활을 하다 보니 제주 방언은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5번. 제주 방언은 현재 널리 쓰이고 있어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여러분, 자료를 열심히 읽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우리 뭐라고 나왔냐면 제주어를 사용하는 제주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사용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소멸위기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학생들의 발표 목적을 찾아 한 문장으로 쓰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야 될건 뭐냐면 학생들의 발표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한 문장으로 써라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자, 주원이가 단순히 제주 방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재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를 다뤄보자라고 이야기했고, 윤선이가 제주 방언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사라져가는 제주 방언에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붙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라져가는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청중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하는 말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목적인 말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표 목적을 찾아서 한 문장으로 쓴다면 사라져가는 제주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고 뭐 하는? 그렇죠. 설득하기 위한 발표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설득하는지, 이 설득의 주제를 여러분이 문장의 형식으로 잘 갖추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술이랑 답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송현쌤과 뉴런 공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1부터 6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이 제주 방언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주 방언을 보존하자고 설득하는 내용의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이 발표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건데, 선생님이 살펴보다 보니까 자료 1번부터 6번 중에서 도표나 그래프 형태로 재구성해서 활용하면 좋을 자료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것이 몇번 자료였을지 여러분이 찾아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안녕하세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이 단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핵심을 복습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쪽지 시험까지 쳐보는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부담도 없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랬었지? 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쪽지 시험 뭐, 그까짓 거. 열 문제, 열 문제밖에 안 돼. 얼마나 부담이 없는 강의입니까? 예. 그냥 열 문제만 조금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기템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짜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공기템이 세 가지였었었죠? 자, 일단 발표와 준비와 독서 감상문. 발표가 뭐라고요?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발표라고요. 자, 발표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발표할지 그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발표를 잘 하고 싶다면 무엇에 철저해야 한다? 준비에 철저해야 된다. 누구처럼? 알프레드처럼. 발표하고 싶다면 알프레드처럼. 알프레드는 어떤 준비를 했었었죠? 일단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그쵸? 대왕고래가 뭐예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오늘은 하지 말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요. 더군다나 대왕고래가 노래를 또 한다니까 노랫소리마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철저한 준비가 알프레드를 발표 잘하는 친구로 만들었다. 예, 거저든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예,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템을 잘 기억하고 핵심을 보겠습니다. 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항상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있는 친구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잘하기 준비.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자신 있어 보이게 발표하는 방법. 그 말이 맞아요. 예. 아, 친구들이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잘 모르죠. 중요한 건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자신 있어 보일 수 있어. 뭐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 일단, 발표할 내용을 어떻게 보고, 미리, 거꾸로 쥐고자 하려고 그랬어. 미리 찾아봐야죠. 그죠? 발표하기 전에 미리. 그런데 그 미리가 언제야? 그 전날? 안 되지. 어떻게? 며칠간 여유를 줄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 여기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그러면 며칠 발표할 수 있는 날짜를 주죠. 그럼 그때부터 야금야금 날마다 조금씩 미리 발표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준비지. 네. 준비야. 말이 준비지. 사실은 노력을 하라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준비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요령이라는 게또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발표를 딱한번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4학년 때 발표했는데 5학년 때또 발표해. 그쵸?

그것도 두 번, 세번할수 있어요. 6학년 때또할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할 거라고 발표를. 어른이 되어서도 발표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보고 그 준비했던 그 경험이 나중에는 자기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발표 준비를 잘할수 있어서 이런 요령이 생긴다고요. 네.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노하우라 그러죠? 나만의 노하우, 요령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난 발표를 잘할 수 있어. 이런 게딱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한다. 예, 누구처럼? 알프레드처럼. 정리를 하는 거야. 대왕거래는 푸른색이다. 바다에 산다. 응? 노래를 한다. 뭐, 가장 큰, 뭐, 아니, 뭐, 덩치가 큰 동물이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니까. 네.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쭉써 내려가야겠죠. 명언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조금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 명언이라고 했죠. 예, 네, 선생님만의 명언. 선생님이 생각한 명언이야.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 조금 더 적어야 되겠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 이런 거. 이거는 준비해본 사람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어떡해, 어떡해. 나 긴장돼, 긴장돼. 발만 구르지 말고 준비해라. 알맞은 목소리 크기와 빠르기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예. 네. 선생님이 실제로 교실에서 많이 보는 유형이 바로 이거예요. 딱 들고 진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친구. 그러면 그건 발표는 아니죠. 발표가 뭐예요? 예. 널리 알리는 거야. 근데 나만 들을 수 있어. 그럼 안 되죠? 그리고요. 발자에 무슨 뜻이 있다고? 발. 발. 쏜다라는 뜻이 있어요. 쏜다. 활을 탁 쏜다. 뜻이 있어요, 진짜로. 활을 쏴. 그럼 어디로 쏴? 바깥으로 쏴. 이 표에는 바깥이라는 뜻도 있어요. 활을 쏘는데 어디로 쏴? 바깥으로 쏴요. 이 말은 뭐예요? 목소리 크기를 여러분이 잘 조절하셔야 돼요. 될수 있으면 큰 소리로 저 뒤에 있는 친구까지 다 들을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빠르기도. 나 혼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빠르기로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얘기하죠.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채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하고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로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발표를 하는데 나랑 친한 친구도 있지만 나랑 대면대면한 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나 어제랑 어제 나 쟤랑 싸웠는데 이런 뭐 다퉜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그쪽으로 안 봐.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를 보자? 예. 그 사람들 뒤에 벽을 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그래도 얼추 시선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줄수 있어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발표하는 사람이 우리 보면서 얘기하네. 예, 그런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친구들 눈하고 마주치는 거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친구 뒤쪽에 사물 안 봐도 돼. 예? 응. 아래쪽에 벽 봐도 되고. 바닥만 보지 마. 발표한다고 이것만 보지 마. 그러면 돼요. 네. 자,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어 보이게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을 찾아 발표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은 바로 뭘까요? 나와 친구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도 알고 싶다? 친구도 알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더 알아봐야겠네? 그러면 친구들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합니다. 뭘까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뭐 여러 가지 있죠. 앞에 나왔었던 뭐 너무 작은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기. 그다음에 발표 내용만 뚫어지게 보고 읽지 않기. 예. 그 주변에 듣는 사람도 얼굴 봐야 한다고 했죠? 너무 빠르게 얘기하지 않기. 예. 그러면 듣고 싶어지지 않아요. 너무 더더더더더 빠르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자, 자신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더 노력할 점을 생각하기. 사실은요, 요건 그 전에 집에서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럼 발표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바쁘신데? 나는 나 집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휴대폰 있잖아요. 예. 휴대폰으로 내가 시작하고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녹음을 해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봐요, 자기가. 내 목소리가 이랬어? 아마 이랬을 거, 이럴 거예요. 예, 그렇게 내가 발표하는 걸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볼 수 있어요. 녹화도 좋아요. 그리고, 난 누굴 보고 얘기하지? 예, 앞에다가 인형 같은 거 올다. 앞에. 곰 인형, 네, 호랑이 인형, 판다 인형 딱 놓고, 없으면 물건이라도 놔요. 그 여기 청중이다. 우리 반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보면서 발표하세요. 그거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그 전에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 전에 집에서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나 이거 생각보다 잘하네. 이건 조금 부족해. 여기 내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인데 역시 티가 나고 있어. 뭐 이런 거. 더 조사해보면 돼요. 내가 조금 더알수 있게.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한 자신의 다짐을 씁니다. 뭐,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해보면 좋아요. 네. 자,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정리할 때에는, 알고 싶은 점, 찾은 내용 출처를 함께 기록해야 돼. 출처가 뭘까요? 말 그대로, 나온 곳이에요. 나온 곳. 예. 나온 곳. 이 내용이 나온 곳이 어디야? 아니, 곳인데요. 네. 나온 것이 아니라, 가끔 이래요. 네.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곳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출처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에서 봤어요. 뭐, 사전에서 봤어요. 어떤 블로그에서 봤어요. 뭐, 지식 백과에서 봤어요. 뭐, 이런 것들. 자, 나온 곳.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발표를 처음 시작하는 말에서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자,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말. 발표를 처음 시작하는 말. 요거는 여러분 정해두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할 때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해야지? 이런 거. 그러면 조금 더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처음에 애들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먼저 하고,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감이 훨씬 덜할 수 있고요.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네. 자,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말에서 이건 정해두라고 했죠. 이때 주제를 제시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저는 대왕고래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뭘까? 코끼리인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할까? 주제에 관련해서 하면 좋은데,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중요한 내용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고, 눈을 크게 떠서,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면 좋다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놓고 잠깐 쉬어. 그럼 애들이 생각하겠지. 아니면 뭐 대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건 바로, 그러면서 살짝, 그건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네. 어때요? 쉽지 않아. 쉽지 않지. 근데 이걸 또 잘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왜 우리 쇼맨십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할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이야. 아주 가끔. 그런데 이거 연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 한다? 집중한다. 오, 그래. 대왕고래가 어떤 동물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기. 자신이 찾은 내용이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믿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한다.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는지 확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는지 확인한다. 이거 안돼 있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수 있냐면요. 자기가 조사를 했어. 예? 어딘가에서 뭐 베꼈든지, 뭐 아니면 누구한테서 들었든지 조사를 했어요. 그걸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고, 발표할 때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걸 딱 듣고 어떤 친구가 손을 딱 들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자, 저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낱말이 어려운 낱말이 하나 있었어. 그 낱말 뜻은 뭐예요? 물어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냥 베끼고 얘기하는 데만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누구도 모를 수 있다. 친구들도 모를 수 있다. 내가 궁금한 건 누구도 궁금할 수 있다. 친구들도 궁금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알아보고 이건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나도 궁금하니까. 그럼 더 조사하고 이건 무슨 낱말일까? 이거 무슨 뜻일까? 내가 모르면 친구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 말하자면 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예. 그렇게 썼는지 확인하라는 거고요. 독서 감상문으로 넘어왔습니다.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일단 써야겠죠? 자,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일단 제목을 씁니다. 네. 내용에 어울려야겠지. 독서 감상문. 내가 쓴 내용에 어울려야겠지. 그 다음에 책 제목과 책을 읽은 까닭을 씁니다. 책을 읽은 까닭입니다. 네. 두 번째는 책을 읽은 까닭. 요거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책을 읽은 동기. 동기가 뭐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동기, 내 친구 이름이 동기인데, 동기가 뭐예요? 동기란 얘기는 이유, 까닭,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자, 요런 거. 네. 너 여기 온 동기가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이 말이죠. 네. 자, 책의 내용을 쓰죠? 책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간다? 네. 등장인물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서명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럼 뭐 등장인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야기일 때예요. 줄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배경이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책의 내용이죠?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쓰게 됩니다. 자, 인상 깊은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했죠? 네, 기억에 남는 장면. 네, 기억. 네, 도장이라 그랬어. 도장. 내 머릿속에 도장을 꽉 찍는 거야. 아,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이런 거. 자, 기억에 남는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생각이나 느낌은요, 여러분, 국어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각이나 느낌. 그냥 따라다니는 말이다. 그냥 하나의 낱말처럼 그냥 외우세요.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또, 무엇을 쓸수 있어요? 뭐, 내가 깨달은 점. 내가 깨달은 점. 깨달음. 그 다음에 다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일단 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처음에, 혜엄이 기억나죠? 네. 혜엄이 읽고 책 쓸, 저 독서 감상문 쓸수 있고. 또 무엇이나, 그 뭐, 목 짧은 길인, 뭐, 지피. 예, 기억나죠? 뭐, 요런 거.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석봉. 우리 또 기억나지? 예, 갈등할 때. 그 갈등, 우리 공부하면서 한석봉과 어머니의 갈등. 너무나 유명한 갈등이잖아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이거 아주 유명한 대사라고 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랑 똑같아. 아주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이런 거, 그래? 나 국어책에서 이거 읽어봤는데, 그럼 정말 도서관에 가서 한석봉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럼 그런 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건 내가 독서 감상문으로 쓸 책을 정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나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과서 있잖아요.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 속에서, 이 위인이 나왔네. 그 위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그럼 책을 읽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일부분만 나온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내용을 알고 싶어. 도서관 가세요. 학교 도서관에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뭐, 국어 교과서에는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없다. 그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 다 맞춰서 샀을 겁니다. 구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에 일부분만 있네? 진짜 이야기는 어떤지 궁금해. 그럼 학교 도서관 가세요. 뭐, 그 다음에 사자마트,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 아, 사회에서 지도 보기가 나오네.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도서관에 있어요. 지도 보기. 이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 과학교과서에서, 와, 뭐, 화산에 대해서 배웠네? 아, 화산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더 알아보고 싶어. 어디 달려가? 도서관 가세요. 이런 관련된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문어 쓸책 정한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뭐 도덕책에도 어떤 위인이 나왔어.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 뭐 실화가 나왔어. 어? 진짜 있었더니. 거기에 대한 책이 있을 거라고요. 예.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음악가에 대해서, 작곡가에 대해서 다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가는 거야. 여러분이 안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교과서에 관련된 책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서 독서 감상문 쓰고, 고칠 점이나 보충할 부분 있는지 검사하고,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고쳐 쓴 독서 감상문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할 때에는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났는지,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는지,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는지 등을 확인해 뻥. 그러면 문제로 확인해 뻥. 자, 쪽지 시험입니다.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상 깊은 장면, 도장이 꽉 찍힌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해당하는 것두 가지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공감할 수 없어. 난 글쓴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이해했는지, 난 관심 없어. 이거죠? 예. 공감할 수 없는 장면. 이거는 인상 깊은 장면에 들어가지 않겠죠.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 아, 얘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쵸? 아니, 그 호랑이는 왜 나무 위에 자꾸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이, 그 동아줄을 왜 잡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장면은 인상 깊을 수밖에 없죠. 자꾸 질문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되니까.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장면. 이것은 자신의 공감과도, 예, 여기 공감. 공감이 뭐라고요? 함께 느낀다. 공감, 함께 느낀다. 예, 인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예, 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했고요. 다음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어디에서 어떤 책을 읽었나요? 저는 도서관에서, 흥부놀부를 읽었어요.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놀부는 똑 부러뜨렸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 무엇을 떠올리는 질문인가요? 책을 읽었던 경험에 동그라미 하였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세 가지 모두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말할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예, 듣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 듣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준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발표할 때 떠들지 마. 왜? 들어줘야지. 그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 딴일 하거나 떠들면 그건 아니죠. 그쵸? 듣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 알맞은 크기로 또박또박 말한다. 알맞은 무엇의 크기일까요? 네. 아주 쉽죠? 목소리. 발표할 무엇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라고요? 내가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해 말해 봅니다. 정리를 안 하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예, 왔다 갔다, 예, 혼란스러워. 자,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한다. 여러분, 답을 맞춰보세요. 자,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한다고? 아마 내가 알고 싶으면 친구들도 알고 싶을 거야. 뭐 이런 거.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써본다.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예,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네, 일단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을 써 내려가 봐야겠죠? 대왕고래는 어떤 동물이지? 나 대왕고래에 대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어디 살지? 어느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어떤 색깔이지? 뭘 먹고 살지? 어디 새끼는 몇 마리 낳을까?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은 점을 일단 써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사는 곳,

크기, 먹이,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네. 일단 알고 싶은 점을 막 그냥 써보는 거야.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써. 아, 써보니까 그래. 이건 사는 곳에 대한 거구나. 이건 크기에 대한 거고, 이건 먹이에 대한 거구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해요. 자, 이걸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죠?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해서 막 썼어요. 이걸 잘 정리해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발표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 나갑니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발표할 때 알고 싶은 점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예. 멸종위기 동물. 멸종은 아직 안 했지만,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 멸종위기 동물이죠?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이건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거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거. 예. 뭐, 몇년 전에 아주, 유명했었었죠? 뭐야, 팬더, 자이언트 팬더. 예. 기억나죠? 예. 자이언트 팬더. 이거 중국 독점이잖아. 그죠? 예. 이거 왜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키우기가 힘들어. 그죠? 얘는 대나무만 먹어. 그러니까 널리 퍼져서 살질 못해요. 그 당연히 살아남기 어렵죠. 예, 이런 동물들. 뭐 벵골 호랑이. 그죠? 시베리아 호랑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바다 거북. 대왕고래도 멸종위기 동물이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았어. 그냥 고래가 돈이 된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옛날에 막 1800년대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잡아 죽였단 말이죠. 끌고 와가지고 고기를 얻고요. 사람이 동물들을 죽이는 데는 예,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뼈를 얻기 위해서. 뼈 가지고 집도 짓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뿔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아주 안 좋은 거지만, 그냥,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기후위기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또 멸종하는 동물들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어요. 아, 알맞은 거 뭘까요? 먹이, 생김새, 서식지, 잎이 초록색인 까닭, 멸종위기에 처한 까닭. 뭐, 당연히, 가. 나. 다. 이건 아니죠? 마. 요렇게. 요거는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죠? 네, 요렇게. 자, 발표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바르게 확인한 친구. 내가 찾은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어. 아니죠? 주제에 관련 있는 것만 써 내려가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아래요.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은 뒤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요것을 표현한 글은 뭐라고 할까요? 독서 감상문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설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 여기 설명하는 글 있나? 이게 이건가 보다. 이런 친구는 없겠지.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종류의 글은 뭐냐? 요거다.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책을 읽게 된 까닭을 떠올린 친구 누굴까요? 독서 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봐야지.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제목이 내 마음과 같아서 읽어보고 싶었어. 자, 이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이 친구가 잘 지금 표현해내고 있고요.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책 내용 들어가야겠죠. 독서 감상문 제목 당연히 있어야겠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뜻이 어려운 낱말은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세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는 방법. 점검이 뭐다? 검사다. 예. 요거의 끝말잇기 같죠? 점검! 뚱뚱따. 검사! 뚱뚱따. 요렇게. 자, 점검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독서 감상문에서 고칠 점이나 보충할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 고쳐 쓴다.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무엇일까요? 제 글을 다 읽고 나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일까요? 생각하거나 느낀 점일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북2로 만나요. 안녕!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브르 박물관이 900만 되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테나 성당이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들어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 가지고 지금 전체를 붙여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 하나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 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슷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의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대구에서 밀양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십리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고울에서 저 고울 가는데

김종호 선생이 위대한 건 틀림없죠.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성격을 타협한 거한 지지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종호 선생이 자신이 다한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한 눈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정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호 선생님이 고산자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라서 사진을 찍고 난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 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그 지금 현재 안옥동 넘어 지반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6.4m 되는 자연석에다가 그 약 1700자의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광개토대왕이 얼만큼 위대했는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은 전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 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사터의 탑이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탑이 10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이 국중막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저 가만히,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배워볼까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에서 주연을 맡으신 허마이니의 주인공, 그 여배우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hile, For, During, 이제 헷갈리지 말자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헷갈리는 표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책을 펼쳐서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미리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Lights, camera, action.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Seven other movies followed.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s while starring as Hermion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They broke sales records all over the world.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She gained many fans.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0: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ights, camera, action 이라고 하면은 조명, 카메라, action 이라고 이제 이 촬영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를 알리는 PD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was released. Released라는 것은 원래는 release라고 하면 방출하다. 뭔가를 이렇게 슉 내보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1년에 슉 방출이 되었습니다. 방출이 됐다라는 것은 아, 영화가 어떻게 됐어요? 대중들에게 슉 개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반이라는 것이 발매가 되거나 혹은 개봉하다.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이 되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법사의 돌이 2001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Seven other movies followed. 그리고 7개의 다른 영화들이 따라왔습니다. 즉 해리포터의 또 다른 시리즈들,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따라서 개봉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 while starring as Hermione 라고 되어 있습니다. Emma Watson은 Emma는 grew up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장했냐면 in front of 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앞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에마는 자랐습니다. 어디에서 자랐냐면 앞에서 자랐죠. In front of cameras, 카메라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방에는 사실 카메라가 한 대 이렇게 딱 있지만 영화 촬영장에 가면 카메라가 아주 많겠죠. 그래서 여러 카메라들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While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 하는 동안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While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는 것이죠. Starring as Hermione. 헤르미온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헤르미온느죠. 그러나 영어로는 Hermione가 됩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로서 star이라는 것은 바로 주연을 맡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미온느 주역을 맡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에마 왓슨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연기하는 이 스킬들. 저의 연기 스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마 왓슨처럼요. 그래서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연기 실력도, 연기 기술도 improved. Improve라는 것은 이렇게 개선되다, 나아지다, 향상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 스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상되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During each movie, 각각의 영화 동안. 여기도 보니까 동안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도 점점점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릴 법한 그런 표현 세 개를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기 있는 while, 여기 있는 during,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 뭐, 동안에라고 하는 것이 fo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 3 years, 3년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세 가지 표현을 한번 확실하게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hile, for, during, 이제 헷갈리지 말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왜 헷갈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셋 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딱 바꾸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 while, for, during을 바꿔 쓸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이세 가지 표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아까도 보면은 그 책에서 아, while은 언제 쓰고 during은 그 during 뒤에 무엇이 나왔고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은 여러 번 접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걸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는 게이 혼란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while부터 보도록 할까요? while이라는 것은 여기에 제가 예문을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While I was studying, the phone rang.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울렸다. 자, 여기에서 동안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따라라라 전화가 울렸다라는 것이죠. While he was driving, he listened to music. He라고 가정해 볼까요? 제가요. 그래서 while he was driving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he listened to music. 빰빰빰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음악을 들었다. 자, 여기서 whil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I was studying이랑 the phone rang이랑 동시에 일어났다를 좀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ile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while 다음에도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즉, while이 쓰이면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while은 정리를 하자면 이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동안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아, 어떤 큰 소음이 났다. 뭐뭐 하는 동안에 a noise came. 맞죠? 어떤 소리가 들렸다. I heard some no I heard a noise. I heard some noi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 fo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 lived in Seoul for 3 years. 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 살았냐면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for도 뭐뭐 동안에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for은 약간 다릅니다. 아까 있는 while이랑은 다릅니다. for이라는 것은 뒤에 나온 이 기간 동안 지속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했다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He lived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그 첫날부터 3년 끝나는 날까지 쭉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도 한번 볼까요? She studied English for 2 hours every day. 그녀는, 맞죠? She, 그녀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공부했냐면 for 2 hours, 2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Every day, 매일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2시간 동안은 영어 공부를 두 시간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두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어 공부를 쭉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기간 동안 쭉 지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이 되었다, 계속이 되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for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for 다음에 문장이 나오지 않죠.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는 전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보니까 for 2 hours라고 해서 명사가 바로 뒤에 나왔죠. 전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du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uring은 무엇이냐면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쾅! 저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쾅! 뭔가 부스럭이라고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영화 동안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음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안에는 뭘까요? 아, 앞에 있었던 for가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요. She met many new friends during her vacation. 그녀는 만났습니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 자, during은 무엇이냐면요. during은 바로 뒤에 이 기간 동안이 맞는데 그 기간 동안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한번 발생했다.

0: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 기간 동안에 언젠가 탁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쭉 지속이 된게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영화 동안 영화를 보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내내 꽝, 꽝, 꽝 이렇게 소리가 난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한번 이렇게 쿵이라고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명칭이 있으면 그 동안에 중간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uring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She met many new friends during her vacation.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그녀의 휴가 기간이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가 있었으면 그 중에 뭐 한두 번 정도 혹은 한번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그 기간이 10일 내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during을 씁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 걸알수 있는 것은 그 바로 다음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Lights, camera, action.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Seven other movies followed.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s while starring as Hermion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J.K. Rowling의 해리포터 책들은 매우 어땠습니까? Successful.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자, 책이 원작이 너무나 재밌어요. 막 빠져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도 became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just as라는 것은 꼭 뭐뭐처럼 똑같이 popular 인기 있었습니다. They broke sales record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이것들은 이 영화와 이 책들은 깼습니다. 와장창 깨버렸다는 것이죠. 와장창 무엇을 깼냐면 sales record, sales라는 것은 바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판매의 기록, record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판매 기록을 와장창 부셔버렸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판매 기록을 부셨다는 것은 판매 기록, 신기록을 수립한 것이죠. 맞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인기 있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허마이오니, 헤르미온 역을 맡고 있는 엠마가 와,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엠마의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영화에서요. She gained many fans.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무엇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she gained. gain이라는 것은 얻다가 되겠죠. 그녀는 얻었습니다. 많은 팬들을 얻었습니다.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팬들이 늘어나니까 reporters, 기자들이 되겠죠. 기자들은 종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엠마를 인터뷰했습니다.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그리고 그녀는 출연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등장했다가 되겠죠. 어디에 등장했냐면 magazines, magazine이라는 것은 잡지가 되겠죠. 잡지들과 그리고 신문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막 읽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They broke sales records all over the world.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She gained many fans.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Improve. Improv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Successful. Successful.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Just as. Just as.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Gain.

0: Gain. She gained many fans. Magazine. Magazine.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반의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찾아봐야지, 궁금해야지 그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ppear, connect, agree라는 것이죠.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 나타나다. connect라는 것은 연결하다, 뭔가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다. agree라는 것은 동의하다.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이 동의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대말은 disappear, 나타났으니까 반대말은 사라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dis 같은 것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바로 appear이 나타나다 였으니까 disappear, 사라지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nect, 아까 뭐라 그랬죠? connect라는 것은 연결하다 였습니다. 그러면 연결했으면 그 반대말은 연결을 끊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disconnect를 씁니다. 이렇게 dis를 붙임으로써 아, 반대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말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in, o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this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완전 다른 단어로 반대말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this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agree라는 게 있습니다. agree는 무엇이죠? agree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의하다. 그럼 이 동의하다의 반대말은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난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맞죠.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agree 그리고 disagree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appear, disconnect, disagree, 사라지다, 연결을 끊다, 동의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 항상 반의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단어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대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과학 같이 공부할 시간이지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할까요? 우리 핵심 개념, 내용 정리한 걸 바탕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7쪽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2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이 만점왕,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자, 땅에 사는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땅 위에는 우리 소나 공벌레,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죠? 굉장히 귀엽게 생긴 벌레 친구였었는데요. 이렇게 만지면 공처럼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변하는 벌레가 있었어요. 우리 그 공벌레. 자, 이런 친구들이 살고 땅 속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나요? 바로 지렁이, 두더지. 자,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나 개미의 경우에는요, 땅 위에서도 살지만 땅 속에서도 사는 그런 땅 위와 땅 속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다리가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걷거나 뛰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는 동물, 지렁이나 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그런 동물들의 경우에는 기어서 이동을 하지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 날개를 이용해서 대부분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살펴볼 건 물에 사는 동물입니다. 먼저 물 중에서도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귀여운 수달이 있지요. 자, 수달은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갈퀴를 이용해서 수달은 굉장히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털로 덮여 있는 것이 우리 생김새의 특징이지요. 자, 우리 수달은 물속에서 이 물갈퀴를 이용하여 헤엄치기도 하지만요, 물가에서는 걸어서 이동하면서 생활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바로 다슬기입니다. 자, 다슬기는요, 아가미가 여러분들 있어요.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돼서 아가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슬기 특징을 한번 보면 정말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껍데기가 있죠? 그래서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슬기는 우리 수달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수달은 여러분들 다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물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 다리를 이용해서 수영을 하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다슬기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이동한다? 그렇죠. 기어서 이동하며 생활을 하지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 바로 바다에 사는 동물이에요. 자, 바다에 사는 동물에 우리 대표적으로 돌고래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습니다. 자,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있어요. 자, 우리 생선에는 지느러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부분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칠 때 방향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돌고래는 물속을 헤엄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건 오징어예요. 자, 오징어 하면 우리 다리가 먼저 떠오를 텐데요. 다리가 굉장히 많죠. 자, 오징어 다리가 몇 개일까요? 맞아요. 바로 10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오징어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징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짧은 다리, 다리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는 여러분들 좀 길이가 짧고 2개는 엄청 길어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오징어도요. 물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사냥을 할때이긴 2개로는 어떻게 하냐면 촥 하고서는 낚아챈다고 해요. 자, 낚아챈 다음에 나머지 8개, 그렇죠. 이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렇게 다리가 10개고 우리 오징어는 물속을 이 다리를 쭉쭉 펴가면서 이렇게 물속을 헤엄치며 생활을 하죠. 그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건 바로 갯벌에 사는 동물이에요. 자, 갯벌에 사는 동물에는 조개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자, 갯벌이라고 하는 곳의 우리 특징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 갯벌은요, 항상 바닷물이 차이는 곳이 아니고요. 어느 때는 바닷물이 차 있다가, 어느 때는 바닷물이 빠지면서 질퍽질퍽한 땅이 드러나는 곳을 우리는 갯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때에는 바닷물이 차 있으니까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개와 개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아가미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있거든요. 자, 피카소 같은 선생님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를 보면 우리 물고기 이쪽에 약간 뻐끔뻐끔 하면서 우리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우리 아가미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조개와 개는 아가미가 어디 있을까? 자, 선생님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조개를 이렇게 껍질을 보면 이렇게 조개가 까만색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 있고 조개살이 이렇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이 껍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살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실은 조개의 아가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는요, 이 아가미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고, 그리고 조개는 물속에 있는 굉장히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호흡을 하면서 이 작은 생물들을 빨아들인다고 해요. 빨아들여서 그걸 입으로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개도 아가미가 있어요. 어? 이렇게 생긴 거못 봤는데? 자, 개의 아가미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이 개의 껍데기를 열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드셔보신 적 있나요? 특히 간장게장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 보면, 자, 꽃게가 이렇게 있죠? 자,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마치 줄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요. 이게 여러분들 개의 아가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요, 이 아가미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숨을 쉰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개 같은 경우에는요, 물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물속에 사는 친구들은요, 이 아가미가 항상 젖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거품을 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몹시 화가 났을 때 우리 개가 마치 뽀글뽀글뽀글 거품을 내는 것 같다라고 할때그 관용 표현인데, 이 개가 거품을 내는 게 실제로 는 숨을 쉬기 위해서 거품을 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호흡을 하면서 이 나오는 결과였다라는 거참 재밌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동물에 관심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우리 아가미가 있다는 거 우리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개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고, 자, 우리 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죠. 갯벌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개는요. 다리가 없어요. 대신 조개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부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갯벌을 영차영차 기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 물에 사는 동물들의 이동 방법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지느러미가 있는 동물과 물갈퀴가 있는 동물들은 헤엄을 쳐서 이동을 하고요. 다리가 있는 동물은 걷거나 뛰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리가 없는 동물들 아까 살펴본 조개나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기어서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특수한 환경에 사는 동물들 살펴볼 건데요. 자, 사막에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는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자, 비가 적게 내리는 이곳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 바로 낙타가 있는데요. 이 낙타는 등에 혹이 있어요. 자, 이 혹에 여러분들 영양분을 여러분들 담고 산답니다. 특히 지방을 담고 산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착각한 친구 있을까요? 선생님도 옛날에 착각했었어요. 어떻게 착각했냐면 낙타는 물이 없어도 오래 생활을 할수 있대요. 왜? 이 혹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낙타의 혹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물로 먹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등에는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방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수분을 얻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막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속눈썹이 길고요. 콧구멍을 열고 닫을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막에는요 모래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막 중에서도 모래사막에서 더 그런데 그러면 모래가 막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우리 낙타도 굉장히 따갑겠죠. 그래서 이 속눈썹이 길어서 이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콧구멍도 닫을 수 있어서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콧구멍을 닫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막여우인데요. 사막여우는 여러분들 귀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귀가 커서 이 열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운 사막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고요. 털색이 모래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렇게 숨거나 사막여우가 이제 천적에게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귀 속에 털이 있다. 자, 이 이유는 우리 낙타처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막여우는 주로 밤에 나와서 생활하고요.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우리 북극곰과 펭귄이 있습니다. 자, 북극곰은요, 여러분들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요. 왜 두꺼울까요? 맞아요. 바로 북극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피부가 두껍고요. 그다음에 발바닥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북극곰은 발바닥이 넓을까? 혹시 생각해 본 친구가 있나요? 자, 그 까닭은 바로 설피라고 하는 이 옛날 사람들이 생활하던, 쓰던 이 도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설피는 여러분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의 형태라고 해요. 굉장히 넓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발을 갖다 대고서는 이렇게 눈 위를 걷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눈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극곰이 사는 곳도 눈과 얼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이 넓으면 오히려 이 북극곰의 무거운 무게를 분산,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펭귄은 깃털이 굉장히 많아요. 춥기 때문에 체온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눈 위나 얼음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악지형에 사는 동물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사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냥은 정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발굽바닥이 말랑말랑하다는 건데요. 이 발굽바닥이 말랑말랑해서 가파른 바위 위를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를 쉽게 피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다음으로 우리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동물의 특징을 본따서 우리가 생활용품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자, 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매, 독수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수리의 발을 보시면 굉장히 그걸 꽉 붙잡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거에서 우리 본따서 집게차라고 하는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을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문어의 다리에 있는 이 빨판 모양에서 흡착판을 여러분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의 발에 있는 이 물갈퀴 모양을 본따서 우리 물에서 수영할 때 신는 오리발이라고 하죠. 흔히 그 물갈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의 부드러운 곡선 모양을 본따서 고속열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열차의 이름이 KTX 산천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153쪽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렁이는요, 걷거나 뛰어서 이동한다. 여러분들, 지렁이가 걷거나 뛰어서 이동한다? 어우,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이상한데요. 자, 우리 지렁이는 여러분들 다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개미는 세 쌍의 다리가 있고 머리에 더듬이가 있다. 그렇죠. 자, 개미. 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디귿, 두더지 앞다리로 땅 파서 굴 만들어 생활하는 것 역시 두더지의 특징이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을 보면 다음과 같은 환경의 특징을 쓰는 문제입니다. 우와,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큰 얼음 덩어리가 있네요. 자, 우리 이 얼음 덩어리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빙하라고 합니다. 자, 이 빙하가 있고 한걸 보니, 굉장히 추운 지역이구나. 바로 극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이 극지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쵸,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 2의 환경. 2의 환경이 어떤 것이었어요? 굉장히 춥고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극지방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극지방에 사는 동물끼리 옳게 짝지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극지방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이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들, 대표적으로 북극곰과 맞아요. 펭귄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 북극곰과 펭귄은 이 극지방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북극곰은 피부가 여러분들 어땠나요?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추운 곳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우면 어떻게 하나요? 옷을 자꾸 껴입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북극곰도 피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추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펭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깃털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이유는 역시 우리가 겨울에 털 있는 옷, 털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털이 많으면 이 털이 따뜻한 공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 중에서 낙타와 사막여우는 어떤 환경에서 살까요? 그렇죠. 굉장히 덥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우리 사막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동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냥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 사는 동물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바위가 많고 절벽이 많은 이런 산악지형에서 사는 그런 동물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까치, 그 다음에 딱따구리 등의 동물은 아가미와 날개 중에서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까치와 딱따구리는 여러분들 새입니다. 새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날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 아가미와 날개 중에 어떤 것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날개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꼭 그러면 아가미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가미는 어떤 동물들이 가지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물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아가미를 주로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까치나 딱따구리는 어떻게 생활하나요? 그렇죠. 푸드득푸드득 날아서 생활하겠죠. 자, 그래서 날아서 이동한다, 날아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요, 6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있네요. 자, 똑같은 여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사는지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오라, 사는 장소가 다르니까 생김새도 여러분들 어때요? 아, 다른 걸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보면 사막여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시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막여우는요, 이 부분의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을 많이 배출한대요. 자, 이 부분에 털이 많이 있어서 모래바람을 잘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막여우를 딱 관찰했을 때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얼굴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 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막여우는 이렇게 귀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북극여우는 귀 한번 살펴보실래요? 귀 크기 어때요? 굉장히 작은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학자로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여우는, 아, 굉장히 더운 곳이어서 열을 배출하려고 귀가 크구나. 그러면 북극여우는 이렇게 귀가 작을까요? 그렇죠. 북극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추운 곳이죠. 자, 그럼 열을 뺏기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열을 내가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열을 보관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극여우의 귀의 크기는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처럼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자, 1번. 북극여우는 털이 많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어우, 굉장히 털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왜 털이 많을까요? 야, 역시 우리 친구들 동물 박사가 다 되었군요. 맞아요. 이 북극은 춥기 때문에 털이 많겠죠.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사막여우는 다리가 4개이다. 이거는 우리가 관찰해 보면 돼요. 세볼까요? 하나, 자, 이쪽에도 있겠죠? 둘, 셋, 넷. 자, 그래서 다리 몇 개? 4개. 맞습니다. 자, 3번.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귀가 작다. 맞아요. 귀 작아요. 귀 작은 이유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북극여우는 흰색, 사막여우는 모래색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은요, 주변 환경 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로부터 나를

자, 그 까닭은 우리 사냥의 발바닥이 어떻기 때문이냐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발굽바닥이 말랑말랑하면 도대체 왜 선생님 미끄러지지 않나요? 자, 얘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요. 바위 같은 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홈 같은 게 많이 패여 있는데, 자, 그런 곳에 말랑말랑한 발바닥이 촥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냥에 이 바닥이 말랑말랑하다는 특징이 들어가게끔 우리 친구들이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 1번. 수달은 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 아니죠. 수달은 몸이 털로 덮여 있습니다. 옳지 않고요. 2번. 수달은 주로 갯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이나 호수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죠. 3번. 수달은 매끄러운 피부로 숨을 쉰다. 아닙니다. 자, 우리 수달은요, 여러분들, 피부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지요. 자, 따라서 X고요. 자, 수달은 주로 강가나 호숫가에서 생활한다. 그렇지요. 자, 우리 8번 문제 정답 찾았습니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힌트, 강가에 산다고 합니다. 자, 강가에 사는 동물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자, 일단 강가에 사는 동물들 많이 있어요. 우리 개도 바다나 갯벌에 살지만 강에 사는 개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래, 물 근처에 다 사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네요. 아가미가 있다. 자, 아가미가 있다. 그럼 아가미가 없는 친구를 한번 걸러볼까요? 자, 아가미 없는 친구, 오리. 개구리. 자, 개구리, 오리는 탈락.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겠는데, 자, 다음은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나왔네요. 헤엄친다. 지느러미가 있다. 여기 있네요, 지느러미.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붕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11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동물 이름을 쓰는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림을 봅시다. 자, 우리 기역. 너무 귀여워요. 그쵸? 자, 우리 기역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거북이에요. 자, 거북이는 거북인데, 자, 우리 이 거북이는 어디에 사는 거북이에요? 바다에 사는 거북이에요. 그래서 동물 이름 바다거북. 네, 적어줄 수 있겠고요. 우리 니은 뭘까요? 우와, 우리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10개 있네요. 자, 우리 이 동물 이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오징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역 바다거북 니은 오징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11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바다거북이와 오징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둘다 어디에 살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물속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다리를 보면 우리 다리 개수가 거북이는 몇개 있어요? 그렇죠. 4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다? 10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찰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13번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12번. 위 물건 중 수리의 발이 먹이를 잡고 잘 놓치지 않는 그 특징을 활용한 물건을 찾아서 무엇을 써라?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은 집게차고요. 니은은 칫솔거리, 디귿은 물갈퀴입니다. 자, 우리 기역 집게차는 여러분들 어떤 것에서 따왔을까요? 맞아요. 기역이 바로 수리의 발모양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칫솔거리의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린 이것을 흡착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에서 따왔냐? 우리 문어의 빨판에서 따왔습니다. 문어 빨판이 굉장히 착 달라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물갈퀴는 여러분들 오리의 발에서 따왔죠. 자,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 기호 몇 번이 될까요?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의 답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외한, 자, 여기에서 답에 해당하는 물건은 기역이었어요. 자, 기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물건이 활용한 동물의 특징을 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칫솔거리에 있는 이 흡착판, 어떤 동물? 그렇죠. 문어에서 따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갈퀴는 여러분들 오리의 발에서 따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0: 그러면 이 각각의 동물에서 어떤 특징인지 우리 친구들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니은은 문어의 빨판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잘 달라붙는 특징을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의 오리의 발에 이 물갈퀴는 여러분들 헤엄을 잘칠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노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특징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생활용품에 활용한 동물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등산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산화는 언제 신나요? 그렇죠. 산을 올라갈 때 신습니다. 자, 산을 올라갈 때 근데 등산화를 왜 신을까요? 자, 우리나라 산을 올라가다 보면 막 바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막 흙이 축축해서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그 바위 같은 곳에서 쭉 미끄러지겠죠. 자, 근데 산에서 쭉 미끄러지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사람들은 등산화를 발명했는데, 줄이 아까 전에 산지에서 굉장히 잘 바위 같은 데를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 동물이 무엇이었었나요? 맞아요.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등산화는 이 사냥의 발바닥을 활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고속열차인데요. 우리 고속열차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고속열차에 KTX 산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자, 바로 고속열차는 산천호에서 따왔는데, 산천호는 굉장히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자, 근데 왜 따왔느냐? 우리 산천호가 물속에서 헤엄을 칠때이 물의 저항, 이것을 이겨내면서 아주 수영을 잘할 수 있거든요. 고속열차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공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산천어의 모양을 따왔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발톱칼은 여러분들 고양이 발톱에서 따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과학 14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자, 오늘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런 1번부터 3번까지의 예시처럼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 중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우리 동물들 특징 이용한 생활용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동물 개념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또 동물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전기와 관련된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전 문제 13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고난도 탐구 문제 8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신 실전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항의 연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직렬로 연결하느냐,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합쳤을 때 전체 저항의 크기 변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예시까지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개의 전구들이 연결된 장식용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회로를 보니까요. 전원장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구들이 모두 다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법을 우리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각각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 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1초 동안의 이 전하량은 당연히 모두 다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들이 지나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의 전류를 측정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니은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디귿, 전구 중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전구에는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직렬 연결의 특징 중 하나가 만약에 중간에 어디 하나라도 도선이 끊기게 된다면 완전히 이 도선 전체 전류가 다 흐를 수 없게 되어서 나머지 전구들에도 모두 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 나는요. 동일한 전구 A, B, C와 그리고 같은 전압의 전지들을 연결한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전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전구의 저항의 크기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동일한 전지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전압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이 회로에 제공되는 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는요. 지금 전구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는요. 전구가 직렬로 두 개가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을까요? 혹은 더 클까요? 작을까요? 자, 일단 A는 지금 전구가 하나지만 나에는 직렬로 지금 두 개가 연결됐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전체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맞아요. 당연하게도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왜죠? 마치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기회로 전체의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전기회로를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세기도 더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강함으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은 어떨까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A가 C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전압은 눈으로 딱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A는 지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전지를 이용했을 때 이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줄 때 이 물에 떨어지는 높이 차 있죠? 여기를 V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주는데 필요한 물의 높이 차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요. 두 개의 물레방아가 나란하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주는 높이 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의 회로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의 물레방아를 굴려줄 수 있는 이 전압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레방아를 굴려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전체를 합쳤을 때가 전체에 제공되는 전지의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디귿 볼게요. 전체의 저항은 가의 회로보다 나의 회로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연결된 저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저항의 크기 더 커짐으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기배선에 연결된 전기 기구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 지금 전원장치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전자 기구들에 모두 다 병렬로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거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요? 맞아요. 각각 따로따로 켜거나 끄도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전기 기구들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줄씩 병렬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전기 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우리 전압은요, 병렬 연결할 때 모든 곳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제공된다라고 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다잘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압의 크기도요, 모두 다 상관없이 그대로 220V 제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압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다른 전기기구 계속해서 전기 흐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이것이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었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게 되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었어요. 즉, 저항을 총 개수로만 따졌을 때 4개를 연결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든 겁니다. 병렬 연결의 개수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가 빠져나가면 전체 저항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 좀 헷갈려 하는데요. 전체 저항이 더 증가했으므로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세기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맞는 설명인 겁니다. 되셨죠? 자, 이 스위치를 열고 닫았을 때이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기배선에 전기기구들과 멀티탭, 그리고 누전차단기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각각의 멀티탭, 냉장고, 컴퓨터, TV, 이런 것들은 모두 다잘 보시면 두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전기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전차단기는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안에 보면은 차단기 딱 한쪽에만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요, 이 전체적으로 내 집안에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양이 너무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총 전류량을 측정을 해서 과도하면 차단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누전차단기는 가정용 전원에 직렬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멀티탭, 냉장고, 컴퓨터, TV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대요. 사실 이 모든 전자기기들에게 제공되는 전압의 크기는 220V로 동일하지만 즉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의 크기가 같지만 각각의 기기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다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구를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전류의 세기, 그리고 이 냉장고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류의 세기,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바로 방금 문제에서 이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추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병렬 연결의 개수가 늘어난 거니까 병렬 연결은 더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흐를 수 있는 길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류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전차단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연결하면은 전체 저항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딱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으므로 정답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전기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된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물론 딱한 가지 에너지 전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주된 에너지 전환이니까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찾아볼게요. 세탁기로 빨래를 한대요. 세탁기 막 돌아가죠?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 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한다. 배터리 나오면 무조건 화학 에너지고요. LED 전등으로 주위를 밝힌대요. 전등 빛을 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빛 에너지로 전환한 겁니다. 노트북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대요. 자, 소리가 나왔네요.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켰겠죠. 전기 난로로 집안을 따뜻하게 했대요. 열이 발생했네요. 열 에너지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시,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잘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18번 볼까요?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 둘의 개념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딱 잡아보자고요. 소비 전력은요, 그 전자 제품의 고유의 스펙이에요, 스펙. 1초 동안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먹는 애냐,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그래서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소비 전력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 내가 사용한 양을 고려해서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은 쉽게 말해 사용량, 실사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비 전력 단위는요, W라고 쓰고 와트를 사용합니다. 1kW는 2kW라는 뜻이 1000이라는 뜻이거든요. 1000W와 같습니다. 소비 전력의 정의는요, 1초 동안, 시간 기준이 필요하고

맞아. 1초 동안 전기기관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정확하게 맞고요.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냐? 이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사용한 실제 시간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1와트의 소비 전력을 가진 전자 제품을 내가 1시간 동안 사용해서 1와트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분 동안이 아니라 1시간이므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볼게요. 표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 지금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제품의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아, 선풍기는 1초마다 40와트의 전기를 소비하는구나. 그리고 형광등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55 정도. 전기밥솥은 5. 생각보다 크네. 1000와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누가 더 동일한 시간을 썼을 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에어컨, 전등, 컴퓨터 모니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구하래요. 우리 사용한 시간을 고려해서 실제로 내가 쓴 전기 에너지 양은 뭐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전력량이라고 했었죠? 그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쉽게 그냥 사용한 시간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자, 에어컨을 찾아보니까 소비 전력이 1200와트네요. 여기다가 1시간을 곱해서, 아, 내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은 와트시구나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선풍기를 3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선풍기를 보니까 소비 전력이 40이네요. 40을 내가 30시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1200와트시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와 서로 같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 30시간 쐬는 거랑 에어컨 딱 1시간 쐬는 거랑 지금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아, 이만큼이나 전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여름에 많이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니은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작대요. 자,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소비 전력 그 제품의 스펙이었죠? 자, 소비 전력 비교해 보니까 정말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더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디귿,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가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그림은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예시인데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딱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고, 진동을 한다? 진동도 움직임이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고요. 소리가 난다면 소리 에너지로 전환을 한 것이고, 빛이 난다면 빛 에너지로. 그리고 뜨거워진다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환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요. 스마트폰이 진동할 때 전기 에너지는 주로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진동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다라고 전환된 예시를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켜져 있으니까 빛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디귿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줄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배터리에 충전된 화학 에너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버려지는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난도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두 물체 A와 B를 서로 마찰하기 전, 그리고 후에 전하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마찰하기 전에는 둘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을
이루었었는데 마찰 후에는요.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하나 이동하게 되었네요. 따라서 A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B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마찰 후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전자가 A에서 B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항상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디귿 마찰 후에 B의 플러스 전하량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전기가 생성된 이유는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죠.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 전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자, 검전기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 검전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검전기 자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상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댈 때, 그리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댈 때, 이때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다 대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댄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완전히 전자가 막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인 건데, 그나마 있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네,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므로 좋아라고 하면서 가까운 쪽, 위쪽으로 막 끌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쪽에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몰리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더더욱이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벌어져 있었는데 플러스 전하가 더 강해지게 되면서 청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댑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자들이 싫어하면서 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이 금속 박들도 각각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자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중성에 좀더 가깝게 보충이 되는 겁니다, 전자들이. 그래서 밀어내던 청력이 좀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좀 오므라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요. 가에서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지고요. 나에서 오므라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전자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 나에서 금속박끼리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므라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니까 이 복잡한 현상도 다 모두 설명이 가능했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장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면 당연한 현상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한 쪽끝에 대전되지 않은 은박구를 이렇게 놓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대전자를 가까이 했더니 은박구가 끌려온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전자 이동을 설명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대전자를 갖다 댔습니다. 전자들이 싫어라고 하면서 청력으로 인해 B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전하를,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찬가지로 이 은박구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댄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은박구에 있던 전자들도 싫어라고 하면서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D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C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해볼게요. 기억!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맞고요. 니은, B 부분과 C 부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됐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은박구가 이렇게 가깝게 끌려갔던 겁니다. 맞고요. 디귿, 은박구 표면에서 전자는 C에서 D쪽으로 요 방향으로 밀려났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 나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중구난방하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전압을 딱 걸어주는 순간 전자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전자들이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전자와 반대 전하인 플러스 극이고요. A쪽이 마이너스 극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전류의 방향 물어보고 있어요. 전류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였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쪽이었습니다. 따라서 B에서 A임으로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B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나의 C와 D 사이에는 전압이 걸려있지 않다. 지금 전압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재질이 같은 세 도선 ABC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세 도선의 단면적이 동일하다고 할때이 길이 B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X축은 전압입니다. Y축은 전류죠. 전압이 커질수록 모든 도선 당연히 전류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그래프지만 기울기가 달라요. 그 원인은 바로 저항의 크기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전압을 걸어준다 하더라도,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을 똑같이 제공하더라도

더라도 결과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항을 지금 구체적으로 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항의 크기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고 싶은 이 저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메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메 법칙, i는 얼분의 v였죠?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r이기 때문에 이것의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 r은 i분의 v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오메 법칙으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abc 구해볼게요.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하나의 점 아무거나 찍어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RA는 그때의 전류값 15A 분의 1.5 볼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약분을 하면요, 10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0.1 옴이 됩니다. 자, 그럼 B의 저항값은요, 그대로 또이 점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요, 이번에는 10A분의 1.5V네요. 따라서 0.15옴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C의 저항값을 구해볼까요? 자, 이 점을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5A분의 1.5V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거 구해주면요. 이제 0.3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정수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각각 몇을 곱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각각 2대 3대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항의 비율은요, 2대 3대 6,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계산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전기회로에 연결된 전구에 전류계 그리고 전압계를 연결한 모습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전류계는 항상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전류계 측정값은 1A, 전압계 측정값은 5V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요. 가해회로에서 같은 전구 하나를 직렬로 또 하나 추가를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전지의 전압은 그대로 변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의 차이점은요. 이렇게 그냥 전구가 직렬로 하나 더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에 비해서 나가 변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항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어요? 직렬로 늘어났어요.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전체 저항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것과 같으므로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그럼 전구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연결했을 때보다 두개 연결하면요. 전류가 약해져가지고 불의 밝기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기 해석해 볼게요. 기억, 전압계는 언제나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연결 방법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나의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값은 1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에서 측정했을 때가 1A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1A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전구 한 개의 저항의 크기는 5옴이다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여기서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측정된 값 그대로 넣어주면요. 1A분의 5V이므로 아, 정말 5옴이 맞네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그림 가는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의 흐름 모형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물레 방아가 양옆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둘을 굴리고 있는 물의 높이 차, 즉 전기회로에 비유하자면 전압은 두 개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할 때 전압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전체 전류는 병렬 연결된 각 저항에 나누어져서 흐르죠. 맞아요. 우리 전체 이 물이요. 두 갈래끼리 만나게 됐을 때두 가지 길로 나누어져서 흐르듯이 전류도요. 전체 전류는 병렬로 연결됐을 때 각각의 저항에 나누어져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병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싹둑 끊어졌어요. 그래도 나머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계속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병렬 연결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거. 자, 이것은 각 물레방아에 떨어지는 물의 높이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답은 모두 옳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원에 연결된 멀티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집의 모습 같죠? 자, 그리고 이 표는 뭐냐? 그 각각의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 즉, 소비전력. 이 제품의 스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 건데요. 기억 보니까 전기기구가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에너지 양, 이것은요, 우리 전력량을 비교해보면 그 크기를 비교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그것은요, 바로 그 제품의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그냥 곱해줘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등은요, 15 곱하기 8 해서 120W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TV는요, 30분 2분의 1시간이죠. 따라서 100W시고요. 에어컨은 1200W시. 그리고 냉장고는 24시간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얘는 소비 전력이 낮은 걸잘 사는 게 중요한데요. 곱했더니 7200W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아, 정말 냉장고, 에어컨, 그 다음에 전등 TV 순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전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사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멀티탭에 연결된 TV를 제거했습니다. 자, 병렬 연결한 개수가 줄어들면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류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전압은 언제나 일정하므로 틀린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 198강. 자,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자, 우리가 월요일 날 배웠던 문법 사항들을 쓰기로 한번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영어의 각 영역들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부사 활용하기 해서 첫 번째 시간 자,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구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듣고 따라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자, 그런 순서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한국말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종종, 그는 종종 그의 차를 주차했던 장소를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어구들이 이제 여러분께 주어졌을 텐데요. 주어가 누구예요? 기둥이 뭐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둥이겠네요. 주어동사 목적어. 우리가 잊어버린다, 장소를. 이런 얘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라고 하네요, 제가. 돼지우리도 아닌데. 자, 우리가 아니라 그거.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소를 잃어버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종종만 여러분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종종은 이제 부사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들어가도 돼요. 혹은 문장 맨 뒤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 앞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넣을까 제가 결정을 하다가 이건 제 마음이니까,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동사 앞에다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으로 밀려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의 차를 주차했던 장소입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인지 자세히 수식하죠?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이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뒤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place 다음에 5번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말부터 먼저 재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종 잊어버린다. 장소를 그의 차를 주차했던. 이 종종은 often인데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걸 영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He often forgets the pla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예요? 아,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대목은 딱 하나예요. 장소 명사 다음에 where가 나왔다. 관계 부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왔겠죠?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차했다. 그의 차를. park는 명사로 공원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주차하다의 뜻도 있죠. 파킹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 문장은 깔끔하게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짓고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often forgets the place. 어떤 장소예요? Where he parked his car.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단어들이 조금 좀 어려울 뿐이죠. 자, 세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단위다. 어머나. 단위가 이거 세 개밖에 없네요, 지금. 말뭉치가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주어진 말뭉치는 영문으로 주어진 말뭉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이 뭐예요? 문장의 기둥. 누구누구가 뭐 했다? 세포가 단위다. 끝났죠? 자, 근데 단위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와 보호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는 the cel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is the unit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cell 같은 단어는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ce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작은 방의 개념이에요. 자, 특히 감옥처럼 이렇게 감옥의 그런 한 방을 우리가 수감실을 보통 cel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생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 세포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돼갖고 하나하나씩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의 세포가. 그래서 생물의 세포도 작은 방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cel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뜻인 것 같지만 아주 관련성이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휴대전화 뭐라고 해요? 셀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cell도 이거예요. 전기를 가두어두는 방이에요, 그게. 알겠죠? 요거는 지금 위치로 이어져 있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때요? 단위는 단위인데 구성되어 있는 단위.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지금 먼저 한국어부터 다시 한번 배열해 볼게요. 세포는 단위다. 어쩌고 저쩌고 한 단위다. 요렇게 지금 어순 구성을 재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포는 단위인데요. 어떤 단위입니까? All living, 모든 살아있는 organisms. 자, organism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여러분들께 어려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문에 등장을 하면 아래쪽에 중등 과정에서는 organism이라고 하고 유기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유기물 이런 뜻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무기물은 무생물이에요. 유기물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organisms라고 하면 자, 이것은 유기물, 유기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생명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여러분들께 어려운 단어네요. 자, 두 번째 consist인데요. 요거는 별표 세개 드릴게요. 자, consist라고 하는 단어는 자, 구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는 영단어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근데 consist는 무조건 자동사로만 사용됩니다. 자, 타동사로는 절대 쓰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법 문제로 종종 왕왕 출제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때꼭 자동사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되고요. consist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처음부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consist of A로 그냥 외워두세요. 뭐뭐로 구성되다. 자,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거의 만능 전치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나,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할 때, 재료 자리에 재료의 의미를 전달할 때 of를 쓸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이 쓰여요. 재료의 의미로도 of를 쓸수 있습니다. 자, consist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시당초부터 시작할 때 잘하시면 평생 편해요. consist of A. 아예 이렇게 외워두면 자동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자동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유기체들이 구성되는 단위다. 그게 바로 세포라는 거예요. 여기 지문 안에서 뽑은 그런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일부만 가능하다 그랬죠?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여러분께 뽑아드린 거예요. 여기는 보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선행사가 어때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중에 하나의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냥 which와 of로 쓸 수밖에 없고 관계부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들. 자, 정리 잘 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는 the cell is the uni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units입니까? 바로 which all living organisms consist o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뭐 내용이 가볍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우리가 머물렀던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호텔이 기념탑 옆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골격이 뭐죠, 여러분들? 호텔이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끝. 그러면 호텔 어디 있어요? 1번, 있었다. 자, was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건 어때요? 요건 지금 호텔을 자세하게 수식하는데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잠시 3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계사 절을 여러분들 2번 자리에 밀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는 여러분들 있다, 존재하다의 일형식입니다. 따라서 뒤쪽에 부사구가 붙겠죠. 이게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재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시겠죠? 그,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영단어 어구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The hotel.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Where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 문장이 맞을 거예요. 자, stay는 1, 2형식.

식으로 둘다 쓰인다. 일형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자, 브라질리아에서 우리가 머물렀었던 체류했었던 호텔이. 자, 단어는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Monument 라는 단어는 Monume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념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y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장소의 전치사로 쓰이면 옆에 뜻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좀 해볼까요? The hotel where we stayed in Brasilia was 어디서 써요? By the monumen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가능하실 거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아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골격이 뭡니까? 어머나, 이게 전체가 주어절이네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유다. 이게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이다는 아마 비동사와 보호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이 요 안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 이런 얘기인데요.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요 얘기가 지금 대절이니까 주어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번. 이유입니다. 바로 2번, 3번. 끝. 그러면 이유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또 형용사절이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4번이 되면 되겠어요. 재정리하시면 이렇죠.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게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요? 내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대절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절의 내용이 주어 동사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겠죠? 어떻습니까? No one told me the truth. 사형식의 구성입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the reason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why.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자, 어떤 절입니까? I didn't know the fact. 이건 뭐 문장 내용 되게 간단합니다. 당연히 why 이하에는 완전 문장이 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꽤 길었는데 뭐였죠? That. 사형식 문장이었어요. 자, no one told me the truth. 간단합니다. Is the reason why I didn't know the f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은 네 덩어리네요. 나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던 그날을 기억한다. 자, 뼈대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을. 끝.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에 자, 절이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문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억하죠. 그날을. 그리고 그날은 이런 날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영문으로 바꾸면 I remember the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the day 다음에 which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on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휘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 amus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중등 과정에서 amusement park는 필수 암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라고 하죠. 자, amuse가 원래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요. 거기에 명사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자, 놀이공원을 amusement park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which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which와 on을 우리가 한 단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when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를 관계부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봤으니까요. 자, 문장에 대한 내용 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y. 어떤 날인가요? 자, 바로 which.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on 빼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다섯 문장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봤잖아요.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0: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자, 따라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십시오.
1: He often forgets the place where he parked his car. The cell is the unit which all living organisms consist of. The hotel where we stayed in Brasilia was by the monument. That no one told me the truth is the reason why I didn't know the fact. I remember the day which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on.
0: So,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돌이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영어의 어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용어 하나하나까지 살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관계부사까지. 이제는 약간의 이제 포만감이 좀 느껴지고 문장을 보면 구조도 보이고 이제 이럴 때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자만심이에요.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겸손한 마음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전달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일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오늘도 필요한 복습들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2: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펭파.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도 듣고 신문을 보더라도 보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감정,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평가, 화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 표현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얼마짜리야를 결정하겠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감정평가라고 표현합니다.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비싸다고 연일 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 것일까? 또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 이걸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할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억입니다를 말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다. 뭘 근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제일 단순한 방법.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억짜리야.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2억 들어갔기 때문에 12억짜리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신축 비용이 10억이 뭐가 중요해? 시장에서 20억에 거래되면 그 20억짜리 아니야? 자, 이런 관점요. 자, 세 번째, 아파트하고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살때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팔 것을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사는 그 순간, 내가 이팔때 가격이 얼마쯤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지를 근거로 해서 가격을 구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것을 비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지? 시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은 얼마지? 수익성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한번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것을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문제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이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1회 때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거 찾아라.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블랭크. 어딘가에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가치의 삼면성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마샬의 주장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한 거죠. 이것을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논리적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회계학에서는 비용과 원가는 달라요. 원가가 훨씬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시장성은 이런 뜻이죠. 시장에 나가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에 나가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이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의 근거를 두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 방식들은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면 전체 가짓수가 6개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7개. 그래서 이것을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감칙에서는 이것을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액이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용성이라는

이때 합친 달을 쌓을 적자를 씁니다. 계산할 산자를 써서요.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계산한다. 적산. 그러니까 적산이 시그마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임대료 구한다. 그래서 적산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가법이라는 표현과 적산법이라는 표현이 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가액을 구하고 하나는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용어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가법이고 하나는 적산법인데 둘의 논리 구성은 동일하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치겠다. 비교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중요한 게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생각하세요. 그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연립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다세대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하고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얼마에 거래했습니까? 아,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 자, 다시 갑니다.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대로 갖다 쓰세요. 임대 사례 비교.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교 방식입니다. 오, 근데 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일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쪼갭니다.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가장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토지가 A라고 합시다. 이때 A라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C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표준지가 결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 3방식 중에서는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 수익 방식. 여러분, 시점상 따져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요. 내가 집을 샀다. 그래서 한 5년간 또는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까를 기준으로서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미래, 장래 수익이죠. 그런데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하죠. 할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 나눈다고 해요. 또는 환은. 할인, 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말합니다. 용어는 이상하죠. 어색하죠. 특히나 처음 접하면요.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죠.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기준 시점에 가액을 구하겠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을 분석하자라는 말입니다. 수익 분석법. 그러면 전체적으로 7방법을 보면 쭉 열거해 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연스럽게 정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블랭크 채우는 형태예요. 막 블랭크 채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방금 한 것처럼 가치의 3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을 좀 나눌게요.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하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열거한다면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방금 체크한 것이 모두가 시험 문제. 다 블랭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죠. 투입된 비용을 합쳤다. 적산했다. 적산. 적산. 적산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입니다. 관계 구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싶은 것은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가격을 알고 싶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합니다. 과거다 소급평가, 현재다 현황평가, 미래다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준 시점이 26년 2월이라고 전제합시다. 자, 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0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그렇다면 투입된 비용이라는 것은 준공 그때 당시 20년도에 투입된 비용일까요? 26년 기준 시점에 투입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일까요? 예. 준공 시점에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준공 시점에 A라고 하는 원재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아니죠. 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럼 물가 상승률 25%가 올랐더라. 그럼 1.25.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신축을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조달한다면 얼마나 발생하지? 이런 의미죠. 20년 그때 당시 준공 시점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만약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재조달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재조달원가.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세금물 가격입니까? 낡은 건물 가격입니까? 그렇죠. 세금물 가격이죠. 그러면 20년에 준공되고 기준 시점 26년인데 세금물 가격이 나와요. 그럼 안 맞죠. 요 기간 동안 감가된 것을 차감하면 그것이 이 건물의 적상가액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적상가액을 구해볼까요? 얼마 주고 샀느냐 필요 없는 정보야. 평가를 하려는 그 시점에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내가 가진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1억. 그동안 타고 다니면 3천만 원 감가. 그럼 적상가액은 7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했죠.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0: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조정한다는 조정.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시장가격의 조정은,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가중산술평균이라고 외웠다가 시험장에 또 이렇게 놓으면 또 함정이 툭 빠져요. 자, 첫 번째. 평균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지문에 가중이 나와야 돼요. 평균은 있는데 가중치가 없다? X. 그래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 이 지문에 4번에 가중산술평균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지문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틀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가중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우리 감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12조 3항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12조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 12조 3항이라고 했던 이유, 그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12조도 아셔야 됩니다. 1항, 2항, 3항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12조 1항에서는 주된 방식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주된 방식과 다른 방식을 조정하라고 돼 있고요. 근데 합리성이 없으면 사망해서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3방식 그러면 일단 출발점이 어디죠? 정확합니다. 가치의 3면성에서 넣어야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서 출발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도출되고요. 그 과정에 7방법이 나왔죠. 7방법 한번 함께 해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먼저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저희 중졸 검정고시가요, 사회와 그리고 역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 이번 시간 우리 사회를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졸 검정고시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하기 쉽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죠. 세계 기후 분포입니다. 먼저 한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온대기후, 건조기후, 열대기후, 고산.

규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어떤 규가 나올진 몰라요. 하지만 좀 출제가 자주 되는 거는 건조규 그리고 열대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한대규하고 냉대규는 같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칙한 거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우리 열대규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지구가요, 이렇게 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도달이 될 때요, 이 적도 부분 같은 경우는 입사각이 좁게 들어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극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퍼져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도 부근에는 이제 열대기후가 분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대기후, 자,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쾌펜이라는 사람이요. 쾌펜이 이제 기후 구분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열대기후를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건조기후는 B, 온대기후는 C, 냉대기후는 D, 우리 한대기후는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 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적도를 시작으로 적도에 열대기후가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분포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열대기후 보시면 일단 적도 부근이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어야 우리는 열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대기후도요,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열대 몬순기후, 열대 우림기후, 그리고 사바나기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열대 우림기후와 열대 사바나기후, 요게 두 개는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이 열대 우림기후 같은 경우는요, 비가 안 와도 항상 60mm 이상 옵니다. 그래서 최관월 60mm 이상 오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온도 높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울창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열대 우림 주변에는요, 열대 사바나 기후가 형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 야생동물의 낙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건조기후 보실 텐데요. 건조기후라는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건조기후가 되려면요. 첫 번째는, 자,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세계 평균 강수량이요, 900mm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00mm 정도 되죠. 그런데 강수량이 이제 500mm 미만이라는 얘기는 비가 굉장히 안 온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전제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극지역에 보시면, 이 극지역도 강수량이요, 500mm가 안 돼요. 그런데 극지역은 한대기후라고 부르고, 건조기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500mm 미만이지만. 그 이유가 바로 요거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야지만, 건조기후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건조기후는 사막기후가 있고요. 그리고 스텝기후로 구분이 됩니다.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요, 강수량이 0에서 250mm, 그리고 스텝기후는 250에서 500mm 사이에 강수량이 있으면 스텝기후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대체적으로 남북이 20에서 30도 일대에 부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좀 어려운 말로, 남해기선, 북해기선 부근에 형성이 된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온대기후인데요.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쉬우실 텐데, 요거죠, 포인트가.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기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를 이제 계절풍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가 좀 많이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러면은 강수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겨울 강수량보다 여름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50mm 이상이 여름철에 다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요. 이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이제 비가 안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지중해성에서는 수목농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목 농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포도나 올리브 또는 오렌지 코르크 나무를 재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인데요. 이 서한해양성 기후도 시험 문제 출제가 가끔 되죠.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는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1년 내내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 내내보다 강수가 고르게 내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영국 신사의 상징이 뭐죠? 바로 우산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해양성 기후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중위도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중위도예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온대기후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 그리고 18도 미만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온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냉대기후 볼게요.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고위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신기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요, 우리 구가 있잖아요.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냉대기후요.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분포를 합니다. 남반구에는 분포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게 특징인데,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남반구 같은 경우는 대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냉대기후 지역에는 타이가지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분포를 해요. 이 침엽수림이라는 거는 이파리가 이제 뾰족뾰족한 거죠. 그래서 이 침엽수림인 타이가지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제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요, 연질이에요. 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지나 펄프, 즉 종이를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대기후인데요. 한대기후는 이제 극지방이죠. 극지방.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툰드라 기후가 있고요. 그리고 빙설 기후가 있는데요. 자, 이 툰드라 기후가 짧은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끼가 자라고요. 그리고 이 이끼를 먹이면서 순록에 유목을 하는 지역이 바로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빙설 기후 같은 경우는요,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져 있어서 계속 얼음으로 얼려져 있는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누이트족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치족이라든지. 자, 이러한 부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가옥으로는 이글루가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는 무수목 기후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자, 이 무수목 기후는 두 기후대가 있습니다. 한대 기후하고요. 그리고 건조 기후대. 두개다 무수목 기후다라고 알아두시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의 의식주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식주. 어떠한 생활 습관이 나타나는지, 생활 관습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산 기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고산 기후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에서만 나타납니다.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만 나타나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적도는요, 즉 열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거의 안 납니다. 1년 내내 더워요. 그래서 요렇게 지형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의 어떤 지역입니다. 평지고요. 그리고 산이 있어요. 자, 적도 부근의 이 평지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30도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30도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요, 건조 단열 감률이라 그래서 이 공기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100m당 1도씩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00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평지는 30도잖아요. 그러면 2000m라고 하면은 몇 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0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쪽은 1년 내내 10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후대를 고산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다. 그래서 상춘 기후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세계화에 따른 문화 변화입니다. 자, 문화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서 하나 이제 문화 전파라는 게 있죠. 즉 외재적 문화 변동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적 문화 변동 그리고 외재적 문화 변동이 있는데요. 내재적 문화 변동 같은 경우는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외재적 문화 변동에서는 이제 문화 전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직접 전파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많이 오해들 하세요. 이 직접 전파라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면 다 직접 전파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문화를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용하는 문화를 다른 사회에 전파를 해줘야지만 직접 전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문화를 다른 사회에 전파해 주잖아요? 그럼 그건 직접 전파가 아닙니다. 이 간접 전파라고 봐요. 자, 아무튼, 이 직접 전파라고 하면은,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회에 자신의 문화를 전파하는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 전파가 되겠습니다. 종교 전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프랑스 천주교 신자나 그 신부님들이 갖고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죠? 직접 전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접 전파입니다.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류입니다. 한류. 요즘에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나라의 드라마,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환호를 하죠. 그 이유가 뭐죠? 간접 전파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극 전파인데요. 이게 자극 전파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자극 전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회가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예로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게 이제 백인이다라고 볼게요. 백인이고요. 자, 그리고 을이라는 게 뭐냐면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어요. 체로키 인디언입니다. 근데 이 체로키 인디언 같은 경우는요,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서 체로키 인디언들이, 오, 이거 알파벳 문자 되게 좋네.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고 또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좀 만들자라고 하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체로키 문자를 만들게 돼요. 체로키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자극전파 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즉, 자, 다른 문화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는 다른 문화의 자극을 얻어서 새로운 문화를 발명하는 현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보시면 문화 변용인데요. 자, 문화 동화,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에 대한 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 자, 먼저 우리 문화 동화 간단하니까 좀 볼게요. 외부에서 A라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존에 B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이랬을 때 기존 문화는 사라지고요. 새롭게 들어온 A라는 문화만 존재하게 되면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 병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A라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존에 있던 B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 A라는 문화도 존재하고요. B라는 문화도 존재한대요.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사를 하겠지만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천주교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도 있습니다. 같이 존재를 해요. 문화 병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 융합인데요. 자, A라는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B라는 문화하고 결합이 되는데 이게요. A라는 문화하고 B라는 문화가 섞여져요. 합쳐져서 새로운 C라는 문화가 발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A가 예를 들어서요. B 먼저 설명할게요. B가 예를 들어서 김치입니다. 김치. 자, 그런데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섞여서 김치 냉장고가 발명이 되는 거죠. 자, 또는 불고기가 있었어요. 피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고기 피자가 발명이 되는 현상을 바로 문화 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문화 갈등이 발생한 지역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언어 갈등, 종교 갈등 구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러한 갈등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언어 갈등인데요. 벨기에입니다. 자,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벨기에 언어를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남부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요,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언어 갈등 플러스 경제적 갈등이에요. 빈부격차가 좀 납니다. 이게 북쪽이 더잘 살아요. 이러다 보니, 자, 언어 갈등도 일어나고 경제적 갈등도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벨기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캐나다인데요. 우리 캐나다 하면 원래 영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캐나다의 퀘벡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근데 또좀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이 퀘벡주에는 여기가요. 우리 순상지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캐나다 전체에서 세금을 거의 절반 정도를 퀘벡주에서 분담을 합니다. 이러니까 퀘벡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왜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라고 하면서 언어 갈등 일어나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종교 갈등이 있어요. 많이 나오죠. 카슈미르 분쟁 지역이 있는데, 자, 먼저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파키스탄 옆에 여기 보면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캐시미어라는 섬유 있죠. 그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카슈미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은요, 원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도에 편입돼 있었죠. 그랬더니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분리 독립시켜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카슈미르 지역의 북쪽은요, 지금은 파키스탄 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인도 령이 돼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교 갈등이니까 우리 파키스탄은 뭐죠?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과 뭐죠? 인도는 뭐죠? 여러분들 힌두교죠. 자, 힌두교 간의 갈등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중동 전쟁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종교 갈등인데 어떤 종교냐? 자, 먼저 이스라엘이죠.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와 뭐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슬람과의 분쟁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 갈등까지 좀 봤고요. 다음 보시면 자연재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연재해 같은 경우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연재해 그 파트 좀잘 보셔야 됩니다. 지진도 봐주셔야 되고요. 쓰나미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먼저 황사입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성이 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편서풍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그런데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요. 황토 고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서풍에 따라서 먼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는 거죠. 어느 계절에? 봄이죠, 봄. 자,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 뭐, 기관지염이라든지 정밀기계 오작동, 그리고 안구질환,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성 저기압인데, 우리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는 태풍이죠, 태풍. 자, 태풍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열대성 저기압, 태풍하고요. 그리고 뭐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호우 피해랑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호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장마철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고요. 열대성 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는 장마 끝나고 영향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장마 끝나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인데 식량 자원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자원 있죠. 자, 먼저 식량 자원 같은 경우는 쌀, 밀, 옥수수인데 자, 이 세계 3대 식량 같은 경우 우리가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특징을 각각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쌀인데 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주로 재배가 되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쌀 같은 경우는요,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식이 뭐죠? 쌀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무슨 기후다? 계절풍 기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절풍이 뭐냐? 요거 잠깐 좀 볼게요. 이게 계절풍이 쉽게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여름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 이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더 뜨겁냐면 육지가 더 뜨겁습니다. 바다가 더 시원해요. 그럼 바다 쪽이 이제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바다 쪽이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이래요. 자,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육지가 더 추워요. 차가집니다. 차갑게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육지 쪽이 이제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바뀌면서 바람이 분다. 이것을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열대 계절풍 기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계절풍이면 뭐를 많이 재배한다? 쌀을 많이 재배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요쌀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곳에서, 즉 생산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소비가 다 돼요. 그래서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밀인데요. 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냐면요. 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와도 돼요. 쌀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900mm 이상 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밀 같은 경우는요, 500mm 이상만 오면 돼요. 건조기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농사를 질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도 됩니다. 날씨가 또 추워도 농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대륙 쪽 있죠, 신대륙. 신대륙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신대륙. 그래서 신대륙에서 어디로 이동이 많이 되냐면 구대륙 쪽으로, 구대륙 쪽으로 이동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옥수수입니다. 요게요, 요즘에 옥수수 같은 경우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옥수수가. 왜 모자르냐면 이게 옥수수는 사료작물로 사용을 합니다. 사료작물. 그래서 소의 사료작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에탄올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량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옥수수 하면은 세계 1위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식량 자원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작물 그리고 바이오에탄올 에너지로도 사용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에너지 자원 볼게요. 에너지 자원 보면은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언제 사용하고, 그리고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자, 이 석탄 같은 경우는요, 18세기 후반이죠. 산업혁명의 동력 자원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에너지 자원이고요. 이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고생대 지층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또는 고기수국산지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석탄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골고루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성이 좀 낮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요. 다음으로는 석유입니다. 자, 석유 같은 경우는 신생대 3기죠.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배사 구조. 배사 구조가 뭐냐면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배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가 일반적으로 요런 데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석유를 채굴을 하는 거죠.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차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석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석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동차 갈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얼굴 땡기면 화장품 바르죠. 화장품에도 원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프면 약을 먹어요.

깨도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 그리고 뭐 아스팔트, 고무,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석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천연가스입니다. 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화석연료, 셋다 화석연료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청정연료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청정연료. 왜냐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좋은 거죠. 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생대 3기에 같이, 석유하고 같이 매장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매장이 돼 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화의 이해인데, 이 사회화하고 재사회화가 있어요. 이 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사회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재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사회화가 잘못됐을 경우, 다시 배우는 게 바로 재사회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지위라는 건 이제 귀속지위라는 게 있고 성취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각각의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용어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 속성인데 여러분들 문화 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두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고졸에도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자, 문화의 속성에서 보시면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축적성이 있는데, 뭐, 공유성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건 자기 혼자만의 습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문화다라는 이야기고요. 학습성은 선천적인 건 문화가 아닙니다.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얻어져야지 문화고요. 전체성.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라는 게 전체성이죠. 그리고 변동성. 문화라는 건 시간 흐름에 따라 문화 요소가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문화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축적성입니다. 축적성이라는 거는 문화가 쌓이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문자죠. 문자에 의해서 문화가 쌓이는 현상, 축적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쉬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쉽기 때문에 딱히 설명은 드리진 않지만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기본권의 종류인데 이것도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를 쳐주시고요. 항상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행복 추구권이 있죠.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각각 특징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사회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우리 이론 편인데요. 지금부터 국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강은 조선의 경제와 사회문화 다쫙 모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론 편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국강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조선시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어느 왕때 무슨 일이 있었냐 혹은 사회시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또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와 사회문화는 어떤 분이냐면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후기가 있어요. 혹은 조선을 통틀어서 말하는 경우 있는데 흔치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서 이 태조 이성계부터 쭉 19세기 세종치기까지 쭉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교재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빠르게 핵심만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최근 기출문제를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개념에서 봤던 부분을 슉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예, 저희가 또 기출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에서 먼저 이제 경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토지 제도에 대한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제도는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사실 과점법이 무엇이냐, 혹은 직전법 관수화 급제 직전법 폐지가 무엇이냐 보다 사실은 여러분들 세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관수강급제가 성종 때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과점법이란 건 우선 여러분들 1391년 고려 말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양왕 때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쭈루룩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 토지를 중심으로 수조권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토지가 부족하니까 현직 관료에게만 주자라는 게 그래서 직전법이고 그게 세조 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우리는 한능검에서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성종 때인데 양반 관료가 이제 너무 심하게 이제 가져가니까 그래서 지방 관청에서 직접 이 조를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고 그다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국가가 토지를 확실히 좀 지배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는 게 관수 강급제인데 그게 성종 때다. 이게 중요하죠. 자, 한편 명종 때 들어서면 수조권제가 소멸해서 녹봉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과정으로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세 공납 보시면 되겠고, 전세에는 우선 기출에서 선지에 참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세종의 공법이라고 하는데 우선 세종의 공법 자체 할때요 세종 때다라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이 세종 때 여론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전분육등법은 이 땅이 되게 옥토냐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황무지냐라고 할 정도로 땅이 비옥토에 따라서 6등급.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연분구등법이라고 이게 많이 나오죠. 자, 풍흉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두는 요게 나오죠. 우리는 계속해서 볼건 뭐냐면 세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한편 공납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선 전기하고 있습니다. 공납이 박납의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등장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쌀로 걷어들이자, 거둘 수제 쌀미. 그래서 쌀로 걷자라고 했었다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앞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율곡이 배웠었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유성룡도 얘기를 해서 이미 유성룡이 나왔다고 했죠.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들 율곡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성룡이 나오는 건 뭐냐면 증비록 때문에, 증비록. 증비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증비록과 맞물려서 이 수미법이 나온 것도 있다. 유성룡이 주장했으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임꺽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명종 때 키다리 아저씨란 뜻인데, 키큰 사람 이런 뜻인데, 명종 때 여러분들 임꺽정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라. 의외로 명종에 대해서 참 많이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을사사화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종 알아두시란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 이번부터는 또 어떤 거냐면, 이번부터 이제 여러분들 문화인데요. 문화도 어느 왕때 무엇이 있었지를 보셔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도첩제가 있는데,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이에요. 국가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도첩제가 한번 태조 이성계 때 여러분들 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잘 나옵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별자리를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편, 경복궁과 사대문이 있는데 우리 경복궁 계속해서 정도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이고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육전이 있습니다. 요건 조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조준이나 정도전 둘다 급진파 신진사대부고 이 과점법을 이뤄냈던 사람들이지만 책은 다르다 구분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책이고, 경제문감이라는 책도 정도전 책이에요. 이건 재상제를 강조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가장 잘 나온 건 조선경국전인데, 의외로 경제육전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세계지도인데 이게 태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금속활자 개미자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한편 화차가 있습니다. 최혜산, 네, 그래갖고 화차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북선이 원래 태종 때 보면 태종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 소형 전투선으로 비거도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거북선은 딱 이순신 때 만든 게 아니라 태종 때부터 그런 거북선에 대한 기록들이 쭉 있다가 어떻게 보면 조선의 집단지성이랄까? 세대에 걸쳐서 그 아이디어 생각들이 있다가 이순신 때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더욱더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한편 세종대왕으로 갈게요. 세종대왕에서는 훈민정음으로 쭉 나오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강행실도 참잘 나오고요. 월인천강지곡도 나옵니다. 네, 월인천강지곡.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고려사하고 고려사 전료가 있습니다. 역사선대. 역사선 제가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쵸? 그랬는데, 김종서 등이 중심돼서 여러분들 육진을 개척한 그, 여러분들 김종서가 있는데, 고려사. 고려사는 그래서 기전체다. 인물 중심이란 거죠. 인물. 자, 그 다음, 문종 때. 세종의 아들 문종 때, 예, 완성됐다라고 해서 고려사 전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팔도도가 간혹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정상 내편은 뭐 여러분들 워낙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자경루, 물시계, 앙불구, 해시계, 추국이, 혼천이, 간이 쭉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간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간보. 악보예요.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박연하면 세종이고, 악학궤범 나오면 성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연이 악기를 개량했다라고 하는 거 세종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여민락을 작곡했다는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제로 기출해 보시게 되면 힌트가 하나만 있지는 한 힌트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어느 왕이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힌트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인자가 있다. 금속활자 말씀드렸던 부분, 식자판 창안까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포 관련된 총통 등록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왔죠, 그쵸?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건 어려운 별표. 자, 그다음 신기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태종 때는 화차고 세종 때는 신기전. 그래서 로켓 추진형 화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신기전은 세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문종 때에 대한 걸로 나오는 것 중에 전쟁사를 담은 동국병감이 있다. 의외로 문종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다. 다만 문종 나오면 진짜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현재까지는 주로가 세종이냐 아니면 성종이냐 이 정도였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렵게도 문종이나 최근에 이제 세조가 나왔기 때문에 문종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향약집성방 앞서 있었는데 의방유치가 등장하죠. 이것도 세조 때입니다. 의학사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 때로 갈게요. 세조 때. 자, 먼저 강경도감이 나오는데, 강경도감에는 기출도 나왔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원래 그 석보상절이 있습니다. 석보상절도 나올 수 있고 강경도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쓸 건데, 석보상절과 강경도감 다 원래 나오는데, 다만 석보상절은 수양대군일 때 만들었어요. 요게 기출자료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동일이니까, 다만 수양대군 때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불경을 번역하는 관청은 여러분들 도감이란 건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 있었던 임시 관청을 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도감 나오면 세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기는 조선 후기인 거고 여러분들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나올 수 있는데, 양성지라는 사람이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놨고요. 자, 그다음 동국통감과 경국대전은 편찬을 시작했지 실제로 완성된 건 성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것보다는 여기 성종으로 와서 기억해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들이 여기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동국통감을 왜 제가 세조 때 써놨냐면, 세조가 결국에는 단종을 이제 없애면서 본인이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본인 입장에선 나한테 정통성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단군의 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실제로 완성된 건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종 때 삼강행실도가 있으면 성종 때 국조오례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 교재에다 지금 딱 이렇게 여러분들 예, 써놨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국가의 나름대로 어떤 의례, 나름대로 어떤 의례를 정비했다라면 국조오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설은 동국여지승람이 있고, 음악으로는 악학개범 또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한편 금량잠록이 어려운데 예전에 선지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예, 강희맹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량잠록 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가 성종 때라는 거예요. 자, 한편 동문서도 앞서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동국통감과 경국대전이 편찬됐다 이러면 성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종인데 중종에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 아동교육 관련해서 예, 요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종 보시면 되겠고, 조선 중기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중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백운동서 나오죠. 주세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세붕이 최초로 서운을 만든 건 중종 때고, 이게 이황에서 사액서운으로 받게 돼서 소수서운으로 받은 건 명종 때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한번더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종이 계속해서 눈에 밟힙니다. 명종을 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방역지도 어렵다. 네. 그다음 보우를 등용했다. 승려예요. 그다음 기근을 대비해서 구황찰료라는 책. 여러분들이 함께 명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종 때 여러분들 을사상하까지 기억하시면서 이해해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재 97쪽에 있는데 여기 지금 조선 후기예요. 자, 이제 조선 후기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수지 체제가 변하는데 세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원래 이런 거죠. 원래 전세. 그다음 공납이 있었다. 그다음 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원래 조선 전기의 전세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종의 공법하면서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법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농토가 황폐됐기 때문에 인조는 그냥 전세 정액해라고 해서 액수를 고정해요. 그래서 4두 혹은 4에서 6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의 어떤 풍흉에 있었던 연분 9등법 이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인조를 알아두셔라 말씀드리고, 대동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광해군 때라고 봤었는데, 그러다가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완성됐다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결당 12도 나오고, 여기서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인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 때 공납에 문제가 있어서 박납의 폐단이 있었고, 쌀로 걷자고 했던 율곡이해하고 그다음 유성룡이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광해군 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균역법이라는 건 원래 군에 가야 되는 건데 대신 이제 군포징수로 바뀌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영조 때 그냥 1년에 한 필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1년에 두 필씩 걷던 걸한 필로 징수하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류층의 선무군관포가 징수되는 게 자료에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균역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우리 조선 후기로 갈 건데요. 조선 후기 보시면, 네. 조선 후기 보시면, 이제 농업의 발달과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로 넘어갈 건데, 모내기가 나오죠. 모내기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선 후기의 변화 모습, 변화상, 변화 모습으로서 네, 여러분들이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좌라락 그와 같이 이제 쭉 변화 속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작도 나온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견종법도 시행됐고 밭농사라고 해서. 그래서 밭고랑, 이랑이 아니라 고랑에 파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래서 사실 거의 한 1, 2점 정도짜리로 굉장히 쉽게 나오는 부분,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그 다음 외래 작물, 고구마, 감자, 고추, 담배 등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공업과 광업 발달도 조선 후기에 참 발전 많이 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나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요거 민간 채굴 허용이라고 나오는데 설점 수세제라고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덕대가 등장하는 거는 조선 후기 현상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광산 경영에서 경영 전문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조선 후기의 변화한 사회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얼이 나오는데 원래 서자와 얼자 나누죠. 그렇죠? 이렇게 서자하고 얼자가 있는데 근데 첩인데 목에 엄마가 예를 들어 평민이면 그 자식은 서자가 되고 그다음 엄마 목의 쪽에서 이제 천민이면 얼자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게 그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서자 얼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통 서자라고 불러요. 홍길동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고 또한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관직에 진출한다. 특히 이제 영종조 때 이제 서얼 등용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한능검에서 나오는 문구 바로 이 부분이죠. 청료직 진출 허용 요구하는 집단 상소가 있었다라고 하죠. 청료직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노른자리라 할수 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권한이 많은 그 관직에 서울도 진출하고 싶어요. 그걸 허용해 주세요라는 상소 운동 혹은 통청 허용해 주세요라는 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정조 때 보면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자, 이 사람들 다 서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규장과 검소관으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 기술직 중인, 네. 기술직 중인이 대규모 소총 운동을 철종 때 했다. 이거 철종 때 했다 알아두시고, 그런데 실패했다. 하지만 철종 때인 거 알아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노비의 신분상승이 있다. 그래서 군에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납속을 통한 합법적 신분상승 아니면 도망을 간다. 그래서 도망간 노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드라마적으로 추노도 있긴 하지만 우린 추세라는 용어를 알아둬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조 때 우리 준천사도 배우고 막 했지만 노비 종모법 그래서 엄마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평민이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 순조 때 공노비 해방이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순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유박해 말씀드렸고 공노비 해방 1801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최근에 이 천주교 부분 아까 순조 때 같이 해서 나오는데 자, 우선 천주교 나오는데 17세기 연행사를 통해서 학문으로 수행했다. 그 연행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청으로 가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8세기 주로 남인 계열이 수용했고요.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인. 자, 그 다음 신의 박해가 있고 신유 박해가 있는데 둘이 되게 헷갈려. 그쵸? 둘다 신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신의 박해에서는 여러분들 윤지충이 나오고, 신유 박해에서는 여러분들 정약전 정약용. 특히 정약용 기억하시면 되겠다. 나오고, 또 하나 신유 박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황사형 백서. 그래서 중국으로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황서영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혹시 몰라서 신의 박해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유 박해는 다시 한번 순조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세도 정치기에 말씀드렸던 자, 순조 때 홍경래는 아니고 철종 때 임실농민 봉기 구분하시면 되겠다. 특히 홍경래나는 여러분들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데 한때 청천강 이북을 장악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근거지였던 정주성 이거 알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실농민봉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 백낙신이 나왔다. 백낙신의 수탈 이러면 무조건 임실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진주 말씀드렸는데 단성도 있다. 그러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핵사가 우리가 이제 근현대에서 들어가면 동학농민운동 때 나올 건데 안핵사 이용태로 나올 건데 안핵사가 동학농민운동 때만 등장한 게 아니다. 이미 임실농민봉기 때부터 안핵사라고 있어서 안핵사라는 건 어떤 지방에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빠르게 보낸 특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안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핵사가 동학농민운동 때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박규수. 그럼 여러분들 또 박규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개항개항이 때 박규수가 나올 거다. 근데 이미 철종 때 이렇게 안핵사로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셔라 말씀드리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거 요것도 여러분들 철종으로 철종하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백낙신, 박규수, 삼정이정청 다 철종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양명학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한능검에서 양명학은 정제두가 나오고 오답선지로 참 많이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 중종 때 서경덕 학파 종친들 사이에서 연구됐다. 그런데 이황이 이 단어를 비판했다. 요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황이 성리학자니까 양명학을 이단으로 비판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막 이단 나오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크리스도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황이 이황 알아두시고 양명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양명학은 원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왕양명을 따르는 그 학문이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이에요. 자, 한편 근데 이 왕양명 양명학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되게 뭐랄까 주관성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르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학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양명학에서 뭐라 하냐면, 평민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다만, 현재까지는 여기 정제도가 나온다. 그러나 제가 이황도 강조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쭉 가서 이제 실학에 대한 부분으로 갈 건데요. 실학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중농학파, 농업을 중시하는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상학파 혹은 이용후생학파, 그래서 상업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누시면 되겠고, 보통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능검 보시면 주로 여러분들이 이익과 정약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익은 송호사설, 그 다음 과구록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과구록 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익학파가 형성되는데 안정복, 정약용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이익한테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이익의 학문이 맞아서 이익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주시고 안정복은 역사가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익학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익은 직접적으로는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토지를 제한한다, 한정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전이 나옵니다. 영업전은 팔면 안, 사고 팔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여섯 가지 폐단을 지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의외로 성호 이익은 굉장히 백과사전적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했고 우리 역사 체계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안정복 같은 지자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복은 동사강복이라는 책을 또 남기기도 하는데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정약용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정약용은 현재까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표 2서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1표, 경세유표를 갖고 왔고, 2서, 목민심서하고 흐뭇심서가 나오는데, 간혹 한능검 심화편에서 흐뭇심서가 나왔다. 법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전론과 정전제를 주장하는데 이것보단 여러분들 배다리 설계나 거중기 제작에 대한 부분이 좀더더이 한능검에서 좀 보이고요. 우리 역사 지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약용도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아방강력과 하나 말씀드리고요. 요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요게 어렵게 넣어주겠어요. 종두법을 연구했다. 누구와 함께? 박재가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정도에서 배울 때 정약용과 박재가 완전 다르게 배우는데 둘이 공동 연구를 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홍역을 연구하면서 마가회통을 저술했다. 의학적 지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학론에서 성리학의 폐해를 지적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진짜 정약용이 어렵게 나오면 오학론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학론만 주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상주의 이용후생 쪽인데, 상공업 발전을, 그리고 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던 쪽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우서의 유수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핵심적으로는 우리 세 사람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잘 아니까, 기본적으로 양반전, 허생전, 호질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홍대영의 의산문답이 최근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전론과 무한우주론 나오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 박재가는 북학의를 주장하는데 아까 정약용과 공동 연구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여기 생산을 자극하기 위한 소비를 권장했다. 그래서 소비를 우물로 부위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돼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국에 되게 많은 게이 부분이에요. 지리 언어 백과사전에서 되게 많아.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아까 양성지에 대한 얘기 했었죠? 양성지에 동국지도가 있는데 정상기의 이 동국지도랑 구분해라. 어떻게 구분하냐?

선지로, 오답 선지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선지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신경준 가리고 훈민정음 운해 보면 이거 조선 전기인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조선 후기. 유희의 언문지 보시면 되겠고 우리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했다. 이해봉의 고금성림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두 진짜 어렵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백과사전 쫙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익의 송호사설, 그 다음에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가 있는데 최근에 요게 이덕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규장과 검소관.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출신 이덕무. 그래서 청장관 전서 하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요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보다 현재까지는 많이 나온 건 영조 때 국가적으로 역대 문물을 정리했던 동국문헌 비고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영조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나온 거 하나 바로 정약전. 그럼 여러분들 아까 뭐 나왔죠? 신유마케 하면서 제가 정약전, 정약용 밑줄을 같이 그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순조 때.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약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자, 정약용 형이고요. 자, 자산 어부가 있고 최근에 영화도 되기도 했었는데 흑산도다. 제가 왜 흑산도에 밑줄을 그었냐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가 있다. 그래서 자산어부는 흑산도에 대한 이때 당시 흑산도 유배 중에 이 지역을 둘러싸 있었던 여러 해양 생물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어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유배를 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어부 정약전까지 알아두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중에서 의외로 조선 후기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어느 왕으로 관련돼서 혹은 신유박해 관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제가 빠르게 정리하는데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재마의 사상의학, 우리가 태음일이나 태양일 했을 때 이재마 조선 후기 동의수세 본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임원경제지가 최근에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조선 후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서민문의 발달부터 조선 후기 현상이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여러분들 시사, 중인층과 서민층이 이렇게 시인 동호회를 결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세왕의 서양화 기법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사 김정희 혹은 완당 김정희 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한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가 유행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부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도 듣고 신문을 보더라도 보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감정,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평가, 화폐 가치를 부여한다. 다시 표현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한 후에 얼마짜리야를 결정하겠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감정평가라고 표현합니다.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비싸다고 연일 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 것일까? 또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 이걸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할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억입니다를 말을 해야 될 테니까 자,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다. 뭘 근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제일 단순한 방법.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억짜리야.

아파트를 신축할 때 비용이 12억 들어갔기 때문에 12억짜리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신축 비용이 10억이 뭐가 중요해? 시장에서 20억에 거래되면 그 20억짜리 아니야? 자, 이런 관점요. 자, 세 번째, 아파트하고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살때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팔 것을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사는 그 순간 내가 이팔때 가격이 얼마쯤 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지를 근거로 해서 가격을 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것을 비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지? 시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은 얼마지? 수익성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한번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것을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문제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이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1회 때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거 찾아라.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블랭크. 어딘가에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가치의 삼면성은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마샬의 주장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한 거죠. 이것을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논리적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회계학에서는 비용과 원가는 달라요. 원가가 훨씬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시장성은 이런 뜻이죠. 시장에 나가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 수급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에 나가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이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죠. 비교, 비교.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의 근거를 두어서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랬으니까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 방식들은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임대료,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면 전체 가짓수가 6개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은 토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7개. 그래서 이것을 7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감칙에서는 이것을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액이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용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용성은 이런 논리죠.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재료비도 들어갔을 거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고, 경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것.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한 것이 부동산의 가액이다. 모든 비용을 시그마 한 것. 자, 이때 합친다를 쌓을 적자를 씁니다. 계산할 산자를 써서요.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계산한다. 적산. 그러니까 적산이 시그마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쳐서 임대료 구한다. 그래서 적산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가법이라는 표현과 적산법이라는 표현이 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가액을 구하고 하나는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용어를 동일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가법이고 하나는 적산법인데 둘의 논리 구성은 동일하다. 투입된 모든 비용을 합치겠다. 비교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중요한 게요.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생각하세요. 그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연립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다세대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하고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얼마에 거래했습니까? 아,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 자, 다시 갑니다.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대로 갖다 쓰세요.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교 방식입니다. 오, 근데 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일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토지를 1제곱미터로 다 쪼갭니다. 토지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집값 수준을 가장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 토지가 A라고 합시다. 이때 A라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C라고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표준지가 결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 3방식 중에서는 비교 방식에 해당한다. 수익 방식. 여러분, 시점상 따져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요. 내가 집을 샀다. 그래서 한 5년간 또는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까를 기준으로서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미래, 장래 수익이죠. 그런데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하죠. 할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 나눈다고 해요. 또는 환은, 할인, 환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말합니다. 용어는 이상하죠. 어색하죠. 특히나 처음 접하면요. 근데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죠. 장래 수익을 환원시켜서 기준 시점의 가액을 구하겠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을 분석하자라는 말입니다. 수익 분석법. 그러면 전체적으로 7방법을 보면 쭉 열거해 볼까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연스럽게 정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블랭크 채우는 형태예요. 막 블랭크 채우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방금 한 것처럼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을 좀 나눌게요.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하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만 열거한다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방금 체크한 것이 모두가 시험 문제. 다 블랭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죠. 투입된 비용을 합쳤다. 적산했다. 적산. 적산. 적산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입니다. 관계 구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가격을 알고 싶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능합니다. 과거다, 소급 평가. 현재다, 현황 평가. 미래다, 조건부 평가,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준 시점이 26년 2월이라고 전제합시다. 자, 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0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그렇다면 투입된 비용이라는 것은 준공 그때 당시 20년도에 투입된 비용일까요? 26년 기준 시점에 투입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일까요? 예. 준공 시점에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준공 시점에 A라고 하는 원재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0만 원 이렇게 사용하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아니죠. 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럼 물가 상승률 25%가 올랐더라. 그럼 1.25.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신축을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조달한다면 얼마나 발생하지? 이런 의미죠. 20년 그때 당시 준공 시점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만약에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재조달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게 재조달원가.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 가격입니까? 낡은 건물 가격입니까? 그렇죠. 새 건물 가격이죠. 그러면 20년에 준공되고 기준 시점 26년인데 새 건물 가격이 나와요. 그럼 안 맞죠. 요 기간 동안 감가된 것을 차감하면 그것이 이 건물의 적상가액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적상가액을 구해볼까요? 얼마 주고 샀느냐 필요 없는 정보예요. 평가를 하려는 그 시점에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내가 가진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가 1억. 그동안 타고 다니면 3천만 원 감가. 그럼 적상가액은 7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했죠.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수중에 10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돈 가지고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할까? 아니면 이걸 은행에 맡겨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만약에 이자를 받고 있을까? 지금 고민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은행에 투자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자를 받고 살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거예요. 주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대료 얼마 받을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은행에 맡겼더라면 3%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는 10억 투자했고, 3% 수익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했고, 여기다가 은행에 맡겼더라면 재산세 나갈 필요도 없고, 그죠? 은행에 맡겼더라면 유지수습비 들어갈 필요 없는데, 주택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니까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들을 합친 것, 그게 적산 임대료입니다. 10억 기초가액, 3% 기대율, 필요 적용비.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죠? 논리적 관계를 따져볼까요? 사례를 선택했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 사례가 대상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다 보니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대요. 그럼 그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얼마지? 특수한 사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3년 전에 거래되었고, 3년이 지난 기준 시점의 가격을 알고 싶고, 뭐가 안 맞아요? 시점이 안 맞죠. 물가 수준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일치시킵니다. 그걸 시점 수정. 하나는 수도권에, 하나는 지방에, 지역이 안 맞죠.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5년 된 건물, 하나는 10년 된 건물, 개별적인 조건이 안 맞죠. 그럼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뒤에 치라는 단어는 수치, 계산 문제라서 이거 갖다 붙인 거고.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비중가액,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다. 그럼 출발은 사례에서 출발해야죠. 사례가액의 사정보정, 그리고 이 뒤에는 무엇이 놓든 상관없어요. 이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가액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면적 보정. 계산에서는 면적 보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도 똑같아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준임대료는 사례 임대료 곱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가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정 보정이 없습니다. 먼저 사례 가액이 아니라 여기는 비교 표준지. 앞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사정 보정을 안 하는 걸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에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죠. 그런데 표준지를 선정하다 보니 표준지가 실제로 거래되었던 2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 당시에 거래가 되었대요. 그럼 그 가격에는 특수한 조건이 붙었죠. 그걸 다시 정상화시켜요. 그걸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지는 사정보정이 이루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정보정은 할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